0: 7월 31일 금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오늘 첫 곡은요. 클래식화의 피에스타였고요. 봉주루 저는 봉태규입니다. 정확하게 딱 반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달력이 7월에서 8월로 넘어가면 그나마 여름의 절반 정도는 지났구나 싶어지잖아요. 물론 더 뜨거운 날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쉽게 지치는 날들이 더 많아지기도 하겠지만요. 절반의 여름을 잘 버티고 잘 건너온 것처럼 남은 여름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다고 믿어보자고요. 무엇보다 7말 8월 초 여름휴가 떠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다들 건강하고 즐거운 여행 보내시고요. 휴가 못 가시는 봉골애들은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 봉디가 있으니까요. 봉디가 여름휴가를 어떻게 대체해 줄 수 있냐고요? 파도 한번 보여드려요. 레모네이드 아으셔. 네. 모래사장 부석. 네, 이렇게 뭐 대체 가능하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듣고 싶은 노래까지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금요일 3, 4부는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취향을 이야기해보는 코너입니다. 개인의 취향타임 개치타 함께 할 텐데요. 러블리 더블리 김동훈 기자님은 이따 10시에 모셔볼게요.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탄탄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6: 케어 원해요?
7: 케어원 헤어.
6: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7: 케어원 헤어.
6: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7: 케어원 헤어.
6: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8: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9: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8: 비다샵!
9: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8: 비다이렉트샵!
9: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8: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10: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 하고 계시고요. 우리 봉구레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 만나볼게요. 이혜림님이 도서관에 인문학 강의 들으러 왔습니다. 이런 수업은 오랜만이라 너무 설레요. 참고로 오늘 첫 수업 날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요즘에 인문학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어떤 모 기업에서는 신입사원을 채용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그 인문학 관련된 기초학문 관련된 그런 분들만 뽑기도 하고요. 네, 오히려 AI 시대가 오니까 오히려 이런 인문학이나 이런 학문들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재밌죠. 들으면. 네. 한아름님이 1학년 아이의 이번 방학 목표는 시계보기 돈 계산하기입니다. 지금 용돈 2,500원 갖고 편의점 갔는데요. 과연 처음으로 혼자 하는 계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계산은 이제 정원분들이 친절하게 해주시니까요. 근데 이런 시도를 한다라고 하는 게 자기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스스로 이런 시도를 한다라고 하는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성공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만나볼게요. 콜라 쉐이커 허쉬.

일상의 모든 사연, 그리고 그 장면을 더 빛내줄 제목이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매일 아침 봉디의 목소리로 하루를 시작하는 봉그레입니다. 자연스럽게 저희 남편도 저따라 아침봉을 듣게 됐죠. 그러다 며칠 전 고등학교 동창회를 하던 주말, 남편이 데리러 온다길래 웬일이야 싶었는데요. 야, 저기 너희 남편 아니야? 와, 옷 엄청 잘 입었는데? 에? 뭐야? 처음 보는 옷들인데? 아침과 전혀 다른 멀쩡한 모습의 남편이 나타난 거예요. 너무 놀라서 차에 타자마자 물었죠. 뭐야? 뭔데? 갑자기 이 옷들 어디서 났어? 어? 아, 이거? 봉디 보고 따라 샀어. 봉디 인별그램도 보고 아침봉 보라도 보고 봄태규 너튜브도 보고 그러다가 괜찮다 싶은 거 사봤는데 어때? 아니, 옷에 관심 없던 사람이 왜 갑자기? 당신이 하도 봉디 옷 잘 입는다 이런 소리 해대니까 뭔가 싶어서 보다 보니까 나도 혹하더라. 근데 나 꾸미니까 진짜 괜찮지 않아? 봉디 못지않지? 그치? 아니다. 얼굴은 내가 조금 더 뭐 잘생긴 것 같은데? 아닌가? 크크크. 어깨에 한껏 자신감이 올라간 남편을 보는데 웃기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뭐 나쁘진 않더라고요. 확실히 꾸미니까 더 멋있게 보이는 게 사실이기도 했으니까요.

0: 근데요, 그 뒤로 남편이 재미가 단단히 들려서는
1: 여보,
0: 나 선글라스 하나 살까봐. 평소에는 쓰지도 않잖아.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 아, 봉디가 추천해준 건데. 아, 그냥 내 용돈 모아서 살게. 이것저것 사재끼는데 그것도 꼴보기 싫었지만 자꾸 거울 앞에서 셀카를 찍는 게 제일 킹받아요. 출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신발장 앞에 전신 거울 앞에서 요리조리 포즈까지 바꿔가면서 아, 오늘 조금 괜찮은데? 옷이 막 흘러내리는데? 이러는 거 발로 뻥 차주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자꾸 봉디가 자기 패션 스승이라면서 아침봉을 저보다 더 자주 챙겨듣는 남편에게 한마디 꼭 하고 싶어요. 여보, 봉디 패션만 따라 사지 말고 센스 좀 본받아 봐라. 내 생일에 몇 년째 스카프만 색깔 바꿔서 사주는 거 알고는 있냐? 아니, 봉디에게 부탁할게요. 제발 아침봉에서 아내에게 이런 선물을 사주세요 특집을 해주세요. 그럼 남편이 귀 기울여 듣겠죠? 제 말은 안 들어도 봉디 말은 들으니까요. 오늘 사연의 제목, 아침봉의 부작용.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요. 최고의 가수죠. 봉태규 처음 보는 나였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유찬수님께는 과일배 세트, 쑥, 인절미 세트, 김치 세트까지 아침봉 3종 세트 보내드릴게요. 아내에게 주면 좋은 선물은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내가 좋은 거를 사면 그거보다 두 배 더 좋은 거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주고요. 네. 그리고 항상 아내가 뭐가 필요하다, 뭐가 갖고 싶다, 뭐가 예쁘다라는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거를 귀 기울여서 듣다 보면은 네, 선물해 줄 것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꽃과 편지는 잊지 마시고요. 네. 존박의 이상한 사람 듣고요. 저는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0: 거래를 하러 나가면 컬투쇼에서 춤춘 분 아니세요? 라면서 알아보셔서 아주 난감했지만 좋은 추억이 생겼습니다. 내 안의 끼와 흥을 깨워주는 컬투쇼, 앞으로 20년만 더 함께해주세요. 컬투쇼 20살 축하해.
1: 여러분과 함께하는 컬투쇼.
2: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9월 13일까지 노을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3: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4: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3: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4: CS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6: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이효원입니다. 저는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위로보다 현실적인 조언을 먼저 건네는 편이에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과정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반드시 다음이 달라지거든요. 속상한 마음 충분히 들 수 있어요. 다만 그 감정을 오래 끌고 가지 말라고 조언해요. 감정에 지쳐버리면 다음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요. 따끔한 조언이 당장은 아플지 몰라도 그게 결국 여러분을 더 멀리 데려다 줄 거예요. 과정을 돌아보는 용기가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이효원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봉디가 읽는 순간 커피 한 잔이 됩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일상 이야기와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리쌍 정인의 러쉬 듣고 왔고요.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커피가 갑니다. 이은재님, 신랑 생일인데 어제 크게 싸웠어요. 오늘 아침 제가 쿨하게 여보 생일 축하해 라고 얘기했네요. 이렇게 쿨한 여자 만난 박경남, 진짜 다 가진 거 아닌가요? 남편 생일 축하해, 사랑한다. 이런 문자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냥 일방적으로 혼자 얘기하고 혼자 대답하고 혼자 결론 짓는, 약간 요즘 쿨은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우리 봉글에게 받은 문자 중에 쿨레가 진동하기는 해요. 뭐 DJ가 어떤 멘트를 할 수도 없네요. 그냥 은재님이 본인이 그냥 얘기하고 대답하고 멘트하고 다 끝난 느낌이어서. 네, 경남님, 박경남님 생일 축하드리고요. 네, 다 가지셨네요. 9639님,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글쎄 뜨거운 게 나온 거예요. 분명히 머리로는 차가운 걸 생각했는데 입이 뜨아를 말했나 봐요. 제가 너무 좌절한 게 보였는지 사장님께서 시원한 아메리카노를 서비스로 한 잔 더 주셨어요. 천사 사장님 덕분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른 분들 어떠시나요? 얼음을 뭐 달라고 하거나 그러시나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포기하고 드시나요? 저는 그냥 포기하고 먹는 편이긴 해요. 예. 만약에 내가 뭐 예를 들면 아를 했는데 뜨아가 나왔어, 주문이 잘못 나왔어도 전 그냥 먹어요. 예. 전 그냥 먹어요. 그냥 대체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그렇게 크게 뭐 막 그러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적도 있어요. 피자집에서 예를 들면 나는 뭐 하와이안 피자를 시켰는데 불고기 피자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아예 다른 게. 근데도 그냥 먹어요. 그냥 그걸 어느 순간부터는 좀 얘기하는 게 좀 쑥스럽더라고요. 뭐 안 죽으니까요. 9816님이 오늘도 목표를 향해 달리는 봉그레입니다. 너무 더운 여름인데 지치지 말고 계속 뛰라고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블랙핑크의 뛰어 신청합니다. 오, 응원은 뭐 이거면 되겠는데요.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네, 블랙핑크의 뛰어 듣고 올게요.

블랙핑크 띄어, 마룬5 무브스 라이크 제거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우리 봉글애들의 문자 만나볼게요. 4181님께서 요즘 초등학교 아들이 말대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했더니 안 듣는 게 아니라 의견이 다른 거야 이러네요. 근데 되게 영리하다. 이건 그냥 말대꾸가 아니라 아이가 그냥 엄청 영리한 것 같은데. 말대꾸는 사실 이런 거거든요.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뭐 약간 이런 게 사실은 말대꾸고 이런 건 영리한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약간 그치 다를 수 있지 이러고 뭔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사하나파라나님, 이거 자랑인가요? 아드님 영리하다고? 저는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조금 대화가 될 것 같아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뭔가 그렇게 저걸 어쩌지 막 이런 생각은 안 들고요. 노래 들을게요. 보아 아틀란티스 소녀.

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4: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5: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6: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9: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13: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4: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13: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1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5: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16: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오늘 커피도 완판되었고요. 2부 끝곡으로는 프라이머리 범키 팔로알토 러브 듣고요. 잠시 후 3부에는 과거럽을 시작한 태규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차오 퀴즈가 이어집니다.
17: Yeah. I can call it love and you can call it love, my babe. Let's go.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3: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4: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8: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

0: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봄다마에 가면 5가지
3: 육수,
2: 30가지
3: 소스,
2: 90가지
3: 재료에
2: 봄을 담았다.
3: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4: 샤브샤브 봄다마, 샤브샤브 봄다마,
3: 보글보글
2: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다마
5: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다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과거로 불시착한 태규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 1995년에 불시착한 태규, 도훈의 수학 성적을 보고 깜짝 놀랐다. 도훈아, 너 이런 성적표 들고 가면 안 웃나? 우리 엄마가 보면 기가 막힌다고 할 것 같은데.
1: 야, 우리 엄마도 기가 막혀해. 엄마가 기가 막혀, 엄마가 기가 막혀.
0: 지금 노래가 나오냐? 진짜 어머니가 답답해 하시겠다.
2: 야, 그럼 너 시험 잘 봤어? 뭐야, 나보다 하나 더 틀렸잖아.
1: 대규가 기가 막혀, 대규가 기가 막혀.
0: 그래도 국어는 내가 더 잘 봤을걸? 봐봐! 도토리 키재기 싸움한 도훈과 태규였다. 여기서 문제. 강변 가요제에서 흥보가 기가 막혀로 데뷔해 그의 모든 상을 휩쓸었던 남성 듀오죠. 중독성 강한 문제 무대로 사랑받았던 이 팀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자, 오답자 몇 분 뽑아서 과일배 세트를 드립니다.

0: 육각수 흥보가 기가 막혀 듣고 왔고요. 판소리 흥보가에서 영감을 받은 노래로 그해 굉장한 인기를 끌었어요.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정답은 육각수입니다. 과일배 세트 받으실 당첨자는 아침부 홈페이지 선곡표 화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당시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컴백홈으로 네. 활동할 때였는데 1위 후보를 다툴 정도로 인기가 많았죠. 네, 흥보가 기가 막혀요. 이 후렴을 한번 들으면 쉽게 잊혀지지가 않는데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 기자님 기억하시나요?
1: 기억합니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너무 히트를 해가지고 네. 뭐 길거리 어디에서나 흘러났어요 이 노래가 그때.
0: 맞아. 그때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길거리에서 음악을 엄청 크게 틀 때였잖아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노래는 아니었는데 가사 아직도 다 기억이 나요.
0: 아, 그 다른 가사도요?
1: 네.
0: 오.
1: 아이고 성님 동상을 나가라고 하니 어느 세월에 나가리요 이 엄동설하네 뭐 이런 가사입니다.
0: 아 근데 그 시절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1: 맞습니다. 예, 지금은 서태지보단 저는 육각수죠. 네.
0: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네. 그리고 이 강변가요제죠. 강변가요제가 지금은 안 하는데 네. 사실 대학가요제와 더불어 굉장히 유명한 가요제였어요. 이상은, 이상우, 그다음에 장윤정 씨도 여기 출신이잖아요.
1: 네? 아 그런가요?
0: 네,
1: 아,
0: 여기 출신이에요.
1: 처음 알았네 이거는.
0: 그리고 이수근 씨도 제가 알기로 강변가요제.
1: 저는 강변가요제로 이상은 씨의 그 담다디 무대를 처음 봤을 때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한국에도 이런 노래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완전히 세상을 휩쓸었었죠 그 노래.
0: 진짜 센세이션하게
1: 했었어. 센세이션이었어 진짜.
0: 그 의상, 그 춤, 그 노래, 그죠?
1: 좀 다 따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안무도 다 외워요 아직까지도.
0: 담다디요?
1: 담다디요. 네.
0: 오, 한번 이렇게 노래만 살짝 저에게.
1: 담다디 담다디 담다디 담 담다디 다 담다. 제가 지금 춤을 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다담.
0: 흥보가 기가 막혀가 더 찰떡으로 어울린다. 네. 광고 듣고요. 김동 기자님과 함께하는 코너죠. 개인의 창탱 개치따로 돌아올게요.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하면 핫하임.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케어 원해요?
4: 케어원 헤어.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강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헤어.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헤어.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통증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린 개보린정 삼진제약.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번호
4: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3: 번호
5: 세상의 모든 것은 취향이 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취향에 대해 쓸데없는 수다가 펼쳐지는 시간. 본격 취향 존중 토크쇼. 개취다.
6: 아주 사소한 취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개인의 창타임 줄여서 개취다.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자신의 개그에 웃는 횟수도 점점 늘어가는 분인데요. 김동 기자님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김동입니다.
6: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5: 아, 열심히 일하고 왔습니다.
6: 3263님께서 개치타를 함께 듣던 초등학생 아들이 저 아저씨도 어렸을 때 되게 말을 안 들었을 것 같아 라며 김동 기자님은 콕 집어 얘기했는데 맞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5: 말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6: 모범생 스타일 아니에요?
5: 완전 모범생이었죠.
6: 그죠?
5: 네. 이런 모범생들이 학교 다닐 때는 진짜 선생님들 뭐 부모님들 불만 전혀 없이 열심히 하다가 중년 넘어가면
6: 아, 중년인가요? 중년까지 간
5: 못했던 것들이 이제 그때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6: 그리고 계기가 된 게 있을까요?
5: 계기가 된 것이요. 너무 이렇게 모범생으로 사람이 살다 보면 인생이 어느 순간 재미가 없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딴짓 되게 딴짓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딴짓을 하면 안 돼요.
6: 그죠.
5: 오히려 모범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6: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5: 뭐 라디오에서만 제가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
6: 오,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아니 거짓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5: 아,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6: 네. 4911님께서는 도훈 기자님과 봉디의 티키타카를 듣고 있으면 브로맨스라는 험한 단어가 생각나요. 어쩜 그렇게 케미가 잘 맞는 건지. 그래서 말인데요. 남자들의 진한 우정 브로맨스가 돋보이는 영화 도훈 기자님 추천 가능하신가요? 여자들의 우정인 워맨스 영화도 좋아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떠세요? 이런 영화 브로맨스가 돋보이는 영화.
5: 근데 브로맨스가 돋보이는 영화라는 건 수치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영화가 기본적으로 남성 캐릭터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영화에 브로맨스가 있습니다. 사실은.
6: 하긴.
5: 네.
6: 하긴 대부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남성 캐릭터가 주인공이라서.
5: 그리고 여성

0: 캐릭터들은 사실 약간 조연이거나 약간 뒷전에 있는 캐릭터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업 영화에는. 그래서 오히려 이 워맨스 영화가 너무 부족해요. 여성 캐릭터들은 서로 싸우거나 서로 시기하거나 이런 역할로 많이 나오고 여성들만의 우정을 되게 깊이 된장처럼 이렇게 다 끓이는 듯한 영화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워맨스 영화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베트 미들러의 1980년대 영화인데 두 여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 뉴욕 출신의 아주 변호사인 여성과 그냥 약간 그 막 B급 가수인 어떤 여성이 평생 쌓아가는 우정을 다룬 영화인데 여성들의 우정을 이렇게 평생을 통해서 다룬 영화들이 잘 없어요. 남성들의 그 로맨스는 브로맨스는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1: 진짜 말씀하신 대로 워맨스 영화가 진짜 생각보다 많이 없긴 하네요.
0: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요. 이를테면 뭐 델마 루이스가 대표적인 워맨스 영화인데 결국 마지막에 이제 둘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걸로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참 이 워맨스 영화들을 좀 더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1: 그러게요. 이제 뭐 많이 세상이 달라졌다라고 하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럴 때 우리가 익히 봐왔던 어떤 그런 설정보다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설정, 사실 새로운 것도 새로운 설정이라고 얘기하기도 민망하긴 하지만 좀 다른 걸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0: 그렇죠. 사실 영화를 만든 사람들도 대부분이 남자들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우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우정을 잘 아는 약간 여성 감독이라든지 이런 여성 영화인들이 좀 더 이 관련된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할게요. 두 여인의 OST 베트 미들러 윈드 베니스 마이 윙스 듣고 올게요.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김동 기자님과 개인의 창타임 개치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지금부터 만나볼 코너 소개 기자님 준비되셨죠?
1: 네, 피디님 음악 주시죠. 이 사람을 제보합니다. 내 주변에 독특하고 특이한, 그래서 때로는 제 외저러지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 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거나 24시간 열려있는 아침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께 마스크팩 세트 보내드리니까요. 내 얘기도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포장하셔도 좋습니다.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볼까요?
1: 장효정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재미있게 본 드라마일수록 마지막 회, 그러니까 결말을 아예 안 봐요. 제가 원한 대로만 드라마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괜히 실망하기 싫어서 안 보기 시작한 게 지금은 습관처럼 굳어져 버렸어요. 최근에 재밌게 본 임지연, 허남준 배우가 나왔던 멋진 신세계 역시 마지막 회 빼고는 벌써 두 번이나 정주행했어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 마음대로 결론을 내버린 탓에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어? 임지연이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새드엔딩 아니야? 혼자 엉뚱한 소리를 하는 바람에 야 너 드라마 보긴 봤냐? 제대로 좀 봐! 엄청 잔소리를 들어야 했답니다. 다들 이런 제가 특이하다고 하지만 동 기자님, 기자님은 저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맞죠?
0: 재밌는 드라마의 마지막 회는 보지 않는다는 자신을 셀프 제보해 주셨는데 기자님 어떠세요? 이해하시나요?
1: 제가 그렇게 이상한가요? 온갖 이상한 취향을 가지신 분들이 기자님이라면 이해해 주실 것 같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0: 이상하다기보다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그 품이 넓다고 해야 되나?
1: 아, 이해심이 깊은 어른이구나.
0: 왜냐면은 저렇게 이상한 사람이 나의 이상함을 이해 못해주면 너무 외롭잖아요.
1: 그래요. 여러분의 외로움에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네. 어떠신가요? 이해되나요?
1: 아니요. 아니 결말을 봐야죠. 저는 결말이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지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0: 나는 이해돼요. 저는 안 봐요.
1: 왜 안 봐요?
0: 그냥 뭔가 우선 뭐 나는 그런 거,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특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좀 내가 개인적으로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우리나라 드라마의 결말은 조금 힘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실망하고 싶지 않은 거야.
1: 그건 좋다. 파리의 여인, 프라하의 연인 결말 안 본 사람들이 사실 훨씬 인생이
0: 승리자죠.
1: 완전 승자잖아요.
0: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약간 좀 우리나라는 또 약간 그게 있잖아요. 해피엔딩 강박증 같은 게 있잖아요.
1: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그 엔딩을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실망할까 봐.
1: 근데 뭐 인생은 실망의 연속이죠. 드라마의 90%는 실망인 것 같아요. 저는.
0: 그래요?
1: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장면은 뭔가를 잘 쌓아 나가다가도 마지막에 작가라든지 감독이 하고 싶은 이야기 주제가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든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반전이 유행인 시기가 좀 있었잖아요.
0: 그죠.
1: 드라마마다 꿈이었어요. 반전을 계속 이렇게 사람을 농락을 하니까 마지막을 이런 식으로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0: 그러면은 뭔가 엔딩까지 봐서 실망도 안 하고 뭔가 이거 진짜 좋았대 하는 작품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1: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서는요. 뭐 펜트하우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도 안 되는 걸 뭐 가지고 달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납득을 했습니다. 저는. 네. 납득이 전혀 안 되는 결말인데 그건 또 납득이 되더라고요.
0: 저는 개인적으로 모래시계. 모래시계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중 1등인 것 같아요. 그 구성.
1: 마지막에 어떻게 끝이 났었죠?
0: 마지막에 이제 뭐 각자 이제 자기 삶으로 돌아가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최민선 배는 이제 사형을 집행하고
1: 그쵸.
0: 근데 그
1: 나 떨고 있니?
0: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친구인 검사가 옆에서
1: 그렇죠. 네. 박상훈
0: 씨. 아마 기소를 아마 그 검사 친구가 하지 않나 싶어요.
1: 맞습니다.
0: 네.
1: 정말 이

0: 드라마 이야기를 알아듣는 청취자 여러분이 몇 명 정도나 계실까라는 네. 생각이 갑자기
1: 드네요. 근데 이거를 보실 수 있다라고 하면 약간 이건 클래식의 느낌으로 고전의 느낌으로 촬영도 진짜 잘했어요.
0: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그 네. 시기에 나왔던 한국이 최초로 이제 제작하기 시작했던 약간 역사적 대작들이 있어요. 그런 영화들 뭐 무슨 눈동자였죠?
1: 여명의
0: 눈동자라든지 그런 대작들이 요즘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네요.
1: 그러니까 현대사.
0: 현대사죠.
1: 요즘에 현대사를 잘 안 배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보기에도 진짜 좋아요.
0: 너무 좋습니다.
1: 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현대사를 아예 관통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어떤 학습을 하는 것보다 이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게 오히려 우리나라 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을 많이 주는
0: 맞습니다.
1: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역사적인 네. 드라마죠. 네.
1: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에픽하이 조원선 해픈 엔딩.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비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2027학년도 수능일은 11월 19일,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진로를 고민하는 수험생들에게 새롭게 주목받는 전공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반도체 전공이죠. 반도체 계약학과는 현재 전국 10개 대학에 있는데요. 지난해 정시에서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몰리면서 합격선도 의대와 치대, 한의대를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그만큼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의대 대신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건데요. 긴 수련 과정 없이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고 높은 연봉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적성뿐 아니라 연봉도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4부 문을 열었고요. 김동 기자님과 개인의 창탱 개치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아침봉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각자의 취향에 대한 사연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어떤 사연도 환영해 드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아니면 한때 좋아했던 것들 아주 사소할수록 더 좋으니까요. 사연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기자님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2: 아침봉 홈페이지는 늘 열려 있고요. 지금 바로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께 마스크팩 세트 보내드릴게요.
1: 기자님 사연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2: 5204님 사연입니다. 저의 취향은 늘 쓰던 것만 또 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텀블러를 좋아하기도 하고 평소에 물도 많이 마셔서 텀블러 선물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근데 늘 쓰는 건 3년째 쓰고 있어서 다를 대로 다른 진한 초록색 텀블러예요. 이상하게 늘 이 텀블러에만 손이 가더라고요. 여름 티셔츠도 아직 택도 안 뜬 새 옷이 많은데 매번 입는 검은색의 도톰한 티셔츠 석 장만 돌려 입고 있습니다. 하도 많이 빨아서 검은색이 흐리멍텅해졌는데도 그냥 이 옷이 제일 편해요. 혹시 저만 그런가요? 공감하시는 봉그레들 손!
1: 늘 쓰던 것에만 손이 간다는 취향을 보내주셨는데요. 기자님은 어떠세요?
2: 너무 공감합니다. 저는 물건을 굉장히 많이 사는 편이고 많은 물건들을 약간 수집하는 그런 약간 광적인 성격이 있는데도 쓰던 것만 써요. 진짜로. 입던 것만 입고 거의.
1: 그럼 왜 사는 거죠?
2: 그걸 알면 제가 좀 더 이렇게 그 뭐라고 살림이 나아졌겠죠 아마도.
1: 그렇긴 하죠. 아니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텀블러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용 기한이 있는 건데 3년째 써도 되는 거예요? 3년까지는? 그보다 난 조금 더 짧은 걸로 알고 있는데.
2: 텀블러 사용 기간 있어요?
1: 있어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2: 아, 그래요? 사용 기간 없어서 계속 쓰는 거 아닌가? 그거?
1: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2: 그럼 결국에 뭐 딱히 이렇게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네 텀블러가?
1: 도움이 되긴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일회용 컵이나 이런 것들이 배출되는 양이 워낙 많으니까 그거를 조금만 줄여도 사실은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은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익숙한 거에 손이 가는 게 있어요.
2: 그게 참 어쩔 수가 없는 게 나한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물건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안경 같은 경우도 제가 한 30개가 있는데 몇 년째 계속 요거만 쓰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어느 순간 썼더니 너무 편해요. 편하고 모든 것과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물건을 많이 사고 있는 거죠?
1: 기자님이요?
2: 네.
1: 기자님 제가

0: 아파트 부자예요. 부자예요. 되게 아닌 척하는데 나름 부자예요. 어, 여유가 있으니까 물건도 사지. 막 그렇게 여유가 없고 그러는데 어떻게 물건을 사겠어요.
1: 사실 요즘 좀 쪼달리기 시작해가지고 땡을 새로 한번 열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리고 또 그게 있어. 습관이에요, 소비도.
1: 아, 맞습니다. 습관이에요.
0: 어, 네. 이 클릭하는 것도 습관이더라고. 근데 그거를 정말 굳은 마음을 가지고 딱 끊잖아요. 그럼 또 안 해. 근데 이게 또 약간 금연처럼 알죠. 금연했던 분들도 오히려 다시 피기 시작하면 더 많이 피는 거 알죠. 담배 피기 시작하면. 소비도
1: 저,
0: 그래.
1: 저 정말 빈티지 티셔츠 이런 거 안 사고 싶거든요. 네. 더 이상. 그래서 지금 잠깐 멈췄어요. 한 2주째 안 사고 있어요. 아무것도. 너무 사고 싶어.
0: 근데 이러고 이제 기자님이 좀 이제 뭐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들 이제 뭐 중고마켓에서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아 그냥 한두 개 사볼까 이러고 시작하잖아. 이제 더 많이 생기는 거야.
1: 한두 개를 사야 되는데 일주일에 30개를 사고 그럽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한테 이제 뭐 같이 벼룩시장 참가하자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올 하반기에 약간 벼룩시장을 몇 개 제가 참가를 하게 되는데 또 거기 가려면 물건이 많아야 되잖아요.
0: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계속 소비를 하는 분들은 이유를 자기가 만들어요. 예, 저도 아, 뭐 너튜브 하니까 패션 관련된 이제 개인 채널을 하니까라고 생각하고
1: 사야죠. 왜냐하면 신상을 보여줘야 되거든.
0: 예, 왜냐하면 이렇게 또 오픈을 해야 되니까 하는데 아우 정말. 근데 왜 이렇게 예쁜 게 계속 있을까요?
1: 세상은 끝이 없어요. 욕심 그죠? 부리기 시작하면 예쁜 게 야 요즘 옷들이 왜 이래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예쁜 것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실은.
0: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빈티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희소성. 그러니까 온리 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야?
1: 사람은
0: 되게 많아.
1: 그러니까 사람은 예쁜 사람이 이렇게 쏟아지지 않는데 옷은 왜 이렇게 예쁘게 많이 쏟아질까요?
0: 갑자기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했고요. 네. 어,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오, 이 노래 황 PD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고른 노래예요.
1: 아 그래요? 뭔가요?
0: 이 노래는 기자님을 위한 노래기도 하고 유머가 있어요.
1: 아 뭔가요? 궁금하다.
0: 장기하와 얼굴들의 별일 없이 산다. 산다의 유머.
1: 아 강조가 달라져요. 산다.
0: 들어볼게요.
1: 네. 살아.
2: 네가 깜짝 놀랄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아마 절대로 기쁘게 듣지는 못할 거다. 뭐냐 하면

대충 팔고 불쾌해질 얘기를 들려주마. 오늘 밤 절대로 두 다리 쭉 뻗고 잠들진 못할 거다. 그게 뭐냐면

절대로 믿고 싶지가 않을 거다. 그건 많은 사실이 아니길 엄청 바랄 거다.

0: 김동 기자님과 함께하는 개인의 취향 타임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께 마스크팩 세트 보내드리니까요. 방송 들으시는 봉골의 여러분도 생각나는 취향이 있으시면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고요. 사연은 기자님이 소개해주세요.
1: 박대성님 사연입니다. 요즘 제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이유 바로 알람 소리 고르기에 푹 빠져있거든요. 크크. 매일 밤 내일 아침에는 어떤 소리로 일어나 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휴대폰에 저장된 기본 알람을 한 번씩 쭉 들어보기도 하고요. 가끔 제대로 삘 받으면 제가 갖고 있는 노래들로 알람을 만들기도 해요. 그중에서도 저의 요즘 최애 알람은 새소리, 피아노 잔잔 연주, 그리고 긴장감 넘치는 영화 OST 이렇게 세 개인데요. 진짜 놀란 거 뭔지 아세요? 그 어떤 걸 해놔도 아침에 잘 못 들어요. 크크크. 도대체 어떤 소리를 해놔야 아침에 벌떡 잘 일어날까요?
0: 휴대폰 알람 소리 고르는 게 취향이라는 사연이었는데요. 기자님은 알람 소리 뭐예요?
1: 저는 그냥 아이땡 이 폰의 기본 알람만
0: 띠띠띠띠띠 약간 이거.
1: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잘 고른 것 같아요. 사람을 되게 쫓는 듯한 맛이 있어요.
0: 그리고 그 되게 뭔가 좀 신경질이 나죠. 계속 듣다 보면 되게 거슬리잖아.
1: 아닙니다. 되게 거슬립니다. 오늘 제가 지각을 했잖아요. 이건 한 10번 정도 들었을 텐데 못 듣고 왔어. 근데 막지막에 울리긴 하더라고 이렇게. 너무 짜증나게.
0: 그러면 알람 몇 개 맞춰나요?
1: 한 8개 정도 맞춰놓습니다.
0: 몇 분 단위로?
1: 7시 15분, 7시 30분, 7시 45분. 급할 때는 제가 밤에 마감 많이 했거나 이럴 때는 못 일어날 것 같을 때는 한 10개 정도로 이렇게 설정을 해놔요.
0: 저는 2분 단위, 1분 단위로 맞춰놓은 적도 있어요.
1: 세상에.
0: 20개씩. 진짜 못 일어날 때. 스케줄 진짜 많아.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날 때는 막 2분 단위, 1분 단위. 그러니까 사람 미치게.
1: 다 이렇게 해놓죠.
0: 네. 네. 그러면은 되게 특이하게 뭔 줄 아세요? 알람 소리 때문에 깨는 게 아니라 옆에 같이 자고 있던 배우자가 깨워. 일어나
1: 야,
0: 빨리.
1: 일어나 빨리.
0: 오빠 이런 알람을 왜 맞춘 거야?
1: 그러니까 맞출 필요가 전혀 없네.
0: 그러니까 알람 맞추면 그런 적도 있어. 막 알람 소리 들어 막 괴로워하면서 또 자.
1: 맞아.
0: 또 끄고 자. 끄고 자.
1: 저는 이렇게 빨리 누르지 못하게 약간 멀리 떨어뜨려놨어요.
0: 알람을?
1: 입을 뒤집어요. 뒤집어 써요 그냥.
0: 아니 근데 너무 피곤하면 알람 소리가 들려도 잠이 오긴 하더라고요.
1: 잠이 오죠. 예. 그냥 춤추고 있어요. 그냥 리듬에 맞춰서 이렇게.
0: 그 띠띠띠 띠띠띠 띠띠띠 하는 그 소리가 들려도 잠이 자긴 하는데
1: 근데 좀 바꾸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이 그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지하철만 타면 그 어르신들 띠리리리리 띠리리리리 띠리리리리 기억나시죠? 그거밖에 안 나왔어 그때는. 그게 너무 듣기가 싫은 거야.
0: 아니 그 핸드폰은 도대체 언제적 핸드폰이야? 언제적 핸드폰이야?
1: 애니콜?
0: 와 진짜.
1: 그래서 그걸로 맞출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바로 일어날 것 같아.
0: 아 근데 요즘 핸드폰에도 그런 멜로디가 있어요?
1: 멜로디를 바꿀 수는 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 있는데 약간 그렇게 뭔가 그런 정도로 단순한 소리가 있나?
1: 없나 요즘은?
0: 없을 것 같은데.
1: 제가 아이땡만 써가지고 다른 핸드폰들이 어떤 소리가 나는지 잘 모르겠네.
0: 그리고 이거 아니면은 사실은 알람 시계 있죠. 시계가 엄청 거슬리기는 해.
1: 시계가 제일 거슬려. 딱 이러잖아.
0: 그거 네. 진짜 큰 거 있는 거 알죠?
1: 저 알람 시계 3개 있어요. 아침에 오케스트라가 시작이 됩니다.
0: 그거 다 맞춰놓으신 적도 있으세요?
1: 가끔.
0: 와 그러면 어때요? 그거를 다 맞춰놓으면은 그러면 일어나지긴 일어나져요?
1: 아니요. 근데 예전에 고양이 있을 때는 고양이가 그 소음을 이기지 못해 침대로 뛰어올라왔고 제 뺨을 후려쳤어요. 빨리 일어나라고.
0: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기자님 그 소음조차도 이겨내시는 거겠네요?
1: 내적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아요. 자면서 이렇게. 라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러면서.
0: 학창시절에는 어떠셨어요?

0: 어머니가 뺨을 때려서 깨웠습니다. 네. 아침에 잘 보리더라요.
1: 와, 대단하네요.
0: 후려쳐 주셔야 돼요. 저는 어디 뭐
1: 나는 그 학창 시절에 그 기억이 너무 싫어. 제가 반지하 집에 살았거든요. 네. 학창 시절에. 근데 정말 깜깜해요. 빛이 안 들어오는 게 제 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저녁이에요. 근데 일어났는데 계속 저녁인 거예요. 그래서 잤어요. 와, 11시 반인 거야.
0: 밤이었구나.
1: 아니, 아, 그러니까 낮 11시 반인 거야.
0: 11시 반. 오.
1: 와, 그때 그 기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떤 큰일을 당하면 아, 큰일 났다고 일어나는 그 기분도 안 들고 와.
0: 그 모두가 느끼는 기분 있잖아요. 눈 딱 네. 떴는데 쎄하기 시작해.
1: 쎄. 어. 와, 그리고 밖에 나갔는데 날씨는 또 왜 이렇게 좋아?
0: 아니, 그래서 촬영을 펑크낸 적도 있어요?
1: 없죠. 다행히. 아... 촬영은 없어요.
0: 돈에 또 관련된 거는 또 눈이 바짝.
1: 아, 근데 그런 적은 있어요. 지금 이제 저랑 다니고 있는 매니저가 첫 출근했을 때 원래 이제 그때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연예인들을 원래 매니저들이 깨워줘요.
0: 그렇죠.
1: 근데 저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형이잖아요. 근데 첫 출근했을 때 저를 깨워야 되는데 저는 당연히 이제 제가 만약에 안 나오면 매니저가 깨울 줄 알고.
0: 아, 그렇죠. 당연히.
1: 그럴 줄 알았는데 매니저가 이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도착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네, 나갈게요 라고 하고 제가 했는데 저는 다시 잠들었죠. 왜냐면 깨울 줄 알고. 근데 그냥 저를 기다린 거예요.
0: 어떡해.
1: 촬영장 늦었어요. 첫 촬영이었는데.
0: 그래서 매니저 혼냈어요 안 냈어요?
1: 너무 어이가 없어서. 왜냐면 첫 출근이니까 모르는 거니까. 모르지. 그거 혼낼 수가 없잖아요.
0: 없지. 어.
1: 그래서 제가 처음 늦었던 현장이었어요. 그 현장이. 처음 늦었던 현장.
0: 아이고 어떡해.
1: 와, 그때 제가 오랜만에 고등학교 때 같은 그 기분이 느껴지더라고요.
0: 야, 쎄한 그 느낌. 그 뭔가 세상이 되게 그냥 새소리도 틀리고 그냥 그대로인 것 같은데 왠지 느낌 이상할 때 있잖아 진짜.
1: 그리고 그때는 정말 왜 이렇게 주변 환경과 주변 소리가 잘 들리는지.
0: 네. 우리 둘은 서로 무슨 그 시간에 좀 전화 좀 해서 깨워줘 이런 알람 부탁은 절대 하면 안 되겠다.
1: 우리는 절대 안 되지.
0: 영원히 자겠네.
1: 그리고 서로 탓을 하겠지.
0: 서로 탓을 하겠지. 어. 이런
1: 누가 나한테 맡기래? 막 이러면서.
0: 그러니까 왜 나한테 맡겨서 이러면서.
1: 그러니까 서로 그런 건 절대.
0: 절대 그런, 안 됩니다.
1: 그런 건 절대 하면 안 되고. 네. 근데 알람 소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효과적인 거는 다른 것보다도 저는 시계인 것 같아요. 시계.
0: 맞아요. 그냥 막 기분 나쁠 정도로 거슬리게 그냥 막 울리는 거 그냥. 아니면 영화 OST로 하면 조스? 버밤 버밤.
1: 근데 그 소리가 낮아서 일어나질까요?
0: 아, 그 사이에 깨꼬리 소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띠리리리리리 버밤 띠리리리리리 버밤
1: 믹스
0: 띠리리리리 믹스 하는 거죠. 요즘 믹스잖아요 노래 거의.
1: 네. 광고 듣고 올게요.

0: 케어 원해요?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오마이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 골뱅이
4: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6: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0: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나입니다.
2: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레드 와인 비니거 베터.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베르디.
3: 리센나처럼 상큼하게 굿. 베터. 베르디.
2: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1: 카사베르디.
4: 발효식초 광고.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8: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7: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8: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9: 중부대학교.
7: 중부대학교와 함께
8: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10: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11: 봉디야, 그래야! 봉글에 귀진이 왔다!
12: 쉿!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11: 아니, 귀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12: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교입니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11: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12: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 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11: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13: 광고 듣고 왔고요. 오늘 개인의 타임 개치타 기자님 어떠셨나요?
14: 띠리리리리. 아유, 즐겁습니다. 띠리리리리. 네.
13: 다음 주 금요일 날 뵐게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복 마칠 시간 되었고요. 오늘 끝곡으로 준비한 노래는요, 도나 썸머 핫 스터프 듣고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속이 미식거려서 잘 못 먹겠어. 속이 매스꺼려서 잘 못 먹겠어. 둘 중에 바른 표현은 매스꺼려서입니다. 속이 울렁거리며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자주 쓰는 단어죠. 우리가 자주 틀리는 미식거리다는 일부 지역의 방언이 대중적으로 퍼진 형태인데요. 재밌는 건 어이를 쓰는 매스꺼리다와 아이를 쓰는 매스꺼리다 둘 다 표준어인 점입니다. 들을 땐 두 단어의 발음이 거의 같아서 헷갈리기 쉬운데요. 속이 어지럽고 묵직하게 울렁거릴 때는 어이를 쓰는 매스꺼리다를, 그보다 조금 가볍게 울렁거릴 때는 아이를 쓰는 매스꺼리다를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5: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6: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5: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프레스.
8: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7: 뉴바옴,
8: 운동할 때도
7: 뉴바옴,
8: 장 건강에도
7: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

0: 아휴,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래 애니메이션 걸왕국의 엘사는요, 지금처럼 두려움에 당당히 맞서는 주인공이 아니라 차갑고 감정이 없는 악당으로 설정이 돼 있었대요. 겨울왕국이요, 안데르센의 눈의 여왕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하니까 얼음처럼 차가운 악역 설정이 자연스러웠겠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의 엘사가 탄생을 했을까요? 바로 OST 레리꼬의 힘이에요. 레리꼬 데모를 들은 크리스 벅 감독은요, 레리꼬 다 내려놔 라는 가사가 악당의 선언이 아니라 더는 나를 숨기지 않겠다는 해방의 노래처럼 들렸대요. 오, 진짜 그 순간 엘사는 아, 악당일 수 없겠다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음악 하나가 이 캐릭터의 운명까지 바꾼 거죠. 그럼 우리도 레리꼬의 힘 다시 한번 느껴볼까요? 가사가 좀 다르게 들릴 것 같죠? 바카다나의 시네타운, 오늘은 무더위도 이기는 레리꼬로 시작합니다.

0: 7월 31일 금요일 박하선의 시네타운 첫 곡은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에서 이디나 멘젤의 Let It Go 듣고 왔어요. 2014년 전 세계 Let It Go 열풍을 몰고 온 영화 겨울왕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Let It Go 다 내려놔. 뭐 이러면 빌런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희망적이니까 이게 이렇게 열풍을 몰고 왔겠죠. 왜 그 눈의 여왕은 이렇게까지 못 스코어가 나왔잖아요. 앞에서 음악의 힘이 엘사 캐릭터의 운명을 바꿨다는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원래 엘사가 빌런이었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명곡을 만든 크리스틴 앤더슨 로페즈와 로버트 로페즈 부부는 어느 날 공원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멜로디가 떠올라 단 하루 만에 레리코를 완성했대요. 세상에. 그렇게 탄생한 노래가 10년이 넘도록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고 있죠. 좋은 작품이 꼭 오랜 시간을 들여야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엘사가 빌런이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저는 사실 안나를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엘사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도 엘사가 왜 더 좋아? 그랬더니 그냥 멋있대요. 그래서 안나는 근데 정신없잖아. 그래서 남편이랑 막 이러는 거예요. 아이랑. 그래서 그래 난 안나 좋은데? 안나 좋아하는 저는 집에서 쭈글. 그리고 아이랑 예전에 겨울왕국 놀이하면 전 맨날 안나만 했어야 됐어요. 난 근데 안나 좋아하는데. 잠시 후 2부 김소미 기자님이 함께하는 위클리 매거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주목받은 신작들 소개해드려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 그럼 무료인 고릴라나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광고 듣고 다시 만나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식단은

0: 장판길 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11시에는 배우 강말금이 사랑하고
1: 이동희가 사랑하는
2: 이은지가 좋아하고
3: 배우 이종혁이 사랑하는
0: 배우 염혜란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세요.
1: 하선아 어디니? 시네타운 듣고 있니?

0: 영화는 방울방울. 한 편의 영화와 함께 영화에 담긴 추억을 떠올려보는 시간입니다. 영화는 방울방울, 윤영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결혼 후 저와 남편은 주말마다 행복한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한 주 동안 수고한 우리한테 선물해줘야지. 오늘은 집에 꽉! 배달음식 시켜놓고 영화 보기, 에어컨 아래서 나란히 앉아 치맥을 즐기며 시원한 액션 영화 한 편 보고 나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영화 한 편을 추천했습니다.
1: 회사 동기한테 추천받은 영화인데 이건 꼭 자기랑 봐야 할 것 같아.
0: 영화의 제목은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잡지사에서 근무하는 소심한 직원 월터가 사라진 그 사진 필름을 찾기 위해서 모험을 떠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였죠. 답답한 도시만 보다가 영화 속 시원한 풍경을 보니까 야, 정말 눈이 이렇게 번쩍 뜨이는 기분이었어요. 여보, 저기 어딨지? 너무 좋다. 나 한번 가보고 싶어. 남편은 제 말에 바로 검색을 했고 영화 촬영지가 아이슬란드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 가고 싶으면 가야지. 가면 되지. 우리 저기 아이슬란드 가자.
0: 남편의 말에 신이 났지만 현실은 우리 부부 모두 회사에 몸담고 있는 월급쟁이였죠. 그래도 포기할 순 없잖아요. 우리는 그날 아이슬란드 여행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20만원씩 2년의 목표를 세웠어요. 그날 이후 차곡차곡 성실하게 저축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에휴, 결국 아이슬란드에 가기 위해 모은 돈이 고스란히 들어갔네요. 하지만 우리 부부의 꿈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꼭 아이슬란드에 가볼 거예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에서 오브 몬스터스 앤 맨의 더 티포스 듣고 왔습니다. 영화의 촬영지인 아이슬란드에 가기 위해 여행 통장을 만들었지만 아쉽게도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는 윤영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드디어 가게 됐어요 라는 사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이슬란드 저도 참 가보고 싶었는데 거기 블루라군이라고 온천 꼭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뭐 빙하에서 이렇게 숟가락으로 파가지고 팥빙수도 만들어 먹는다는데 그것도 해보고 싶고 오로라도 보고 싶어요. 뭐 언젠가 아이슬란드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영화에 얽힌 다양한 사연들 보내주세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들어와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드려요. 근데 저는 왜 월터를 항상 윌터라고 발음을 할까요? 그렇게 기억을 하니까 맨날 이걸 보면 윌터라고 해요. 우리 정은님은요. 그리고 5145님은요. 영화 콜미 바이 유어 네임에서 슈프얀 스티븐스의 미스터리 오브 러브 신청해 주셔서 요곡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영화 오디세이 예매권, 화가 마르첼로에 사라진 유작과 복원을 둘러싼 이야기, 뮤지컬 소년의 초상 초대권을 드립니다. 보고 싶은 작품의 제목을 적어서요, 고릴라 또는 샵1077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시네타운 홈페이지 문화 선물 게시판에 댓글로 아 너무 보고 싶어요. 네, 그렇게 남겨주세요. 7975님은 방학한 아이들을 위해 카레 한 솥 끓여놓고 도서관 왔어요. 이어폰 끼고 시네타운 들으면서 추리소설 읽고 있으니까. 야, 멀티가 이렇게 되신다고요? 음악을 들으면서 읽는 건 오케이. 근데 이걸 제 소리를 들으면서 추리소설을 읽는다고요? 대단한 분인데? 더위 생각이 하나도 안 나네요. 너무 시원해요 하셨어요. 무서운 분이네 이분. 전 예전에 그 일본 무서운 소설 읽을 때 막 그런 거 볼 때 약간 이렇게 뉴에이지 중에 좀 약간 이렇게 무서운 거 그런 거 들으면 그거랑 같이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그 음악을 들으면 그 책이 생각나고 이러면서 참 좋아하는데, 야 시네타운을 들으면서 추리소설 읽는다. 천재야 천재. 용주님은 근데 일본 영화 중에선 힐링 영화가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카모메 식당의 배우 고바야시 사토미가 나오는 마더워터 봤어요. 두부 가게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제각기 힐링을 얻어가는 이야기. 약간 이런 가게 시리즈 전문 배우님이구나. 영화를 보는 저까지 힐링하는 기분이었다고. 두부 맛있겠네요. 네. 6687님이 캔디 남편이랑 연애할 때 영화관 VIP가 될 정도로 영화관 데이트 많이 했어요. 근데 결혼 후에 알고 보니 우리 남편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한다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사기 결혼이네. 네, 영화를 좋아하는 저를 보고 같이 다닌 거라네요. 이거 찐사랑이지. 근데 왜 뭐 결혼하고 안 해줘요? 안 해준대? 그러면 사기 결혼이지. 네, 아니에요. 해주실 거예요. 우리는 성호님이 신청한 양성호님이 드라마 첫 사랑을 위하여에서 최윤지의 여름 안에서 듣고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장마철 집중호우 속에서 운전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민관협력기관이 힘을 합쳐 만든 내비게이션 홍수위험 알림 서비스인데요.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서 홍수경보와 같은 위험 상황을 운전 중에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똑똑한 기술, 내비게이션 홍수 위험 알림 서비스. 우리 일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안전망과 함께 항상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4: 가구 사려면 어디? 당연히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죠. 왜? 맘에 쏙 드는 가구를 언제나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와우!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당장 가야겠어요. 가구의 모든 것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0: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생활정보.
2: 7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서울은 일주일 넘게 열대야가 이어졌고요. 제주도에도 폭염주의보가 확대됐고 양평에는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창원과 김해, 양산, 부산 중부와 부산 서부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도 서울 34도, 부산 39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고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영남지방에 더위가 유독 심했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바람의 방향이 동풍으로 바뀌면서 서쪽에도 극한 더위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말 수도권 33도 안팎의 더위를 보이다가 다음 주부터는 35도를 웃돌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쏟아지는 신작들 중에서 주목해야 할 영화를 골라 소개해드립니다. 위클리 매거진. 새로운 영화 소식들과 함께합니다. 위클리 매거진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시네 21의 김소미 기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시네 21 김소미입니다.
0: 네. 8849님 소미 기자님은 여름 휴가도 영화 속 휴가를 선택하실 것 같은 느낌이래요. 기자님 영화로 휴가 대리 만족할 수 있게 바다가 예쁘게 나오는 영화 한 편 추천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1: 오 바다 하니까 바다. 네. 옛날 영화 추천드려도 된다면 제목부터 바다가 나오는 오. 바다가 들린다.
0: 오 바다. 바다가 들린다.
1: 네. 지브리 애니메이션인데요. 유일하게 최초로 TV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기획된 작품이고 아마 OTT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OST부터 제목부터 풍경부터 정말 한여름의 바닷마을에서의 첫사랑을 회고하는 작품이거든요. 와. 아마 이 영화 보고 나시면 여름마다 이 영화의 OST를 배경음 삼아서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와 좋은 영화 추천 감사합니다. 이번 주 박스오피스 영화들 먼저 살펴봐야지요.
1: 네. 이번 주 박스오피스 드디어 호프가 외계인 아니 스파이더맨과 싸우게 됐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개봉한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가 박스오피스 1위로 치고 올라왔는데요. 북미보다 빠른 개봉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인지 개봉 첫날만 68만 8천 명가량 기록했고요. 앞서 스파이더맨 홈커밍이 누적 725만 관객,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이 802만,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 755만 명 동원한 바 있죠. 브랜드 뉴 데이가 MCU의 부활을 이어서 알릴 수 있을지 개봉 성적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이어서 호프는 370만을 훌쩍 넘었습니다. 당초 기대보다는 사실 다시 좀 아쉬운 흥행 추이인데 스파이더맨의 등장 이후에 확실하게 꺾일지 혹은 호프왕 사람들처럼 기세 좋게 버텨낼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니언즈 앤 몬스터즈가 쫓아가고 있고요. 이어서 모아나 그리고 토이스토리 5까지 호프의 사방으로 아주 할리우드 IP가 포진한 모양새네요.
0: 와 이번 주 개봉한 신작 중에서 우리 소미 기자님이 소개해 주실 원픽 투픽 영화들 궁금합니다.
1: 네, 아무래도 앞서 박스오피스에서도 말씀드린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이야기 안 할 수 없겠죠. 유독 이 히어로를 마음 깊이 좀 고집스럽게 애정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이 5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0: 개봉하자마자 박스오피스를 점령한 우리 스파이더맨. 이번 시리즈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또 이어갈지 궁금해요.
1: 네. 이번 편은 멀티버스의 소란을 걷어내고 스파이더맨을 다시 거리의 영웅으로 착지시킵니다. 제목이 브랜드 뉴 데이. 새로운 하루죠. 그런데 이 새 아침은 망각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2021년작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피터 파커에 관한 모든 기억을 세상에서 지우는 주문을 걸었습니다. 피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린 결단이었는데요. 그래서 브랜드 뉴 데이의 출발점은 이제 홀로 모든 걸 다시 시작하는 한 청년의 일상입니다. 초반 설정만 간단히 짚어드리면 뉴욕에서 이 스파이더맨의 활약 자체는 여전해요. 범죄율은 낮아졌고 시민들은 스파이더맨을 사랑하죠. 그런데 이 마스크를 벗은 피터의 삶은 텅 비어있는 거예요. 절친 네드에게도 연인이었던 MJ에게도 자기 정체를 밝히지 못한 채 네드가 올리는 SNS에 라이브나 훔쳐보면서 대학생활을 마친 그들의 생활을 그림자 속에서 지켜보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 범죄 통계를 놓고 안부를 주고받는 드울프 형사와 유일하게 연결되어 있다시피 하고요. 그리고 메이 숙모는 더 이상 이제 곁에 없죠. 그래서일까요? 이번 편 제목 자체가 약간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듯해요. 왜냐하면 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4편인 브랜드 뉴 데이에는 전작들과 달리 제목에 집이 없습니다. 스파이더맨 홈커밍? 파프롬 홈 그리고 노웨이 홈까지 집을 나가고 귀환하는 여정이 그동안 제목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는 그 장대한 여정 하나를 마쳤다는 의미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스파이더맨의 오디세이라면 이제 드디어 소년에서 어른이 영웅이 되는 순간이 브랜드 뉴 데이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아무도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파이더맨 어떤 빌런과 싸우게 될까요?
1: 네. 스파이더맨은 전형적으로 우리 도시의 이웃 영, 친절하고 소탈한 히어로잖아요. 그래서 이 히어로 치고 하는 일도 꽤 일상적이거든요. 대표적으로 강도 잡기.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스파이더맨이 사는 뉴욕에 심상치 않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체불명의 힘이 나타나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몸에서 몸으로 옮겨다녀요. 그리고 피터만이 그 존재를 느낄 수 있죠.
0: 세계관이 점점 더 확장이 되고 있는 스파이더맨이네요. 전편에서는 스파이더맨이 닥터 스트레인지를 만났잖아요. 이번 시리즈에서는 어떤 인물을 만나게 될까요?
1: 네. 일단은 이제 피터를 기억하지 못하는 기존의 관계들 그리고 새롭게 나타나는 관계들이 각각 어떻게 진행될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일단 피터는 한 파티장에서 우연히 MJ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미 이 보이지 않는 적, 사람들 사이로 옮겨 다니는 정체불명의 존재가 이 피터에게 일종의 이 씌인다고 할까? 그래서 원치 않게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다스리기 위해 고심하다가 이 DNA 조작 장치를 고안한 브루스 배너 교수를 찾아갑니다. 마크 로팔로 배우가 맡았죠. 헐크와 스파이더맨의 만남이 이번 편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크 히어로죠. 퍼니셔 역시 가족을 잃고 냉혹한 자경단이 되어서 뉴욕의 악당들을 처단 중입니다. 피터와는 꽤 옥신각신하는 그런 관계성을 보여주는데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타나서 도움의 손길을 건넵니다. 약간 건조하지만 또 할 땐 하는 그런 어른들의 우정을 보여주는 이쪽 관계가 꽤 제 취향이더라고요. 자, MCU의 캐릭터들이 이렇게 슬쩍슬쩍 소환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브루스 배너 외에도 블랙 위도우, 플로렌스 퓨가 나온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또 다른 마블 시리즈죠. 2021년에 샹치와 텐 링지의 전설을 연출한 감독이 이번에는 스파이더맨 브랜뉴데이의 연출을 맡았다고요.
1: 네, 연출을 맡은 이 데스틴 데니얼 크리튼 감독의 이력 재밌는데요. 이 사람의 출발점이 애초에 블록버스터가 아니라 위기의 청소년 보호시설을 그린 아주아주 저희 예산의 독립영화였어요. 그래서인지 이 거미줄, 웹을 타고 도시를 가르는 스파이더맨 특유의 액션과 굉장히 차분한 인디 드라마가 이번 편에 좀 비슷한 밀도로 붙어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비교하자면 약간 샘 레이미 감독이 연출을 했었고 토비 맥과이어, 커스틴 던스트가 주연했던 스파이더맨 2의 그 약간 아날로그하고 친숙한 느낌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번 편이. 그래서 드월프와 호흡하는 형사물이기도 하고 정체불명의 존재와 씨름하는 일종의 심리 스릴러물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버디 코미디의 맛도 있는 그런 굉장히 아기자기한 스파이더맨 시리즈로 완성시킨 감독입니다. 이 스파이더맨이 도시의 범죄 패턴을 좀 직접 수사한다라는 측면에서 형사와 단서를 맞춰가는 대목 같은 건 기존에 우리가 알던 스파이더맨 영화와는 결이 좀 다른 느낌이기도 하고요. 또 영화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인 볼거리 같이 말씀을 드리면 붉은색 수트를 입은 핸드라는 닌자 무리들이 굉장히 유려한 안무를 보여줍니다. 성룡의 무술팀이 디자인을 했고요. 촬영과 음향 면에서는 마스크 안쪽에서 피터의 시점을 바라보는 그리고 또 피터의 생생한 호흡을 들려주는 방식도 인상적입니다. 이 부분 역시 약간 과거의 연출로 회귀했다라는 점에서 감독이 의도적으로 노스텔지어를 좀 불러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음악은 스파이더맨 홈커밍부터 시리즈를 맡아왔고 업에서 주토피아까지 디즈니 픽사를 장악한 마이클 지아키노가 이번에도 맡았습니다.
0: 기자님은 그럼 스파이더맨 브랜뉴데이 어떻게 보셨어요?
1: 약간의 아쉬움은 후반부가 좀 늘어진다는 인상은 있는데요. 아, 이건 인물들의 그 관계도 재구성을 위해서 좀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번 브랜드 뉴 데이 편의 야심은 스파이더맨을 더 크게가 아니라 다시 작게 만드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우주를 구하는 대신에 뉴욕 거리의 한 블록을 지키는 청년. 멀티버스를 뒤흔드는 대신에 잃어버린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결되려 애쓰는 청년의 드라마입니다. 이런 소박한 방향 전환이 좀 굉장히 따뜻하고 섬세한 울림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있겠고 보다 좀 야심차고 독창적인 기획을 기대한 분들께는 이번 편은 좀 멜랑콜리한 소품이 아닌가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12세 이상 관람가고요. 올해 12월 개봉 예정이죠. 어벤져스 둠스데이 전에 어떤 다리를 놓는 또 하나의 MCU 세계가 될지 궁금하신 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엔딩 이후에 또 쿠키 영상이 포함돼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0: 아 너무 꿀팁이네요. 찾아봐야 되는데. 네. 자 여기서 한 곡 듣고 올까요? 마이클 부블레가 불렀습니다. 스파이더맨 테마.

0: 네, 우리 다음 소개해 주실 영화 어떤 작품일까요?
1: 네, 이번에 개봉한 한국 독립영화 한 편 소개해 드리려고요. 수능 대신 숲을 선택한 내 소녀의 이야기, 영화 사냥들입니다.
0: 수능 대신 숲을 선택했다. 영화 사냥들, 제목부터 눈에 띕니다.
1: 네, 사냥이 원체 그 험한 바위산을 겁없이

0: 같이 이렇게 타고 다니는 동물이죠. 그런데 이번 영화의 주인공들은 사냥과는 사뭇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출발점은 그렇습니다. 학교라는 조금은 답답하기도 한 울타리 안에 갇힌 아이들인데요. 이 규정된 어떤 우리 안에 갇혀있던 아이들이 제 발로 산을 타기 시작하는 이야기. 이 제목 하나에 이미 이 영화의 방향이 좀 들어있는 셈입니다.
1: 와, 제 발로 산을 타기 시작한다. 영화 사냥들 어떤 이야기일지 너무 궁금하네요.
0: 네, 영화 배경이 수능이 이제 200일 남은 수능이 코앞인 어느 고등학교입니다. 교내에 사육장을 맡고 있는 사육장 관리 담당인 인혜라는 친구가 있어요. 다들 입시에 매달리는데 이 소녀는 하는 일이 그 사육장에 있는 오리들한테 말 거는 일, 거의 그 오리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지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교실에서 칼을 소지한 벌로 서희라는 친구와 함께 이내가 사육장 청소를 같이 하게 돼요. 그러다 두 사람이 우연히 버려진 평원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학교 사육장의 오리인 희선이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희선이 이름도 되게 귀엽죠. 수능은 다가오고 수시 면접도 코앞인데 잃어버린 오리를 찾는데 소녀들의 관심이 쏠리는 거예요. 일종의 그리고 낙제생들로서 특별 수시 면접반에 합류하게 된 또 다른 소녀들 정혜와 수인까지 더해져서 이렇게 오리를 찾으러 야생까지 향하는 여정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영화의 진짜 매력은 공간이 곧 감정이라는 데 있기도 해요. 그 어떤 대사보다도 숲의 장소성이 주는 힘이 있거든요.
1: 배우들을 보니까 또 낯익은 얼굴들이 있더라고요. 영화 우리들에 나왔던 최수인 배우, 이제 어느덧 독립영화계 믿고 보는 배우로 성장을 했다고요.
0: 네, 우리들로 많은 분들이 처음에 최수인 배우 기억하시게 됐을 것 같고요. 더 글로리에도 출연을 맞아요. 하셨죠. 훌쩍 정말 성장한 모습으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 맞아요. 아우, 여전히 너무 잘해요.
0: 네, 이번 사냥들에서도 그 특유의 씩씩함, 박력 넘치는 연기로 그게 활력을 불어넣는데요. 최수인 배우뿐만 아니라 영화 속 4인방의 앙상블, 굉장히 빛나는 영화예요. 이 배우들 전부 다 미래에 계속 다시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재밌는 게 이 두 영화제가 이 사냥들이라는 한 작품에서 서로 다른 배우로 호명을 했어요. 연기상으로.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서희 역의 이승현 배우가 올해의 배우상을 받았고요. 정혜를 연기한 박효은 배우는 서울독립영화제에서 독립스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한 명의 스타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쏠리는 게 아니라 네 개의 얼굴이 고르게 살아있다는 뜻으로 읽히는 수상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1: 그러네요.
0: 감독님도 재미있는 분인데 힙합 듀오 라임크라임 출신으로 2020년에 같은 이름의 장편 라임크라임을 발표했어요. 이 라임크라임으로 주목받은 뒤에 내놓은 다음 신작이 바로 이 사냥들입니다. 이 감독님 자체가 고교 시절부터 힙합에 관심이 있고 여러 가지 제도권 교육의 답답함에 굉장히 스스로 고통을 받아오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꽤나 자전적이라고 할 수 있는 10대 시절의 질풍노도의 감정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영화 사냥들 우리 기자님은 이 영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이게 문제아로 낙인 찍힌 학교에서 굉장히 저 친구들은 뭔가 항상 말도 듣지 않고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친구들의 소동물인데 보통 그러면 이렇게 아주 거친 일도 있고 어두운 일도 있고 하기 마련인데 사냥들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오리 구출 작전을 둘러싼 모험극이에요. 그래서 근데 가만히 보면 겉면은 좀 평화로운데 애처롭거든요. 입시에 강요당하고 이렇게 발 묶여 있는 이 친구들의 나이대가 인생에서 너무 빛나는 시기인 거예요. 지켜보고 있으면. 그리고 그게 또 사육장에 갇힌 오리. 와, 좀 나란히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몰아붙이는 10대 누아르는 전혀 아니고요. 자기만의 안식처를 찾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만한 좀 담담하고 슴슴한 드라마라고 하겠습니다.
1: 네, 위클리 매거진 오늘은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뉴 데이, 영화 그리고 사냥들 두 편 소개해드렸습니다. 소미 기자님 오늘도 좋은 영화 추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박하산의 시대타운 그럼 광고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Shorty Shalom!

0: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0: 비다샵!
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0: 비다이렉트샵!
1: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0: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Walk it, walk it. 언제
6: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7: 안전화.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8: 번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우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번호.
9: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미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세트, 한식의 맛을 더한 온유가에서 참기름 들기름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정과,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잔 슬림 쉐이크,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이, 투명 피부 톤업템 아비브에서 톤업 선크림과 글루타치온 잡티패드, 토마스 풀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서울을 위해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제주 화장품 삼다 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 크림, 백화점의 꽃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아이를 위한 선택 해피코에서 저당 과일 주스를 드립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연님께서요, 식구들 모두 내보내고 대청소 중이라고 오늘따라 노팅힐에 쉬 듣고 싶어요. 마지막에 줄리아 로버츠가 얼마나 더 머물 거냐는 기자의 질문에 기약 없이요 라고 말하는 장면 보고 또 봐도 너무 감동이라고. 아, 식구들 다 내보내고 청소하면 이렇게 걸리적거리지도 않고 좋겠네요.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영화처럼.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3: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4: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7: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8: 세라하임.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9: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0: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1: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0: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1: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0: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1: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0: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2: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3: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12: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이 핸드메이드 뜨개 그늘막 덕에 한여름 마을 기온이 무려 5도나 뚝 떨어졌대요. 마을을 시원하게 바꾼 건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할머니들의 다정한 손맛이었던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도 꼭 거창할 필요 없죠. 더운데 물 한 잔 해요. 고생했는데 점심은 내가 쏜다. 이런 소소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체감온도 5도쯤 쑥 내려주는 그늘이 될 테니까요. 오늘은 내가 먼저 시원한 그늘 같은 사람이 되어주기 어때요? 오늘도 주주님들의 마음 온도 쿨하게 내려드릴 12시엔 주현영입니다.

0: 보라를 일으켜.
1: 12시엔 주현영 문 열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오마이걸의 돌핀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지금이 딱 7말 8초 휴가철이기도 해서 오늘부터 또 휴가나 여행 떠나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이 스페인 할머니들이 직접 만든 뜨개 그늘막으로 한여름의 폭염을 5도나 낮췄다는 이야기 혹시 어떠셨나요? 저는 예전에 한번 이 스페인 할머니들의 요 뜨개질해서 그늘막을 만들어서 요렇게 했다는 요 사진을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주주님과 이런 얘기를 나눈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다시 봐도 너무 예쁘고 이건 온도를 뭐 내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눈도 즐거운 그런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인터넷에 쳐보고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예뻐요. 알록달록하고 이게 또 스페인의 말라가 인근의 작은 도시에서 2019년부터 주민들이

0: 직접 뜨개 패널을 제작해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가뜩이나 더운 여름에 서로 불쾌지수 오르게 하지 말고요. 누군가에게 내가 먼저 시원한 그늘 같은 사람이 되어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했다면 나도 그런 호의를 또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그런 호의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서로서로 그렇게 좀 시원하게 마음을 만들어주자고요. 우리 고은정님께서는 너무 더워서 놀러가기 힘들어하시는 부모님 모시고 식사하고 오는 길이에요. 샤브샤브 좋아하셔서 맛있게 먹었어요. 역시 더울 때는 외식이 최고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집에서 요리하면서도 너무 땀 나고 덥잖아요. 설거지하면서 땀 또 나고. 자, 오늘 2, 3부 메리스트콤 매콤 만삭에도 상큼한 매콤의 안방요정 박소영씨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멋진 오빠 매콤의 중심 SS501 김규종씨와 함께합니다.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시크릿 주주로 돌아올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미트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6: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글레오?
10: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9: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9: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통증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린 개보린정 삼진제약.
1: 번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2: 번호

0: FM。
1: 너랑나랑 비밀일기 시크릿 쭈쭈. 쭈쭈 안녕. 나 또 왔어. 여름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빙수잖아. 요즘엔 이 빙수도 진짜 다양하게 잘 나오던데 너는 어떤 빙수가 취향이야? 빙수야, 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빙수야, 빙수야, 녹지 마, 녹지 마. 이히, 아우, 희준아, 네가 그 노래를 어떻게 알아? 울러울러, 울러울러, 유치원에서 배웠대요. 희준이 팥빙수 좋아해요. 요즘 애들은 모르는 게 없다니까, 언니. 우리 말 나온 김에 1인 1빙 할까?
2: 혜영아, 저 집에 빙수기계도 없는디 어떻게 빙수를 먹냐? 나는 나가서는 안 사 먹을란다. 더워서 한 발짝도 움직이기 싫어.
1: 아우, 아버지, 요즘은 빙수도 집으로 다 배달 오는 세상인데. 아, 그래서 뭐 어떤 거 드실라고?
2: 빙수가 하나지 뭐 딴 게 있냐? 저 팥빙수 말고 뭐가 있어?
1: 아빠, 요즘엔 빙수도 팥빙수, 수박빙수, 인절미 빙수, 치즈케이크 빙수, 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자망코까지 얼마나 많은데.
2: 뭐 자망, 장, 자물쇠, 뭐 망치 뭐여 그게.
1: 아니 뭐 자망코, 자몽, 망고, 코코넛 빙수.
2: 야, 이 별 싫은 빙수도 다 있네. 무시든 간에 원조가 제일이여. 나는 팥빙수.
1: 그리고 기본 팥빙수도 기본 얼음부터 토핑까지 아주 세세하게 취향 갈리는 거 알지?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도 취향이 어찌나 갈리던지 빙수 하나 먹는데도 시끌시끌 하더라니까.
2: 아, 이게 뭐시오? 저 빙수가 입에 들어가자마자 녹아 없어지는 게 뭐, 야, 이 서걱서걱하고 이 시원한 맛이 없어.
1: 어우, 뭐 시원하기만 하구만. 아버지는 우유 얼음 이런 거 안 좋아하시나 봐. 아빠, 자고로 빙수는 우유로 얼려서 눈꽃빙수처럼 먹어야지. 옛날에야 우유가 귀하니까 물 얼려서 만들던 거고.
2: 야, 이 빙수도 모르, 왜 먹을 줄 모르는 것들이 잔소리여, 잔소리는.
3: 어이, 희전이 떡 좋아요. 빙수 안에 있는 떡 다 줄대요.
1: 아, 잘됐다 희준아. 이모는 빙수 안에 있는 떡 싫어해. 아우, 대체 빙수에 떡을 왜 넣는 거야. 우리 희준 이거 떡 다 먹어.
2: 야, 혜영아, 너는 그 떡 다 골라내고 먹으려면 빙수를 대체 왜 시키냐.
1: 어? 아,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이 우유 얼음에 연유 듬뿍 뿌려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달콤하다고. 아, 맞네 맞네, 연유 뿌려야겠다.
4: 어우, 야, 나는 연유 뿌리면 달아서 못 먹는다고. 기집애. 야, 너 거에만 뿌려, 너 거에만.
1: 아빠, 왜 내 빙수에 콩고물을 뿌려. 나는 퍽퍽해서 싫다고. 나는 그냥 순정으로 먹는 게 좋다고.

윤종신의 팥빙수 듣고 오셨고요. 오늘 시크릿 주주는 빙수야 팥빙수야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여름은 빙수의 계절이잖아요. 우리 집 식구들은 빙수 엄청 좋아해서 주말마다 1인 1빙수 시켜서 먹는데요. 빙수 취향도 어찌나 제각각인지 진짜 모아놓고 보면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말인데 주디는 어떤 빙수 좋아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일단은 기교를 많이 부린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 망고빙수도 요즘 망고빙수 한창 유행했을 때 생망고 엄청 올라가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 사실 오리지널 팥빙수. 근데 이제 그 대신 이제 우유 얼음이어야 되죠. 이 눈꽃빙수처럼 그런 거 참 좋아하고 아 그것도 참 좋아요. 예전에 그 캔모땡이라는 어떤 그 카페에서 파는 눈꽃빙수도 참 맛있었어요. 겉에 뭐 그 초록 색깔 빨간 색깔 시럽 같은 거 막 듬뿍듬뿍 뿌려주고 연유랑 해서 그거를 또 거기서 주는 식빵이랑 토스트랑 같이 먹으면 참 맛있었는데 뭐 그것도 참 좋아했고 그리고 좀 기교를 좀 부렸다 하면은 저는 인절미 빙수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인절미 빙수에다가 그 인절미 콩 있잖아. 그 떡 그거를 더 많이 추가해가지고 그렇게 저는 먹습니다. 네, 저는 고소한 게 좋더라고요. 빙수는. 자, 우리 시크릿 주주의 사연 보내주신 주주님께는요.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꼬다면 세트 보내드리고요. 우리 5028님은요. 우리 남편은 빙수 나오면 3초 만에 다 비벼버립니다. 아이고, 저는 토핑 하나씩 음미하는 스타일인데 진짜 제가 말리기도 전에 매번 다 비벼버리는데 아, 너무 짜증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우리 5028님의 이제 남편 같은 어떤 분이랑 같이 빙수를 절대 먹지 않죠. 이거를 저도 사실 우리 아내분 스타일이에요. 딱 그냥 우유 얼음 딱 뜬 다음에 연유도 살짝

살짝 묻힌 다음에 그 다음에 블루베리, 심지어 전 블루베리를 좀 좋아하거든요. 블루베리 하나 얹고 인절미떡 얹고 가루 통통통 뿌린 다음에 그렇게 퍼서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비벼버리는 분과는 같이 먹고 싶지 않아요. 저도. 또 우리 1367님은요. 취존 해주세요. 저는 팥빙수 팥이 극현파예요. 그래서 팥은 남친 그릇으로 전부 이사보내고 저는 연휴만 세 바퀴 둘러서 먹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럴 거면 왜 팥빙수를 먹냐고 하지만 이렇게 먹는 게 좋은 걸 어떡해요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엄연히 따지고 보면 이게 팥빙수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빙수 자체를 좋아하시는 거지. 팥은 싫지만은. 또 우리 4669님은요. 주디주디 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휴가예요. 친구들이랑 해수욕장도 가고 밀린 방 청소도 하면서 야무지게 쉬려고요. 휴가 동안에도 12시엔 꼭 들을게요. 주디도 행복한 금요일 보내세요. 주디 사랑해요.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럴게요. 저도 행복한 금요일 보내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도 휴가 재밌게 즐기시고요. 또 우리 0705님께서는 양문형 냉장고를 쓰고 있는데요. 냉동실 문 한쪽이 덜 닫힌 줄도 모르고 하루를 보냈다가 다음날 저녁에 냉동실 문 열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틀째 냉동실 정리하면서 냉파하고 있어요. 냉장실은 문이 덜 닫히면 띵동하는데 냉동실은 알림이 안 울려서 몰랐네요. 에효 주주분들도 냉장고 문 단속 잘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살면서 한두 번쯤은 냉장고 문 덜 닫고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죠. 그죠 그죠. 또 우리 2915님은 주디 이번 휴가에 여수를 가는데요. 아내는 무조건 뷰 좋은 숙소를 원하고 저는 그 돈으로 차라리 맛집을 더 많이 가자는 주의거든요. 주디라면 숙소와 맛있는 음식 중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겠죠? 두 개를 다 포기를 못 하겠기는 한데 1박 2일이라면은요. 사실 저는 하루 자는 거는 숙소가 좋은 곳에 가서 거기서 좀 이렇게 호캉스 느낌으로 만끽하고 딱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쁜 뷰 보면서 아 여행 왔다 이거 느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2박 3일이다 3박 4일이다 그러면은 하루 정도만 좀 뷰 좋은 곳으로 하고 나머지 이틀이나 하루 정도는 그냥 가성비 좋은 그런 숙소에 가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해요. 근데 저는 우리 아내분이 딱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예쁜 뷰를 딱 보면서 아 나 정말 지금 휴가구나 쉬러 왔구나 이런 거를 두 분이서 좀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또 5086님은요. 주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마트 배송기사입니다. 오늘은 한 어머님께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주섬주섬 귤 다섯 개를 꺼내주시네요. 감사히 받아서 팀원들이랑 나눠 먹었어요. 주디의 카랑카랑한 목소리 가득한 라디오 들으면서 오늘도 힘낼게요. 늘 응원합니다. 파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 간식 중에서도 귤이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귤은 또 약간 쉽게 조금씩 입심심할 때마다 까먹기 딱 좋으니까 우리 어머님 덕분에 힘나셨겠어요. 또 우리 6738님은 아들 이발하러 왔는데 미용실 왔는데 반가운 주디 목소리가 들려서 문자 보내요. 저는 아들 머리 예쁘게 다듬고 같이 팥빙수 데이트하러 갈 예정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쁘게 다듬고 팥빙수도 맛있게 드시고 두 분이서 오붓한 데이트 하세요. 자 잠시 후 2부에서는 메리스트콤 매콤 박소영씨 그리고 SS501의 김규종씨와 함께합니다. 그럼 저희는 1부 끝곡으로 성시경의 제주도의 푸른밤 듣고요. 2부로 돌아올게요.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비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여름을 건강하게 잘 보내는 나만의 방법 있으세요?
5: 외출할 때 선글라스나 모자, 양산을 챙겨요. 자외선이 너무 강해서 오랫동안 직접 쐬면 눈이나 피부에 안 좋거든요.

0: 적당한 일광욕은 괜찮은데 야외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싶으면 꼭 챙겨요.
1: 아, 좀 선선한 아침 저녁 시간에 조깅하면서 체력을 기르고 있어요. 아, 여름엔 더워서 기운이 없을 때가 좀 많거든요.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좋은 것 같아요.
2: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큰 만큼 우리 몸도 쉽게 지치는 계절이죠. 건강한 식사, 충분한 휴식, 그리고 틈틈이 수분 보충까지 잊지 말고 챙겨보세요. 나를 살피는 작은 습관들이 큰 힘이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재은이었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떡볶이 하면
1: 하하림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6: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7: 시원한 잠 누잠.
8: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9: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0: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9: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10: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1: 번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은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2: 번호.
13: 내가 회사에 갔다 오면 오피스물이 뚝딱.
14: 데이트하고 오면 한편의 로맨스가 짜잔.
15: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시트콤으로 제작해드립니다. 메리 시트콤 매콤. 곧 출산 임박에도 여전히 상큼하고 귀여운 매콤의 안방요정 박소영씨, 그리고 소영씨와 87 동갑 친구친구인 매콤의 종규왕자 WS501 김규종씨, 우리 중크크 패밀리 어서오세요.

0: 우리는 중크크.
1: 중크크. 중크크.
2: 우리는 중크크. 우리는 중크크.
3: 와 진짜.
1: 어 너무 올드하지 않았어 방금.
3: 우리는 중크크 아주 크크 이런 느낌인데.
2: 옛날 스크달이잖아요. 이렇게 쥐야.
3: 뭔가
2: 맞아
1: 쥐야.
3: 애쓰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2: 그쵸.
3: 끌어올렸어요.
2: 그러니까.
3: 맞아. 그러니까. 아유 아무튼 벌써 우리가 또 7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아니 매콤에서 저번에 우리 살짝 우리가 축하드리긴 했었지만 지난 28일 은 소영 씨의 찐 생일이었죠.
2: 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우리 12시간 팀이 또 다 축하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1: 나이스 나이스.
3: 아니 생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2: 생일날이요?
3: 어 뭐했어?
2: 전날도 사람들이랑 놀고 잔날도 사람들이랑 놀고 당일날도 사람들이랑 놀고 다음날도 사람들이랑 놀고
3: 좋아, 잘했어 좋아. 잘했어.
2: 이렇게 또 사랑받으면서 사니까 너무 진짜 하루하루 감사해요.
3: 그거 우리 소영 씨가 사랑을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그런 거지.
2: 아유 맞아. 말해 뭐해.
1: 진짜 신기해요.
2: 왜요?
1: 에너지가 갈수록 좋아지시네요.
2: 아 그래요?
1: 네.
2: 근데 나도
3: 사실 이제 막 빠지는데 이제 막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네. 너무나 에너지가 더 넘치는 거야.
2: 저도 근데 좀 깜짝 놀래요. 어? 나 왜 또 돌아다니고 있지? 근데 막달에는 또 더 많이 돌아다녀야 이제 아기가 또 나올 준비를 한다고 해서
1: 아 또 그래요?
2: 네 그래서 조금씩 또 걷고 있어요.
1: 더 돌아다녀요 그럼요?
2: 조금 더 돌아다녀요.
3: 그럽시다.
2: 네. 그럼요.
3: 아주 그냥 건강하게 아주 순풍순풍 잘 나으실 거예요.
2: 감사합니다.
1: 네. 좋아요.
3: 아니 우리 경찬 씨는 어떻게 생일 선물 해줬어요?
2: 아 저는 이제 늘 얘기해 생일 선물로 난 뭘 받고 싶다.
3: 미리미리 예, 물어보지 않더라도
2: 경찬 씨는 입력을 해줘야 출력이 되는 스타일이에요 저희 남편. 막 나를 지켜보다가 막 이게 필요하고 얘기 아니어서 난 이거 살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
3: 아, 입력 시켰어요?
2: 어, 예, 그 현금으로 좀 줄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준비를 미리 해놓죠.
3: 와, 그럼 뭔가 남자는 입장에서는 남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만약에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 여자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1: 너무 좋을 것 같아요.
3: 진짜요? 네. 오히려 더
1: 이거 고민하면서 아 이거를 뭐 그렇다고 나의 소중한 사람인데
3: 그쵸?
1: 또 친한 친구한테 물어보기도 조금 그렇고 그런데
3: 그치.
1: 혹시라도 취향을 못 맞추면 호도 그렇고
3: 애매하지.
1: 네. 차라리,
3: 차라리
1: 원하는 걸 사주고 아 그래 그거 사줄게 이게 좋죠. 네.
3: 자 이거 맞지? 네. 이런 느낌이구나.
2: 그래. 그럼 둘 다 좋잖아 서로.
1: 맞아요 맞아요.
2: 맞아요.
3: 또 다시 한번 너무 생일 축하드려요.
2: 아유 감사합니다.
1: 축하드립니다.
3: 네. 아니 또 우리 아 그래 규종 아니 종규 씨 아니 규종 씨 네. 우리
1: 그래, 저 뭐로 할까요?
2: 규종규
3: 규종규
1: 규종규
3: 우리 규종규는 우리 규종규는 또 별일 없었어요?
1: 저요 저는
3: 며칠 동안
1: 저는 계속 무탈하게
3: 네뭐
1: 별일 있나요?
3: 사실 무탈하게 제일 좋은 거야.
2: 그 최고지.
3: 그렇지 않나요?
2: 맞아
1: 맞아요. 근데 자다가 굴러 떨어져가지고 침대에서
3: 그 키 크는 꿈인데 아닌가?
1: 아 덕분에
2: 덕분에요?
1: 그런 여기 등이 찍혀가지고 여기 이게 반창고 붙여놨어요.
3: 아 반창고 여기 붙였어? 손도 잘 안 닿을 텐데요.
2: 네.
3: 어려웠겠다 붙이느라고.
2: 네.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침대에서
3: 굴러떨어질 수가 정도로. 있는 거 그러니까 꿈을 꾸셨나?
1: 온도.
3: 온도 아 온도 네. 온도가 좀 약간 애매했어?
1: 더웠어요.
3: 아 더웠어.
1: 네, 26도는 저에겐 좀 덥다.
3: 아 그? 아, 26도가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적정 온도 26도라고.
1: 아니 26도 해보려고 했는데
2: 난 했는데
1: 했어요. 아 근데
2: 난 시원하던데.
1: 그날이 더웠나? 그럴 수도 있고.
2: 폭염인 날이었나 보다.
1: 좀 더워서 아 자다가 뒤척였나 봐요. 그런데 쿵 하길래 저도 처음 떨어져 봤거든요.
3: 진짜 쿵 하고 떨어졌었구나.
2: 네. 어 그랬대요?
1: 네, 깜짝 놀랐어요.
3: 그러면은 규종규는 26도는 안 되겠다.
2: 25도로 하자.
1: 25 하고 있어요. 25로 하고 그래요. 그날 이후로 아직 바닥에서 자고 있습니다. 이불 깔고.
2: 아, 그래요? 그 정도야?
3: 그건 이게 다 지금 26도 때문에 그렇게 된
2: 그치,
3: 거예요?
2: 맞아요.
3: 아 괜히 얘기했다.
2: 아니 이제 청취자분들도 26도 해놓고 무슨 이슈가 있었을 수 있으니까 이제 네. 좀 남겨주세요.
3: 그러니까 26도 때문에 뭐 이렇게 바닥에 그래. 떨어졌다라든지 이슈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2: 네.
3: 아니 우리 5074님도 소영씨 반가워요. 얼마 전에 우리 아파트로 이사왔다는 영상 봤어요.
2: 반갑습니다.
3: 너무 반갑고 앞으로 지나가다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2: 아, 감사합니다.
3: 네 우리 소영씨 언제든 진짜로 다 이렇게 인사해주시면 소영씨 네. 너무 반갑게 맞이해주시니까
2: 지하주차장에서도 한번 그
3: 인사 나눴어요?
2: 인사 나눴거든요. 갑자기 우주왕 가시다가 소영씨 저희 아파트 이사 오신 거 안 그래도 알고 있었습니다 해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막 이렇게 해서 그 차와 멀리 떨어져가지고 둘이서 소리 지면서 곧 만나요 하고

0: 오, 한번 해.
1: 어디서 만나냐고.
0: 어디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계속
1: 언제 어디선가
0: 치니까.
2: 에너지가 넘치신다 진짜.
1: 저는 근데 또 워낙 잘 돌아다녀가지고 마주칠 그러니까. 일이 많아요.
3: 나는 더 많을 것 같아요. 좋아요.
1: 그쵸. 네. 또 우리 6925님은 소영님 네. 친구가 근무하는 피부과에 자주 네. 오신다고 야, 들었어요.
4: 네. 바쁘시네요.
1: 그러니까 봐요. 예. 당산로에 있는 피부과 아시죠? 네. 네. 성격도 좋고 실물이 더 예쁘고 여리여리하시다던데 건강관리 잘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여기 어디예요?
0: 아, 여기 임신 전에 네. 그 이제 한참 꾸준하게 너무 네. 제가 좋아하는 원장님이 계셔가지고 거기 이제 물레 쪽이에요. 물레 쪽. 거기 얘기하시는 것 같아. 물레 쪽에 오래된
1: 오래된 곳이구나.
0: 거기 가가지고 아, 저 요거 어떻게 해? 그럼 냅두면 사라져. 약간 이렇게 되게 풀어지는 의사 선생님이시거든요.
1: 그러면 그런 의사 선생님 좋아.
0: 그 믿음이 더 가.
1: 그치 그치.
0: 그래서 진짜 동네여서 막 진짜 동네 분들만 오시는데도 저는 거기를 꼭 고집해서 갔거든요.
1: 진짜 네. 집이랑 좀 거리가 있지 않아요?
0: 지금은 거리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근처 살았어가지고 몰래도 근처 살아서 그때부터.
1: 그럼 지금은 뭐 거리가 좀 멀어졌는데도 가는 편이에요?
0: 아, 지금 임신하고 나서는 피부과를 안 가가지고.
1: 그러네.
4: 그러겠다, 그러겠네.
0: 요즘에 못 가. 보고 싶어요, 원장님.
1: 다시 또 우리 출산하고 나서. 네,
0: 바로 가야지, 바로 가야지.
1: 가야지 또. 우리 8200님께서도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4: 네, 소영님 예전에 연기학원에서 뵀었는데 여름 출산이라 힘드시겠지만 건강하게 순산하시길요.
1: 감사합니다. 연기학원. 아니 네. 연기학원에 언제 갔었지?
0: 제가 이제 고등학교 네. 3학년 때부터 네. 입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연기학원에 좀 다녔어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 또 이제 뭐 워낙 이제 친구들이랑 다 막 도시락 싸서 다니고
1: 그렇지 동고동락 하잖아.
0: 그게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치. 막 그리고 또 입시 저도 이제 입시 보고 학교 들어갔으니까 막 무슨 뭐 개인기하고 뭐 여러 가지
1: 특기 같은 거
0: 연습하고. 연습하고 아크로바틱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면서 했는데 8200님 왜 성함을 안 보내주셨대?
1: 그러게 만약에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소영 씨가
0: 예. 한번 성함도 한 번만 보내주시면 제가 그래요, 누군지 그래요. 바로 알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1: 네. 확실한 건 이분도 연기를 하시는 분이다.
0: 그렇네.
4: 누굴까?
1: 한때 하셨을 수도 그쵸? 있고 아니면 지금 다른 일 뭐 하시는 걸 수도 있고 모르겠지만 어쨌든 같은 연기 동지였다.
0: 그치 그치
1: 그쵸. 네. 또 우리 6983님께서는요
5: 교정오빠 일본 유학생이에요. 5551의 일본 공연 너무너무 기다렸는데 드디어 9월에 공연 일정이 떠서 완전 설레는 중이요. 그나저나 교정오빠는 당연히 켈박 알겠죠? 저도 콘서트 날짜 딱 켈박 해뒀더라고요.
1: 해뒀더라고요.
4: 해뒀더라고요.
1: 아니 근데 켈박을 우리 규정씨는 당연히 알지 않을까요?
0: 캘린더에 박았다. 지금 알았어요?
1: 진짜? 네.
0: 조크 네. 그래요.
1: 조크 그래요.
0: 늘 그 그래요.
1: 늘 그 그래요.
0: 늘 그 그래요. 늘 그 그래요.
1: 아니 켈박은 네. 사실 저도 근데 요즘 줄임말이나 요즘 말들 잘 모르긴 네. 하지만
0: 그쵸.
1: 사실 켈박은 너무나도 그치. 많이 쓰이는 거기도 하고
4: 이거 사실 진짜로?
1: 굉장히 또 지났어요. 또 한참 전에.
4: 그래서 모르나 보다.
1: 그래서 모르 알기도 전에 지나가 버렸구나.
4: 네. 요즘 건 좀 아는데 예전 건 놓쳤어요.
1: 왜냐면 그치. 그런 말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그날로 켈박해 둘게요. 이런 얘기 들으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캘린더에 내가 네. 박제를 해놓겠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다가 요즘 쓰는 말이래요.
4: 메모. 네 아닙니다.
0: 괜찮아요? 왜 메모.
4: 아니에요. 메모. 보통 이제 뭐 그 달력에 저장해 놓을게요.
1: 그쵸. 메모해 놓을게라고 하죠.
4: 그 영어로 이제
1: 캘린더 박제라고.
4: 박제라고.
1: 그냥 이거를 우리가 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0: 그치.
1: 그냥 캘린더 박제구나.
4: 켈박이구나
1: 네. 하시면 됩니다.
4: 켈박.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해요. 네. 우리 6983님.
0: 네.
1: 자, 규정 씨가 속한 SS501의 유닛 그룹 501이 9월에 일본에서 공연을 합니다.
4: 맞습니다.
1: 도쿄 효고 네. 맞나요? 효고가 근데 어디 있는 곳이죠?
4: 고베에서 공연을 하고요.
1: 네. 어쩐지 조금 약간
4: 효고 현입니다. 네네네.
1: 생소했어요. 또 오사카 이렇게 세 도시에서 하는데 지금 이제 공연 연습 한창 하고 계시겠네요.
4: 네, 어제도 하고 오늘도 이제 또 하러 가야 되는데.
1: 네, 어때요 요즘 연습?
4: 야 이게 더워서 그런 건지 네. 제가 이제 오늘 약간 지인들에게 선포를 했거든요.
1: 뭐라고?
4: 아 나 이제 8월부터 식단을 할 거고 운동을 늘릴 거야. 너무 힘들어서 춤추기가 힘들다. 이게 너무 안 돼요. 에너지가 확 떨어져요.
0: 체력이 네. 영양제 먹어야 돼.
4: 영양제도 아, 잘 먹잖아.
2: 네. 아니 근데 영양제도 영양제인데 이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아, 예전에 비해서 조금 체력이 뭔가 안 따라주는 게 있잖아요. 네. 확실히.
0: 맞아요. 맞아요.
4: 약간

0: 한 박자씩 늦게 나오기도 하고.
1: 아, 그럼 네. 그거는 체력 문제가 아니고 뭔가 약간 그냥 그 뇌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가? 뭔가 그 옛날에 더 재빠르고
2: 그치, 네. 그치.
1: 그런 게 조금 이제 조금 더뎌지는 건가?
2: 한 박자씩 늦는 거지 다.
0: 어, 맞아요. 아, 잘한 이게 속도감이 좀 달라요. 안무팀 동생들이랑.
1: 하지만
0: 공연 때까지는 저희가 올려야 되기 때문에.
2: 그렇죠.
0: 이 더위를 이겨내고 끌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 지금 좀 내려간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네, 아, 너무 피곤하네요.
2: 아, 그래요?
1: 근데 콘서트 연습 한창 하고 있으면
2: 그래.
1: 볼만하지.
2: 맞아.
0: 아닙니다. 즐겁게 하고 있어요.
1: 파이팅! 네. 또 이제 가수분들은 무대 위에 올라가면
2: 네.
1: 또 관객분들 만나면서 이제 또 터지시잖아요.
2: 맞아요.
1: 그쵸?
0: 네.
1: 파이팅입니다.
0: 파이팅입니다.
1: 아니 그리고 또 저희 라디오 이번 주 초대석에
0: 네.
1: 우리 규종 씨의 선배 그룹 격이었죠.
0: 네.
1: 자 같은 DSP 소속사 출신이었던 클릭비 선배님들이 나오셨습니다.
0: 네,
2: 너무 멋있으셔.
1: 네, 99년도에 데뷔하셨고 야. 이제 SS01이 05년도에 데뷔를 했는데요.
0: 네.
1: 거기서도 사실 이 켈박 에 대해서 아냐는 문자가 왔었거든요.
2: 네.
1: 근데 이제 우리 클리피 선배님들도 그때 제가 이렇게 다 설명해 드렸어요.
2: 하나하나
1: 말씀드려야 돼.
3: 이제 켈박
0: 나 누구신가 했어요.
1: 켈박 아니고요.
2: 아, 켈박.
1: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캘린더 박제다 약속을 정할 때 켈박이라 한다라고 그때도 이렇게 일일이 설명을 해 드렸었죠.
0: 네. 또 근데 이거를 켈박을 저희가 좀 막 쓰면 또 아, 그래도 옛날 거 쓴다고 할 것 같아서
1: 우리가
0: 괜찮아요?
1: 그쵸. 그래서 안 쓰시고 네. 아라는 듣자 이거예요.
0: 아, 그치. 아, 듣기만 하는 거예요.
1: 난 그게 목적이에요.
2: 아,
1: 우리
2: 맞아.
0: 소통이라도 이제 할 수 있게.
1: 만약에 캐럭 할게요 그랬는데 그래서 막 예. 이렇게 만약에 한참 늦어버린다 반응이.
2: 그래.
1: 그랬을 때 나의 어떤 머쓱함과 상대방도 뭔가 좀 머쓱해지는 어떤
2: 그래.
1: 그런 공기를 나는 견디고 싶지 않아서
2: 네. 그치.
1: 알아들으려고.
0: 아라는 듣자. 그럼 사용은 조금 그런 거죠. 다음 주 수요일 켈박이요? 막 이런 거는
1: 그러니까 쓰지 말자고.
0: 아 네네.
1: 방금 보니까
0: 안 쓰는 걸로.
1: 네, 네 맞아요. 켈박을 되게 정직하게 우리가 얘기하게 되니까 켈박 네. 할게요라고 이렇게 하니까 네. 쓰지 말고 우리 알아듣는 걸로.
0: 알아듣는
1: 그래.
0: 걸로.
1: 그래. 그렇게 하는 걸로.
2: 네. 그게 뭐예요? 이렇게 하는 순간 약간 서로 그 뜨뜻해지니까.
0: 네.
1: 맞아. 이거 그냥 알아듣기만
0: 네.
1: 하자고요.
0: 네. 많이 알려주세요. 많이 네. 배우고 갑니다.
1: 저희도 공부를 많이 해볼게요.
2: 맞아요.
0: 네. 네.
1: 자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이 영크크 늘크크도 아닌 중간 세대들을 위한
2: 그래.
1: 우리들끼리만 미는 중크크를
0: 네.
1: 결정을 했는데요.
2: 네.
1: 그랬더니 우리와 같은 이 중크크 주주님들이
0: 네.
1: 공감 문자가 엄청 왔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2: 와,
0: 김민우님께서
2: 네.
0: 이 성함 자체가
2: 네.
0: 우리 때 유행하던
2: 그
0: 성함이에요.
2: 맞아. 민우라는 이름
0: 네, 민우,
2: 많이 계셨어요.
0: 친구도 많았거든요.
1: 네.
0: 김민우님께서 땅불 바람 물 마음 캡틴 플래닛 누구보다 열심히 본 1인 여기요. 두 분이 알아주시니 서럽지 않습니다.
2: 잠시만요. 주디 모르죠 지금.
1: 잠시만요.
2: 주디
1: 나는 이걸 중크크에 낄 수 없어요.
2: 아
1: 이거는 늘크크예요.
2: 아 근데 이거는 사실 늘크크가 맞긴 해.
1: 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2: 왜냐면 진짜 오래된 거잖아. 이 반지.
0: 반지
2: 뽑기에 해가지고 땅불바람 불마음이 색깔 반지가 있어요. 그 뭐가 뽑히는지 그게 맨날 뽑기에서 뽑고 이랬단 말이야.
0: 네.
1: 내가 가물가물하게 뭔지는 알 것 같긴 하거든요.
2: 알아요?
1: 왜냐면 언니들이 89년생이니까.
2: 아,
0: 그럼 알 수 있어요.
1: 근데 난 이건 주크크라고 지금 탈 수가 없어.
2: 아, 중늘크크.
0: 중늘크크.
2: 그 사이야.
1: 아니 중을 버려. 늘크크. 인정하세요.
2: 오케이.
1: 인정하세요.
2: 우리가 유치원 때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갈 때쯤에
0: 네.
2: 아, 했던 거여가지고
1: 그리고 언니 오빠들도 다 되게 애기 때 유행했던
2: 애기 때.
1: 거야.
0: 그 할 게 없으니까.
2: 아, 그때 네. 당시에 100원짜리 동전을 그 뽑기에 딱 이렇게
1: 아,
2: 넣는 것도
1: 그랬지.
2: 아니야.
1: 아, 맞아 그랬지. 이렇게 싹 얹어가지고
2: 뜨르륵
1: 돌리는
2: 거지.
1: 도루룩이었잖아.
0: 네.
1: 맞지 맞아. 아무튼 민우님 늘크크.
2: 네.
1: 우리 박민아님께서는요.
2: 네. 아우 현영님도 몇 년생이시길래 이제 9세대인 거예요? 슬프네요.
1: 아 근데 뭐랄까. 근데 제가 어쨌든 90년대생이긴 하니까.
2: 아, 그렇죠.
1: 96년생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중크크에 좀 들어가지 않나.
2: 아니 사실 근데 언니들 때문이지 그냥 있었으면 몰랐을 거야. 우리랑 좀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아는 척 해준 거잖아요. 그쵸?
1: 나는 그런 연기를 못해요.
2: 랄랄라.
1: 나 확실한 건 영크크는 아니다.
2: 영크크에서는 라고 하기에는 조금
1: 애매하잖아요.
0: 중크크 대표.
1: 네. 네, 중크크 대표.
0: 저희가 늘크크잖아요.
2: 아니요. 중크크예요.
1: 아니요. 중이랑 늘게 네. 사이에 있는 걸 맞다.
0: 네. 사이.
1: 난 중크크에 앞장설래.
0: 좋아요.
1: 우리 윤미영님은요. 세대 차이 안 느껴져서 너무너무 좋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저희도 좋습니다.
2: 너무 좋다.
1: 자 그리고 또 우리 이현주님께서

0: 보내주셨어요. 네. 아, 일하면서 캡틴 플래닛 노래부터 꾸러기 소비대 똘기떡이 어찌 세쪽이 사쪽이며 드라그 여론이 맞춤이미 진사오미. 근데 나는 이 가사를 이렇게 제대로 본 게 처음이야. 맨날 그냥 응얼응얼 해가지고
1: 나도 그냥 그랬어. 나 자축인묘랑 진사오미밖에 몰랐잖아.
0: 그러니까 아, 요롱이 맞춰 미미 진사오미였구나. 노래까지 다 따라하고 있는 나 늘 크크인가요? 그만 불러.
1: 근데 우리끼리 이거 부르다 보면 신나잖아.
2: 너무 신나요. 신나지.
1: 그렇지 않아요? 어. 옛날에 이 만화 영화 우리 봤던 만화 이런 거 봤던 거 OST 이런 거 부를 때 되게 신나지 않아요?
2: 맞아요,
1: 너무 좋아요.
2: 맞아요.
1: 혹시 아직까지 되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풀로는 아니더라도 네. 기억하고 있는 만화 그런 적이 있어요? 노래 있어요 혹시?
0: 너무 많죠.
1: 너무 많아? 뭐 있어?
0: 오늘은 기분이 좋아. 랄랄랄랄랄랄라. 이게 무슨 만화냐면
1: 이거 뭐였지?
0: 신데렐라라고. 근데 이거는
1: 진짜 나 잘 몰라.
0: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진짜 저는 웬만한 만화를 다 쳐다봐가지고 뭐 그래서 알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좀 짧게 했던 만화여가지고.
1: 오케이 신데렐라.
0: 우리 여로롱 중고 만화 12살 남마.
1: 뭔지 알아요?
2: 마법의 네, 아, 천사. 어,
0: 천사 뭐야? 이게 천사
2: 소녀
0: 네티구나.
1: 아 네티였구나.
0: 아 아니 아니야.
1: 어 아니야? 뭐야? 네티?
0: 뾰로롱 꼬마 마녀. 뾰로롱 꼬마 마녀. 네티는. 아 네티는 아 뭐였더라.
1: 네티 모르겠고
0: 하나가?
1: 이거 알겠지? 만날 수 없어 만나고 싶은데 이런 슬픈 기분인가.
0: 영심이?
1: 카드캐터 언니. 아 소연씨 이거 카드캐터 체리야.
0: 아 카드캐터 체리야. 저희는 영심이. 영심이는 뭐였더라?
1: 영심이는 뭐였어?
0: 아 영심이 갑자기
1: 영심이 우리 고양이 이름인데
0: 영심이가 맞네. 영심이
2: 난 영심이 갑자기 이거밖에 생각나네. 영심이 영심이 짝짝 맞아 영심이 영심이 메로
0: 영심이 맞지.
1: 왜 이렇게 간지럽지? 왜 이렇게 간지럽지 나?
0: 아, 영심이 노래가 기억이 안 나네.
1: 왕겸대.
2: 너무 웃겨요.
1: 그래요.
2: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진짜.
0: 머털도사도 있었고.
1: 머털도사.
0: 아유 알아요. 알죠. 뽑아가지고 훅 하고.
1: 알죠 알죠. 확실히 저희가 그래요. 중크크 늘크크 그 어디인가 있네요. 자 그리고 또 문자 보내주셨는데 네. 우리 봅시다. 우리 아니네.
2: 더 보내주셔야 합니다.
0: 우리가 너무 이제 진짜 네. 옛날 거에 다 빠졌더니
1: 더 보내주세요. 더 보내주세요.
0: 보내주세요.
1: 자,
0: 네.
1: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또 방학 기간을 맞이해서요. 네. 특별히 코너 속의 코너 특집 아닌 특집을 한번 마련해 봤는데요. 네 이름하여 방학 특집 응답하라 중크크.
0: 유후.
1: 자 소영씨랑 규종씨가 87년생 친구친구고 네. 제가 96년생이지만 저는 이제 나이차가 나는 언니들이 있어서 90년대 초반까지는 약간 좀 커버 가능하거든요.
0: 아, 그쵸, 그쵸.
2: 좋아요.
1: 네, 그래서 오늘은 8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 초중반 중크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추억 토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 재밌겠다.
0: 네. 왜 중크크만 챙기냐. 더 나이든 우리도 챙겨달라. 또는 지금 방학기간을 맞아 놀러가면서 듣고 있는 찐 영크크 친구들이 있다면요.
2: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각 세대들의 추억이나 공감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1: 재밌겠다.
2: 반응이 좋다면 다음에 2탄 3탄도 기획해보겠습니다.
0: 재밌을 네. 것
1: 같아. 자 그러면 방학 특집 응답하라 중크크 우리 주주님들이 보내주신 추억 사연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오늘 2부에서 추억 사연된 소개된 모든 주주님들에게요.
2: 디퓨저 세트 보내드릴게요.
1: 네 그럼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2: 네 이휘경님께서요. 그 시절엔 아이돌 팬들의 꿈과도 같던 드림 콘서트가
1: 맞아,
2: 있었어요.
1: 맞아.
2: 겨우겨우 티켓 구해서 우리 오빠들 무대 몇 분 보겠다고 아침 6시부터 줄 서고요. 펄라이트 그린, 펄레드, 펄 사파이어 블루 풍선색으로 팬덤의 자존심도 치열하게 뽐냈죠. 요즘 같은 초고화질 전광판도 아니라서 오빠들 얼굴도 잘 구별이 안 갔지만 그래도 쌍안경 들고 얼마나 열심히 봤던지 옆 팬덤이랑 응원법 대결하느라 목에서 쇠만 날 정도로 소리 지르고 콘서트 끝나고 지하철 타면요. 목 다 쉰 채로 멍하니 집에 가는 팬들로 가득했죠. 그야말로 좀비 때 대이동이었다고요. 규정 오빠 이 시절 기억나죠? 라고 하셨네요.
0: 야, 대단했죠 진짜.
1: 그러니까요. 와. 이게 95년도부터 네. 시작된 우리나라 대표 케이팝 합동 콘서트였는데 네. 아이돌 팬분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큰 행사죠. 1년에 한 번 열리는. 규정 씨는 이 드림 콘서트에 얽힌 추억 많아요? 어때요?
2: 네. 저희도 드림 콘서트 나가는 게 어쨌든 그 당시에는 되게 큰 목표이자 꿈이었고 그래 처음 나갔는데 우리 팬분들이 이제 쫙 계시는 걸 보고 너무 뭉클해서 어 뭐 중계하면 이런 걸 볼 그것도 없어요. 카메라도

0: 않고 그냥 팬들만 바라보고 팬들만 노래했던 기억이 있고
1: 펄라이트 그린이었어요.
0: 네, 그래서 그쵸? 너무 예쁜 기억이 있습니다.
1: 맞아요. 또 그 당시에는 이 풍선이랑 우비의 색깔로 좋아하는 팀을 나타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뭔가 팬덤끼리 싸우기도 좀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0: 많이 싸웠어요.
2: 맞아.
1: 지금은 좀 덜한데 그쵸? 예전에는 되게 좀 치열하게 좀 살벌하게
2: 맞아요.
1: 싸우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0: 지금 다 친해요.
1: 아 진짜?
0: 저희 이제 예전 팬덤들이 네. 이제 다 친해지셔가지고 얼마 전 그 너튜브에서 댓글을 봤는데 무슨 일이야?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 빨리 누군가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유 우리 진짜? 이제 잘 지내고 막 이렇게 다들 되게 화합이 돼가지고
1: 그러니까 네. 다들 그때보다 이제 조금 더 나이도 먹고 어른이 돼서 성숙해졌고 네, 예. 그쵸? 서로의 맞아요. 어떤 추억을 공유하는 거잖아. 그때는요 이 상징 색깔이 안 겹치는 게 중요해서 어떻게든 구분을 하려고 앞에 그렇게나 펄을 넣었다고 합니다.
0: 맞아요.
1: 펄 레드, 그 동방신기가 펄 레드였고 슈퍼주니어가 펄 사파이어 블루였고요. 그렇죠. 자, 그럼 저희는 3부에서 주주님들이 보내주신 사연 더 만나볼게요.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플러스
6: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6: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6: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12시 준현이형
1: 12시엔 주현영 3부 시작됐습니다. 메리스트 콤 매콤 개그우먼 박수.

0: 님께서도 보내주셨거든요. 네. 자, 쉬는 시간만 되면 교실 뒤에서 손에 가시 박혀가며 맞아. 공기놀이하고요. 와. 복도에서는
1: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0: 이렇게 고무줄 놀이하고 네. 운동장에선 어른땡 피구 발려고 진짜 신나게 놀았어요. 요즘 애들은 이렇게 몸 써가며 많이 안 놀겠죠?
2: 이야, 이거 그렇죠. 이거
0: 그러게. 이게 노래가 뭘까요? 전우의 시체.
2: 고무줄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근데 앞으로 앞으로
0: 근데 가사가 너무 폭력적이다.
2: 이런 게 많았어요.
0: 가사가 진짜 뭐랄까
3: 아, 그러네.
0: 진짜로 우리 옛날에 전쟁 시절이 그렇네, 있었고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네.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그 현장에서 고무줄 놀이하면서
2: 그래.
0: 하는 그런 놀이 친 느낌이잖아 지금.
2: 네. 이것도 발목에 고무줄을 걸었다가 무릎에 걸었다가 허리춤에
3: 맞아요.
2: 걸었다가
3: 난이도.
2: 겨드랑이에 걸었다가 그럴 때가 마지막 하면은 전우회가 맨 처음에 전우회 하다가 허리춤 왔을 때 전우회에다가 손을 들면 전우회 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0: 그러면 그 자 솔직히 늘크크는 네. 전우회 시체 맞고요. 그리고 중크크는 퐁당퐁당으로 너를 던지자 그걸로 지금 약간 넘어간 것 같아.
2: 그렇네.
3: 아 진짜요?
0: 저희는 이제 고무줄 놀이하면서 퐁당퐁당 너를 던지자 누가 몰래 이렇게 하면서 했었거든요.
2: 그럼 그거
3: 내가 퐁당퐁당은 좀 안 들어봤어요.
2: 어떤 거요?
3: 퐁당퐁당은 고무줄 놀이에서 못 들어본
2: 아,
3: 노래예요.
2: 그때는 이제 좀 그 데뷔하려고 준비하느라고 못했나?
0: 그치.
2: 그치. 연영이 어렸을 때는
0: 연습생, 그치? 연습생 할 때였으니까.
2: 맞아 맞아.
0: 요즘 친구들은 이제 뭐 틱땡이나
2: 그쵸
0: 챌린지나 이제 릴스 챌린지 영상
3: 맞아.
0: 하면서 많이 놀겠지.
3: 맞다 맞아요.
0: 그치.
2: 우리는 몸을 많이 썼다고.
0: 많이 썼지. 단식
3: 좀 하고
2: 공기놀이는 많이 했잖아요.
0: 손에 가시 박혔었지.
2: 아 박혔지.
3: 가시
0: 나무바닥이니까.
2: 나무판이었으니까.
3: 맞아요. 그 도시락 기다리면서 도시락 오는 거 엘리베이터 앞에서 예. 급식소가 없었을 때니까.
2: 아 맞네 맞네.
3: 이제 그쵸 이제 막
2: 도시락 없었지. 네,
3: 급식소가 보급될 때잖아요.
0: 나는 급식차가 왔었어요.
2: 왔어요?
0: 나왔었어요.
2: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 네.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쯤에 생겼지.
3: 맞아 고등학교 때 저도 예. 그래서 이제 배달 도시락이 오면서 기다리면서 그거를 이제 당번이니까
2: 급식 당번
3: 공기놀이 하고 예.
0: 그러면 교실 가운데 있는 그 난로에다가
3: 기름 받으러 가야 돼요.
2: 잠깐 네. 저희 때는 그 난로
3: 기름 받으러 갔습니다. 왜 그러세요?
2: 저, 제가요?
3: 국민학교 컴온
2: 나 지금
3: 국민학교 컴온 거기에 주전자 올려놓고
0: 자,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2: 아니야.
0: 지금
2: 그거는 저기 아니 기영이 그 멤버
0: 보시나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넘어갈게요 자 우리 오사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네. 소영 씨가 한번 소개해 주세요
2: 네 그 시절 예능 프로그램들 정말 재밌었는데 엑스맨 강호동의 천생연분 그리고 스타 서바이벌 동고동락 보면서 낄낄거리고요 네. 당연하지 게임도 친구들이랑 따라하고 춤 잘 추는 친구들은 자체 댄스 신고식도 하고 그랬어요
0: 야 이거 진짜 너무 추억이다
2: 야,
0: 아니 일단 네. 그 얼마 전에 우리 동방신기 유노유노 씨도 직접에
3: 네.
0: 나와주셨는데
3: 춤신 춘함 아닙니까
0: 그쵸 그쵸 네. 댄스 신고식 이렇게 브레이크 댄스 하실 때마다
2: 네. 그래.
0: 이렇게 버퍼 걸리면서 네. 여기 그래. 춤신 춤왕
2: 네. 아 맞아 맞아
0: 자랑이 이렇게 붙었었지
3: 맞아요 요즘에 또 팝핀 이랬지만 그 당시 또 각기 이렇게 이런 말 썼거든요
0: 팝핀 아니 근데 팝핀 춤 각기 네. 춤이었잖아. 그리고 우리 배슬기 선배님이 보 그거 뭐지?
2: 이거
0: 하는 거 이거 옛날
3: 복고 댄스.
0: 복고 댄스 이거 하고.
2: 예, 전혜민 씨가 이사도 24시간 돈다고.
0: 아, 맞아.
2: 이사도 계속 도신다고. 네.
0: 그 당시에 그 정말로 그 전혜민 선배님과 최현 그 선배님의 그 네. 정말 화려했던 무대.
2: 아, 그렇지.
0: 야, 그리고 우리 민호 신화의 이민호 선배님 M으로 활동하실 때.
2: 아, 맞아요.
0: 그때 각기 댄스.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때. 아니 그때 그 당시 규정 씨도 네. 이 프로그램 나가셨었잖아요.
3: 저는 춤을 잘 못 춰가지고.
0: 어떻게 했어요? 댄스 신고식 이럴 때 뭐 했어요?
3: 저 안 나갔어요.
0: 아 진짜?
3: 네.
0: 아~
3: 그래서 멤버들이 존재하는 거죠.
0: 아, 그랬구나. 그때 그럼 노래로 약간 좀 어필하셨어요.
3: 노래하는 이제 뭐 건반 쪽은
2: 피아노.
3: 영생 형이 나가지고 이제 춤 쪽은 이제 현중 형이랑 형준이가 이렇게. 딱 나가지고 좀 말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정민이가 네. 탁 나가지고.
0: 그럼 규종 씨는.
3: 그래서 제가 회사에 여쭤봤어요. 저는 그러면 어떤 걸 하면 너는 우리가 뭐 숨겨놓은 보석이야. 좀 기다려. 나중에 나이 들고 알았어. 아 핑계였구나.
2: 아니 진짜 보석이니까.
0: 근데 보석은 맞아.
2: 그치.
3: 아, 그러다가 맞아. 늦게 나왔어요. 이제 예능을 저는. 네.
2: 그쵸.
0: 아유, 네. 아무튼
2: 숨은 보석이야 우리.
0: 추억이네요 진짜.
3: 아유.
0: 자. 아니 또 우리 5997님은 이렇게 네. 보내주셨어요. 심플리 뷰티풀 우리 규종 오빠 노래 들어보려고 네. 열심히 게임 중인데요. 오빠 조언대로 해도 저는 똥손이라 그런가 게임을 못 깼어요. 게임도 못하는데 크크패드 힘드네.

0: 아유, 중급 크시겠지.
1: 아니, 저번에 좀 네. 팁도 알려주셨는데.
0: 그러니까.
2: 네, 그렇죠? 맞아요.
0: 한 길로 가라 그랬잖아.
2: 네, 한 길로 가시면 됩니다.
1: 어, 그렇게 해도 안 됐대요.
2: 네.
0: 이게 또 이제 게임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처럼 약간 버벅이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2: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변에 친구분들께 좀 조언을 또 구하셔서
0: 대신해달라.
2: 네, 네, 네.
0: 대신해달라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2: 네, 네, 그렇게 하는 게 네. 좋습니다.
1: 맞아요. 여러분, 우리 규종 씨의 노래 심플리 뷰티풀도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게임도 네네. 많이 해주시고요.
0: 네.
1: 자, 그러면 또 우리 바로 사연 만나볼 건데요.
0: 네.
1: 재미있는 사연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시고요.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 구두 상품권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 역시 세계 공통의 언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소개해볼게요. 얼마 전 신혼여행으로 프랑스 파리에 다녀왔는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지만 관광객이 많은 만큼 소매치기도 많다고 익히 얘기를 듣고 갔거든요. 그런데 한 광장을 지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거려서 보니 외국 여성 관광객의 가방을 남자 두 명이 양쪽에서 억지로 뺏고 있더라고요.
0: No! Give me back! That's my bag!
1: 여자분의 소리를 듣고 주변 관광객분들도 하나둘 소리를 지르며 말리기 시작했어요.
3: Hey! Stop that! Don't do that!
4: Let's send it to port! Relax, dude!
0: Oh yeah, say that, my miss mom.
3: Oh, Hector, what's that? What's that? What's
4: that? What's that? What's that?
0: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4: that?
1: 영어에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외계어까지 광장이 순식간에 외국어 듣기 평가장이 됐는데도 소매치기들은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앞으로 성큼 나서는 거예요.
0: 아, 오빠 말도 안 통하는데 왜 그래? 아, 무서워, 이리 와.
2: 아, 그래도 뭔간 해봐야지. 잠깐만.
1: 참고로 제 남편 평소에 그런 순둥이가 없거든요. 그런 사람이 영어도 못하면서 저런 자리에 나서다뇨. 그런데 제가 하나 간과했던 사실이 있었어요. 우리 남편 욕쟁이 할머니 맛집으로 유명했던 손맛 좋은 할머니 밑에서 자랐거든요.
5: 또 이런 썩은 신발끈 같은 것들이 콩나물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이런 짓을요? 된장을 확 발라다가 고추장에 폭 찍어갖고 호박님 돌돌 말아서 겨자씨를 발라다가 갈아서 물 써버릴라.
1: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도 한국 욕이 주는 그 살벌함을 외국 소매치기들도 느꼈는지 움찔하더라고요.
5: 이 감자 싸게 도그른 것처럼 생긴 것들이 에펠탑 난간에 주렁주렁 걸어버릴라. 파리 비둘기 밥으로 뿌려버릴라. 그 가방 안 놔? 안 놓냐고?
1: 결국 소매치기 둘은 가방을 놓고 뒤도 안 돌아보고 달아났어요. 더 놀라운 건 주변 관광객들이었는데요. 다들 박수를 쳐줄 줄 알았는데 우리 남편이 살벌하게 욕을 쏟아낸 탓인지 다들 저희 반경 5m 정도 거리를 두고 멀찍이 서 계시더라고요. 저 그날 처음 알았잖아요. 한국 욕이 번역은 안 돼도 그 살벌함은 고스란히 전달된다는 걸요. 네, 사연 보내주신 우리 주주님께는요 구두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이게 어떻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0: 야, 그쵸.
2: 맞아요.
0: 아니 평소에 그런 순둥이가 없다는데 이렇게 나설 수 있다는 게
6: 그쵸.
0: 아니 우리 규종 씨도 네. 굉장히 좀 순둥순둥하신 편이잖아요.
6: 저희에서 너무 순둥인데 지금 저 듣고 약간 조금 무서웠어요.
0: 아 진짜. 아니, 나는 약간 무섭다기보다는 약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잘못 만났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데 만났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무섭다는 느낌보다는
6: 그치.
0: 이 사람 보통이 아니다.
6: 그치.
0: 약간 이런 느낌 받는.
6: 잘못 걸렸다.
2: 네.
0: 규종 씨도 혹시 이런 네.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규종 씨가 예를 들면 뭐 미래에 뭐 아내랑 네. 같이 이렇게 갔는데 여행을.
2: 네.
0: 근데 거기서 이렇게 이런 상황이야. 근데 네. 나설 사람이 규종 씨밖에 없어.
2: 맞죠?
0: 그럼.
2: 왜죠?
0: 모르겠어요. 그런 네. 규종 씨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2: 제가 제일 강한가요?
0: 거기서 규종 씨 네. 규종 씨가 나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네. 거기 다 거기 어린 아이들 그리고
6: 아이들 있고
0: 다 이제 여성분들이 다 굉장히 좀 약해 보이고 뭐 그런 상황이야.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2: 일단 신고를 먼저 하고요.
0: 근데 핸드폰이 네. 먹통이야.
2: 또 그래요?
6: 또 그래요?
0: 핸드폰이 먹통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2: 불러야죠. 해외인가요? 해외예요.
6: 네. 지금 뭐가
0: 맞네요. 규종 씨 정말 네. 너무너무나도 선하신 분인 게
2: 네.
0: 규종 씨가 방금 잠깐 그 상황에 몰입한다고 이렇게 눈썹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 잠깐 이렇게 눈썹을 찡그렸다고 여기서 경련이 일어나셨어요. 눈썹 근육에서.
6: 그 근육을 안 쓴 거야 지금까지.
0: 아니 그럼 규종 씨 살면서 이 미간을 혹시 찌푸려보신 적이 없나요?
2: 이거요?
0: 그치.
2: 별로 없어요.
0: 그니까.

0: 힘들어 보여. 그 눈썹이 힘들어 보여.
1: 그러니까 어. 너무 또 긍정적이시고 또
0: 그쵸?
1: 맞아요. 선하시다 보니까.
2: 아닙니다. 혼쭐을 어. 내줘야죠.
0: 어떻게? 주먹 진다 지금. 주먹 꽉 쪘다 지금.
1: 지금 아니 꽉 지지도 않아.
0: 지지도 않았지.
1: 약간 이런 느낌으로.
0: 약간 그 그립 잡는 느낌으로.
1: 어, 어. 그립, 그립감 느끼는 어. 느낌으로.
2: 복싱을 배웠습니다.
0: 오 진짜요?
2: 근데 그거 전까지 요거 톡 튀는 거 전까지. 그래서
1: 그 얘기 왜 하신 거예요?
2: 줄넘기랑 네. 버피.
0: 버피
2: 위주로.
1: 어. 네. 아 그렇구나. 아, 그 복싱을 배웠다고 왜 얘기를 하신 거예요?
2: 그래 그 약간 그래도 어, 이 기운이 있다 있기는.
0: 기운, 아, 공격이 들어왔을 때 좀 맞설 수 있다.
2: 예. 네.
1: 줄넘기로. 어. 근데 줄넘기 무서워. 줄넘기 한번 줄넘기에 맞으면 얼마 아픈데.
0: 왜 쌩쌩이 돌릴 때 옆에 가면 큰일 나.
1: 왜 큰일 난다고.
2: 저 초등학교 때 그 줄넘기 오래 넘기 1등 했어요.
1: 와. 진짜? 네.
2: 아, 저 이거 예. 네. 큰 무섭다. 도움이 안 되는 멘트네요.
0: 무서운 오빠야, 무서운 오빠.
1: 어, 결국 줄넘기를 잘한다. 우리 규정 씨는 복싱을 해봤지만 아직 톡톡까진 안 갔다.
0: 네. 아니 근데 지금 복싱 포즈를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위협적이지 않아요?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현영 씨한테? 네.
1: 어, 그게 뭐예요?
0: 고양이 펀치인가요?
1: 아니 아니야 지금 문 누구냐?
0: 똑똑똑.
2: 아 저기요 하시면 안 됩니다.
1: 어 하시면 안 됩니다.
2: 규정도. 실례합니다. 네.
1: 아유 아니 두 분도 해외 여행 가서 이런 적 있어요? 소매치기 만나거나 물건 잃어버린 적?
0: 그건 있었어요. 제가 그 이제 갔는데 환전 거기 이제 그 나라에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동네 이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그 돈이 분명히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거기 밑에 밑장 빼기가 한 장 들어와서
1: 그런 거예요. 경우 많다고 하더라고. 어, 네. 외국에서
2: 아, 그래요? 어,
1: 환전해줄 때
0: 보여줄 때 분명히 10장이었는데
1: 맞아.
0: 다시 내리면서 탁 펼쳐져 있는 게 9장이어서 거기서 이제 무서운데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헤이 원 달러 이거 밑에 떨어졌다고 어,
1: 잘했네
0: 이렇게 했는데 뭐 뭐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노노 어. no, no 환전 우리
1: 노 no 환전
0: 내 우리 돈 컴온 어. 다시 우리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다시 우리 돈 돌려주더라고요.
2: 어, 비슷하네요. 진짜? 이 사연자님이랑 어. 어.
0: 그런데
2: 우리 돈 컴온
0: 우리 돈 컴온 내가 받았는데 그 사람 지금 줘서 다행이었는데 생각해보면은 세월 무섭더라고 골목길에서
2: 그래 아, 막 혹시라도
1: 그치. 그래도 어. 그때 혼자가 아니었잖아
0: 경찰 씨랑 이긴 아, 했죠.
1: 그러면 너무 다행이지.
0: 어, 그렇게 하고 온데 딱 골목 걸었는데 우리 그냥 우리 정말 대단했다. 이거 그냥 갔어야 해도 되는데.
1: 맞아. 어. 이게 그 한국 사람들만이 그 한국 사람이 진짜 화가 났을 때
0: 그쵸.
1: 그때 그 어떤 집념과
0: 그쵸.
1: 그 독함이 있거든요.
0: 맞아요,
1: 확실히.
0: 맞아요, 맞아요.
1: 그리고 우리나라 욕들은 대부분 보면 좀 된소리가 많죠.
0: 그렇지.
1: 된소리가 어, 뭐 쌍시음 뭐 이런 게 어,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어. 어, 그런 게 좀 강하게 들어가면 외국인들도 겁먹을 수밖에 없다.
0: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1: 맞아요. 어. 자, 좋아요. 저희 사연은 여기서 또 마무리해보고요.
2: 네. 네.
1: 자, 다음 사연도 바로 만나볼 건데요.
0: 네.
1: 자, 두 번째는 할부지 사랑해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3: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가 저를 업어 키우다시피 하셔서 저는 할아버지랑 유난히 친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친한 만큼 잔소리도 진짜 장난 아니세요.
1: 아 역시 풀라면이지 너무 맛있다.
4: 헤헤이 연세가 아침부터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늙어서 고생이요.
1: 아 할아버지 또 잔소리야. 나 맨날 먹는 것도 아니고 뭐 어때요.
4: 헤헤이 넌 어디 영원히 청춘일 것 같냐. 미리미리 몸을 챙기고 몸에 좋은 걸 먹어줘야 해요.
1: 그럼 할아버지는 아침에 뭐 드셨는데요.
4: 그 생각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어디 보자. 나는 일어나서 그 믹스커피 한 잔 호로록 하고 그것도 입이 조금 심심하니까 과자 좀 먹고.
1: 에? 아니 할아버지 공복에 믹스커피를 먹었다고요?
4: 에이 그래도 그 뒤엔 든든하게 먹었어. 누룽지 한 그릇에 막걸리도 한 잔 꼬꼬꼬꼬 따라가지고 아침부터 몸보신 제대로 했지.
1: 아 할아버지 그게 어디가 몸보신이에요.
3: 아침 라면은 안 되고 공복 믹스커피에 과자 막걸리는 몸보신이라는 우리 할아버지. 게다가 연세가 있으셔서 귀도 조금 어두우신데요. 처음에는 손녀로서 그게 참 마음이 짠했거든요.
1: 할아버지 이번 주에 병원 꼭 가셔야 돼요.
4: 어? 뭐라고? 잘 안 들려.
1: 아니 이번 주 금요일에 병원 가셔야 한다고요.
4: 아이고 너도 늙어봐라 이 귀가 들리나. 아, 더 크게 말해봐.
1: 아니 금요일 병원 원 가셔야 한다고.
4: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 어디서 뱀이가 오나. 아. 뱀이 소리는 들리는 것 같은데.

0: 그런데 이상하게 병원 이야기나 불리한 말만 유난히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슬쩍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1: 할아버지 빙수 드실래요? 아 괜찮으셔?
2: 아이 그럼 먹어야지. 밥 많이 넣고 떡도 넉넉히 넣고 그 달달한 것도 듬뿍 뿌려와라.
1: 아니 할아버지 병원 가자는 얘기는 그렇게 못 알아듣더니.
2: 그 사람은 중요한 말만 잘 들으면 되는겨.
0: 결국 본인의 입맛에 따라 선택적 청취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도 할아버지 손녀딸이 많이 많이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제 공복 믹스커피는 금지. 막걸리도 딱 하루 한 잔만. 병원도 제때제때 가기로 약속.
1: 할부지 사랑해 님이 보내주셨고요. 네. 네. 일단 이분께도 구두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3: 아, 네. 축하드립니다. 네.
1: 자 그리고 이분께서 보내주셨어요. 네. 제가 학창시절에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규종 오빠를 12시에 내서 다시 만나고 얼마나 반갑던지요. 게다가 규종 오빠가 할아버지 연기를 너무 찰떡같이 하시는 걸 보고 맞아.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할아버지가 딱 떠올랐어요. 노잼 사연도 규종 오빠라면 분명히 살려주시리라 믿음 며 네. 용기 내서 보내봅니다. 김규종 앤 할아버지 forever.
0: forever
1: 보내주셨어요.
3: 감사합니다.
1: 아니 우리 주주님께서 네. 규종 오빠가 할아버지 연기 너무 잘했다고 했는데
3: 감사하네요.
1: 더블S50이 이거 영스트리트 하던 시절에도 꽁트 연기 많이 하셨잖아요.
3: 그때는 네 그 여자 역할을 제가 했었어요.
1: 규리요. 네. 그러니까 규리 연기야. 규리 목소리가 약간 어떤 느낌이죠?
2: 어머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가요.
3: 아 이런 거 했었는데.
2: 할아버지 빙수 드실래요?
3: 이런 거 했었어요.
1: 진짜로? 근데 네. 그때 정말 이렇게 했었어요. 꽁트를
3: 그렇게 시켰는데요.
1: 아 진짜로?
0: 네. 네.
1: 어머나.
3: 그때 약간 유행이었어요.
1: 약간 네. 그런 약간 또 우리 그 뭐지 우리 컬투 선배님들이 또 약간 그 하실 때 여자 네네. 목소리 내실 때 약간 그런 느낌이기도 하다.
3: 맞아요. 그런 그쵸? 느낌이었고 저 말고 영생이 형이 영심이었나요?
0: 영심이요.
3: 근데 영심이. 형은 워낙 톤이 높아서 진짜 네. 잘해요.
0: 아 네. 여자 목소리를 네.
1: 근데 저번에 한번 들어봤던 것 같은데 저희
3: 맞아요 맞아요 한번. 처음 했을 때 그때요.
1: 그러니까요 한번 파뮤센에 네. 그 우리 영생 씨랑 같이 나오셨었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때 살짝 들려주셨을 때 너무 자연스러워서 놀랬던 기억이 있긴 해요. 네. 아니 그러면은 우리 또 할아버지 아니면 규리 네. 말고 네. 또 우리 규종 씨도 가능한 연기 있어요?
3: 저요? 뭐 상남자나 오 네. 뭐 터프 가이
0: 오 무서워 표정도 무서워 지금 네.
1: 터프 가이
0: 네. 아, 터프 가이는 또 어떤 느낌일까요?
3: 터프 가이요? 뭐 말이 필요한가요? 너무 웃는 거 아닙니까?
0: 자, 죄송해요. 규종 씨예요.
1: 네. 자 네. 사람은 중요한 말만 잘 들으면 되는겨 이거 터프 가이 네. 버전으로 한번 가보자.
3: 사람은
0: 네? 할아버지?
3: 나 터프한 할아버지가 아닌가?
0: 아 터프한 할아버지 아니에요?
1: 규종 씨는 할아버지 전문 배우인 거 같아요.
3: 죄송합니다.
1: 아니 우리 규종 씨가 진짜 할아버지가 됐을 땐 어떨지도 너무 궁금하네요.
0: 아, 너무 멋있는 할아버지 되겠지.
1: 그러니까 맞지,
0: 줄넘기 맞지. 잘하고
1: 맞지.
3: 네 오래
0: 약속도 해서 줄넘기 하고 계시고
1: 맞아요. 규종 씨도 이 말 네. 되게 공감해요. 잔소리는 애정이 기반되어야 된다.
3: 맞습니다. 잔소리는 애정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네. 거고 저는 그렇죠. 이제 할아버지께서 지금 돌아가셨지만 네. 할아버지께서 저를 이제 되게 예뻐하셔서 저를 가끔 부르셨어요. 이리 와봐라 그러면 제가 이제 옆방에 있다가 가요. 네. 앉아봐라 이러면 이제 딱 앉아요. 그 당시에 이제 할아버지 신념이었는데
0: 그렇죠.
3: 정치하는 놈들이랑 얼굴에 분칠한 놈들이랑은 가까이 지내지 마라. 이러셨어요.
1: 와, 네. 그래서 진짜?
0: 어렸을 때
3: 나는 꿈이 연예인인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제가 연예인이 되고 났더니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0: 아, 그치,
3: 할머니랑 제 사진을 막 방에 붙여놓으셨었어요.
0: 맞아 맞아.
1: 근데 뭐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뭐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지만
3: 그냥 평탄하게 살아라 맞아요. 이런 것 같았는데
1: 맞아요. 이 잔소리 이게 진짜 애정이 기반되어야 나올 수 있는 말인데 네. 이것도 너무 많이 하면
0: 그치 그건 그래.
3: 그래 또 너무 하면 안 돼요. 적당히
0: 적당히 해줘야지. 네.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저도 경찬 씨한테 잔소리를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1: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쵸.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0: 자주 하게 되죠.
1: 그러니까 자 아무튼 저희 또 사연은 여기까지 만나보고요. 네.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5: 세라하임.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6: 워킷 워킷 안전화.
8: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9: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0: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1: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자, 매콤 오늘도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12: 맞아요. 네.
11: 오늘 또 어떠셨어요?
12: 우리는 중크크! 예, 오늘 중크크로서 아직도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13: 네.
12: 아니 왜냐면 중크크 이 손 내 손짓이
11: 예, 아, 옆으로 양옆으로 쫙 벌리는 거.
12: 네. 이거를 저희가 이따가 또 네. 사진을 찍어서 아, 그래. 인별그램에 올려드리겠지만 얼마나 올드하고 애쓰고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13: 네. 네. 네.
12: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너무 옛날 기억도 나고 너무 재밌네요.
11: 오늘 좀 옛 추억 좀 기억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13: 네, 너무 맞아요. 좋네요. 좋아요.
12: 우리 규종 씨는 오늘 어떠셨어요?
13: 아, 저 울어요? 너무 재밌어요. 제 눈물 나요.
12: 아, 네. 네. 네.
13: 저 진짜 매콤한 사연들도 좋았지만 그쵸. 이렇게 한 번씩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옛날을 맞아. 추억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11: 네. 맞아요. 자, 여러분 또 오늘 두 분과는 또 여기서 인사 네. 나누고요. 네, 네.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날 건데요.
12: 네.
11: 다음 주에는 특별히 스페셜 게스트가 한 분 더 오실 겁니다.
12: 누굴까?
11: 아직 다 모르시죠?
13: 몰라요.
11: 저도 몰라요.
12: 아,
11: 예상을 할 수가 없는데
12: 네.
11: 어떤 분이 와주실지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너무 더우니까
13: 네. 네.
11: SS501의 스노우 프린스
12: 예.
11: 시원하게 듣고요.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13: 안녕.

0: 정치권에서 격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 연일 치솟는 환율이 먹거리 물가 부담도 키우고 있습니다.
2: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3: 시사가 지겨울 때 도시탈출 컬투쇼.
0: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4: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5: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4: Don't worry, be 하겐.
5: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4: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SBS
9: 생활정보.
10: 매일 아침 일기예보를 체크하게 되는 궂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덥지근한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는 만큼 수분 섭취와 균형 잡힌 영양관리가 중요한데요. 이럴 때 시원한 우유 한 잔 마셔보는 건 어떨까요? 수분 보충은 물론 단백질과 칼슘 등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국산 우유는 체세포 수 20만 개 미만, 세균 수 3만 개 미만의 엄격한 1등급 품질 기준에 따라 관리되는데요. 덕분에 여름철에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갈증이 느껴지는 순간에도 간단한 영양 보충이 필요할 때도 올여름에는 시원한 국산 우유 한 잔으로 수분과 영양을 함께 챙겨보세요.

별것도 아닌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별게 다 뉴스. 이 시간 주요 소식 빠르게 만나봅니다. 어젯밤 기분 좋게 술 한 잔을 하고 귀가했다는 2644님. 목도 축일 겸 시원한 매실차를 먹고 자려고 매실 액기스를 물에 타서 원샷했다는데요. 알고 보니 참기름이었다고 합니다. 2644님은 아직까지 속이 니글니글하다며 지금도 죽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최현진님이 갑자기 물회가 먹고 싶어 충남 대천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는 길마다 휴게소에 다 들러서 회오리 감자, 떡볶이, 소떡소떡 등 먹방을 야무지게 즐겼다는데요. 결국 대천에 도착하니까 너무 배불러서 그냥 물회는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지하철에서 향따를 당했다는 김경민님. 그런데 경민님이 뿌린 건 본인의 향수가 아닌 식당 화장실에 놓여있던 섬유 스프레이였다고 하는데요. 경민님은 살면서 처음 받아본 향수 질문에 괜히 설렜다며 오늘 다시 그 식당을 찾아가 대체 어떤 제품인지 꼭 알아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전혜진님 댁에 수영장이 오픈했다는 소식입니다. 눈만 뜨면 수영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을 위해 혜진님이 직접 간이 풀장을 설치했다는데요. 앞으로 딱 2주간 운영될 예정이니 주디도 놀러와서 수영하고 쉬다 가라며 12시엔 앞으로 정식 초청장을 보내왔습니다. 별다뉴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상 별다뉴 앵커 주현영이었습니다.

네, 별다뉴에 이어서 산이와 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지금 우리 주주님들은 어디서 뭐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소식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그리고 문화 선물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엑스티너리 히어로즈, 김준수, 채토마요 등이 출연하는 사운드 플래닛 페스티벌 2026이 9월 5일, 6일 이틀간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펼쳐집니다. 주주님들께서는 9월 5일 토요일 티켓을요, 1인 2매씩 총 5분께 드릴 건데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로 신청해 주시거나 문화 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주주님들이 보내주신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이혜경님은요, 주디 꽃아면 세트가 왔어요. 아이스박스에 이것저것 다양하게 담겨왔더라고요. 주디가 던져주는 주제에 양념 한 스푼 살짝 얹었을 뿐인데 이렇게 푸짐한 선물을 주시다니, 마침 아이들 방학인데 덕분에 저녁이랑 간식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저희가 또 보내드렸는데 혜경님이 보내주시는 마음이 더 예쁜 것 같아가지고. 또 우리 0447님은 주디 무더위에 들깨 심느라 힘들었는데 오늘은 집에서 쉬면서 열무김치 담그며 듣고 있어요. 일하면서 들을 때도 힘이 났지만 이렇게 편하게 집에서 듣고 있으니 더 좋네요. 들깨 수확 빨리 해서 고소한 들기름에 고추장 넣은 열무비빔밥 먹고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먹고파요. 저도 우리 주주님이 수확한, 고생하면서 수확한 들깨 저도 빨리 여기 해가지고 열무비빔밥 먹고 싶네요. 또 우리 9212님도 보내주셨는데, 도시가스 점검하러 오신 분이 선풍기 조끼를 입으셨는데요, 너무 시원하다고 하셔서 영업당했습니다. 외근이 많은 우리 남편한테 제가 하나 사줘야겠어요. 이후에는 선물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참 겨울에 온열 담요라든지 여름에 이런 선풍기 조끼 같은 거를 제가 다 사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도 다 충전을 해놔야지 내가 밖에서 쓸 수 있는 거여서 참 이거를 요긴하게 쓰지를 못했다. 네. 자, 그럼 저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와서 주주님들 문자 더 만나보겠습니다. 이후에 네, 선물 듣고 오실게요.

UN의 선물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우리 주주님들은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김희영님께서도요. 주디 평소에도 느꼈지만 말도 조리 있게 정말 잘하시고 텐션도 너무 좋아요. 주디 목소리 들으면 힘이 나요. 최고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말도 조리 있게 잘한다고요? 아유, 그냥 그때 내 머리가 조금 더 잘 돌아갔을 뿐. 아, 맨날 그러지는 않는다고요. 그래도 우리 희영님이 들으시면서 기분이 같이 좋아지신다니까 그것만으로도 참 저는 너무 좋네요. 또 우리 3812님은요.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감기에 걸렸습니다. 2주 전에 둘째가 열이 나더니 그 다음은 첫째가 기침 감기, 그리고 저랑 남편도 아파다가 오늘은 막내까지 열이 나네요. 현영님도 여름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게 더위 먹기도 쉽고, 그리고 더위 먹은 상태에서 이제 에어컨 시원한 곳에 갔을 때 그럴 때 이제 갑자기 또 찬바람 쐬면서 머리 아파지고 감기 걸리고, 제 주변에 다들 요즘 너무 아파요. 오히려 겨울 때보다 요즘에 더 많이 끙끙 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이거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근데 챙기는 방법은 뭐 쉬워요. 외투, 가벼운 외투도 꼭 갖고 다니시고요. 또 우리 9148님은요. 안녕하세요 주디. 저는 운전학원 도로주행 강사입니다. 한 수강생분이 도로주행 시험에 4번 떨어지셨는데 이제 포기하려고 하시네요. 5번째에는 꼭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디도 응원 보태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중에서는 예전

네, 이 운전면허를 7, 8번 정도 그 이상을 계속 떨어지시다가 결국 붙은 분을 봤는데요. 결국에 몇 번이고 일단은 시도를 해보면은 언젠가는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운전면허도 따려면 그또 돈이 또 그것도 이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 전 기억나요. 제가 처음에 운전면허 딸때아 이거 무조건 한 번에 합격해야겠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돈 때문, 비용 때문이었어요. 이게 비용이 싼게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점점 날이 갈수록 더 비싸진다고 듣고. 아무튼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올라가는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아한 번에 따야겠다 마음 먹었었는데, 네 번째 포기하는 거는 조금 애매해요. 다섯 번째 포기하면은 진짜 안 된다 느낌이긴 한데, 그래서 다섯 번째만이라도 다시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0655님은, 주디, 저는 도자기 공방 사장인데요. 공방에 하나뿐인 물레가 오늘 고장났어요. 하필 오늘이 수업 제일 많은 날인데 어쩌면 좋죠? 물레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공간이 좁아서 놓지도 못하고 속상하네요. 아침부터 식은땀 뻘뻘 흘리는 중입니다. 진짜 이거는 무조건 수업 전에 물레가 탁 진짜 고쳐졌으면 좋겠다. 아니 그게 안 고쳐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수업 전에는 꼭 물레가 고쳐지기를 주디가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사연은 여기까지 만나보고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쇼리 씨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케어 원에어.
2: 케어 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8: 오마이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6: 유동골뱅이
8: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9: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0: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0: 워킷 워킷 안전화.
1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4: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15: CJ 바이오컴.
14: 유산균이 장

0: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1: 매일 듣고 싶은 라디오 12시에 전형에서 준비한 푸짐한 7월 선물
2: 매일이 시트콤 매콤의 사랑스러운 안방요정 저 박도영
3: 매콤 스페셜 게스트로 대활약 중인 더블S 송은의 영원한 중심 저 김규정이 소개해드립니다. 락딱 그대여
2: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앱홈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4: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3: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2: 자문 맛집 하이픈에서 남녀 공용 반팔 잠옷 세트
4: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3: 디퓨저는 나미유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2: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4: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3: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2: 한방 비건 AWE에서 5초석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4: 차려 전문 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 차례 드립니다.
3: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2: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해주시면 되겠으니 따라닥닥 그대여
5: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4: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그럼 저는 끝곡으로 슈가볼의 여름밤 탑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최은영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일사병과 열사병 둘 다 온열 질환이지만 다르죠. 어지럼증을 보이는 일사병은 쉬면 회복되지만 쉬지 못하면 의식이 흐려지는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만일 누가 온열 질환 증세를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체온을 낮추는 거니까요. 시원한 곳으로 옮겨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찬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세요. 또 의식이 흐리다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무더운 날 핀도는 어지러움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2: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3: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4: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5: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6: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7: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8: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9: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9: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0: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9: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9: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1: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2: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11: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It's sprung.
1: 교수님, 찬성.
2: 팩트 쇼!
1: 날이면 날마다 어김없이 시간만 되면 여러분의 귓근육을 달달하게 찾아오는 남자 정민의 유산균 균디와 함께 오늘 황금같은 금요일 골든데이의 저의 파트너는 누군가요?
2: 컬투쇼 금요일의 남자 위너 강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1: 빰빠람빰빰빰빰빰빰빰빰. 뭔지 알아요?
2: 모르겠는데요.

0: 뭐 사실 그 후에 이제 생산된 컨텐츠들로 아는 거지.
1: 아 너도 그때 후에 생산됐잖아요. 너도.
0: 예, 저도 그 후에 생산된 컨텐츠라.
1: 근데 1976년 개봉 당시에 정말 폭발적인 흥행을 했었는데, 근데 그러면 저는 극장에서 봤는데 재개봉했을 때인가 보다. 내가 76년도면 5살 때거든요. 예. 그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선구적 작품이라고 할 수 있었고 네. 아, 2000년대에는 필름 복원 작업을 그렇죠. 해서 2007년에 디지털 복원판으로 재개봉을 하기도 네. 했다고 합니다.
0: 합니다.
1: 저는 실제로 이 그림을 그리신 그분은 그 김청희 선생님이신가? 하여튼가 제가 알기로는 그분을 어느 선술집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0: 어, 선술집에서?
1: 그래갖고 사인을 받았어요.
0: 우와.
1: 사인을 받았는데 태권브이를 직접 그려주고
0: 우와.
1: 그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0: 그거 엄청난 감옥치 아니에요? 네,
1: 맞죠? 김청희 감독님. 맞죠? 네. 와, 이분을 직접 뵌 적이 있습니다. 예.
0: 대박. 아니 근데 로버트 태권브이의 50년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기념 우표가 출시됐다고 합니다.
1: 와, 나 이거 사야지. 나 이거 사야 돼.
0: 오, 기념 우표.
1: 이거 뭐 기념 우표 보여주세요. 어떻게 됐는지.
0: 70만 장을 총 발행을 했는데 어떤 기념 우표인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요. 예. 주인공 훈이, 영희, 김박사, 윤박사, 깡통로봇 등 주요 등장인물들이랑 로버트 태권브이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1: 와.
0: 특히 어릴 때 추억을 자극하는 원형 딱지 형태로 제작됐다고 하거든요.
1: 딱지! 딱지! 원형 딱지는 별롭 사람롭 이거 있어. 이 딱지를 딱 해갖고 네. 하나 까는 거야. 너랑 나랑 까면 네. 별놈이면 별이 제일 많은 사람이 그 딱지를 먹어.
0: 없지.
1: 그 사람놈이면 사람이 많은 사람이 먹고 네. 글놈이면 글이 많은 사람이 먹는 거야.
0: 오.
1: 야, 이 딱지 이거 날려서 먹기도 하고 뒤집어서 먹기도 하고 이 뒤로 퇴 해갖고 이렇게 뒤집어서 먹기도 하고. 야, 내가 딱지 진짜 딱지 왕이었는데.
0: 흥분의 도가니입니다 지금. 어, 예. 이게 엄청나게. 사실 저는 이 재생산됐던 그 2007년의 기억이 있거든요. 로봇 태권브이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한창 막 피규어도 많이 나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1: 마징가 보다 훨씬 멋있습니다.
0: 아, 그럼요.
1: 중요한 건 깡통 로봇가 있어요. 그 깡통 로봇도
0: 추천자 모양 아닌가?
1: 고춧가루를 이렇게 예. 뿌리면서 그 상대방이 재치기를 나오게 만들죠.
0: 아,
1: 이렇게. 아씨, 나 어렸을 때로 막 돌아갔어 나 지금. 나 어떡하지? 아, 모르겠어. 그냥 네가 진행해.
0: 아, 알겠습니다. 자, 하지만 뭐 애니메이션보다 더 재밌는 건 뭡니까? 바로 여러분 컬투쇼입니다. 자, 오늘의 첫 곡은요. 어셔의 Yeah 듣겠습니다. 오랜만이네.
1: Yeah, yeah.
0: 아, 어셔의 Yeah, let's go.

0: 네, 컬투쇼 오늘의 첫 곡 어서의 예 듣고 왔습니다.
1: 아, 저는 계속 오랜만이네요. 지금 태권브이 생각 때문에 보던 만화들 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학교 갔다 오면 한 가기 전에 보던 만화들.
0: 맞아요.
1: 민 요술공주 민키. 저 아는 사람 있잖아, 봐.
2: 요술공주 민키, 민키, 민키.
1: 있거든요.
0: 저는 이제 포켓몬, 디지몬, 그쪽 원피스 이런 쪽이죠 이제.
1: 아, 그쪽 세대고.
0: 피카츄 라이츄 라이유 거북이 버터플야 돌아 비전트 또다시 이런 거. 아니면 이제 원피스 내 어린 시절 우연히
1: 이게 우리가 세련됐다.
0: 저희 세대는 다 이제 무조건 떼창이 나오는 곡들이.
1: 아, 노래가 이제 세련됐다 진짜. 그거는 저기 코요테가 부른 거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개구리 왕눈이.
0: 개구리 왕눈이. 아.
1: 개구리.
2: 빌릴리 개굴 개굴 빌릴릴리.
1: 그거 어떻게 알아요?
0: 그건 어떻게 알지? 아,
2: 개굴 개굴 빌릴릴리. 무지개 옆모습.
1: 야, 이거 그걸로 아네요.
0: 아, 이게
1: 그때 가면은 그때는 이제 그 PD로 이제 시험 보고 음악 시간에 PD 시험 보고 그럴 때 네. 이 그
0: 멜로디를
1: 개구리 왕눈이
0: 아, 리코더 불 때 이제
1: 막 부르고 그랬어. 그러면 인기 짱이야, 걔가.
0: 아, 그랬구나.
1: 자, 족팔 이제 그만하고요. 네. 자, 1부는 선곡 대결 수가 있습니다. 깡대균 사연을 네. 소개한 뒤에 우리 균디와 깡디가 그 사연에 어울리는 곡을 선곡을 하고 방청객 중에 한 분이 어떤 곡이 더 어울리는지 선택을 받게 되면 그 노래를 듣게 되는 그렇죠.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요즘 제가 승률이 너무 좋고요.
0: 아, 제가 맨날 지고 있어요. 예. 자, 2부에는요.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매달 마지막 주에는 이 코너가 찾아옵니다. 노래로 감동을 전하는 코너 보컬 코치 노영주 쌤과 함께하겠습니다.
1: 나이스. 네. 자, 3, 4부는요. 망해본 사고팔고 여러분들 보내주신 여러분 망했던 굴욕적인 사건을 소개한 후에 선물을 아주 비싸게 매입해주는 고물상 사장님들 두 분을 모셔놓고 개그맨 네. 이재윤 남호연 씨 엄청 재밌게 떠들어볼 시간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0: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제 다 같이 외쳐볼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러 오신 겁니다. 다들 정신 차리시고요. 저에게 집중해주세요. Focus on me. Come on. 자, 가겠습니다. 샤베 1077
1: 50원
0: 개문자 합쳐서
3: 150원
0: 고릴라는 나이스.
1: 와. 잘했어요. 자, 광고 듣고 선곡 대결쇼 깡대균으로 갑니다. 광고요. Here we go.
4: 클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6: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아니야?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2: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숙면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5: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6: 언제 어디서나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8: 워킷 워킷 안전화.
9: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0: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9: 비다샵.
10: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9: 비다이렉트샵.
10: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9: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우리는 격렬하게 싸울 것입니다.
1: 아무도 말리지 않겠지만 우리는 치열할 것입니다.
0: 김태기 강승윤 두 DJ 자존심을 걸 한판 승부.
2: 선국등을 쇼.
0: 강대규. 눈치껏 박수를 잘 쳐야 됩니다.
3: 그러니까요. 이게 방금은 한 0.5초 정도 예,
0: 어느 순간에 박수를 쳐야 되는지 아직도 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네, 남들이 칠 때 알아서 눈치껏 빠르게 따라서 빠르게. 박수를 쳐야 됩니다. 어? 네. 방청이 처음인 사람이 딱 눈에 띕니다. 몇 번 왔던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야 돼요.
1: 맞아요, 맞아요.
0: 자, 시어다른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불쏘시게 삼아서 그 곡에 그 사연에 어울리는 곡을 선곡하는 선곡 대결쇼입니다. 깡대균. 네. 자, 과연 오늘은 깡디와 균디 곡 중에 어떤 곡을 들을 수 있을까요?
1: 아, 그러니까요. 저 요즘 제 노래를 들어본 지가 좀 기억이 안 날 정도가
0: 예, 그래. 됐습니다. 승윤이 네가 정신을 차려야 돼.
1: 예. 자, 그럼 이 중요한 선택은 누가 하느냐? 오늘 방청 오신 쇼라는 중에서 한 분이 해주실 겁니다. 듣고 있는 쇼라는들도 물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의 노래가 선택될지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0: 네.
1: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을 뽑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원하게 쏩니다.
0: 아이스 아메리카노
1: 샵에
0: 벌써 몇 년째 한 몇만 잔을 쏜 것 같아요.
1: 50원 김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0: 자, 재미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선택된 네. 노래만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불쏘시개가 될 사연을 소개합니다. 네. 음악 줘버려라 이 방송놈들아.
1: 여자분이 보내주셨네요.
4: 김유선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균디깡디 늘 귀호강하며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0: 감사합니다.
4: 얼마 전에 남편이 인터넷 특가로 유명 브랜드의 캡슐 커피 머신을 아주 저렴하게 장만했어요. 택배가 오자마자 아이처럼 좋아하면서
2: 오, 드디어 우리 집에도 멋진 홈카페가 생겼어.
4: 아주 입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첫 잔을 아주 의기양양하게 내려줬거든요.
2: 맛이 어때? 어? 어때 어때?
4: 근데 제가 한 입 마셔보고 깜짝 놀라서 물어봤죠. 어 여보, 이거 커피가 왜 이렇게 맹물 같지?
0: 아하.
4: 그리고 왜 누룽지 숭늉 맛이 나냐?
0: 아하.
4: 남편이 당황해서 캡슐 머신을 살펴보더니 이마를 탁 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캡슐을 넣고 추출을 해야 하는데 캡슐 넣는 걸 깜빡하고 그냥 컵에

0: 물만 가득 내린 거 있죠?
1: 딱 예상이 됐어요.
0: 모질이 남편 때문에 우리 집 홈카페 개업식은 뜨거운 물 마시기로 막을 내렸습니다. 남편이 기가 팍 죽었는데 이 남자의 기를 살려줄 신나는 노래 한 곡 선곡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2: 저는 일단 노래 두 곡이 바로 떠올랐거든요.
3: 한 곡 주세요 그러면. 두 곡이잖아요.
2: 대결이 팽팽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두 곡 다.
3: 그 두 곡 다.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2: 예. 저 집에 커피 머신 있어요?
3: 커피 머신 있습니다.
2: 그 원두를 갈아서 하는 거예요?
3: 아니면
2: 캡슐이에요?
3: 캡슐 형입니다. 캡슐.
2: 우리는 갈아서 하는. 원두를 그래서 직접 이제 구매해서 좋은 원두를 사서 뭐 이디오피아산인지 뭐 페루 쪽인지 뭐 브라질산인지 보고 산미 있는 걸 좋아합니까?
3: 아 저는 좀 고소한 걸 좋아합니다.
2: 저도 고소한 걸.
3: 예. 역시.
2: 예, 나이스. 사람은 고소해야 돼.
3: 고소해야 되죠. 고소 당하면 안 돼.
2: 절대 고소당하면 안
3: 고소당하면.
2: 돼. 그래서 저는 생각난 게 두 곡이 있는데 10cm의 아메리카노 그리고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3: 커피 한잔 할래요.
0: 커피 한잔 할래요.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좋아.
2: 어떤 걸 갖고 싶으세요?
3: 저는 그러면 아무래도 제가 그 어렸을 때 제 친구들이랑 젬베랑 기타를 치면서 아메리카노를 아메리카노. 불렀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아메리카노를 제가
2: 네가 가져가겠다고? 선택권 나한테 시작했니?
3: 아 저한테 골라보라고 하셨잖아요.
2: 그러면 나는 이게 폴킴. 아, 이 폴킴의 이 커피 한잔 할래요가 사실 우리 해준이라는 그 후배가 있잖아요.
3: 네.
2: 그 친구가 이제 그 캐릭터로 부캐로 갔던 그 너무 해준이가 그죠?
3: 네.
2: 커피 한잔 할래요. 말하면서 막 했던 그 기억이 나갖고 저는 그 이 노래가 너무
3: 알겠습니다.
2: 그러면 뭐 이렇게 된 거 한번 결혼합시다.
3: 예. 그 뭐 제곡이 선곡돼.
2: 어차피 누구 노래 들어도 다 내가 선곡한 거니까.
3: 그러네.
2: 나이스.
3: 자, 저 강승윤의 선곡은 10cm의 아메리카노이고요. 우리 균디는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0: 커피 한잔 할래요.
3: 네, 골랐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곡을 완곡으로 들을 수 있을지. 오늘은 오늘 오신 컬트 쇼단원 중에서 아 커피 없이는 못 산다.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 쇼단원 계십니까? 아, 지금 마이크를 쥐고 계신데.
2: 네. 본인 소개를
3: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4: 아,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2: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
4: 이 아니요.
2: 그냥
4: 직원.
2: 직원으로.
4: 바리스타로.
2: 바리스타예요?
3: 바리스타예요.
4: 네. 네.
2: 저희는 슈퍼스타인데요. 우리 스타끼리.
3: 예.
2: 나이스.
3: 역시 스타끼리.
2: 바리스타는 언제 자격증 땄어요?
4: 자격증은 재작년쯤에 땄고.
2: 아 멋있다.
4: 올해 또 추가로 땄어요.
2: 추가로 딴다는 게 뭐예요?
4: 추가로 딴 거는 이제 브루잉 내리는 거.
3: 멋있다.
2: 본인이 생각하는 커피 중에 제일 맛있는 커피는 어디 산에 어떤 스타일로 만든 커피입니까?
4: 저는 산미 있는 걸 좀 좋아하긴 해서.
2: 그러면 에티오피아 쪽이네요?
4: 네, 에티오피아도 좋아하고 케냐도 좋아하는데 고소한 것도 많이 먹긴 해서.
2: 우리는 고소한 걸 좋아합니다. 네. 고소한 거 하나 권해주세요. 어디 거?
4: 자메이카.
3: 자메이카.
2: 자메이카.
3: 자메이카. 네. 자메이카 커피 달라고 아는 척하고. 너 자메이카 커피를 주세요.
2: 그렇구나.
4: 네.
2: 그래서 커피를 좋아해서 바리스타로 자격증 딴 거예요?
4: 네. 그 전에는 다른 일을 하다가 그
2: 커피가 좋아서
4: 직종을 변경을 해서 일하고 있어요.
2: 커피 한 잔에 하루에 몇 잔 마셔요?
4: 저는 하루에 일하면서 너무 많이 마시면 또 안 좋으니까 한 잔 정도 마시려고 하긴 하는데 가끔 뭐 세팅을 다시 해야 잡아야 된다거나
2: 맛봐야 되죠.
4: 네, 네 그럴 때는 조금 더 많이 먹게 되긴 해요.
2: 바리스타랑 이렇게 조금 시간을 내서 인터뷰한 건 아마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3: 야, 그러니까요.
2: 컬투쇼 역사상.
4: 저도 아직 1년 엊그제가 딱 1년이었어가지고 아직 초보이긴 한데
3: 1주년 축하드립니다.
2: 1년 됐네. 계속 본인의 카페를 차리는 게 꿈입니까?
4: 나중에는 그러고 싶긴 해요.
3: 아무래도
2: 어디다가 좀 뭐 번호를 좀 주고 하십시오. 제가 좀 카페를 다니면 당신을 좀 스카우트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3: 요.
2: 아니면 이제 컬투쇼에 오신 방청객들한테 커피 한 잔씩 내려주는 컬투쇼 전용 바리스타.
3: 아 바리스타.
2: 예, 예, 예. SBS 사장님 우리 저랑 카톡 친구거든요 사장님이. 사장님 듣고 계시죠? 가능합니까? 예예. 예. 예.

0: 가능하다고 하신 것 같기도 한데
1: 예, 예,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0: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뭐 일단 선곡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둘 다 커피에 관련된 노래를 선곡을 했거든요. 10cm의 아메리카노,
2: 커피 한잔 할래요.
0: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2: 1년 새내기 바리스타가 내려준 커피 한잔 할래요.
0: 아메 자 우리 판정단의 선택은요?
1: 좀 객관적으로 해주세요.
3: 객관적으로 저는 10cm
1: 객관적입니까?
3: 네.
0: 좋았어요. 자, 저 깡디가 선곡한 10cm의 아메리카노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은 곡을 선택한 쇼라먼 중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받으실 10분은 선곡표에서 본인 이름을 확인했어요. 아 근데 가게는 어디 있어요? 카페 이름이랑.
3: 저 이름은 그 브랜드여서 말을.
1: 아 브랜드 아, 체인이야.
3: 그 체인.
1: 땡을 넣어봐요. 땡.
0: 몇 땡 이렇게 해가지고.
3: 체인인데 이제 전국에 하나만 있는 그런 직영 매장.
0: 어어어.
3: 말해도 되나요?
1: 그러니까 땡을 넣으라고요.
0: 그 글자에 아, 땡. 땡을 넣어서. 중간에 아. 풀네임 말하지 말고
3: 땡땡
1: 그럼 다 땡을 넣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다 땡을 넣으면 어떻게 알아 우리가?
0: 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예 뭐 네. 삼땡이라던가 뭐
1: 수땡이 누가
3: 이 땡땡 땡
1: 아 이 땡땡
0: 이 땡땡 어디 좀 빨리빨리 그거만 해
3: 아 또. 강남 쪽에 있어요.
0: 아 강남 쪽에 있는
1: 근데 아니 거기는 이미 그 네. 매뉴얼대로 나가는데 바리스타가 필요해요? 거기 매뉴얼대로 그냥 이렇게
3: 매뉴얼대로? 아 그
0: 본사에서 정해준 그것도
3: 아 본 저희 하나만 있는 매장이어서 아, 그 원두를 그 매장에서
1: 아 그렇게 한 다음에 시험한 다음에 아. 이제 뿌려주고 네. 막 이런 아 그 원두 새로운 메뉴를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3: 네 다른 데랑 이제 다른 원두를 사용을
0: 아 좀 그 고급스럽게
1: 본사 정직원이신 거예요?
3: 네네네
1: 이야
0: 알겠습니다.
1: 나이스.
0: 노래 들으시죠? 아메리카노 예. 나오고 있어요 지금.
1: 아 나오고 있군요. 예예. 예. 노래 들으시죠.

0: 네, 저 깡디가 선곡한 네, 10cm의 아메리카노 들었습니다.
1: 예, 좋다. 신나는 게 좋지 사실.
0: 신나는 게 좋아요. 어. 네, 신나는 게 좋습니다.
1: 나는 뭐 기분 괜찮아. 네. 어차피 내가 선곡한
0: 곡 다 윤디의 머릿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1: 자, 방청객이 보내주신 문자 하나 소개할까요?
0: 632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20주년 컬트쇼 축하드립니다. 20년 전 방청 때 큰아들이 뱃속에서 함께했는데
1: 와, 20년 전 방청? 완전 초창기인데 그러면?
0: 오늘은 대학생이 되어 함께 방청하게 되었네요.
1: 와, 대박.
0: 소중한 추억 간직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분 어디 계십니까?
1: 자, 이거 한번 들어볼게. 이거는 진짜 인터뷰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게 정확히 시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2: 2007년 5월쯤이에요. 5월.
1: 2007년 5월. 네. 그러니까 2006년 5월에 방송을 시작했으니까.
0: 와.
1: 그러니까 딱 그 횟수로는 딱 20년 전이네요. 네. 아, 사진도 갖고 계시네. 네. 와.
0: 완전 조정해.
1: 그때 당시는 11층에서 방송을 할 때예요.
2: 바닥에 앉아 있어요.
1: 네, 바닥에서 앉아요. 네,
0: 바닥에서.
1: 지금은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2: 네.
1: 그때는 와. 바닥에 방석도 거의 안 줄 시기인데 방석 정도만 줬을 때.
0: 가.
1: 그러니까 한 6개월 지나고 나서 아, 이게 너무 미안하다. 그래갖고 이래서. 방석이라도 하나 사자. 네. 그래서 방석을 사고 한 1년쯤 됐을 때 방석을 드렸을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네.
1: 그래서 한 10명 정도가 DJ 주위를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0: 도란도란한
1: 어떤 사람들은 저희 등만 보다가요.
0: 네.
1: 예, 그 뭐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지금 아내분과 같이.
2: 네네, 같이 왔어.
1: 야, 결혼을 하고 나서.
2: 그렇죠.
1: 예, 예, 그렇죠, 그렇죠.
0: 큰아들이 뱃속에서 함께 했잖아요.
1: 뱃속에서 함께. 아니, 미리미리 혼수를 장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0: 아, 뭐 그럴 수 있죠.
1: 예,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대학생이 됐어. 와.
0: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아드님이
1: 자, 마이크
0: 딱 보니까 뭔가 큰아드님
1: 같아.

0: 2007년생이네?
1: 네, 2007년 8월 14일생입니다.
0: 와. 이야. 펄투쇼가 키운 거예요.
2: 그러니까 함께 컸네, 그냥.
0: 이런 추억을 갖고 계신 부모님이랑 같이 함께 오니까 어떤 기분이 들어요? 이렇게 방청 오니까.
1: 사실 20년 전이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0: 뱃속에서 있을 때는 기억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2: 가끔 있어, 가끔 있어.
1: 전 아니었던 것 같아요.
0: 근데 그래서요.
1: 그래서 딱 20년 지나서 다시 오니까 뜻깊은 것 같아요.
2: 근데 의미 있죠, 당연히.
0: 의미 있고, 야, 그냥 오래 하고 볼 일이에요.
2: 예, 네, 진짜.
0: 태어나서 이렇게 오고 3대가 같이 오고, 와. 큰아들이 부모님한테 하고 싶은 말, 야, 이게 뱃속에서 태교를 컬투쇼로 하신 분들이에요. 예, 그리고 이렇게 듬직하게 잘 지었잖아요, 그죠?
2: 그러니까.
1: 아, 원래 제가 표현을 잘 안 한 편이긴 한데 이 자리에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0: 좋다. 그런 거 좋아.
2: 좋아.
1: 20년 동안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그리고
1: 사랑합니다.
0: 야.
2: 잘 키웠다. 저런 말 이렇게 멍석 깔고 이렇게 방송에서 해줘도 사실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고.
0: 근데 네. 진짜 우리 부모들은요, 네가 부모가 안 돼봐서 모르잖아요. 네. 저런 한마디에 그냥 다 보답받는
2: 그러니까.
0: 느낌이에요. 자, 마무리 좋았고요. 자, 2부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보컬 코치 노용주 쌤과 함께 오늘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소중한 시간 좀 이따 만나보도록 하죠.
2: 네.
3: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타, 국민 스타 자비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스타 자비니
4: 스타.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5: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4: 디자인도 예쁜데?
5: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6: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5: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안녕하세요. 배우 김주령입니다. 저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칭찬을 자주 건네는 편이에요. 그러다 문득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남에게는 좋은 말을 그렇게 아낌없이 건네면서도 정작 제 자신에게는 특히 제 연기에 대해서는 좀처럼 그러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저를 아껴주는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자주 잘하고 있다는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 자신을 조금씩 더 칭찬해 주다 보니 연기도 한결 즐거워지고 현장에 가면 여전히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아낌없이 칭찬해 주세요.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김주령이었습니다.
0: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말로는 전하지 못하는 진심을 노래로 전해보는 시간입니다.
1: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0: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2: 없다.
0: 한 달에 한 번만 돌아오는 소중한 시간, 컬투쇼의 레전드 코너,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시즌 2 시간이 한 달 만에 찾아왔습니다.
2: 네, 오늘 함께할 분은요, 7말 8초 여름 휴가 시즌에도 레슨하느라 바쁜 분이십니다. 음치들의 우두머리,
0: 우두머리
2: 보컬 코치 노영진 쌤 모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0: 음치들의 우두머리면 너도 음치란 얘기 아니에요?
3: 아, 그러네. 뭐 이렇게 써주셨어. 아, 나 정말 서운하네.
0: 음치 탈출 우두머리.
2: 그렇죠.
0: 음치 탈출을 시키는, 예.
3: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제 주 업무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0: 음치 탈출을.
3: 왜냐면 가수분들이 음치가 없잖아요.
0: 아니지, 그러지. 이런 프로 가수들도 계속 레슨을 받으러 오고 그 레슨을 시켜주는 보컬 코치. 우리나라의 그 1세대 보컬 코치.
3: 네, 감사합니다.
0: 네네네네.
3: 아, 근데 이제 이렇게 레슨을 하다 보면 이제 일반 분들도 만나는데 제가 이제 이 일을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아, 음치가 음을 못 듣는 게 아니구나란 거예요.
0: 음을 못 듣는 사람이 음치가 아니다.
3: 그러니까 음을 듣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더라고요.
0: 아,
3: 이게 무슨 음인지를 인지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만약에 10초가 걸리면 10초 동안 안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못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0: 아, 그래서 나는 음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3: 네, 그래서 그래서 훈련을 시켜봤더니 10초 걸리던 사람이 9초, 8초, 7초, 6초 좁아지면서
0: 아, 시간을 줄여주는 거야.
3: 이게 개선이 되더라고요.
0: 아, 그럼 세상에 음치는 없다는 거잖아요.
3: 그래서 그 얘기 했던 거예요.
0: 했던 거죠. 아,
2: 그렇구나.
3: 그렇습니다. 예, 혹시 음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음을 못 듣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에요, 그냥.
0: 그래서 포기해버리면 음치가 되는 거죠.
3: 그렇죠. 그 다음에 정도도 다 달라요. 시력이랑 똑같아요. 뭐 시력 1.0도 있고 0.9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5초 걸리는 사람이 있고 7초 걸리는 사람이 있고 음을 4개 들려주면 1개 듣는 사람이 있고 2개 듣는 사람이 있고 3개 듣는 사람 다 달라요. 근데 이제 딱 베스트가 아니면 자기는 난 음치야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눈이 좀 시력이 안 좋은데 눈을 감아버린 거죠 이렇게 난 못 봐 이렇게.
0: 아, 그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음치는 없답니다.
2: 없습니다. 없습니다.
0: 그러면 시력으로 2.0이라고 치는 사람은 절대음감이네.
3: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음감도 있고 상대음감이라고.
0: 상대음감 뭐예요?
3: 어떤 음을 듣고 그 다른 음을 인지하는 거예요.
0: 아,
3: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렇죠.
0: 아, 대부분은 네. 상대음감이고.
3: 네. 절대음감은 그냥 물소리만 들어도 소리네 뭐
0: 그렇다 그러더라고. 네. 대박이죠.
3: 네. 그런 건 진짜 타고나시는 거예요.
0: 그렇죠. 절대음감이세요?
3: 아, 저는 아니, 절대 네. 아닙니다.
0: 절대
2: 절대 아니세요.
0: 아, 작곡도 많이 하고 가수인데 절대음감일 수 있잖아요.
2: 아니에요, 아니에요. 상대음감입니다.
0: 네. 상대음감.
2: 확실한 상대음감이에요.
3: 근데 절대음감이 저주라는 얘기도 있어요. 맞아요. 농담처럼.
0: 아, 그래. 아,
3: 이게 그 음이 같이 대명... 맞춰서 해야 되는데 뭔가 맞아요. 자기는 그 음만 내는 거죠.
2: 맞아요.
0: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재밌는 그 캐릭터 중에 랄랄이라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절대 음감이에요.
2: 네.
0: 그래서 모든 음이 다 개명으로 들린대.
3: 맞아요. 야. 맞아.
0: 진짜 신기하죠.
2: 힘들어 근데 그.
0: 자, 그럼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시즌 2 32번째 참가자 바로 김미혜 씨의 사연입니다.
3: 네.
4: 안녕하세요. 12년차 무명 배우 김미혜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교 교직원으로 일하다가 20대 후반 늦은 나이에 갑자기 아나운서가 되겠다며 퇴직하고
0: 어이구야.
4: 불안정한 삶에 뛰어들었을 때 아무도 제 꿈을 응원해주지 않았던 그때 저를 응원해주신 우리 부모님께 노래를 해드리고 싶어 신청합니다.
0: Oh, nice.
4: 특히 저의 짜증과 성질을 모두 받아준 엄마께 항상 고맙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처음 아나운서 카메라 테스트를 다닐 때도 아나운서의 배우로 전향하겠다 했을 때도 처음엔 많은 걱정을 하셨지만 엄마께서 도시락을 싸주시고 아빠가 운전해 주셔서 서울부터 지방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닐 수 있었어요.
0: 오.
4: 드라마에 처음 데뷔하던 날도 아빠 차를 타고 엄마의 도시락을 들고 촬영장에 다녀왔습니다.
0: 아, 부모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배겨져 있네요. 네,
3: 그러니까요. 진짜. 아빠는 항상 운전을 하죠.
4: 네. 첫 방송 날 정말 잠깐 나왔지만 본방 보시고

0: 재방송에 케이블 방송까지 찾아보시면서 너무 좋아해 주시는 모습에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1: 나이스.
0: 촬영이 많아졌을 때도 새벽 밤낮 할 것 없이 매니저를 해주셨고요. 데뷔한 지 12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무명인 제게 무한한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1년 전 엄마께서 유방암 수술을 하시고 나서 문득 나는 부모님께 뭘 해드렸나 싶더라고요. 제가 더 잘 사는 것 말고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딸이라 이 마음을 노래로 전하고 싶습니다.
1: 잘하셨습니다.
0: 엄마, 아빠 정말 많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네. 어서 오세요.
1: 김미애 씨입니다. 마이크 드려볼게요. 아, 어쩐지 이렇게 아리따운 분이 이렇게
2: 그렇죠.
1: 아까부터 뵀더니 이분이 배우도 하시고 아나운서 꿈꾸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12년 차 배우 김미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어서 오세요.
2: 네, 어서 오세요.
1: 최근에 보니까 SBS 드라마에 출연하셨다는데 어떤 드라마에 출연하셨어요?
3: 아, 네. 최근에 인기 많았던 SBS 김부장.
1: 김부장! 아~ 김부장 뭘로 나왔어?
3: 앵커 역할로.
1: 아, 그 뉴스가 나오는 그 장면에 네네. 나오는 그 아나운서 역할로 나오셨구나.
2: 네. 아니, 몰랐네.
1: 아, 그랬대요.
3: 여기 SBS 뉴스룸에서 촬영했어요.
2: 아,
3: 네.
1: 야, 저도 거기 가서 예, 출연을 생방송에 뉴스룸 출연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2: 아, 그래, 뭐 뉴스를 하신 거예요?
1: 아니, 아니요, 뉴스에 출연을 한 거예요.
2: 아, 네, 출연해서 뭐.
1: 화제 인물로.
2: 아, 화제 인물로
1: 출연을 했던 적 있어요. 와.
4: 어, 그리고 또 유명한 작품에 또 나오신 것 같은데 혹시?
3: 아, 예전에 스물다섯 스물한에 에서 그 김태리 씨 어머니의 젊은 시절 역할로.
4: 어! 기억나.
1: 오,
3: 아, 진짜 보셨어요?
4: 오, 대박.
2: 사인 받아. 사인 받아.
4: 오, 대박.
1: 우와.
4: 이 드라마 너무 예.
2: 오.
1: 아, 그러면 혹시나 이제 그렇게 많이 긴 시간 지나가는 장면이 아니었으니까 잠깐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김부장에서 어떤 장면인지.
2: 네.
1: 어우. 잠깐 볼까요?
2: 네.
1: 아, 이 장면이었구나.
5: 외교적 노력을
2: 짧게.
1: 요만큼 나오는 거에 대해서 촬영은 얼마나 하셨어요?
3: 아, 촬영은 한 대기까지 하면은 한 두세 시간 정도.
2: 맞아, 쉽지 않아요.
1: 배우가 참 힘든 직업이에요.
2: 맞아요, 맞아요.
1: 예, 기다림의 직업이고.
2: 예, 진짜. 맞아요.
1: 처음에 그 배우가 되겠다는 결심은 언제 하신 거예요?
3: 고등학교 때부터 아나운서 꿈이 있었고 아나운서 준비를 하면서 표현력을 조금 늘리려고 연기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아, 연기 너무 재밌다 이렇게.
1: 아, 아 그랬구나. 그 아나운서 연기는 누구보다 잘하시는 거예요?
2: 그러니까.
4: 아, 근데 오늘 엄마 아빠랑 그리고 남편분이랑 같이 오신 건가요?
1: 어, 남편분도 잘생겼네요.
3: 배우예요.
1: 오! 어이, 잠깐 마이크 한번 잡아보시고.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본인 소개를
2: 좀. 어쩐지 그러셨어요.
4: 어쩐지.
6: 네, 안녕하세요. 그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오승찬이라고 합니다.
1: 오승찬 배우님.
2: 네. 오승찬
1: 배우. 빨리 지금 검색 방송놈들이 지금 네. 검색하고 있을 거예요.
2: 네.
1: 우리가 아는 작품 어디 출연했었던 거 좀 얘기해 주시면
6: 어때요? 예, 그래도 SBS에 왔으니까 SBS 작품을 저희가 많이 했거든요, 사실.
1: 아, 두 분이.
6: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별에서 온 그대부터 시작해서.
1: 별그대.
6: 예, 그리고 열혈사제.
1: 열혈사제.
6: 예, 그리고 뭐 낭만 닥터 김사부
1: 씨. 어머머머.
6: 뭐 배가본드 등등등 SBS 드라마를 사실 저희 둘이
1: 많이 하셨구나.
6: 거의 다 했습니다.
1: 야.
6: 예.
1: 낭만 닥터 김사부에서
6: 저는 이제 그 의사 남자 간호사 역할로
1: 아, 남.
6: 예, 그때 출연했었고. 예, 그래서 드라마를 한 250편 했고요.
1: 예! 엄청 많이 하셨네 아내분이.
6: 저는 한 400편.
1: 아. 우와.
6: 사실 했습니다.
1: 우와.
6: 예.
1: 장인 장모님의 첫인상은 어떠셨습니까? 인사드리러 갔을 때.
6: 아버님은 굉장히 그 저기 좀 무서웠고요. 되게 남자 스타일이셔가지고.
4: 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도 이렇게 깃을 이렇게 아. 세우고
2: 어디 네. 골프하다 오신 것 같지.
6: 예. 예. 실제로 운동도 되게 잘하시고. 힘도 세시고.
1: 힘도 세시고.
6: 예. 어머님은 되게 성격이 밝고 잘 웃으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매너가 좋으시고. 예. 되게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예.
1: 사위 사랑, 장모 사랑.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 마이크 한번 받아보시죠. 오늘 서프라이즈잖아요. 모르셨죠?
3: 예.
1: 네. 딸이 이런 서프라이즈를 꽤 오랫동안 준비를 한 겁니다. 노래 레슨

0: 그 받고. 딸은 우리 미애 씨는 어떤 딸입니까? 엄마가 보기에.
1: 항상 착하고 여리고 그냥 옆에서 도와주고 싶은 딸.
0: 항상 착했어요?
1: 예.
0: 아닐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1: 아, 고등학교 때 잠깐.
0: 잠깐 뭐, 잠깐 뭐.
1: 잠깐 놀았어요.
2: 어떻게 놀았을까?
0: 어떻게 놀았을까? 그러니까. 아, 궁금하다. 어떻게 놀았을까?
2: 고등학교 때 깜짝 놀랐다고.
0: 고등학교 때 잠깐 놀은 거 잠깐 궁금하다.
2: 그렇지. 궁금하네요.
0: 예. 네. 어머니가 생각하기에 놀았다고 할 정도면 그렇죠. 많이 놀은 거거든요.
1: 네. 아, 그거는 성적이 항상 상위권에 있었는데.
0: 있었는데.
1: 잠깐 한 3, 4등 하다가 한 7, 8등으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0: 그걸 놀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야, 우리는 얼마나 노는 거니, 여러분?
2: 우리는 그러면 놀 게 아닌데.
3: 8등이요? 네. 한 자릿수의 등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놀았다고 표현을.
1: 항상 상위권에 있다가
0: 이렇게 엄마의 기대에 또 얘가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지.
1: 네.
3: 7, 8등 또 상위권이에요.
0: 엄청 상위권.
2: 공부를 잘하면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0: 그래.
2: 못 해버려야 돼.
0: 그럼.
2: 잘하다가 7등만 해도 이게
0: 그럼.
2: 노는 게 되잖아요.
3: 그러니까 못하다가 잘해야지. 이게 잘하다가 못하면 이게 그렇지, 완전 그렇지. 노는 게 된다고요.
0: 맞아, 맞아. 3, 4등 하다가 7, 8등을 했는데 놀았다고 표현하다니.
1: 그렇죠. 평균이 떨어지니까요.
0: 예, 알았습니다. 네, 어머니.
3: 알겠습니다. 예.
0: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2: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우리
0: 가만히
2: 엄마는.
0: 있어. 우리 엄마는 성적에 대해서 얘기 안 했어.
2: 우리 엄마는 학교 갔다 집에 바로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어. 얘가 엄마 집에 딴 데 안 세고.
0: 나는 어디를 놀지도 않아서. 난 학교 갔다 집에 바로 왔어.
2: 나도 그랬어요.
0: 그런데도 불구하고.
3: 난 엄마한테 성적표 갖다 준 적이 없어요.
2: 그래.
3: 네. 엄마 사랑해.
2: 네. 효자야, 엄마 걱정할까봐.
3: 네, 걱정할까봐.
2: 그렇지, 그렇지.
3: 아주 효자. 뭐 어떻게 됐나? 놀랄까봐.
0: 우리 엄마는 비 오는 날 갖고 갔던 우산만 갖고 오면 돼.
2: 그렇지, 네,
3: 그렇지, 그렇지.
2: 짐만 찾아와라.
3: 신발 잘 신고 오면 그래. 돼. 안
2: 짐만 찾아오면 돼. 잘 살잖아 그래도.
0: 예. 우리 아버지도 마이크 한번 잡아보시고.
3: 아, 특히 또 우리 아버님께서는 또 매니저 역할 하시면서
0: 그러니까 운전을 또 이렇게 서울까지.
3: 근데 이렇게 따님 따라서 차 현장에 많이 직접 좀 가보셨을 텐데 좀 어떠셨어요?
4: 기대도 되고 또 걱정도 되고.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4: 그래서 밤에도 갈 때도 있고 새벽에 갈 때도.
0: 그럼요. 차량은 늘 밤낮 없이.
4: 비 올 때, 눈 올 때도 맞아요. 끊임없이. 우리 미애가 가져간 대로 스케일대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0: 아, 진짜 대단하시다.
2: 대기 시간도 길잖아요. 그럼 차에 그냥 혼자 계시는 거예요?
0: 두 분이 뭐 하세요?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에?
4: 차에서 기다리고 안 그러면 이제 낮 같은 데는 조금 이렇게 산책도 하고
0: 또 돌아다니시고.
4: 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고 18시간까지도 대기를 해요.
3: 그런 경우 많죠.
4: 네. 야,
3: 근데 그렇게 오래 계시면 좀 대화도 좀 많이 하죠.
0: 그러니까 이제 부부 간에 이제 그 단둘이 계시는 일이 많았던 거니까 그러면 조금 더 부부 간의 관계도 좀 돈독해지시고.
4: 원래 좋습니다.
0: 아, 예. 축하드립니다.
2: 네. 네. 아, 원래 한 번도 이렇게 잘 안 싸우시나 봐요.
4: 아. 싸우는 건 잘 싸우는데요. 이 집사람이께 많이 이해를 하고 금방 이렇게 풀어지고 이렇게 성격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좀 녹아 들어가는 거죠.
0: 녹아 들어.
3: 녹아 버리는 거.
0: 녹아
3: 버리.
0: 녹아 들어가는 거만. 그나저나 이제 노래 실력이 지금 궁금합니다.
3: 네.
0: 자, 뭐 공부는 3, 4등, 7, 8등 그렇지만은. 노래 실력은 어떤지?
2: 아, 신은 다 주지 않습니다. 네. 네.
3: 공부를 잘하면 노래 못할 수도 있고. 공부 못하면 또 노래 잘할 수도 있고.
0: 예, 예, 예.
2: 그렇습니다.
0: 예. 그래서 뭐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2: 아, 뭐라고 말씀? 제가 이게 아마추어 일반 분들은 이게 노래 평가가 제가 되게 어려워요. 이 정도면 그래도 잘하는 거 아닌가 항상 그 생각이
0: 있지만.
2: 있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듣고 한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오셨을 때 녹음한 게 있거든요.
0: 네. 레슨 받기 전에,
2: 받기 전에
0: 처음 네. 뵙고 나서 녹음한
3: 네. 한 달 전에 비포컬
0: 파일입니다. 한번
3: 들어보겠습니다.

0: 음이 갈피를 잘 못 잡는. 네. 예, 예.
1: 그 뭐 이 정도면 뭐
0: 음을 약간 더듬는 상황인 거 같아요.
2: 그 전형적으로 노래방에서 부르면 에코 때문에 잘 그렇죠. 묻어가는 그렇죠. 스타일의 목소리입니다.
1: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0: 이렇게 맞아요, 노래를 맞아요. 부르면서 이 음이 맞나? 하면서 자신감이 없는 스타일. 네.
2: 근데 이렇게 아마 본인이 부르시는 거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 예, 녹음실이 네. 좀 적나라하게 들어.
2: 너무 적나라하게 들리니까
0: 깜짝 놀래요. 녹음 안 해보신 분들은 헤드폰 끼고 딱 녹음실 들어가잖아요. 오, 이게

0: 노래방에서만 하다가 녹음실 네. 들어가면 어,
1: 이제 당황스럽게 네, 되죠. 네. 자, 그러면 한 달 동안 우리 노영주 쌤 보컬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그 네. 뒤는 이제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준비한 노래 무대로 모십니다. 네. 예. 네. 자, 미애 씨입니다.
2: 네, 오늘의 선곡은 린의 엄마의 꿈.
1: 아유, 엄마의 꿈이네. 네,
2: 노래를 선곡을 해주셨고요.
1: 아, 딸이 준비한 오늘의 선물 여러분들 박수로 청해주세요.

0: 어머님 아버님이 우시는 거 보니까 왜 내가 눈물이 나지?
1: 아, 나도 지금 울컥해하고 지금 네. 아유, 아니, 아버님이 그렇지. 진짜 더 많이 우시네 지금.
0: 아버님이 우시니까 이게 아 참.
1: 저는 당신 마법사야?
0: 아 진짜?
1: 야, 아니 이게 소리가 단단해지고 네. 아주 안정적이었고 네, 이... 감정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2: 이게 너무 좋았어요.
0: 가사지에 어찌나 꼼꼼하게 메모를 하시는지.
1: 아, 이 감정을 어떻게 부를지에 대해
0: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와. 이게 약간 흐물흐물해질 정도로 메모.
1: 어머머머머.
2: 아, 진짜 아. 대본 분석하듯이 네, 거의 네, 그렇게 네, 하셨나요?
1: 그래? 레스토랑 장소가 습했던 건 아닐까요?
0: 건조기도 돌아가고 에어컨도 돌아가.
2: 흐물흐물한 이유가.
1: 아, 뭐 아니 본인 스스로 어떻게? 저희는 너무 지금 잘하셔갖고 지금 다 감동받고 지금 부모님들이 선물을 너무 잘 받으셔갖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본인은 만족하세요?
3: 네, 너무 근데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리고 너무 울 것 같아서
0: 중간에 울컥하시더라고요.
3: 네.
1: 그래. 그래 너무 잘했어요.
0: 맞아요.
1: 일단은 선물을 받으신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네. 끝난 거예요, 그러면.
0: 예. 맞아요. 네.
1: 자, 일단 뭐 노래로.

0: 충분히 감정을 전달하셨지만 그래도 음성으로 어머니께 직접 아버지께 편지 한번 전해볼까요?
1: 네. 엄마 아빠 지금껏 살면서 가정교육 잘 받았던 소리 들으면서
0: 어허.
1: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지낼 수 있도록 잘 키워줘서 너무 고마워. 지금도 내 일이라면 모든 일 제쳐두고 달려오는 엄마 아빠가 있어서 너무 든든해. 오늘 노래 가사처럼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곁에 있어주면 좋겠어. 내 걱정, 오빠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엄마랑 아빠 행복한 시간 많이 보냈으면 좋겠고 엄마 아빠 걱정 안 하게 내가 더 잘 살게. 사랑해요.
0: 어쩌면 엄마의 꿈이란 노래를 부르셨지만 엄마의 꿈은 우리 딸이 행복하게 보란듯이 잘 사는 게 엄마의 꿈일 겁니다.
2: 맞아요.
0: 예. 네. 아, 엄마가 보고 싶네 갑자기. 영주야.
2: 아, 참.
0: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Here we go.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네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통증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린 개보린정 삼진제약.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3: 번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은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4: 번호.
5: 자, 노래로 진심을 전하는 코너, 참 소중한 선물 같은 코너입니다. 여러분들
6: 그렇습니다.
5: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죠. 네. 네, 들으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이렇게 다 기회가 열려 있는 코너입니다. 이렇게 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참여를 원하시면 홈페이지, 컬투쇼 홈페이지 줄노래 게시판에 오셔서 사연과 함께 이렇게 미애 씨처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노영주 쌤 한 달 뒤에 또 뵙겠습니다.
6: 한 달 뒤에 네. 뵙겠습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플러스
6: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움
6: 운동할 때도
5: 뉴바움
6: 장 건강에도
5: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 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노래,

0: 자, 여러분 친구들 스타처럼 가르쳐 주세요. 3부의 문을 이해합니다. 현장에 여기 방청 오니까 재밌죠? 네. 네, 아주 아주 생동감이 넘치고 아주 그럼요. 들을 때랑은 또 다르다니까요.
1: 달라요.
0: 예, 방청을 한번 와보면 또 오고 싶고 또 오고 싶고
1: 또 오고 싶고 또 오고 싶고.
0: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신청을 해야 됩니다.
1: 신청을 해야죠.
0: 갑자기 가만히 앉아있다고 우리가 전화해서 방청 좀 오실래요?
1: 와줬으면
0: 그러진 않아요.
1: 방청 좀 와주세요 이러지 않으니까. 네. 예, 방청 신청 문자 번호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의 1088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긴 문자는 또 100원 들어갑니다. 또는 컬투쇼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으로 방청 가능한 날짜 인원수 간단한 자기소개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샵의 1088번이 방청 신청 문자 번호고요. 자, 이번 주말 컬투쇼 잠깐 예고를 좀 해드릴게요.

0: 게요. 토요일 토요일입니다. 사랑의 컬센터. 자, 7월 29일 새 미니 앨범 Hopeful Romantic을 발표했죠. 타이틀곡 꽃 Flower 뮤직비디오에 제가 나온다는 거.
1: 그렇죠.
0: Big Naughty.
1: Big Naughty. 예.

0: 진짜 이쁘더라. 이번에는 트로트가 아니라 신스팝에 도전하셨는데 올해 고2 18살 가수 오유진.
1: 우와.
0: 야, 이 천재더라고 이 친구도. 진짜 잘하더라고. 예. 주말에도 컬투쇼랑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텐션을 높여 드릴 테니까 듣기는 하실게요. 자, 광고를 듣고 상품 소개하고 이제 두 분을 만나 볼 텐데요. 이쯤 되면 하는 여러분들 전 국민이 같이 해야 하는 운동 시간이 왔습니다. 아, 똥꼬 근력 강화 운동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급똥이 갑자기 누구나 찾아올 때. 다 급똥에 아련한 기억들이 있죠. 그때 처절하게 급똥해 여러분의 똥꼬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자, 다 같이 박자에 맞춰서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빨리 하세요.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줬줬 뺐다 빨리 엉덩이 힘을 주면 몸이 자연스럽게 쭉 올라가죠. 이렇게 빼면 내려가고요.
1: 내려가고요.
0: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빨리 하세요.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줬줬뺐자 박자에 맞춰서 이 운동을 하면서 저희는 상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해둬야 급동이 찾아왔을 때 당황하지 않아요. 자, 자동주문 태성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1: 국가대표 매트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0: 빨리 하세요. 뭐하는 걸까.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1: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0: 자연치아를 지키는 닥터미니쉬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1: 베베소환에서 허리 편한 조끼 아기띠,
0: 발효의 대가 딱좋아 청인회에서 성인 아로니아 발효진액,
1: 옷이 환하는 세탁 월드클리닉에서 백화점 상품권,
0: 눈건조 눈건강엔 에즈유에서 아이리프 눈건강기능식품,
1: 디자인을 담은 바람 일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0: 건강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1: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0: 치과의사가 만든 구강탄탄에서 미백 전동 칫솔,
1: 40년 전통의 맛 진포랑에서 포천 이동갈비 세트,
0: 기분 좋은 배부름 배꼽반상에서 공주 알밤 양념육 밀키트,
1: 편안한 휴식 휴슬 침대에서 쿨 냉감 매트리스,
0: 꽃배달 전문 업체 걸쭉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광고요. Here we go.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6: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7: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스톱!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3: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2: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3: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4: 중부대학교.
2: 중부대학교와 함께
3: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0: 랑 같이 왔어요. 주식 투자, 다이어트, 소개팅, 사업, 쇼핑, 실패담 다 삽니다.
1: 이용만 당하는 팔랑귀, 덤벙대는 허당, 되는 일 없는 덜렁이들의 실수담 모조리 다 삽니다.
2: 몸으로 부딪혀 얻어낸 짠내 나는 데이터, 망해본 사연,
3: 사고,
1: 아이고,
3: 망구구.
4: 자, 여러분의 망해본 사연 그냥 본인만 갖고 있지 말고 저희한테 보내고 비싼 값에 저희가 매입을 해드리니까. 자, 망해본 사연 사고팔고 우리 이 코너를 이끌어가는 고마운 사장님 두 분을 소개해 주시죠.
5: 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망구구 고물상의 이씨 아저씨입니다. 군대에서 차승원 배우와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 저녁까지 몇 년을 연습해서 차승원의 분신이 된 의지의 조롱조롱둥이 개그맨 이재규! 야!
6: 서영락 대리.
4: 감티 나왔을 때.
7: 오, 저분 예쁘다. 예뻤어.
6: 예뻤어. 날 봤다.
7: 바로네, 바로.
4: 잘해.
5: 망구고물상의 남씨 아저씨입니다. 지난주 이분에 대한 뉴스 기사가 하나 떴는데요. 남호연 방송 생활 22년째인데 처음 봐. 어디 출연? 무례함에도 대인배 면모.
4: 와, 이런 기사가 떴구나.
7: 기사를
6: 대인배 면모.
7: 이야. 오, 기사를 써주셨어요.
5: 대인배 면모. 하지원 기자님. 감사합니다.
7: 저 기자님이 대인배신데요. 예, 네, 이런 기사를 더 좋게 써주셨네.
5: 네, 계속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신인 같은 상큼함과 대인배. 신인 같은 상큼함과
4: 22년인데 네. 신인 같아. 와.
5: 대인배스러운 면모까지 갖춘 네. 빠지는 게 하나도 없는 컬트쇼 패밀리. 와우. 개그맨 남호연. 야!
7: 감사합니다 우리. 야.
4: 데뷔 22년인데 신인 같아.
5: 야,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나 미담입니까? 네. 초심을 잃지 않고.
4: 그러니까 결혼 생활 22년인데 신혼 같아.
7: 아, 늘 초심을 잃지 않고.
5: 네.
7: 아, 우리 네. 하지원 기자님 감사드리면서.
5: 네, 기자님도 앞으로도 이런 미담 기사 많이 써주십시오. 네. 네.
7: 아, 근데 이 컬트쇼 때문에 또 이게 기사가 난
4: 거예요. 그래,
7: 거.
4: 그때 아. 왔던 방청객이 네. 처음 봤다고.
7: 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4: 어디서 나오시는 분이냐고.
5: 저 어디서 나와서 뭐.
7: 저를 처음 보고 이제 재율 씨는 팬이라고 해요.
4: 중요한 건. 이재율의 롤모델이 남호연인데.
7: 예, 아니 그래 그분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예.
4: 근데 이제 방송에는 안 나갔는데 제가 이제 방청객들 다 오시면 사진을 찍어드리잖아요.
7: 네네.
4: 갈 때. 근데 그분 중 어떤 한 분이 남자분이 네. 자기 남호연 진짜 팬인데 그 말씀을 방송에서 못했다고 안타까워하신 분이 있었어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잘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왜 처음 봤다고 얘기하실까요? 막 나한테 사진 찍으면서 얘기하더라고.
7: 근데 그분도 되게 좀 그러네요. 왜?
5: 직접 말씀하시.
7: 직접 말씀하시면 되는데.
5: 그때 방청할 때
7: 방청할 때 왜 말을 못 하시고
6: 꼭 숨어 있었어요 방청할 때.
4: 예, 그래도 혹시나 모르실까봐 제가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7: 아, 예, 감사합니다 또.
4: 팬이라고 예. 좀 전해주세요 하더라고.
7: 아, 전해달라고 말씀을.
6: 그것도 직접 말하면 될 텐데.
7: 예, 제가 많이 예. 창피한가 봐요.
5: 여기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데 그죠.
7: 예. 예. 아, 그래도 이게 컬트쇼 때문에 많은 분들을 알아봐 주셔서 예.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예. 예.
4: 저거 부산에서. B급 청문회 공연한다면서요?
7: 예, 공연을 예, 합니다. 저희가 그 8월 달에
5: 8월달에
7: 이제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에
5: 페스티벌에 예,
7: 초청이 돼서 야! 22, 23일 날
5: 22, 23일 날
7: 예, B급 청문회 콘서트를 합니다. 야! 예,
6: B급 고맙습니다. 청문회 첫 공연이죠?
7: 첫 공연입니다. 예.
4: 야, 이거 잘 되면 이제 공연 콘텐츠로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7: 아,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저희가 티켓을 이제 그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아, 뜨뜨미지근해요. 아. 그러니까 확 뜨거운 것도 아니고 예. 예, 그렇다고 확 가라앉는 것도 아니어서 예, 예. 아직까지 미지근해요.
4: 얘기 많이 해야 됩니다. 얘기 많이 해야 돼요.
7: 네, 아, 컬트쇼에서 또 이렇게
6: 배달을
7: 또...
6: 시켰는데 뭐 식었다고 다시 갖다 달라 할 정도는 아닌데.
7: 에이, 맞아요. 예.
6: 따뜻한 정도.
7: 비유가 너무 좋은데요. 정도. 예, 비유가 너무 예. 좋은데.
4: 초특급 게스트가 나온다고 최성민 씨가 그래도 아, 조금만 그 스포를 예.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직 섭외 중이라고 그러세요.
7: 예, 네, 그렇죠. 저희가 네. 이게 그 이틀 공연하니까 네. 또 초특급 게스트 못 봤던 그런 네. 게스트분들 섭외하고자 준비하고 있어서 네, 아직까지는
6: 준비하고 있다.
7: 예. 네.
4: 네. 네. 준비를 하고 공개 표가 좀 더 나갈 것 같은데요.
7: 아, 그래요?
5: 그렇지.
6: 그래도 그
4: 아직 섭외가 안 됐죠.
7: 저희 섭외가 아직 안 돼 가지고
6: 섭외 준비 중에 그래도 뭐 리스트업 된 사람
4: 그래. 뭐 있나요? 혹시나
7: 저희 명단에요. 저희 명단에 항상 상위 랭크는 우리 그 김태균 선배님이랑
6: 승윤 씨랑

기회가 왔어요. 기가

0: 네. 나 지금 처음 듣는데.
1: 그러니까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2: 아, 있었구나.
1: 말씀을 스포를 하라 그래서. 예. 네.
2: 오.
1: 20일 날 뭐 하세요?
0: 아, 포스터가
1: 승윤 씨 뭐 하세요? 20일.
2: 뭐 없어요.
3: 저는 저 그, 네. 빅뱅 콘서트 가기로 해 갖고.
2: 아, 그때인가?
3: 그렇지. 그때 전화 왔다.
2: 아니, 그러네. 저 그 빅뱅 콘서트 가야 돼.
1: 그러면 갑자기 잡는다고?
2: 아, 갑자기 아니, 잡는 게 아니라.
1: 아, 아니, 부산이니까 또 바람 한번 쐴 겸.
2: 아니, 저희 회사에서 이미 제 걸 다 제 자리를 해 놔서.
1: 아까 같이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2: 아, 그땐지를 까먹고 있었어요.
4: 빅급 청문회가 아니고 빅뱅 콘서트를.
1: 그렇죠. 예.
2: 하필이면 또 그 콘서트랑 싸우시네.
1: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조심스럽게 섭외하려 그러는 거예요.
4: 멤버 수도 똑같네요.
3: 빅뱅 콘서트 일자랑 겹쳤네요, 진짜로.
2: 예.
1: 빅뱅 분들이 이틀 하시나요? 20, 23?
3: 3일에 3일.
1: 3일에요?
3: 22, 23.
2: 금토일에요, 금토일.
1: 금토일을 해요?
3: 예, 예.
1: 아, 그럼 나도 하루 빼야겠는데. 나도 빅뱅 보러 가야지, 뭐. 어떡해. 나도 너무 좋아하는데.
4: 포스터 예. 한 명만 지우면 되니까.
1: 예.
4: AI로 금방 지우거든요.
1: 네. 아. 예. 어쨌든 예, 최선 다해 섭외하겠습니다.
2: 예. 예.
1: 어쨌든. 예.
2: 자, 아. 재율 씨 앞으로 문자가 또 하나 왔는데요. 네. 예, 5827 님이 보내 주셨습니다.
5: 재율 씨, 너튜브에 이재율 말랑이 왁구 만들기 영상이 있던데.
4: 아, 네.
5: 진짜 만들기 허락하신 거 맞아요? 말랑이 실제로 받아 보셨나요? 저는 신기하지만 갖고 싶진 않더라고요.
2: 왜 말씀하신 거예요?
4: 말씀하신 거예요.
5: 이재율 말랑이 왁구 만들기
2: 진짜 허락받음이라는 아, 네. 영상이고 3D 프린터로 실내 카겔의 이재율과 실리 카겔의 김한주 씨 얼굴을 말랑이를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담겨 있다.
3: 진짜 만들었어 왁구로.
1: 뭔가 있는데 귀여워요.
4: 이제 딱지님께서 네. 만들어줬는데 잘 만들었죠?
1: 귀여워.
4: 영상을 봤는데 저 말랑이를 누르잖아요. 눈알이 빠져요.
3: 어머.
1: 아 이게 그게 원래 느낌이 이게
4: 왁구머리에요. 그러면 이게 눈알이 빠지고
3: 원래 왁구는 부서지는 건데
4: 네.
3: 얼굴이 부서져요?
4: 얼굴이 박살납니다.
1: 너무 귀여운데.
4: 조만간 저 이제 왁부보를 저한테 전달하는 영상을 이제 찍으려고 네, 약속을 잡아놨고요.
1: 아 저거 따로 판매는 안 하시고?
4: 저거를 팔릴지 모르겠어요.
1: 네. 그래도
3: 근데 꽤 비싸더라 왁부가.
4: 아 비싸요.
3: 그 8,000원인가 뭐 세 개 들어갔는데 뭐 24,000원인가 그렇더라고.
2: 근데 그거 한번 빡 터트리면 끝나는 거
4: 아니에요? 끝나요. 그 터트리면 끝나요.
2: 왜 거기다
4: 그 한 번에 어떤 쾌감을 위해서.
3: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그렇게 생방송에서 네. 딱 여기서 했는데
1: 뭔가 쾌감이 있어.
3: 이게 뭐야? 이게 부시고 끝이야? 이게 끝이래요.
2: 아니 왜
3: 너무 허무하더라고.
2: 왜 이런 파괴적인 것에 돈을 쓰는 거죠?
1: 아 약간 우리 어렸을 때 그 뽁뽁이 같은 심리인가?
4: 그쵸 그쵸.
1: 터트리는 그런.
3: 아 그러니까 비싼 춤이에요.
4: 뽁뽁이는 공짜인데.
2: 뽁뽁이는 공짜고 뽁뽁이는 그리고 많이 할 수 있잖아요.
3: 네.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건 한 번이야.
2: 뭐 한 3초 안에 끝날 것 같은데.
3: 킥캡도 이건 계속 할 수 있잖아요. 킥캡도.
2: 네. 네. 이거는 괜찮아.
4: 그쵸. 심지어 저 왁부볼은 만드는데 몇십만 원 들었을 거예요. 막 3D 프린터로 하고 막 도안 그러니까. 만들고 했으니까.
1: 응.
4: 근데 2초만 박살 내더라고요.
3: 와. 참 재밌는 세상입니다.
4: 예. 그렇습니다.
1: 이게 또 유행이니까.
3: 네. 언제 만들면 한번 컬치 공개 한번 해주세요.
4: 네, 받아오면 제가 한번 갖고 올게요.
3: 좋아. 한번 보셔보고 싶어갖고요.
1: 힘들게 갖고 왔는데.
2: 눈알을 나오게 터뜨려보고 싶었어요.
1: 제일 갖고 왔네요. 바로 여기서, 2초 만에.
4: 여기서 보실게요. 네.
3: 자, 이제 코너 진행해볼까요?
4: 네.
3: 자, 마지막 사연 상고 팔고 망고고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 모두 선물을 하나씩 무조건 드리고요.
2: 드려요.
3: 최고의 똥망고고 사연께는 또 우리 방송놈들이 어떤 선물 준비했는지 깡디가 소개해 주세요.
2: 와. 네, 요즘 짧은 영상 쇼폼에 이제 많이 보는 사람 쇼폼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긴 영상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4: 그렇죠.
2: 이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로 책을 소리 내어 읽는 음독이 있다고 합니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다시 들으면서 뇌가 여러 경로를 함께 통해서 정보를 처리하고요.
3: 나 음독 좋아해.
2: 저도 좀 읽으면서
3: 읽으면서
2: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집중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는 건데 실제로 48세 성인을 대상으로 매일 600자에서 800자 정도의 짧은 글을 소리내어 읽게 했더니 한 달 뒤에 기억력이 40% 가까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3: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야?
2: 이게 이렇게 말이 길 때는 선물이 별로란 얘기예요.
1: 그러니까 뭘 주신다는 거예요?
4: 네.
2: 그래서 이 꿀팁에 걸맞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컬트쇼 상품 목록에서 소리내어 읽을 때 가장 집중해야 하는 상품 공주 알밤으로 만든 양념육 밀키트.
3: 발음이 어려워.
2: 양념육이 이제 또박또박 발음하기 은근 어려워서
3: 양념육
2: 밀키트. 그래서 이걸
1: 양념육 밀키트
2: 좋은 거라고.
3: 요거 새로 들어오는 상품인데.

0: 네, 이거 G.O.D 박준영 형한테 한번 읽혀보고 싶어요.
1: 아, 어떠한
0: 양용용양용용양용용용용
1: 야, 연연윤 이런 양용용용용 레전드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2: 아, 좋은 거네, 그냥 이거 양용용.
0: 어, 그럼 뭐 보기니까.
2: 보기니까.
0: 자, 이제 오늘 사연 첫 번째 거 한번 가볼까요? 음악 조례.
3: 아,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목은 엎드려.
4: 엎드려.
3: 사연을 써보고 싶어서 기억을 되돌려 보았더니 하나 쓸 게 있더군요. 이것은 2010년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4: 야,
3: 당시 여자분이었어요. 당시 출퇴근길에 LPG 가스 충전소가 있었는데요. 그날은 몸이 좋지 않아서 오후 2시쯤 조기 퇴근을 하던 날이었는데 늘 다니던 가스 충전소 쪽에서 뭔가 불길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0: 뭐지? 쉬. 세나.
3: 반복적으로 쉭쉭쉭 이런 패턴의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겁이 많은 저는 뭐지? 설마 이거 가스 누출되는 소리 아니야? 어, 맞네, 저기 LPG 가스. 어떡하지? 오늘 충전소 쉬는 것 같은데. 주변을 둘러보니 지나가는 행인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뭔가 약속이라도 한 듯 초긴장 상태로 가만히 서서 특정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이거 가스 새는 소리 맞죠? 그리고 그 소리는 더욱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어떡하죠? 신고해, 신고! 119! 119 번호 몇 번이에요?
2: 당황한 거 별시.
3: 119 번호 몇 번이에요? 신고해! 번호 신고! 그리고 약 2, 3초 후 확실하게 커져버린 그 소리. 우리를 지켜보고 있던 한 남자분은 급기야! 야, 이거 터진다! 엎드려! 라고 소리쳤고 주변에 있던 행인 열댓 명이 얼떨결에 땅바닥에 엎드리려는 찰나. 가스 충전소 옆 가로수에서 매미들이 미친 듯이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를 긴장시킨 그 소리는 매미들이 본격적으로 울어제끼기 전에 시동 거는 소리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가스가 새는 줄 알고 한여름에 그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납작 엎드렸다가 너무 무서워서 아저씨가 소리치자마자 바로 엎어졌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 벌떡 일어나서 아무렇지 않게 제 갈 길을 갔었어요.
0: 너무 웃겼겠다.
4: 매미네.
3: 엎드려. 매미네.
2: 엎드렸어.
3: 그 해부터 저는 매미 소리에 집착을 하고 있어요. 매미가 다 맴맴맴 울지만은 않더군요. 슉슉 맴맴 스피어 스피어 스피어. 다양하니까 저처럼 놀라지들 마시고. 그리고 어쨌거나 가스 안전 점검은 필수입니다. 그럼 안녕. 야.
0: 지금 민망했겠다. 매미인지 알고 나서는. 그지? 어.
2: 아니 그럼 멀리 피해 있으셔야지 엎드리면은 더 위험한 거 아니야?
1: 어떻게든 해결을 보려고 하셨네요. 공부도 하시고.
0: 저는 다 전부 다 맴맴 뭐 스피우 빙 이렇게 뭐 우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울는구나.
2: 신우세.
0: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1: 매미가 근데
2: 지금 저 매미 소리 좀 비슷해.
0: 어디 해봐. 그러네.
1: 눈 감고 들으면 진짜 매미 소리 같다.
0: 야, 숲에서 많이 들었던 소리 같아. 야, 너 개인기가 있구나.
1: 좋아한다. 신나한다.
2: 22년 만에 첫 개인기예요.
0: 야, 역시 신인 같은 마음.
1: 아, 좋아요.
0: 야,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2: 너무 좋아요.
1: 22년째 신인 때 마음을.
2: 너무 좋아요.
1: 매미처럼 이렇게 잘 내시는데 왜 개인기만 시키면 맨날 물구나무 서세요?
2: 신인 때도 안 했던 개인기를.
1: 물구나무 서서 이렇게 매미도 되겠네요.
0: 오, 잘한다. 이렇게.
2: 오, 매미 소리.
0: 매미가 종류별로 울음소리가 좀 다르대요.
2: 네.
0: 참매미가
2: 미매미 일감 민감한.
0: 이게 참매미.
1: 예.
0: 그리고 털매미는 어떻게 하는 거야? 털매미.
1: 털매미? 이거 어떻게 봐야 돼?
0: 어떻게 하는 거지?
1: 짖짖짖이 뭐지?
0: 즈.
1: 아,
2: 약간 진동 소리가.
0: 이 MME가 있는데 MME가 아마 남은 씨가 낸.
2: 아, 아까 MME가.
1: 아.
0: 오, 이게 MME. 이게 MME.
4: 스피웅.
0: 말매미 네가 해봐. 말매미. 고음이래. 고음.
1: 고음.
0: 매.
1: 그럼 이거 저희 사중주로 해볼까요?
0: 자, 나는 참매미.
2: 나 애매미.
0: 예, 시작.

0: 뱀한테 밀린다. 뱀한테 밀려. 뱀한테 밀려. 아.
1: 근데 진짜 너무 시끄러워 요새.
0: 나 뱀이 뱀 소리.
1: 진짜 그렇게 적절하게 그렇게 울어대냐? 네. 그게 그 뭐 이제 어떤 그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뭐 그런 소리인 거죠.
0: 그러니까 이게 구애. 여름철에만 이제 그 애정 표현 구애를 할 때
1: 구애하는 표현
0: 예, 했을 때.
2: 아, 근데 이게 매미가 그 되게 이기적인 게 지는 그렇게 울면서 수컷 매미가 스스로는 귀를 닫는 셀프 소음 방지 스위치를 켜고 온답니다.
1: 아 진짜? 네.
2: 지는 귀를 막고 우는 거예요.
3: 지는 헤드폰은 키고 이걸 다
2: 울면서 우리한테는 그렇게 소음
4: 로이즈켄스는 키고 우네.
1: 이기적인 자식이네. 야,
4: 저는 이제 매미 소리는 착각한 적이 없는데 그 한 번은 군대에 있는데 밤에 창밖에 여성분 두 분이 싸우는 거예요. 야!
2: 군대에서?
4: 야!
2: 군대에서 여성분 두 분이 싸우는 거.
4: 창문 열고 봤더니 고양이 두 마리가.
0: 아, 그렇죠. 네, 고양이. 맞아. 소리.
2: 이렇게
0: 네.
2: 하니까. 그러니까, 맞아, 맞아.
1: 그 애기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맞아. 고양이.
4: 아, 맞아, 맞아. 발전기 때.
1: 그러기도 하고.
2: 맞아, 맞아.
1: 고라니는 숲에서 이렇게 들으면은 술 취한 아저씨가 길을 못 찾고
2: 네, 진상 부리는
1: 여기 어디야 나. 이런 소리 같이 하죠.
5: 그래서
1: 제가 이런 소리야. 이런 소리야. 이런 소리.
2: 진짜. 진짜.
1: 아 근데 여러분 한번 유튜브 찾아서 보세요. 진짜 딱 이렇게 울어요.
4: 수치한 사람이. 네.
2: 아니 저도 저희 그 제가 복무했던 군대 부대에 네. 고라니가 딱 두 마리 살았거든요. 그 부대 안에. 근데 항상 이런 소리가 진짜 밤에 나요.
5: 여기야!
2: 이러면 이래요.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아침 이제 아침에 이제 나가잖아요. 그러면 발자국이 고라니 발자국
1: 있지. 있다니까. 있다니까. 네. 깜짝 좀 놀라. 사람이 처음 듣는 사람들은 사람 목소리 같이 들을 때가 있거든.
0: 네, 맞아요. 맞아요. 멀리서.
2: 비슷해요.
1: 근데 이쁘게 생겼는데 사슴도 비슷하게 울어요.
0: 아,
1: 사슴. 고라니도 그렇고 사슴도.
0: 아, 약간
1: 꽃사슴인데. 아! 뭐 이래.
2: 아 진짜?
0: 그 사슴 눈만 우래.
2: 사슴은 좀 실망이다.
4: 입 열면 깨는 스타일.
1: 2739님이 요청을 하나 해오셨는데요.
4: 네.
1: 재율님 차승원 매미 될까요?
4: 차 매미.
0: 바로 되나요?
2: 되네 또 이게.
4: 이게 또 되네 이게.
1: 차 매미.
2: 이게 내리는 게 아니라 좋다.
0: 여유가 있네. 매미 네. 여유가 있어.
1: 재밌다 재밌어.
4: 여유가 매미.
1: 아유 뭐.
2: 여름 특집으로 갱기가 하나 또.
4: 예, 저도 갱기 하나 들었어요.
1: 그럼 차승원하고 그 은매미하고 그 이렇게 두 분이 같이 한번.
4: 같이 한번 물어볼까요?
2: 시작.
0: 이거 변종 아니야? 변종 매미 아니야?
1: 변종.
0: 예.
4: 자, 못하겠네요.
1: 노래 하나 듣고 계속 이어집니다.
2: 알렉스 호란의 She Is 듣겠습니다.
5: She Is.

0: DJ도 노래하고
1: 여기 모여라
0: 청취자도 노래하고
1: 붐샤칼라
0: DJ도 웃고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2: 심장을 멈추고 선택한 운명적인 사람 뮤지컬 드라큘라 올여름 그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의 대서사시가 시작된다. 신성로, 김준수, 전동석, 고은성 출연. 지금 공연 중. LG아트센터 서울, LG시그니처홀. 14세 이상 관람가.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4: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생활정보.
3: 한여름 캐나다 토론토 사람들은 바닷가가 아닌 드넓은 호숫가로 피서를 떠납니다. 온타리오주에 위치한 와사가 비치는 무려 14km에 달하는 고운 백사장이 펼쳐져 있어서 완벽한 바다처럼 보이는데요. 이곳은 놀랍게도 소금기가 전혀 없는 세계에서 가장 긴 민물 호수 해변입니다. 바다 특유의 끈적임이 없고 파도가 잔잔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수영을 즐길 수 있는데요. 최고의 여름 피서법은 레이크 라이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캐나다인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죠. 백사장은 당연히 바다여야 한다는 편견을 깨고 맑고 시원한 호수에서 여름을 즐길 수 있는 캐나다의 특별한 휴양지입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자, 컬트 미션 망해본산 사고팔군 망구구 4부에 불려옵니다. 자, 매미 소리 개인기를 갖게 된 남원현 씨가 4부 첫 사연을 소개합니다.
1: 네, 음악 주세요. 여진희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목, 의외로 과학적인 의자.

0: 우리 부부는 다이소의 물건을 좋아하는데요. 저렴하고 실용적이기 때문이죠.
1: 다이소 들어가면
0: 거의 다이소
1: 한 시간 동안 못 나와.
2: 맞아.
1: 구경하느라고.
2: 다이소.
0: 그리고 그날도 집 정리를 정리하다가 높은 곳에 있는 짐을 빼야 하는데 발판이 없어서 다이소에 가게 됐습니다. 부피가 큰 의자는 둘 곳이 없고 정말 딱 발판으로 쓸만한 적당한 조그마한 목욕탕 의자를 사기로 했죠. 앞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슬쩍 보니까 내 하중 60kg 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1: 아, 60kg까지 견디는 거죠?
3: 견디는 거예요. 예.
4: 아하.
3: 자기야 이거 살까? 60kg까지 버티는 거면 튼튼하지 않아?
0: 응, 괜찮네. 그걸로 하자.
1: 아하.
0: 그리고 집에 와서 남편이 그 의자를 밟고 올라가서 짐을 뺐습니다. 좀 불안불안했는데 어라? 남편이 올라갔는데도 멀쩡하네.
1: 아유, 불안하다.
0: 역시 다이소. 보기보다 튼튼하다. 60kg보다 한참 넘게 버티나 보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있는 쪽 짐을 빼야 할 때가 되어서 제가 아주 당당하게 1초의 의심도 없이 그 의자 위로 훌쩍 올라섰는데요.
4: 아하.
0: 그 순간 꽈직! 꽈직! 제가 올라서자마자 의자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3: 무슨 일이야? 지진 났어? 헐, 뭐야? 자기 60kg 넘어요?
0: 아니야, 이거 짐 무게가 포함돼서 그래.
3: 헐, 자기가 든 건 반팔 두 장인데.
1: 반팔 두 장.
3: 무슨 무게가?
0: 발밑에서 산산조각난 의자처럼 제 자존심도 같이 부서졌어요.
1: 아하.
0: 남편이 올라갔을 땐 괜찮던 의자가 왜 제가 올라가자마자 이딴 일이 벌어지냐고요. 제가 정말 딱 61kg인데 아니 딱 1kg 오버된다고? 그걸 못 버틴다고요?
1: 정확하네 의자가.
4: 과학적이네.
5: 야, 신뢰도가 높아졌어요.
0: 하긴 참 다이소 의자가 잘못한 건 아닌데 너무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덕분에 제 몸무게를 강제 공개했고 남편은 괜찮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괜찮지가 않네요. 다이소! 너 정말 과학적이다! 그래, 너 참 똑똑하고 야무지다 너!
3: 아. 네, 아.
4: 아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남편분에게 몸무게를 공개를 안 하셨나 봐요.
3: 근데 안 하실 수도 있지.
1: 남편이 덜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5: 남편이 그렇죠. 굉장히 좀 스키니한 스타일인가 봐.
1: 왜소한 스타일.
3: 근데 이제
4: 좋아 보이는데 오히려 이렇게 서로 예. 근데 좀 비밀 지켜줘 약간 이런 거는. 예뻐 보이지 않아?
1: 그럼 뭐 그렇긴 한데 와이프가 더 나가는구나.
3: 근데 이게 본인이 60kg면 아실 텐데 61kg면 근데 아 설마 1kg에 부서지겠어?
4: 네, 남편이 올라가서 버티는 걸 봤으니까.
3: 아~
5: 플러스 마이너스 몇 킬로까지 괜찮겠지.
4: 네. 이 정도 괜찮아.
1: 근데 여자분들은 본인이 몇 킬로인지 다 아세요?
4: 알죠. 뭐.
3: 근데 아는데
1: 아니 매일 재지는 않을 거 아니야.
3: 근데 뭐에 따라 다르시다 그러던데 여성분들이 예를 들어 옷에 따라서.
5: 아.
3: 예를 들어 이제 아침에 뭘 드시는 식사에 따라서.
5: 맞아 맞아.
3: 뭐에 또 장신구에 따라서. 아니면 그날 기분에 따라서. 내 기분은 지금
1: 아니 현실의 정확한 팩트 몸무게와 자기가 바라는 몸무게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5: 그죠.
4: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1: 안 재봤으면 요즘은 한 2kg 이 정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몸무게가 있고.
3: 예. 근데
1: 그렇게 생각하고 올라간 거야 내가 보기에.
3: 마인드로 마인드 컨트롤로.
1: 한 59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안 먹었으니까 올라가도 되겠지 하고 원래 꽈지 이렇게 된 거야.
5: 어제 밥 좀 남겼으니까 59 되지 않을까 했는데.
3: 에이.
5: 아 정확히 61이었어요.
4: 네 그럴 수 있어.
3: 근데 또 물건이 예
5: 무거운 반팔이었을 수도 있죠.
3: 그렇죠.
4: 그래, 반팔 중에
5: 소재가
4: 무거운 거
5: 두꺼운 거 있거든요.
1: 반팔 소재가 그렇죠.
3: 에이. 강철 소재일 수도 있고.
5: 방탄조끼였을 수도 있고.
1: 그렇습니다.
3: 아니 이렇게 그 재유 씨도 승윤 씨도 사용 설명서 이렇게 할 때 사용 설명서 보고 무시하다가 약간 좀 당한 적 있어요? 부서지거나. 보통 남자들 이사할 때 행거나 이런 거 조립식 가구나 이런 거.
1: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3: 할 수 있어. 설명서 안 보고 하거든.
1: 못 만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3: 예.
1: 난 잘 만들지.
4: 저도 잘 만들.
1: 나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3: 안 보고 설명서 안 보시고.
1: 아, 설명서 봐야죠.
3: 그러니까 보통 안 보시는 사람은 맥가이버라고 자기가 다 이게 다시더라고요.
4: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제 작업실에 이제 신발장을 이제 조립을 했는데.
1: 아, 샀어. 어디 이케땡에서 샀어?
4: 아니요, 쿠땡에서요. 그냥.
1: 쿠땡에서.
4: 싼 거 샀는데 설명서가 안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엄청 막

0: 종류가 많아요. 봉에 네. 막 종류가 네. 엄청 많은데 이거 다 조립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나 설명서가 악세에 넣고
1: 없어.
0: 포장지에도 그냥 결론 그냥 박스만 넣고 뭐 없어. 그림도 없어.
1: 그래갖고 어떻게
0: 했어? 그래서 아니 그냥 조립했죠.
1: 그래. 오.
0: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래 걸렸어.
1: 아 오래 걸리지.
0: 이게 막 한 시간 넘게 걸린 게 아닌데
2: 파악하느라고.
3: 여성분들을 보기에는 남자들이 막 조립 멋있게 하면 멋있잖아. 맥가이버처럼.
0: 네. 그렇죠.
2: 그런 거 멋있게 하면.
3: 특히 이사할 때 이제 행거.
0: 아.
3: 행거 같은 거 딱딱딱.
0: 저희 제 옷방에 있는 모든 행거 다 제가 조립한 건데,
3: 네.
0: 에, 그거 하느라 제가 휴가 그 군대에서 그 하루를 썼습니다.
3: 행거 설치하는데 하루가 걸렸다고?
0: 아 근데 그게 저희 집 와보시면 알겠지만 네. 사이즈가 대단합니다.
1: 아 큰 거구나.
3: 아, 큰 거구나.
0: 대단합니다.
1: 아 옷 걸어놓은 행거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고정하는 거지?
0: 벽에다 하는 거 아니에요.
1: 아,
0: 아예 그냥 판까지 다 짜.
1: 아 진짜.
2: 와, 옷이 너무 많으니까.
0: 네, 그거를... 한 방에 다 옷방인데. 그래.
1: 아, 그러면 너 나중에 네. 우리
0: 아, 부탁하세요.
1: 결혼하고 저 신혼집에.
0: 네.
1: 예, 그 행거.
0: 아, 침대도.
1: 네가 좀 해줘.
0: 네, 침대도 가능해. 침대도.
2: 어. 야 조립까지 짜.
1: 조립까지 해도 가구 조립까지 이제 다 그 기사가 이제 완성됐어요.
0: 제가 옛날에 그 숙소 살 때 같이 살 때 우리 승훈이 형이랑 같이 살 때 승훈이 형 침대 제가 조립해주고.
3: 야, 그러면 저는 영광인데요, 우리.
0: 이거 다 드릴. 이랑 다 쓸 줄 아니까.
1: 아니 축가도 해가지고.
3: 그러니까
1: 축가 조립도 해주고.
3: 예. 조립도 또 사진 촬영, 웨딩 촬영까지
1: 쓸 수 있어요. 웨딩 촬영.
3: 지금 뭐 예.
2: 완전 인간 아정땡이에요.
3: 지금 씨가 맞아요.
0: 강정
3: 다 해주네요.
2: 강정 땡.
3: 예. 아니면 여차하면 거의 혼주석에 앉아 있겠어요.
0: 예. 아, 그거 뭐 필요하시면. 예.
1: 재밌겠다 앉아 있어.
3: 아,
2: 야,
3: 아
2: 시장 직장도 되시
0: 옆에 그냥
3: 너무 좋아요. 이렇게.
1: 그러니까 아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0: 네 노래.
1: 마을 줘버려. 자 배우빈님이 보내준 사연이에요. 어? 제목은 네? 시스타의 나 혼자를 신청합니다라는 아, 제목이에요.
0: 노래까지.
1: 저 며칠 전 기분 낼 겸 혼자 호캉스를 다녀왔습니다. 아 혼자.
0: 오.
1: 호텔은 꽤 연식이 있었지만 부대 시설이 잘 돼 있었고 지하에 사우나도 있었어요. 나도 호텔에 어디 지방 행사나 이렇게 공연 가거나 그러면 늘 사우나 있는 호텔. 아. 사우나를 너무 좋아해요.
0: 그렇죠.
1: 목욕탕은 초등학생 때 아버지 손에 이끌려 딱 한 번 갔다가 등껍질까지 벗겨질 정도로 때밀리고 나선 가본 적이 없어요. 야, 아버지들은 왜 이렇게 밀까?
0: 어, 뭐 그럴 수 있죠. 뭐.
1: 목욕탕 괜찮은데? 아니 돈을 얼마나 냈는데? 아, 가볼까? 아, 좋아. 오늘은 제대로 뽕을 뽑자. 절뜬 마음으로 사우나에 들어갔는데 입구 한쪽 의자에 60대쯤 보이는 어르신 한 분이 팔짱을 낀 채 앉아 계셨어요.
0: 오.
1: 좀 신경이 쓰였지만 별 생각 없이 사물 한번 열고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그런데 에이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입구에 계시던 어르신이 어느새 탈의실 평상에 앉아 계시더니 팔짱을 낀 채 저를 아주 유심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뭐지? 나 보는 거 맞나? 처음엔 그냥 우연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리고 티셔츠를 벗었어요. 힐끔! 어르신께서 아직도 저를 보고 계십니다. 괜찮은 척 바지를 벗었습니다. 힐끔! 여전히 저를 보고 계세요. 눈을 피하지도 않아요. 뭐 이런 위에서 아래로 저를 천천히 훑어보시는 겁니다.
0: 스캔!
1: 아 뭐야? 왜 저렇게까지 쳐다보는 거지? 갑자기 손발이 어색해졌습니다. 옷을 하나씩 벗을 때마다 시선이 느껴지고 괜히 민망하고 식은땀까지 나더군요.
0: 그죠.
1: 이제 남은 건 속옷뿐! 남이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 반스를 벗기엔 너무 어색했어요. 그렇다고 속옷을 입고 목욕을 할 수도 없는 노릇. 에이씨 모르겠다. 몸을 휙 돌려 어르신을 등지고 마지막 한 장 속옷까지 벗었습니다. 바로 그때!
0: 바로 그때!
1: 짝!
0: 어?
1: 짝! 짝! 으잇! 짝!
0: 어?
1: 어르신께서 정확히 박수를 세 번 치셨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은 난리가 났습니다.
4: 뭐야? 왜 박수 치는 거야? 뭐지? 내가 어디 뭘 보고 박수를 받을 만한 게 있나 내가?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아 혹시 이 호텔 사우나에는 독특한 문화가 있나? 나도 화답으로 뭐 박수를 쳐드려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아씨.
1: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 어르신이 벌떡 일어나서 제게 다가오며 입고 계시던 헐렁한 티셔츠와 트렁크 팬츠를 벗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희미한 미소까지 지으면서 저는 거의 패닉 상태였습니다. 어르신이 제게 성큼 다가왔을 때 저는 외쳤습니다. 아니 저 돈 없어요. 거짓입니다. 그때 어르신께서 아주 능숙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원래는 3만 원인데 오늘 첫 손님이라 5천 원 빼드릴게. 네? 아이 운 좋은 줄 알아야지. 등부터 거기까지 구석구석 광내게 밀어줄게 내가.
0: 거기요?
1: 내가 진짜 손맛점은 세신사거든.
3: 아.
1: 우리 호텔에 손님이 없어서 내가 아주 힘도 좋아요.
3: 아.
1: 그분은 수상한 사람이 아니라 오매불망 손님을 기다려도 그냥 세신사였던 거예요.
3: 아.
1: 그것도 모르고 저는 나 혼자 시선을 의식하고 나 혼자

0: 을 찍고 나 혼자 거지라며 개털인 제사를 공개하며 별의별 상상을 다 했습니다. 저는 세신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알 수 없는 포스에 눌려 2만 5천원을 드리고 세신을 받고 나왔어요. 덕분에 야식으로 시켜 먹을 치킨을 참아야 했지만 아이고. 목욕하는 내내 긴장해서 그런지 방에 와서 기절.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1: 아이고.
0: 호텔의 편안함은 아직도 기억도 나지 않았던 호캉스였습니다. 아유 아쉽다.
2: 야.
3: 아.
1: 이게 약간 그니까 어필을 한 거네요. 세신사로서의
3: 원래 호텔 사우나에도 이렇게 세신사분이 계시는
0: 없죠,
3: 경우
0: 없죠. 거의 없어요.
3: 아, 좀
0: 옛날 오래된 호텔인가 보다.
3: 아,
0: 그러면 있을 수 있는데 세신사한테 때를 밀어본 적 있습니까?
1: 까마득합니다.
0: 오래됐죠.
3: 진짜 어렸을 때 말고
1: 어릴 때 진짜.
0: 근데 한 번씩 있으면 밀고 싶어져요.
4: 있어요, 아. 맞아요. 예. 네, 작년에도
0: 진짜 시원해요. 저도 아 1년에 한두 번은 미는 것 같은데. 예.
4: 새해 때, 설에 이렇게 예. 목탕 가면은
0: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어요.
4: 예. 세신사분들.
0: 그리고 아빠가 이제 바나나 우유 하나 사주고
4: 예.
0: 그런 식으로 많이 갔었던 기억이 나.
4: 그리고 이게 진짜 세신사분들이 전문적이세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버지나 이제 친구들끼리 가면 밀어달라 그러면은 막 밀어주라 그러면은. 요령이 없으니까 네, 네. 그 빨갛단 말이야 살까봐.
0: 맞아, 네, 맞아, 맞아, 맞아.
4: 근데 그걸 또 아 아프다고 할 수가 없어. 네.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어우 야 더 밀어. 야 힘이 남자가 뭐 이렇게 약하냐. 네. 야 너 막 너 등에서 피나. 참는 거야 계속.
0: 두 손으로 이렇게 하시고 뒤집으라 그럴 때 툭 치잖아요. 툭.
4: 네. 근데 세신사 문을 딱 하면은 와 진짜 뭐 라디오니까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면 진짜. 가락국수라 그러잖아요.
0: 막 쏟아 지우개 가루 막 쏟아.
4: 진짜 지우개 가루라 그러잖아. 예, 예. 근데 와 그 터치가 하나도 안 아파.
1: 맞아.
4: 예, 네, 뽀송뽀송하게.
3: 예. 페페 삼겹살 만들듯이.
0: 뭐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사연 중에 여자 목욕탕의 세신사가 이제 세신을 이제 하는데
1: 네.
0: 당사자가 사연을 보냈거든요. 이게 되게 등을 밀고 이제 등 쪽에서 엉덩이 쪽으로 내려가고 네.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분이 배에 가스가 차갖고 계속 이렇게 낀 거야.
1: 그러니까.
0: 근데 이제 세신사가 모르는 줄 알고 이제 네. 계속 이제 세신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모르는 건가 했지? 뭐 그런 거 했지?
1: 어떻게 안 났겠지?
0: 그런데 계속 또 밑으로 내려가다 이렇게 나니까 갑자기 세신을 하던 손님 딱 멈추더니 어떡하지? 근데
5: 아가씨 똥 싸고 와.
4: 시크하신데.
1: 계속 알고 있었는데
0: 참다가
1: 이제 계속
5: 아가씨 똥 싸고 와.
4: 아니 다들 목욕탕 가세요?
0: 가죠.
4: 가세요? 승희 씨.
0: 저는 사우나를 너무 좋아하고.
4: 그렇죠. 아니 왜냐면은 가면은 이게 그래도 시선이 있잖아요. 선배님 같은 거 다 쳐다보잖아요. 네.
0: 아니 뭐 그러다가 말거나 그냥 뭐 그런 거.
4: 그냥 처음에
0: 상관없어. 뭐 자신 있으니까요.
4: 하긴 뭐 예.
0: 예.
4: 근데 그게 괜히 그래요. 그냥 목욕탕 가면은 어린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사우나 들어가면은 뭐 민망하게 그냥 편하게 있으면 되는데 예. 그랬다고 또 이렇게 수건으로 또 괜히 가리기도 또 그렇고
3: 더 이상해요. 그러면
4: 더 이상해. 예. 괜히 그러고 또 괜히 또 편하게 있으면 네. 또
3: 일부러 막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
4: 일부러 뭐 그런다는 게 아니고
3: 그러니까 중간선을 찾아야 돼요.
4: 예. 왜냐 시선이 의식되거든. 그러니까
0: 저는 그럼 뭐 하도
4: 예. 예. 예. 자신 있게 그냥
0: 예, 예.
4: 오.
0: 자신 있으니까요. 아 자신이 없어도 뭐 어때?
4: 아 그러니까요 편하게 시선이 네,
3: 편하게.
4: 예. 제일 씨 안 가시는구나 뭐.
3: 아 저는 안 간 지 꽤 된 것 같아요.
4: 예.
3: 이게 동네에 없다 보니까
4: 예.
3: 어디 찾아가야 되는데 또 그러기는 좀 그렇고.
4: 아 예. 아직까진 부끄럽구나 가는 게.
3: 아 좀.
0: 아 남한테 조롱 당할까 봐.
3: 내 약점을 들킬까 봐.
1: 아, 조롱 걸 내가 해야 되는데 받으면 안 되니까.
3: 네.
4: 아
0: 좋습니다.
4: 호캉스.
0: 자 이제 제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최고의 똥망구구 사연을 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방송놈들.
4: 아까 아예 그 방송국 우리 분들은 아예 이분이 분명히 나 혼자를 들어달라고
1: 나 혼자를 신청하셨는데
4: 네.
3: 아예 무시
4: 네.
1: 아예 무시하고 다른 노래를
4: 네.
0: 미 노래예요.
1: 네.
4: 네.
1: 미노의 I love you together.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리셋! 업!
1: 잠시 후 4시부터 황지성의 황제 파워가 진행됩니다. 바빠? 안 바쁘면 황제 파워로 진행시켜!
2: 자, 오늘 망해본 사연 사고 팔고 최고의 똥망고구 사연을 뽑히신 분께는 공주 알밤으로 만든 양념육 밀키트를 드릴 텐데요. 자, 최고의 똥망고구를 깡디가 공개해 주시죠.
3: 오늘의 최고의 똥망고구 공주 알밤으로 만든 양념육 밀키트

0: 이틀을 받을 최고의 똥망고고 사연은 바로 우리 재우 씨가 소개했던 첫 번째로 소개했던 제목 엎드려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아주 재미난 또 매미 개인기와 네. 여러 가지를 안겨주셨던 이분께 예. 양념류 밀키트 드리겠습니다.
1: 자 이제 살면서 망해버린 사연들은 다 누구나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네. 저한테 보내시면 선물도 드리고 소개해드리고 같이 웃고 떠들어보는 곧단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버츠 홈페이지 망고고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음 주에는요 오랜만에 한번 또 네. 우리 망국으로 이 네. 코너를 보는 라디오를 한번
2: 아 드디어
1: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오랜만에
1: 예 오랜만에 아, 예. 예, 뭐 다들 이렇게 잘생기고 네 예, 그래서 외모들 한번 공개해줘야죠.
3: 저 이렇게 그럼요. 생겼어요.
1: 남호연 이재우 씨 얼굴 공개해야 됩니다.
2: 예. 머리 젤 좀 바르고 와야겠어요.
3: 예, 예. 목욕탕 갔다 와야겠어요.
0: 메이크업을 하고 와야 되나.
1: 자 오늘 끝곡은 듀스의 여름 안에서 아하. 시원하게 들으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오늘 세 분 고생하셨어요.
0: 아유, 규디 고생했어요.
3: 감사합니다.
1: 어? 아,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2: 땡큐!

0: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

0: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2: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3: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4: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5: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6: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7: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8: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9: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9: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0: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9: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9: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1: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Present! Up!
1: 황재성의 황제.

뇌 신경망 발달에 가장 큰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손 운동이라고 하죠. 손을 많이 움직일수록 뇌 구조도 변화하고 뇌가 더 발달을 하게 된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국인이 유달리 똑똑한 건 쇠젓가락을 어려서부터 사용하기 때문이라고도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여간 손을 가만두지 못하는 우리 민족. 요즘은 뭐 클리커랑 말랑이까지 동원해서 진짜 한시도 가만 안 있고 손으로 움직입니다. 막 조물락 조물락 클릭 클릭. 아 진짜 얼마나 더 똑똑해지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어르신들 치매 예방에도 손으로 무언가 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하니까 다들 뭐 지능 발달, 뇌 신경망 발달을 위해서라도 황제파워의 이 채팅창에 한번 쓱 들어와서 글 남겨보시죠. 고릴라 앱으로 들어오시면 심지어 공짜예요. 자, 오늘도 내시는 황제파워 맙시오!

2026년 7월 24일 금요일 황제파워의 황재성 인사드립니다. 헬로! 자, 첫 곡은 세븐틴 박수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소리 들리십니까? 이거 클리커. 저희 그 공개방송 때 이거 와주신 분들한테 이거 다 나눠드렸나요? 그죠? 아, 이게 진짜 잘 나왔어요. SBS에서 어떻게 이 요즘 가장 유행한다는 이 클리커를 굿즈로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는지 누르면 불도 들어오고 그래서 요즘에 그 제가 다른 방송 프로그램을 하다가 고민이 있었는데 어떤 회사원의 고민이었는데 후임 때문에 고민이었어요. 그 후임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회의 시간대 말랑이를 계속 쪼물딱거린다. 사장님이 보시는 데도 말랑이를 쪼물딱거린다. 이 말랑이 과연 맞나 아닌가 맞냐 아니냐 여기에 관해서 이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회의 시간에 아주 일을 잘해 그 신입이 근데 손으로 클리커랑 말랑이를 계속 하고 있어. 아 근데 제 의견은 말이죠 하면서 막 온갖 해안을 다 내놔. 그럼 이거 인정입니까 아닙니까? 아, 이 의견이 굉장히 팽팽했던 심지어 그 사수가 일본 분이었어요. 선배가 일본 사람이 말랑이 갖고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는데 저거 못하게 하자고. 임팔라 PD는 어떨 것 같아요? 회의 우리 팀 회의하는데 막내 작가님이 계속 아주 일을 잘해 막 다 해안을 다 갖고 와 모든 문제 근데 계속 클리커랑 말랑이를 손에 계속 쥐고 이러고 있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회사 생활 안 해봐가지고 아 클리커는 시끄러워서 안 되고 말랑이는 아 괜찮아요. 아 역시 아 눈에 안 거슬리면 돼? 근데 그 말랑이로 쭈물딱 하는데 그 나온 부분에 눈알이 달려있어. 눈알이 계속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해. 그 괜찮아요? 아 여긴 또 이제 아무래도 창의력을 많이 요하는 직장이다 보니까 이 정도는 좀 괜찮은 것 같네요. 여기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 회사에 물어봤으면 하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요즘 그냥 이슈가 됐던 문제들을 하나 그냥 제가 말씀드려본 거고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은근히 재밌어요. 재밌다고 해야 되나? 이 심신안정이라는 명분을 누가 찾았는지는 몰라도 심신이 안정되고 또 뭐 그 손가락 운동이 네 좋다고 하니까 부모님들한테도 이거 하나씩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 번쯤은 해봅니다. 저도 이제 똑똑해지라고 제작진들이 갖다 준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요즘 지금 막 단어들 깜빡깜빡하고 그때 세상에 다이너마이트를 다이너마이트가 만들었냐고 이 배웠던 거 다 까먹고 이제

0: 네. 많이 열심히 손운동해서 저도 네, 똑똑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방법도 있네요. 우리 임팔라 PD가 제안한 건데 다 같이 말랑이를 한다면 심지어 하나씩 사서 다 나눠드리면서 회의할 때 예민해지지 마시라고. 어? 야, 이거 괜찮다. 저기 부장님, 팀장님, 과장님, 회의할 때 예민해지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자고 말랑이를 사왔습니다 하면서 다 같이 하면은 그래. 어? 어, 이게 또 이 배운 사람이 해안이 또 있네요. 그래서 제 맞은편에서 저를 조련하는 겁니다. 배운 사람이에요. 자, 오늘도 여러분께 말랑이 같은 황제의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 검색하시면 황제파워 여름 썸네일이 보입니다. 평상에 누워있는 팡디도 보이는데요. 평상 팡디가 베고 있는 베개 어떤 무늬인가요? 1번 꽃무늬, 2번 줄무늬.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5분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출첵할게요. 광고 까꿍.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아주 팡팡 킬바쌀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7: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8: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9: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8: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1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오늘도 황제파워의 속속 입장하고 있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분한분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리고요. 차태현 I love you로 출발.

0: 저 오늘 소령 진급했습니다.
1: 우와, 소령 되셨어요?
0: 이야,
1: 승우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2: 총승!

0: 급한 승우님께 여기 스타까지도 가셔야죠.
1: 네,
0: 스타빔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왕 가신 거 그냥 별까지 쭉쭉쭉쭉 가지.
1: 스타빔.
0: 송나교님, 김보영님, 이양건님 어서와요. 다음 곡으로 살랑 넘어갑니다. 베이비복스 야야야. 자, 오늘은 어느 때보다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죠? 왜냐면 오늘은 금요일이니깨니. 네, 오리지널 불금이죠? 자, 기분 좋은 상태에서 들으세요. 검색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 검색하시면 황제파워 여름 썸네일이 보입니다. 평상에 누워있는 빵디도 보이는데 평상 빵디가 베고 있는 베개 어떤 무늬일까요? 1번 꽃무늬, 2번 줄무늬. 5번 추첨해서 선물 드려버려

하더니 오랜만에 지인들과 저녁 약속이 생겼어요. 신나네요. 그래요, 가끔 이렇게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면서 이렇게 밥 먹는 거, 이게 행복이고 힐링이죠. 홍선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얘기했습니다. 한 번만 불러주세요. 용돈이 걸려 있습니다. 라면서 이름을 안 적으셨어요. 네, 진짜 제일 안타까운 분이에요. 자, 9498님 이름 적어서 다시 보내세요. 자, 오늘 출첵 끝곡입니다. 쿨 해변의 여인. 자, 우리 황제 파워에 커플들끼리 부부끼리 내 문자 읽히나 안 읽히나 내기하시는 분들 있죠. 내 이름 불리나 안 불리나 그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알았디?

아니 황디 얼마 전에 보니까 아니 수플레 수플레 하던데 수플레가 뭐예요? 아 수플레가 그 계란 머랭 쳐가지고 삶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븐에다 갖다 구우면은 아주 그냥 맛깔스러운 근데 머랭 그 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냥 검색하세요. 검색. 저도 먹을 줄만 알았지. 이 디저트입니다. 푹신푹신한 팬케이크 같은 느낌의 디저트예요. 저 6259님 점 있고 한 번만 먹어보세요. 이 슈플레 한 번만 드셔보세요. 알았지? 오늘 먹는 얘기가 왜 이렇게 많죠? 조윤성이 빵디는 평냉파라고 했나요? 삼냉파라고 했나요? 들었는데 까무. 아, 전 요즘 평냉파죠. 평냉 사랑해요. 박혜영님, 진은미님, 배미라님, 정동화님 어서

박사님, 이번 주말에 호캉스 갑니다. 호텔에서 먹고 자고 할 거예요. 아주 잘했습니다. 오, 육사님. 이런 계획 개찬성. 푹 쉬다 오세요.

0: 최민님 반갑습니다.
1: 유정민님도
0: 어서 오세요. 여기까지. 자, 유정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이 불타는 금요일 날 부침 요리명과 사홍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여기까지. 퀴즈 정답도 발표해 드릴게요. 평상 빵디가 베고 있는 베개 어떤 무늬냐. 1번 꽃무늬, 2번 줄무늬. 정답은 1번 꽃무늬였습니다. 네, 1번 꽃무늬. 실제 베개는 줄무늬. 아니다, 체크무늬구나. 실제 베개는 체크무늬입니다. 꽃무늬, 꽃무늬는 아, 저는 항상 베개를 제가 혼자 쓰지만 어딘가 항상 들고 나가야 된다는, 언젠가는 들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보이는 것도 좀 신경을 씁니다. 꽃무늬는 약간 창피할 것 같은 느낌? 여자들 것 같은 느낌? 자, 당첨자 명단은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들어가서 꼭꼭 확인하시고요. 자, 1부 끝곡은 6673님의 신청곡 이찬혁 비비드 라라로 준비했습니다. 듣고 2부로 넘어갑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극한 호우가 반복되면서 이젠 물관리 방식도 선제적 관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디지털 가람플러스 플랫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재해를 예측하고 댐 방류를 최적화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유입량을 모두 댐에 가둬서 홍수를 막았습니다.

0: 아니기도 했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물관리 기술. 우리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1: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파 자비니 스파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타우런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3: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4: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3: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5: 레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은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6: 르노.
7: 황제 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문자 몇 개 만나볼까요? 아이디 신통님, 지하철 거꾸로 타서 다시 갈아타러 가고 있어요. 덕분에 황제 라디오도 오래 듣고 입장도 하네요. 네, 항상 제가 말했죠. 우리 황제 파워의 정신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버려. 지하철 잘못 타도 황제 파워 오히려 좋아. 더 오래 들을 수 있으니깨니. 약간 요런 느낌적인 느낌스. 네. 그리고 이제 슥 이런 거 걸어가면서 지하철에 좀 별난 자판기라든지 맛있는 음료 파는 자판기 뭐 있는지도 좀 확인하시고, 요즘 간식도 있고 뭐 되게 많더라고요. 네. 신투님 오래 만나서 좋죠 뭐. 이정옥님, 빵디 상대방이 재채기 할 것 같을 때 파인애플 외치면 재채기 안 나오는 거 알아요? 끼끼끼 한번 해보세요. 아, 이거 너무, 이거 약간 샤머니즘 아닐까요? 그 지났을 때 야옹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재채기 할 때 파인애플. 근데 그 짧은 시간에 파인애플을 외칠 수가 있을까? 못 외칠 것 같은데. 애플. 애플 정도는 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정홍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재채기 할 때 말 잘못 걸면 제 쪽으로 얼굴 돌려가지고 튈 것 같은데. 어쨌든 즐겁네요. 재밌어요. 한번 써먹어 볼게요. 자, 여기까지 문자 만나보겠고요. 2부 말로 그림을 설명하는 코너죠. 초성미술학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할게요. 방문치 늘 지금처럼.

자, 2부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초성미술학원 내보도록 할게요. 자, 미취학방댕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쉽고 재밌는 그림을 그리는 코너입니다. 제작진들이 저에게 초성을 지정해주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물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면서 그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그 설명을 듣고 같이 그리시면서 뭘 그리는 건지, 제가 뭘 그리는 건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도 함께 보내주십시오. 잘 그린 그림, 재미난 그림 모두 빵스타그램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리나 게시판으로 보내주시고요. 초성미술학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제작진이 저에게 건넨 초성은 바로 지읒히읗입니다. 지읒히읗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읒히읗 전화. 거는 전화도 있고 전화, 그렇죠, 왕 전화도 있죠. 그리고 제가 너무 무서워하는 지하. 왜 이렇게 지하실이 이렇게 무섭습니까? 여러분 아파트 지하실 가보셨습니까? 진짜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무서워. 지하실은 진짜 왜 이렇게 무섭지? 지하도 있고 진흙도 있고. 오늘은 노란색 크레파스를 좀 준비하세요. 노란색. 전학도 되죠. 전학. 전학은 근데 그리기가 어려워서 it's 포기. 네, 조화. 조화도 있죠. 네가 조화. 주황. 확실히 여러분 때가 많이 타가지고 자학 이런 거 올라오는데 이거 너무 무섭습니다. 지금 어린이 친구들도 같이 듣고 있다라는 거. 네. 자, 오늘 저는 이걸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오늘은 그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으려고 걸어놓는 양말 있죠, 큰 거. 그걸 먼저 그리도록 할게요. 노란색 펜으로 그리세요. 그 양말 알죠? 큰 양말, 그 빨간색. 자, 그렸어요? 그 밑에 밑창을 그리세요. 밑창. 뒷굽도 좀 있어야 됩니다. 뒷굽 살짝 있고. 오늘은 지금까지 역대급 난이도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빨간색을 꺼내세요. 빨간색 크레파스. 거기에 도트무늬. 이 도트무늬를 넣으세요. 땡땡이 무늬. 땡땡이 무늬. 이거 아주 어린이 친구들이 이거만 있으면은 그냥 천하무적 돼버리죠. 자, 그리고 옆에 시간 되신 분들은 그냥 노란색 크레파스로 우산도 같이 그려주세요. 우산. 우산도 같이. 우리 어린이 친구들 시간 되면 우산도 같이 그려요. 자, 끝! 여기까지. 사실 그 무늬는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거 아무거나 넣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저희 집에 있는 그거를 그대로 그렸습니다. 오늘 초성 지읒히읗. 우산이 있는 거 보면은 비 올 때 쓰는 물건인 것 같죠?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 어린이 친구들 비 오는 장마철, 그리고 물웅덩이. 물웅덩이 알죠? 움푹 패인데 물고 있는 거. 그리고 신발, 고무 뭐 이런 걸로 삼촌이 힌트를 잔뜩 드렸어요. 알죠? 그렇죠. 지금 뭐 힌트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이는 고향이라는, 네, 동화책도 있고요. 자, 과연 제가 지읒히읗 초성을 가진 어떤 걸 그린 건지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정답자들 중에 뽑아서 저희가 선물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정답 보내주실 때 꼭 여러분이 그린 그림도 함께 보내주십시오. 은근히 여러분들 그림 보는 재미가 제가 아주 쏠쏠하다. 쏠쏠하다. 물론 금손방댕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귀찮아서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대충 그리시는 분들도 있고. 각양각색이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힌트곡입니다. 김건모 빨간 우산.

어우, 시원하다. 자, 여러분, 초성만 알면, 어떻게 이렇게 물을 딱 먹는 순간에, 방송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으면 죄송합니다. 초성만 알면, 빵디 설명만 잘 들으면 누구나 그림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본격 미술 코너 초성 미술학원. 오늘 너무 쉬웠죠? 그리기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는데 많이 쉬웠다. 자, 제작진이 제시한 초성은 지읒, 히읗. 자, 제가 그린 그림은 오늘 장화를 그렸습니다! 아, 근데 이 화면으로 보니까는 장화가 약간 환공포증을 유발하는 느낌이. 아, 이거 안 되겠는데? 꽃으로 바꿔야겠다. 아, 별로다, 별로. 아, 제 그림은 좀 약간 갑자기 지금 보니까는 징그럽네요. 아, 이거 비 오는 날에 이제 신발장 속에서 가장 먼저 꺼내게 되는 아이템. 확실히 이제 아이들이나 여성분들은 이 장화 아이템이 좀 있으세요. 그 여자들 신는 그 장화 진짜 예쁘더라고요. 보면은 길게 부츠처럼 돼가지고 무릎 바로 밑까지 혹은 무릎까지 딱 오는 그 장화. 그 되게 유명한 무슨 브랜드가 있던데. 아, 그거 신기 힘들어요. 근데 너무 이쁘던데 그거 신으면 뭐 네이비색 이렇게 신고 그 처나무죠. 아, 불편해. 그래요? 아, 이 남자들은 근데 이제 장화 신어봤자 그 농촌에 농활 활동할 때 모내기 할 때 그 너부대 대한 그 장화 혹은 갯벌 들어갈 때 저기 일체 멜빵 바지하고 일체형으로 돼 있는 그 장화 신지 않으면 뭐 저희는 그냥 걸어가 버리죠. 무리를 걷는 예수님처럼 그냥 물 엉덩이 밟고 가버리죠. 슬리퍼 신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비 오는 날을 참 좋아하니까 애들 비 오면은 막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때 아이랑 비 맞으러 갔었을 때도 기억이 납니다. 우산 들고 이렇게 소리 들려주려고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톡톡톡톡톡톡톡톡톡 이렇게 떨어지는 거 들려주려고 집 밖으로 나갔던 것도 기억이 나고 애들 장화 신으면은 일부러 막 부모님한테 물 튀기려고 막 발로 일부러 뛰죠. 물 웅덩이에서. 그게 처음에는 짜증이 소떼처럼 밀려오지만 지금 생각하면은 아, 그때를 또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애가 장난쳤을 때. 네. 나중에 커가지고 귀찮아 안 나가. 이런 날이 오면은 또 그때가 너무 그리울 것 같아서 요즘 생각이 부쩍 많아집니다. 6316님, 그 시절 무릉동이는 최고의 워터파크였죠. 장화 신고 천벙 뛰어들던 그 순간 도파민 폭발합니다. 이거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엄마가 장화를 신겨주고 버스 정류장 쪽으로 달려가고 있다가 저는 이제 부끄럼쟁이였으니까 거기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 막 달려가다가 그 물웅덩이를 밟았는데 고무장으로 거기가 맨홀 뚜껑이더라고요. 주로 맨홀 뚜껑이 조금 살짝 패여 있잖아요. 그래서 물웅덩이 함부로 밟지 마세요, 여러분. 맨홀 뚜껑이라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저는 결국 이제 미끄러져서 공중에서 360도 회전하고 다시 이렇게 넘어졌던.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장화 신고 뛰지 말라고 삼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죠. 그 장화라고 안 하고 이제 여자들 레인부츠라고 하죠. 레인부츠. 이건 진짜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 아, 돌멩이, 못. 그렇죠. 이런 것도 조심해야죠. 아무래도 이제 밑창이 좀 약하다 보니까. 아, 웅덩이에 차가 지나가야지 진정한 워터파크지. 그렇지. 여러분. 아, 이거 일부러 막 이제 그때는 뭣도 모르고 지금 너무 더러운 물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막 그냥 차 옆에 일부러 그거 물 맞으려고 옷 다 젖었는데도 우산 쓰고 막 이렇게 그때. 그리고 비가 장대비라고 여러분 맞으면 아픈 비 있어요. 굵게 내려가지고 그 막 장대비 맞으면서 시골에서 야 진짜 그 낭만이었다. 그의 여름이었다. 아 갑자기 또 생각이 확 나버리네. 그렇지 부추전 뭐 비 올 때는 비 좋아요. 진짜 적당히만 오면 너무 좋지. 그렇죠. 이제 어른이들은 자빠지면 큰일 납니다. 어디 하나 나갑니다. 조심하시기를. 자,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당첨자 뽑았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들 인별그램에도 많이 올려주시고요. 올리실 때 꼭 샵 황제파워 샵 초성미술학원 태그를 달아주셔야지 저희가 찾을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최근 몇 년 사이 러닝 열풍이 이어지면서 마라톤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완주와 기록보다 중요한 게 바로 회복입니다. 마라톤엔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인 만큼 충분한 회복이 없으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최소 일주일 동안은 7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이 필요하고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진정한 완주는 회복을 통해 내 몸을 지키는 순간까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젤.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프레스.
7: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옴
7: 운동.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쌍디 김포의 의리안에 인사드려요. 얼마 전 축구를 하러 간 남편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자기야, 이 한마디에 무슨 일이 생겼구나 바로 느낌 오더라고요. 남편은 아킬레스건 파열로 수술 후 한 달을 입원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는 출퇴근이 가능해진 상태인데요. 하지만 허벅지까지 깁스를 한 탓에 운전이 불가능해서 제가 김포에서 남양주까지 대신 운전을 해주며 통근을 돕고 있습니다. 남편을 내려주고 집에 왔다 갔다 하면 하루에 약 320km 정도 되더라고요. 빵디, 저 이 정도면 의리 넘치는 아내 맞죠? 320km를 운전하는 저에게 늘 힘이 되어주는 빵디 너무 고마워요. 마지막으로 남편, 잘 걷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 지치지 말고 힘내보자. 다 잘 될 거야. 사랑해. 빵디, 빵디의 찐팬인 우리 남편에게 응원빔 부탁드려요. 노래는 남편이 잘 걷게 되는 날을 기다리고 응원하며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신청합니다.

자, 오늘은 김포 의리 아내님의 신청곡 원필 행운을 빌어줘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 이거 아킬레스건은 야, 이 회복이 아, 이쪽 기간이 좀 길고 굉장히 불편할 텐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 아내분도 굉장히 속상하시겠지만 아, 남편분이 엄청 네, 마음적으로 왜냐면 이제 자기도 속상하고 아내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근데 아내분은 또 내색도 안 하실 거 아닙니까? 남편이 그런 거 아니까 아, 이게 참 사실 안 다치면은 제일 좋은 건데 아, 이거 무사히 네, 재활을 잘 하셔가지고 무사히 또 이게 아킬레스건이 잘 아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하루에 이제 네 번씩 김포에서 남양주까지면은 김포도 이제 서울의 거의 끝부분에 있으니까 대륙횡단이죠. 네, 서울의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으로 왔다 갔다 이 출퇴근을 왔다 갔다 네 번이니까 320km면은 이제 거의 80km도 하면은 거의 이제 부산 근처로 간다 하루에 한 번씩 이거는 뭐 의리가 아니고 아주 현모양처고 제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5만 원짜리 얼굴을 새겨드리고 싶은 아주 대단한 일을 지금 하신 거다 네. 와, 근데 대단하시다. 320km를 하루에 여러 번 왔다 갔다 320km 되나? 네 번이면은 뭐 남양주 저쪽 안쪽 깊숙이 김포 깊숙한 곳에서 남양주 깊숙한 곳으로 가면은 뭐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네. 오메 이거 근데 막 거리 이런 거 다 떠나서 우리 남편분이 지금 다리가 빨리 좀 빨리 회복이 잘 되기를. 예, 잘 되는 게 1번, 빨리 회복되는 게 2번. 네.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보면은 이렇게 이제 자주 쓰는 부분이 다치면은 뭐가 제일 좋냐고 물어봤을 때 안 쓰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남편분 거의 다 나아서 또 막, 이거 뭐 한다고 또 하지 마시고 완전히 완벽하게 나을 때까지 네. 진짜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결혼도 하셔서 본인 몸은 본인 몸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0: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자, 회복빔도 저희가 쏴드리겠습니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회복빔. 네. 다리 다치셔가지고 못 움직이실 텐데 우리 황제파워 자주 들으십시오. 저랑 같이 수다 떨게. 자,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드라마나 영화의 OST를 맞춰보는 코너죠. OST 퀴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출발합니다. 광고 까꿍.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5: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4: 노라이벌 랜드마크
5: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7: 1533-1566 세라하임.
8: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숙면 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3: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4: 황재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주식회사 상과 드레에서 한줌견과 선물 세트. 각질의 고수 한방 아라한 수에서 묵은 각질 벗기는 필링 젤 세트를 드립니다.
5: 언제 변합시오.
6: Let's go! 오후 4시 파워 FM 107.7MHz 황재성의 현재 파워. 널 좋아해!
4: 청취자 여러분과 전화 연결해서 음악 퀴즈를 풀어보는 코너 오스트 퀴즈 준비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OST를 20초 정도 듣고 과연 어떤 영화나 드라마의 OST인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제가 중간에 힌트를 계속 드립니다. 그러니까 섣부르게 대답하지 마시고 요 힌트를 다 듣고 정답은요? 하고 물어보면 그때 딱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코너는 전화받는 방댕이뿐 아니라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 정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정답자 중에서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시에서 6시 02로 가는 전화는 그냥 한번 좀 너그러이 받아주십시오. 저일 확률이 높으니까. 그리고 전화 받으시면은 블루투스 바로 해제해 주시고요. 수화기 대고 받아주시고. 알죠 이제? 너무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0: 라디오도 바로 꺼주시고 통화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전화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자, 전혜원님 진짜 기숙전화 오면 당황해요. 저 작년에 전화 받아봐서 왔는데 진짜 당황해서 말을 버벅였다는. 그럴 수 있어요. 다 이해합니다. 아, 떨리죠. 아, 이거 통화 연결음은 좋은데 3, 2, 1 여기까지. 자, 022113으로 시작하는 전화가 황제파워라고 합니다. 자, 다시 전화 주세요. 아, 2113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01로 가는 거 다 받아주세요. 3, 2, 1 여기까지. 다음 방댕이.
1: 지금 고객님께
0: 다음. 한번 받으면은 근데 쭉쭉 연결이 되는데 전화 연결이 정말 안 되는 날이 있어요. 그대를 지킬게. 그치. 어, 휴가철이라.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아,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2: 예?
0: 자, 지금 오스트 퀴즈 하고 있고요.
2: 네.
0: 자, 요거 영화나 드라마의 제목 맞추고 선물 가져가십시오. 갑니다. 음악 주세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지휘자 강마애와 평범한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찬란한 순간을 담은 드라마. 김명민 씨가 강마애 역을 맡아서 열연을 펼쳤죠. 클래식 열풍을 불러온 이 드라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은요?
2: 베토벤 바이러스입니다.
0: 와, 성공! 아주 침착하게 정답을 맞춰줬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자기소개 컴온!
2: 예, 대구에 살고 있는 40대 빵댕이입니다.
0: 아, 우리 40대 빵댕이님.
2: 예.
0: 어, 이거 안 떨리세요?
2: 아니요, 지난번에 한번 전화 왔다가 못 받아가지고.
0: 아, 드디어 그러면은 연결이 됐네요.
2: 네네.
0: 아, 지난번에 많이 좀 아쉬우셨습니까? 어땠습니까?
2: 좀 아쉬웠는데 네. 드디어 연결이 됐네요.
0: 아, 다행입니다. 이제 선물을 받으실 수도 있게 됐어요.
2: 네네.
0: 아니, 근데 그때는 왜 못 받으셨어요?
2: 아, 일하는 중이라 못 받아가지고.
0: 아, 온 줄 몰라. 전화 온 줄 몰랐어요?
2: 네네.
0: 아,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하시다 보면, 듣다 보면은 이렇게라도 연결이 됩니다. 이 작품은 네. 보셨습니까?
2: 예, 봤습니다.
0: 아, 재밌게 저도 잘 봤는데 아주 침착하게 잘 맞춰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아, 일단 저기 뭐야. 우리 황제파워 첫 단추를 잘 끼워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문제 맞추셨기 때문에 큰 선물 보내드릴게요.
2: 예, 감사합니다.
0: 안녕.
2: 안녕.
0: 아, 이게 목소리가 아유, 제가 좀 이상하네요. 목 상태가 왜 이렇게 안 좋지? 자, 다시 전화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적이 없었는데 요즘에. 아, 이거 통화 연결음을 안 썼으면 좋겠어. 오은왕독회 음악이죠.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아,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3: 어, 안녕하세요.
0: 자, 지금 오스트 퀴즈 하고 있고요.
3: 네.
0: 자, 지금 바로 갑니다. 음악 주세요. 선택받은 아이들이 세상을 구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아구몬, 파당몬, 텐타몬 등 다양한 디지털 몬스터들과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총 7글자입니다. 7글자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정답은요?
3: 포켓몬.
0: 아! 아니야! 아, 그렇다. 분명히 디지털 몬스터. 디지털 몬스터. 줄여서 디지몬. 디지털 몬스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디지털 몬스터를 얘기를 하면 디지몬을 유출을 하라는 얘기예요. 임팔라 함부로 말 걸지 마세요. 제발. 왜 자꾸 탁탁 끊나? 아, 아쉽습니다. 여기까지. 아, 그럼 디지몬이 당연히 유출이 되죠. 이게 포켓몬은. 아니, 그럴 수 있죠.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없으시면은. 몬스터는 그래, 포켓몬이 얘가 인지도가 조금 높기는 해요. 디지몬은 이제 아이들이.

0: 있는 집들 그리고 이제 디지몬을 정말 좋아하는 이 파벌이 있습니다 이게. 예. 오케이 쉽진 않았어. 자 다음 방등이 바로 만나보시죠. 전화 주세요. 근데 이게 제목인지는 몰랐어요. 디지몬 어드벤처.
1: 누구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1: 예 안녕하세요.
0: 자 지금 오스트 퀴즈 하고 있고요. 아 지금 저한테 고객님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1: 아 아닙니다.
0: 자 갑니다. 네. 음악 주세요. 아 이 노래 들으면 사실 저는 제목 바로 알긴 아는데 1930년대 만주벌판을 배경으로 단 한 장의 지도를 차지하기 위해 쫓고 쫓기는 세 남자의 숨막히는 추격을 담은 영화 정우성, 이병헌, 송강호 씨가 출연한 시원한 웨스턴 액션을 선보인 이 영화 줄여서 놈놈놈으로 불리는 이 영화의 풀 제목은요?
1: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0: 와 성공! 와 이거 은근히 어려운 거 아시죠? 와 이 나쁜 놈, 좋은 놈 이 순서가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으로 해야지. 야, 자기소개 컴온!
1: 아 저는 인천 서구에 사는 40살 전홍배라고 합니다.
0: 전
1: 홍배라고 합니다.
0: 아 홍배 씨.
1: 네네.
0: 아 지금 어디서 통화를 하시길래 지금 이렇게 숨어서 하세요?
1: 아 지금 사무실에서.
0: 네.
1: 전화하고서.
0: 네.
1: 전화하느라 이제 바깥에 나가서 받으려고.
0: 거기 사무실은 황제 파워를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보네요.
1: 예, 네, 그런 분위기는 아니어서.
0: 네. 네. 거기 사무실에는 빵댕이가 혼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도 있습니까?
1: 저 혼자인 것 같습니다.
0: 저 입소문 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0: 알겠습니다. 아, 홍배 씨 어려운 문제를 잘 맞추셔가지고 저희가 예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힘내세요. 화이팅!
1: 네,
0: 오,
1: 황제 성능의 황제 파워 화이팅!
0: 안녕! 감사합니다!
1: 네, 안녕!
0: 아 이렇게 쭉쭉쭉쭉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춰주시니까 기분이가 참 좋다라는 말씀.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전화 주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투턱 나온 놈, 폭식 때리는 놈, 사연 주작하는 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2: 예, 안녕하세요.
0: 자 지금 오스트 퀴즈 하고 있고요.
2: 네.
0: 자 지금 바로 문제 나갑니다. 전화래. 음악 주세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방영한 SBS 인기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진짜 땡땡땡을 찾아라. 이걸 주제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게임이 펼쳐졌죠. 진실의 종아 울려라. 자, 진실의 종아 울려라를 외치던 이 예능의 제목. 아, 이게 어려울 것 같다. 제가 지금 뜸을 들이고 있는데. 자, 이 예능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정답은요?
2: 진실 게임.
0: 와, 성공! 성공! 소리 질러!
2: 후! 진행시켜!
0: 자, 자기소개 컴온!
2: 노원구에 살고 있는 가빈 아빠입니다.
0: 아, 우리 가빈 아버지!
2: 네.
0: 아니 목소리가 근데 애 뛰셔가지고 애 아빠라는 생각이 지금 전혀 안 드는데.
2: 감사합니다.
0: 아니 아버님 혹시 몇 년생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2: 저 86년생입니다.
0: 나이가 있으신데 목소리가 굉장히 애 뛰어서 대학교
2: 감사합니다.
0: 초년생이신 줄 알았어요. 대학교 초년생.
2: 진행직자.
0: 아니 그 어디서 전화 받고 계시는 거예요?
2: 아 지금 직장에서 전화 받았습니다.
0: 그래도 좀 통화가 좀 자유로운 직장이신가 보네요.
2: 아 네 앞에 잠깐 나왔어요.
0: 아 그래요?
2: 네.
0: 아 지금 오늘은 좀 컨디션이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2: 좋습니다.
0: 아 다행이네. 다행이에요. 회사에 계신 분들 근무하다가 전화 받으시면은 항상 풀이 주고 계셔가지고.
2: 네.
0: 네 우리 다빈이는 몇 살인가요 아버님?
2: 다빈이는 7살이요.
0: 7살?
2: 네.
0: 아 외동딸입니까 지금?
2: 남자이고요.
0: 네. 남자예요?
2: 예. 그리고 동생이 있어요.
0: 동생은 누구예요?
2: 동생은 가린이요.
0: 다린이?
2: 가린.
0: 다린?
2: 마가린 할 때 가린.
0: 아, 가린.
2: 네.
0: 아, 가빈 가린. 마가린 할 때 가린. 아, 네. 우리 그러면은 아들, 딸 이렇게 있는 거네요.
2: 네, 맞아요.
0: 가린이는 몇 살이에요?
2: 네 살이요.
0: 어머나, 세상에. 저희 집하고 나이 터울이 똑같이 있네요. 3살
2: 차이. 그래요?
0: 아, 그럼요.
2: 아, 고생이 많으십니다.
0: 아유, 아닙니다. 다빈 아버님도 고생 많으시죠?
2: 감사합니다.
0: 우리 이렇게 또 연결되기 어려운데 선물도 타가시고.
2: 네.
0: 저 가족들에게 한 말씀 남기시죠.

0: 네, 갑이나 가리나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렴. 항상 아빠가 고맙고 사랑한다. 갑인 엄마도 사랑해.
1: 아이고 우리 아버님. 저도 우리 제가 가린 아버지 사랑해드리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네, 자 여기서 저희가 예쁜 선물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황제포와 함께해주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안녕.
0: 영차.
1: 영차. 아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컨디션이 좋으시네요. 이렇게 농담도 좀 하시는 거 보니까. 아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맞추시면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 아까 그 디지털 몬스터 지문이 좀 어려웠죠. 아니 근데 어제 그 대학교 다니는 이제 아들 딸을 둔 인생의 선배 형님을 만났는데 지금 뭐 4살 7살 힘드시겠다 막 이렇게 채팅창에 올라왔는데 그래도 이 시기가 더 좋대요. 예, 다시는 오지 않는 시기여가지고 그 이제 딸은 이제 자기 남자친구랑 맨날 놀러 다닌다 그러고 이제 자기는 아들이랑 놀아야 되는데 맨날 말 걸면은 뭔데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엄청 상처받더라고요 그 형님이. 뭔데 야 너는 뭐 물어봤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냐. 아 화낸 거 아니고 그냥 대답한 거잖아. 뭔데 뭐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대화가 안 되고 또 아빠들은 머릿속에 천사와 악마가 싸우죠. 얘를 지금 밥상머리 교육을 해야 되나? 아니면 받아줘야 되나? 친구 같은 아빠가 돼주고 싶은데 사실 진짜 친구는 아니잖아. 약간 이런 느낌. 어쨌든 대한민국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 파이팅입니다. 자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당첨자 그리고 빵댕이들 중에도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했습니다. 당첨자는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3부 마칠게요. 3부 끝곡은 박진경님께서 신청해주신 딘딘 태양은 가득히 준비했습니다. 듣고 4부로 넘어갈게요.

0: 안녕하세요. 저희는 컬투쇼 20년 골수팬 쇼다는 교사부부 이선미,
1: 황영아입니다.
0: 20년 전 스승의 날 첫 방청을 다녀온 이후 지금까지 쭉 컬투쇼를 듣고 있는데 그때 제 뱃속에 5달 된 아이가 지금은 20살이 되었답니다.
1: 컬투쇼로 태교하고 늠름하게 자란 우리 아이를 보면 컬투쇼가 교육에도 도움이 되는 게 분명합니다. 컬투쇼 20살 생일 축하해!
2: 20주년 컬투쇼! 쇼리 실라!

0: 정보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떼돈을 벌었다.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말이죠. 여기서 떼는 무리가 아니라 뗏목을 뜻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떼돈이라는 말에는 조선시대 남한강을 따라 목재를 나르던 떼꾼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당시 무거운 나무는 수로로 날랐는데 급류를 지나야 하는 위험한 일이라서 위험수당이 붙어 품삯도 꽤 많았다고 해요. 특히 흥성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목재 운반이 늘자 떼꾼들의 수입도 크게 뛰었는데요. 이때 떼돈 벌다라는 말이 생겼다는 거죠. 알고 보니 떼돈은 목숨 걸고 번 돈에서 시작된 말이었네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아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 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퇴 진행시켜.

0: 하지 하면 하하임.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Walk it, walk it. 언제
5: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6: 안전화.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7: 황재성의 황제 파워.
8: 일주일치 이 코너.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사진 한 장 올리려고 어플을 몇 개를 키신 거예요? 다섯 개를 키셨네요. 원판을 아예 지워버리고 새로 창조를, 다른 사람 아닙니까? 네, 사연 받았습니다. 1254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쌍디, 저는 탄산음료를 너무 좋아해요. 하루에도 몇 캔씩 먹다 보니 집에 캔이 계속 쌓였는데요. 엄마가 이거 모아서 팔면 돈 된다 하셔서 세 달 동안 하나도 안 버리고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오늘, 10kg가 넘는 캔을 양손 가득 들고 가면서 이 정도면 한우 한번 뜯겠는데 혼자 아주 신났어요. 그런데 제 손에 쥐어진 건 꼴랑 4,000원. 앙? 3개월의 노력이 한우는커녕 콜라 두 캔 값이었습니다. 빵디, 저 이제부터 헛된 캔테크의 꿈은 접고 그냥 마음 편히 분리수거나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3개월 동안 탄산음료 10kg를 드신 1254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야, 이거 뭐 본전 뽑을 생각은 사실 안 하지만 그래도 저는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4,000원이면 캔이 이렇게 돈을 된 건지도, 돈이 되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옛날에 뭐 맥주병이라든지 이런 거 갖다 팔아보고 그 델몬땡 그 병 갖고 가면 300원 줬던가? 그거 진짜 보석 아이템이었는데 그거 바꿔가지고 오락실 가고 이제 캔도 되는군요. 그래도 분리수거보다도 돈 이거 번 게 어딥니까? 6개월 되면은 8,000원, 9개월 되면 12,000원. 네, 90개월 정도 모아서 소고기 12만원어치 사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는 박효신의 야생화 선곡해놨네요. 네, 캔에 대한 꿈은 저 멀리 날아가. 네, 캔테크의 꿈이 날아간다는 의미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박효신 야생화.

0: 남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오늘부터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dog and cat, coffee and dodo, welcome to World of
1: Fun. 오늘도 여러분이 있는 곳이라면 거기가 강원도라도 제주도라도 발리라도 푸꾸옥이라도 치앙마이라도 하와이라도 알로하 어디라도 끈질기게 달려가 붙는 World of Fun. 휴가지에서도 월드페 놓치면 안 돼. 여행할 땐 월드페. 오늘 월드페 9200님께서 신청해 주신 스페이스 A의 성숙으로 출발. 자, 우리 언숙이님께서 알루미늄 캔만 이 돈으로 환산되는 거 아냐고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분. 아, 이게 알루미늄만 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저는 퀴즈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OX 퀴즈예요. 자, 초반에 우리가 문제 삼은 게 있죠. 임팔라 PD는 막내 작가가 말랑이를 만져도 괜찮다. 괜찮으면 O, 안 괜찮으면 X. 이 회의 중이라고 할게요. 막내 작가가 회의 중에 말랑이를 만져도 괜찮다. 괜찮으면 O, 안 괜찮으면 X

물품들을 많이 팔아보셨나 보네요. 네. 아, 그것보다는 부모님 약점을 잡아서 돈을 용돈을 받는 게 낫다고 부효자가 된

무릅쓰고 사마귀 잡아놨습니다. 아들은 신났어요. 아, 이거 곤충 좋아하는 집에. 네, 이거 보충이죠. 엄마는 너무 무서워하는데 아들은 너무 좋아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곤충 채집통을 봤는데 한 마리가 사라져 있고. 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이게 웬일입니까? 복뱅이님, 임팔라 PD님을 직접 봤는데 여리여리 청순하십뇨. 이거 무슨 칭찬이죠?

0: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네요. 감사하다고 합니다. 신영주님 아주 중요한 말씀. 불금이라 설레서 영주 입장. 이 신나는 기분 이 노래에 담아봤습니다. 0376님의 신청곡 박진영 24요. 어머님이 누구리
1: 힙은
2: 34요.
0: 어렸을 때부터 난 눈이 좀 달라 아무리 예뻐도 뒤에 살이 먼저 달라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OX 퀴즈입니다. 임팡라 PD는 회의 중에 막내 작가가 말랑이를 만져도 괜찮다 괜찮으면 O 안 괜찮으면 X
3: 허리는 넘어가는데 힙이 커 맞는 바지를 찾기 너무 힘들어 오 예
0: 아 이제 점해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불타는 금요일이니깐니 오늘은 조금 독특한 음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해주는 소라찜으로 진흥시켜. 아 소라찜이 너무 먹고 싶자니 아주 맛있다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나팔소라라고 있습니다. 나발소라라고도 불리는데 요걸 찜으로 해먹으면 그렇게 맛나지 않니? 골뱅이까지 인정? 7199님께서 독특한 음식 따뜻한 비빔면인 줄 알고 식겁했다고. 자 언젠가 우리는 겨울에 따뜻한 비빔면을 먹을 거니까 다들 준비

사무실에서 이어폰을 끼고 몰래 입장합니다. 황제 파워는 몰래 들어야 제맛. 자, 몰래 안 들어도 재밌으니까. 자, 퇴근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짐 싸면서 들으셔요. 0418님은 빵디 사무실에 혼자 있어서 좋아요. 그렇다면 볼륨 업.

0: 김은정님, 감기약 먹고 졸려서 자꾸 눈이 뒤집혀요. 흰자 보인다고 앞자리 사람이 무섭대요. 아, 옆에서 아, 눈이 자꾸 눈동자가 사라지고 흰자만 보이면 너무 무섭죠. 얘가 귀신 들리고 있는 건가? 접신인가 뭐지? 너무 무섭죠. 네. 미안하다고 사과하세요.
1: 끝까지 눈을 떼질 못하잖니.
0: Yeah. 황민정님, 주차했는데 집에 못 가고 있어요. 노래 선곡이 너무 신나잖니. 오늘 월드페 끝곡입니다. 21 Fire.

오픈 스튜디오 때는 뭐 하는 거예요? 빵디 뱃살도 오픈하나요? 설마 제 뱃살을 오픈하려고 그날 오픈 스튜디오를 열겠습니까? 지금 뭐 하는, 이게 무슨 질문이야 이게. 네, 여러분의 마음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너무 재밌겠죠?

8월 5일날 저희가 오픈 스튜디오를 연다고 했습니다. 일과 끝나고 시작이니까니 많은 신청 컴온. 1633님 오늘 저녁 뭐 할지 고민 중 고민하던 중 시아버지가 밥 사준 데서 밥 안 차려요. 외식.

경우님 야구 예매하기가 엄청 힘들었는데 취소표가 나와서 극적으로 야구 보러 가요. 이럴 수가. 경우님 복이 있으시군요. 콩그레츄레이션. 홍영동님 빵디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파이야. 그래서 저희가 파이야 틀어버리는 거죠. 통해

여기 많습니다. 파워 냉방빔 좀 쏴드리겠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갑니다. 파워 냉방 빔! 여기까지. 아, 은숙이님이 내일 제사인데 40도 음식하기 힘드니까 냉방빔 좀 쏴달라고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파워 냉방 빔. 네, 자, 아, 여기서 저희는 월미패를 끝내도록 하겠고요. 퀴즈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OX 퀴즈죠. 임파나 PD는 막내 작가가 회의 중에 말랑이를 만져도 괜찮다, 괜찮으면 O, 안 괜찮으면 X였어요. 정답은 O였습니다. 괜찮다. 괜찮습니다.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은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전당에 명단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즌이 이제 휴가를 굉장히 많이 가는 시즌인데 다들 황제파워를 데리고 다니고 계시죠? 산, 계곡, 바다, 펜션, 호텔, 텐트 어디서든 황제파워를 들어주시고요. 주말에는 황제파워가 더 재밌으니깨니, 더 편안하니깨니 다들 챙겨 들어주세요.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맛탱. 오늘 끝곡 이승윤 들려주고 싶던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 저도 여기서 퇴근하겠습니다요. 여기까지.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5: 깨끗.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2: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3: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4: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5: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0: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2: 1533-1566 세라하임.
3: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4: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5: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6: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5: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6: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5: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6: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5: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8: 육수, 30가지
7: 소스, 90가지
8: 재료에
7: 봄을 담았다.
8: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8: 보글보글
7: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1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온 몸의 감각을 총동원해 봅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서늘함, 콧잔등에 닿는 찬바람, 팔뚝 위로 솟은 잔털의 각도까지 체크하죠. 그리고 다시 조정합니다. 무엇을? 에어컨 온도를요. 1도 차이로 덥고 춥고가 갈리고요. 무엇보다 다음 달 전기요금 무섭잖아요. 이 여름 가장 가깝고도 먼 숫자 26도와 27도 사이 다들 어디쯤에 있나요?

0: 박효신 기프트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요일 첫 곡이었고요. 저는 라디오계에서 오나몰라송 DJ 박소현입니다. 한미리님, 오늘 남편은 출근하고 저 혼자 집에 있는데 혼자 있으면서 에어컨 켜기 아까울 것 같다고 말하니까 우리 남편 뭐라는지 알아요? 마음은 항상 옆에 있으니까 같이 있다 생각하고 마음껏 켜래요. 아, 정말 너무 스윗하다. 예, 너무 다정한 남편을 두셨네요. 아우 배야, 아우 배가 그냥 배가 또 살살 아파요. 예. 아, 혼자 있을 때 에어컨 켜가 막가 망설이는 경우 많이 있죠. 그리고 세상 제일 또 어려운 게 에어컨 온도 맞추는 겁니다. 조금 올리면 덥고 또 내리면 춥고, 그죠? 방송국도 그렇거든요. 복도, 또 스튜디오 안, 밖의 온도가 살짝씩 다르면서 이 적정 온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박선의 러브게임 잠시 후에는 오늘의 영수증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지출을 하셨는지 여러분의 소비 내역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겠습니다. 3, 4부에는 골든차일드 장준 개구먼 해지대지 함께합니다.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걸린 게 동화책처럼 예뻐요. 사진 찍고 공유합니다. 언니 날은 덥지만 늘 행복하길 바래요. 정말 인증샷이 예뻤어. 예, 사진 작가인가요? 예, 색감이며 구도며 진짜 동화책 같습니다. 덕분에 제가 스튜디오에 앉아서도 이 예쁜 하늘, 맑은 하늘을 구경하게 되네요. 감사드리고요. 1406님께 선물 갑니다.

낭비가 아니고 추억을 사고 기분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봅시다. 오늘의 소비로 하루를 기록할게요. 오늘의 영수증. 2844님, 아들 유치원 방학 기념으로 연차 내고 물놀이 다녀왔어요. 돈 엄청 깨졌지만 너무 시원하고 좋았네요. 집 가는 길인데 아이는 차 안에서 뻗었습니다. 이러다 오늘 밤에 안 잘까 봐 두렵습니다. 아유, 인증샷 왔는데 물놀이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돈은 엄청 깨졌지만 이건 낭비가 아닙니다. 추억을 사신 거예요. 6788님, 언니 오늘의 영수증 코너만 기다려요. 영수증 너무너무 보내고 싶었거든요. 아이 방학 준비 장 본 거예요. 인증샷 보니까 냉동 돈가스, 불고기, 만두. 아니 뭐 먹을 것만 10만 원 넘게 구매를 하셨네요. 아이 방학 준비 장 본 거 맞죠? 예, 앞으로도 영수증 종종 보내주세요. 선물 갑니다. 8312님, 오늘 왕언니인 제가 여직원들에게 커피 쐈어요. 덕분에 오후 업무에 힘이 났다며 리치 언니 고맙다고 칭찬받았네요. 그래, 이런 게 또 답답한 사무실에서 또 커피만큼 특히 아이스에 속이 또 뻥 뚫리는 게 없잖아요. 이게 이제 낭비가 아니고요. 추억을 사고 기분을 산 거죠. 최고의 왕언니 응원합니다. 5179님, 얼마 전 입사해서 체온검진 받았는데 빈혈이라고 적혀있는 거 있죠. 인생 첫 빈혈 진단에 퇴근 후 선지 해장국 한 뚝배기 했습니다. 이열치열이라지만 너무 더워서 시원한 커피 한 잔 시켰네요. 얼른 가을이 왔으면 좋겠어요. 인증샷 보니까 해장국이 뚝배기에서 펄펄 끓고 있습니다. 막 김이 다 보여요. 뜨끈해 보입니다. 빈혈엔 잘 먹는 게 중요합니다. 단백질 잘 챙겨 드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무엇보다도 입사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선물 갈 거예요. 장은희님, 너무 더워서 빙수 먹으러 베이커리 카페 왔어요. 세 명이서 조각 케이크랑 망고빙수 시켰더니 73,000원 나왔네요. 팥빙수가 저렴한데 비싼 망고빙수 먹어야 한다는 친구 고집 말릴 수가 없었어요. 야, 73,000원이면 밥보다 비싸네요. 이거 망고빙수. 뭐 그래도 그만큼 맛있었겠죠? 그렇게 믿어보겠습니다. 포터블 그루브 나인의 아밀리에 이어집니다.

버터블 그루브 나인 아밀리에 이어드렸습니다. 이 곡도 들으면 정말 기분 좋아지는 곡이죠. 4657님 인증샷이 눈에 띄는데 너무 기분 좋아지는 꽃입니다. 꽃다발. 11번째 결혼기념일이라 꽃다발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중입니다. 꽃값이 많이 올라서 6만 원 주고 샀어요. 그래도 좋아할 와이프 생각하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꽃이 엄청 크고 종류도 다양하고 꽤 커 보이는데요. 저도 이제 우리 후배들 연극이나 뭐 이제 아이돌들 뮤지컬 공연 이제 자주 보러 가는데 그때마다 꽃다발을 항상 하거든요. 꽤 비싸요 여러분. 사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근데 지금 인증샷 보니까 종류도 다양하고 크기도 이 정도 크기면은 6만 원에 잘 사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부인도 예, 꽃값 요 가격을 좀 알면은 엄청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11번째 결혼기념일 축하드리고요. 선물 갑니다. 축하 축하. 9656님 여름이 되니까 자외선에 머리카락도 상하는 것 같아서 손상모 샴푸 구매했네요. 머리카락도 소중하니까요. 허, 당연하죠. 자외선에 여러분 머리카락도 상하고 두피도 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는 20대 때는 그걸 잘 몰라서 이 두피 관리를 잘 안 했는데요. 이렇게 7월, 8월 땡볕에 막 밖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일하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얼굴에만 팩을 해서 온도를 내려줄 게 아니라 얼굴도 물론 중요하지만 두피에도 예, 시원하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샴푸 마지막에는 찬물로 한번 샥 예, 해주시면 좋고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다면 요즘 에센스 같은 거 많잖아요. 그래서 특히 뭐 가을이나 봄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여름에 이렇게 뙤뼈 오래 서 계시고 하신 분들은 두피에도 에센스 같은 거를 예, 잘 발라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좀 해주셔야 야, 상하지 않습니다. 두피도 탄다니까요. 여러분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양산이 또 그래서 필수잖아요. 아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귀찮어. 두피에는 못 발라. 귀찮아서 하는 분들은 양산 추천해 드립니다. 9656님께도 선물 가고요. 이적 정인이 함께합니다. Before Sunrise.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여름에 캠핑 가는 분들 많으시죠? 장마철에 캠핑을 떠날 땐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특히 댐 하류에 있는 캠핑장을 이용할 땐 댐 방류 경보 방송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댐 수문 개방처럼 방류로 인한 갑작스러운 침수 위험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방송이 나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철저한 대비와 실천이 있을 때 모두가 행복한 안전한 휴식이 되지 않을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디니 스파, 국민 스파, 자디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디니
2: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교정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아기들의 생애 첫 식사. 세계보건기구에선 생후 6개월부터 이유식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첫 이유식에서 빠지지 않고 빠져서도 안 되는 게 쌀 미음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쌀은 탄수화물이 주성분이지만 단백질과 필수지방산, 비타민, 식이섬유, 미네랄 등 10여 가지 영양성분이 포함된 단일식품으론 완전식품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특히 쌀에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칼슘의 흡수를 돕는 라이신 함량이 다른 곡류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아 뼈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소중한 내 아기에게 가장 순하고 가장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이 쌀 이유식 한 그릇에 가득 담긴 것 같습니다. 쌀은 곧 사랑입니다.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10년 전 여름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부모님, 형네 부부와 조카 둘, 그리고 저 총 9명이 태국 푸켓으로 패키지 여행을 갔죠.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주 이거 사주 사줘 남주 사주. 예, 아 조카가 사달라는데 좀 사줘라. 네가 마누라가 있니 애가 있니 이럴 때 쓰는 거지. 어 억울하면 너도 네 짝 뭐 데리고 오든가. 보세요, 좋았겠습니까? 거기다 날은 덥지, 사람들은 단체로 움직이지, 짜증이 났죠. 헌데 그 단체 관광객들 사이에 혼자 여행을 온 여성이 있더라고요. 사실 처음엔 별 관심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가족들이랑 유독 얘기를 많이 나누더라고요. 아이고, 아니 어쩌다가 혼자 여행을 왔어요? 아, 네. 아니 그게 뭐 친구랑 오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친구한테 일이 생겼어요. 친구? 어디 저 남자친구? 아니요 아니요, 아니 남자친구는 없고요. 아 그나저나 어머니 아버님 정말 보기가 좋으세요. 저도 나중에 이렇게 남편이랑 손잡고 여행 다니고 싶어요.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여보 들었지? 아유. 하하하하 호호호호 뭐가 그렇게 재미가 있는지. 아니 솔직히 저도 그 대화에 끼고 싶기는 했지만 괜히 안 듣는 척 바쁜 척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끼리 투어를 가게 됐죠. 두 명씩 짝을 지어 코끼리를 타고 농장을 한 바퀴 도는 거였는데 가족 중에 저만 짝이 안 맞았고요. 그리고 그녀 또한 혼자. 우린 같은 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타세요?
1: 아 그게 아주 코끼리가 저 때문에 무거울까 봐요.
0: 네?
1: 진짜였습니다. 제가 좀 덩치가 컸거든요.
0: 그녀는 이런 제가 재밌었는데

0: 나 봅니다. 투어 내내 말을 걸었고 야시장도 같이 가고 바닷가도 같이 거닐고 밤에는 호텔 정원 벤치에 앉아 한참이나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헤어지면서 서로 연락처도 주고받았죠. 제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약속을 잡았죠. 장소는 동물원. 왜인지 코끼리 앞에서 고백을 하고 싶었거든요. 나 너 좋아해. 그녀가 웃었습니다. 우리 사귀자. 그녀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죠. 오빠. 우리 이미 사귀는 거 아니었어요?
1: 그랬나?
0: 공항에서 번호 줄 때부터 나는 그런 줄 알았구만.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만남. 중간에 제가 지방 발령을 받게 되면서 장거리 연애라는 어려움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 위기를 잘 헤쳐나간 끝에 결혼까지 했고요. 지금은 아이 셋 키우며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가장 많이 놀러 간 곳은 동물원. 동물원에서 가장 많이 구경한 동물은 당연히 코끼리고요. 나만의 러브 게임의 법칙. 가끔 아이들이 엄마 아빠는 어떻게 만났냐고 물어보면 코끼리 타다 만났다 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우와 아빠 멋지다 이럽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바로 고쳐주죠. 아니야 귀여웠어. 100kg이 넘는 거구를 귀엽다고 해주는 아내가 있어 행복합니다.

루시, 아니 근데 진짜를 이어드렸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런 일이 있다고요? 세상에 어떻게 9명이 여행을 간 가족 여행에서 이렇게 아니 그 처음부터 그냥 그죠? 첫 만남 때부터 모든 시댁 식구들 다 만난 거잖아요. 그것도 너무 재밌고 예 투어 가서 야시장도 같이 가고 뭐 바닷가도 같이 거닐고 밤에는 또 벤치에 앉아서 한참이나 대화를 나누고 예 연락처도 주고받았다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해도 사랑이 진행될 수 있구나. 예 밖에 우리 제작진들이 그냥 한탄을 합니다. 패키지 여행을 그렇게 다녔는데 푸켓을 그렇게 갔는데 코끼리를 그렇게 탔는데 그냥 덮기만 했다고 그냥 이런 일이 한 번도 안 생겼대요. 예 3750님의 행복한 러브스토리 잘 읽었습니다. 감사드려요.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주간 베스트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러브게임의 법칙 클릭하시고 여러분의 러브스토리 긴 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한예슬, 그댄 달라요.

0: 이진아, 박진영이 함께한 공항 가는 길 이어드렸습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

0: 창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5 3555 롯데건설.
2: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8: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7: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8: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9: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1: 번호.
12: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1: 번호.
13: 박서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름의 휴양지를 표현하는 많은 곡들이 있지만 예, 딘딘의 태양은 가득히 이 곡도 꼭 좀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예, 7월 마지막 날입니다. 바닷가 못 갔어도 여러분 노래 들으면서 기분 전환하시기 바래요. 태양은 가득히 듣고요. 잠시 후 박서현의 러브게임 3, 4부에는 골든차일드 장준, 개그우먼 해지대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오랜만에 자유로운 차트 기대해주세요.

0: 요즘 산업현장 화재 사고 소식이 종종 들려오는데요. 안타까운 일 중 하나는 이전에도 화재 경보가 오작동한 경험 때문에 진짜 경보가 울렸을 때 신속하게 대피하는 대신 또 오작동일 거라고 의심한 작업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폭발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때문에 어느 정도 불이 번진 후에 연기나 열을 감지해 경보를 울리는 화재 감지기보다 화재의 시작을 감지하고 화재 신호와 비화재 신호까지 구분하는 불꽃 감지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경보 없이 빠르게 작동할 때 진짜 안전이 보장되는 거니까요.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1: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5: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6: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5: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 플러스
8: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7: 뉴바옴
8: 운동할 때도
7: 뉴바옴
8: 장 건강에도
7: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

0: 국제협력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0: 편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행운의 7시 초상 퀴즈. 제가 초성만 알려드립니다. 예상 단어를 보내주세요. 오늘의 초성 지읒 이응.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이것이 존재합니다. 시대마다 인기가 있는 게 달라져요. 아주 예전에는 공무원 선생님처럼 안정적인 이것이 인기였다면 요즘 초등학생 사이에서는 운동선수와 크리에이터가 인기라고 합니다. 적성과 능력을 살려 생업으로 삼는 일을 뜻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지읒 이응 정답 보내주세요.

0: 신해철 민물장어의 꿈 이어드렸습니다. 오늘 정답은 직업이었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 선곡표에 올려둘게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곡표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화선물 있는데요. 대학로 TOM 2관에서 열리는 뮤지컬 소년의 초상 관람 티켓을 1인 2매씩 5쌍의 솔방울께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은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문화선물 게시판 참고해 주세요. 잠시 후에는 골든차일드 장준 개그우먼 해지대지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단팡킬 바싸.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2: 메디솔라.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무종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사랑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서울에서 왔습니다.
5: 경남서 왔어요.
4: 아따 반갑소이. 전라도에서 왔어라. 타 지역에서 대구 모빌리티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200만 원 지원.
6: 취업하고 지원받고 성장하고 오오. 대구 잡고 쓰리고.
4: 9월 30일 마감.

0: JAL 우리말의 JAL
1: JAL
0: JAL
1: JAL
0: JAL
1: JAL
2: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 원탑 예능돌 천재 오리 갱얼지 골든차일드 장준
3: 와우
2: 천의 얼굴 천만 배우 해지다지
3: 어서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우후. 아니 오늘 또 목에다 리본을 들으시고 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아우 세상에
3: 불금이잖아요
2: 이렇게 또 사랑스럽게
3: 맞아요 저 사랑스러워요?
2: 리본이 사랑스러워요
3: 아 리본이 착각했다 아, 표정 좀 푸세요 준씨 왜 그러세요
2: 우리 장준씨는 팬미팅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4: 아 감사합니다
2: 한국에서의 팬미팅
4: 예예. 예.
2: 근데 저는 그 정도로 장준씨가 야 정말 너무 놀랬어 그 영상을 보고 여러분 그러니까. 장준씨가 본업할 때 와 이게 살아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3: 진짜 멋있었어요
2: 제가 정말 수많은 그 레드레드 챌린지 제가 한 300개는 봤을 거예요 아마
4: 그쵸, 그쵸.
2: 모든 아이돌들의 레드레드 챌린지 장준씨가 레드레드 챌린지 하는데 너무 잘했죠
3: 와,
2: 그리고
3: 진짜?
2: 프리티골드
4: 아 그럼요
2: 난 깜짝 놀랐어요
3: 네. 그 곡마다의 특징과 그 네. 특색을 살리면서 맞아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2: 진짜 프리티골드 정말 많은
3: 그러니까.
2: 친구들이
4: 그쵸, 그쵸.
2: 그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장준씨
4: 네네네
2: 정말 다시 봤습니다
3: 아 너무 멋있었어요
4: 예. 프리티걸은 진짜 우리 네. 예, 또 러브게임 19인 영지씨가 영지 누나도 가르쳐줘가지고 너무 잘했고 예. 제가 또 예, 춘다면 좀 춥니다
2: 아 정말 파워를 실어서 추더라고요
4: 그럼요.
2: 파워가 있어 파워가
3: 너무 잘 쳤어 진짜
2: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잘 먹고 하면은 그 파워가 실리니까 또 그 또 태토나움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4: 그럼요, 그럼요.
2: 예, 예.
3: 아, 역시 본업을 할 때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네. 다시 한번
4: 아, 감사합니다.
3: 아, 네. 아, 멋있어요.
2: 앞으로도 이렇게 팬미팅 자주 해주세요. 노래가 이 정도로 많이 들어갈 줄 알았으면 제가 갈 걸 그랬어요. 몰랐어. 그 정도로 그러니까. 많이 노래가 나올 줄.
4: 이모저모 많이 해봤습니다. 네.
3: 이모저모. 네. 네.
2: 여러분 장준 씨 그 인별그램 가시면 또 보실 수 있으니까
4: 그죠.
2: 많이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4: 예.
2: 아, 예.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 볼게요.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 말 그대로 자유롭게 주제 소재 구분 없이 차트를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읽어드리고 선물도 갑니다.
4: 네, 여러분도 지금 생각나는 차트가 있다면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무료인 고릴라로 쉽게 참여하실 수 있고요.
2: 첫 번째 차트는 8884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치킨 쿠폰 선물로 가고요. 어떤 주제로 꾸며주셨는지 함께 읽어드립니다. Well. 지난주에 해지대지님이 연어회를 먹고 급성 간염에 걸린 후 그걸 못 먹게 된 것 같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지씨처럼 특성 음식을 먹고 복통, 구토 등을 경험한 이후 다음부터 그런 음식을 회피하는 경향이 생기는 걸 심리학 용어로 가르시아 효과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실존하는 흥미로운 심리 현상들을 차트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진짜로 있는 신기한 심리 영상 탑5 지금 시작합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요리 연구가 이혜정 동생 이혜지예요. 오늘은요, 다이어트를 시작할 건데요. 살이 얼마나 쪘게요, 예.
6: 선생님, 이번엔 진짜인가요?
5: 그게 무슨 말이죠?
6: 아니, 사실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그리고 5년 전에도 살을 뺀다고 떠벌리기만 하고 아니, 몸은 그대로잖아요. 아니 오히려 더 쪘어요.
5: 모르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니까 그나마 이 정도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조용히 혼자 다이어트 했으면 얼마나 더 쪘게요. 네네.
2: 진짜로 있는 신기한 심리현상 5위 떠벌림 효과. 떠벌림 효과란 어떤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렸을 때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인해서 약속을 지키려고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일단 말을 뱉으면
3: 맞아.
2: 내가 하려고 노력을 더 한다는 거죠.
3: 맞아, 그쵸, 그쵸, 무조건 그쵸. 지킬 수밖에 없게.
2: 네네. 그쵸? 그래서 뭐 공부라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뭐 금연 이런 것도 주변에 좀 많이 알리라고 뭐 얘기는 들었잖아요.
3: 그쵸,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2: 많이 소문을 내라고.
3: 맞아.
2: 예, 두 분이 뭐 다짐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 하반기 계획이나 하고 싶은 거 있어요?
3: 저는 뭐 첫 번째로 제일 하고 싶은 게 금주인데.
2: 아 금주.
3: 또 주변에서도 이제 믿질 않고 하니까 떠벌려봤자 저는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금주 같은 거는.
2: 아 그래도 해봐요.
3: 네, 한번 해볼까요?
2: 예, 뭐 금주.
3: 아니, 왜 웃으세요?
4: 아니 금주를 이렇게 한다고 지금.
2: 1년 내내 금주를. 예.
4: 아니 정작 아까 올 때 야 나 오늘 끝나고 압구정 간다. 이러고.

0: 아 맞아요. 그리고 항상 약속 있으면 우리는 사실 공연 끝나고 나가서 밥 먹고 이러는데 공연을 못 와도 밥 먹으러 오는
1: 아,
0: 술을 한 술을 한잔 하러
1: 가야죠.
0: 혜진 씨 금주 되겠냐고. 아이고 참.
1: 아, 하고 싶은데.
0: 근데 목소리 때문에 금주 성공하시길
1: 아,
0: 바랍니다.
1: 네, 예,
0: 목소리가 좀 많이 맑아지면 좋은데.
1: 맞아요. 네. 해야 돼요. 해야 돼요.
0: 네. 네. 아, 숙제네요. 숙제.
1: 맞아요.
0: 계속해서 진짜로 있는 신기한 심리 현상 4위 갑니다.
2: 아, 예, 대부님 오셨습니까?
3: 야, 마, 니 뭔 일이 있나? 에? 이 얼굴이 근심이 한가득인데? 마, 니 이 연애 사업이 잘 안 되는구만.
2: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방법이.
3: 마, 이 그런 일이 있으면 마, 니 나를 찾아야지. 내가 임마, 에? 이 니 지금 전 여친들 꼬실 때도, 에? 이 아침도 같이 먹고, 에? 이 점심 저녁도 같이 먹고, 에? 이 간식에 야식까지 싹 다 먹었어.
2: 진짜입니까? 그냥 그 밥만 같이 먹으면 됩니까? 근데 왜 대부님은 아직도 혼자입니까?
3: 내 이 살이 너무 쪘다. 그래서 자인기라.
0: 아이고야. 진짜로 있는 신기한 심리현상 4위 오찬 효과.
4: 오찬.
0: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뇌가 자극을 받으면 엔도르핀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함께 밥을 먹는 상대에 대한 호감이 생기고 긍정적인 반응까지 따라오게 된다고 합니다. 친해지고 싶다면 같이 식사를 해보세요. 이런 심리적 예, 현상이 있는 거죠.
1: 맞아 맞아 맞아.
0: 그래서 뭐 네. 별 마음 없다가도 밥을 뭐 자주 먹게 됐더니 뭐 정이 생겼다 뭐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1: 맞아. 예전에 네. 정을 쌓으려면 밥을 한번 같이 먹어라라는 말을 예.
0: 뭐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네. 하다 보면 뭐 호감이 생긴다.
1: 그쵸, 맞아, 예.
0: 그런
1: 맞아.
0: 게 이제 이런 심리 효과 때문에 그런가
1: 그쵸,
0: 봐요. 뭐 호철 씨하고는 입맛이 잘 맞아요.
1: 아, 너무너무 잘 맞아요. 아. 네네네. 저도 못 먹는 거 없고 호철 씨도 못 먹는 게 없어서 아주 그거는 찰떡궁합입니다.
0: 아, 천생연분이네.
1: 네, 천생연분입니다.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0: 축하드려요.
1: 예, 감사합니다. 정말 영혼이 없는 대화들이 오고 가고 있어.
4: 호철이 형이 진짜 호인이에요. 호인.
0: 호인이야 그래. 네. 맞춰주고 있어. 진짜 네. 호인이야. 아,
4: 호철이 형이 그리고 요리를 더 잘해요.
0: 그러니까 아, 맞아요. 네. 아, 그 그쵸, 센스도
1: 맞아요.
0: 있고
1: 맞아요. 네.
0: 맞아요. 개그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1: 맞아요. 아,
0: 인정하죠?
1: 인정합니다.
0: 진짜로 있는 신기한 심리현상 3위 알려드립니다.
3: 장 옆동생 장준이 살다 보니 클럽도 오고 얼마나 좋아.
2: 후, 저기요 혼자 오셨어요?
3: 에?
2: 혼자 왔냐고요?
3: 에? 아 뭐라는지 하나도 안 들려.
2: 아 말귀가 어두우신가. 아 저는 클럽역 2인데요 이름이 뭐예요? 이 이름
3: 이 이름 물어보는 건가? 장혁 동생 장준입니다.
2: 아, 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1: 야야야, 이름이 장준이래. 멀리서 볼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야, 가까이서 보니까 영 파이다 파이. 말도 못 알아들어.
3: 당신 지금 뭐라 했어? 뭐? 내가 별로라고?
2: 어머, 자기 이름은 귀신같이 알아듣는다.
0: 진짜로 있는 신기한 심리현상 3위 칵테일 효과. 파티나 사람이 많은 시끄러운 공간에서도 자신의 이름은 유독 잘 들리죠. 그건 우리 청각이 선택적으로 정보를 습득하기 때문이고요. 이걸 심리학 용어로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합니다.
1: 우와, 칵테일 파티 효과. 야,
0: 그러니까 그렇게 귀가 어둡고 네 뭐라고요 하다가도 자기 욕하면은 바로 알아들어.
1: 욕할 때만 귀 커지잖아요.
0: 바로 알아들어.
1: 바로 알아듣지. 네,
0: 그러니까
1: 너무 신기하다.
0: 뭐 그렇게 사람 많고 막 시끄러운 식당에서도 누군가가 장준이다. 뭐 얘 누군가가
1: 바로 쳐다보지.
0: 바로
4: 맞아요.
0: 그죠. 맞아요. 있어. 막 웅성웅성 막 해도
1: 아 이런 게 뭐라 했어요?
4: 어 들렸어요.
1: 어, 들리죠?
4: 오, 그래요?
1: 바로 들리네.
4: 아 헤드셋 끼고 있구나.
1: 아 이런 게 바로 칵테일 효과구나.
0: 그쵸, 그쵸. 맞아요 맞아요. 자 계속해서 진짜로 있는 신기한 심리현상 2위 갑니다.
2: 야야야 당근아 우리 심심한데 게임할래? 내가 이 동전 손으로 섞을 테니까 어디 있는지 맞춰봐. 자 돈 걸어. 오른손 왼손
5: 왼손.
2: 오 눈썹이 좋은데 또 할래?
5: 그래 얼른 섞어봐.
2: 자 섞는다. 어디 있게?
5: 왼손.
2: 오 좀 하는데 이제 그만하자. 나 학원에 가야 돼.
5: 아 왜 왜? 나 지금 느낌이 좋단 말이야. 또 맞힐 수 있어. 또 섞어. 이번에는 오른손에 있다. 내 돈 모두하고 손모가지를 건다. 쫄리면 가시든가. 묻고 더블로 카.
2: 진짜지. 너 전대상 건 거다. 짠. 이번에도 왼손이지롱. 야 네 전대상 다 내놔.
5: 아 잠깐. 야. 혜지야 나 차비만 좀 챙겨줘.
1: 게임의 세계는 원래 냉정한 법이야. 간다!

0: 진짜로 있는 신기한 심리현상 2위 뜨거운 손 현상. 이건 슛을 한번 성공시킨 농구선수가 다음 슛도 성공할 거라 믿는 현상으로 이전의 성공이 다음번의 성공으로 이어질 거라고 믿는 심리인데요. 과학적인 건 아니고요. 자기 충족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하나 성공하면 뒤도 잘 될 것 같아서.
1: 맞아요.
0: 그렇죠.
2: 이게 기세 아닐까요? 그렇죠. 뭔가 맞아요. 잘 되니까 네. 뒤에도 될 거라는 믿음이 있기
0: 그래서
2: 때문에.
0: 그래서 투자도 확 들어가는데 그게 맞아. 이제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2: 맞아 맞아 맞아. 맞아.
0: 네. 두 분도 그렇죠.
2: 네, 네 맞아 맞아. 자만하면 안 돼. 그렇죠. 뭔가 됐다고 자만하면은.
1: 맞아요.
2: 네. 막 주식도 내려가고
0: 그렇게 있다가 그래. 또 한 두 달 전만 해도 아니 그때만 상승세였잖아. 그러니까 다 될 것 같았지. 그랬는데 지금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그거를 그래서 확 다 밀어놨는데.
2: 맞아요.
0: 진짜 맞아요. 지금 많이 또 예, 네. 마음이 아파요.
2: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0: 그렇죠.
2: 분들이
0: 많은 분들이 지금 네, 많은 분들이 네.
1: 뭐 예. 울지 마요.
0: 울지 마. 울지 마.
2: 아, 네. 아우, 아니에요.
0: 울지 마. 건강상해요. 울지 마. 아, 그럼 네. 건강 챙기면 됩니다.
2: 네. 울지 마세요.
0: 네. 얘기가 또 이렇게 풀렸네요.
1: 그러니까요.
0: 아이고 미안해라. 예. 진짜로 있는 신기한 심리현상 1위 갑니다.
3: 오늘은 짐이 직접 팬미팅을 열었느니라 어서 오너라.
4: 궁예 오빠, 오빠 너무 귀여워. 깨물어질 거야.
3: 아, 아니 누구인가? 누가 감히 짐의 손을 깨무는가?
4: 까칠한 것도 너무 귀여워. 꼬집어주고 싶어. 에이 꼬집.
3: 누구인가? 누가 감히 짐의 볼을 꼬집는가? 이 아무리 팬이라도 이럴 수는 없음이야. 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야.
4: 센 척하는 것도 너무 귀여워. 지긋부셔 우드부셔 아파트 뽑아.
3: 여봐라 누가 없느냐. 당장 저 산짐승 같은 것을 잡아다가.
4: 여봐도 너무 귀여워. 퍽퍽퍽퍽퍽퍽퍽퍽.
3: 고마해라 많이 때렸다 이거.
0: 진짜로 있는 신기한 심리현상 1위 귀여운 공격성. 뭐냐면요 귀여운 걸 보면 나도 모르게 깨물거나 꼬집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즐거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 과도해지면 뇌가 심리적 균형을 찾기 위해서 정반대의 과격하고 공격적인 표현을 유도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2: 와, 답이 나왔네.
0: 너무 귀여우면 그쵸. 그거 알죠? 네. 막
2: 맞아 맞아 맞아. 네.
0: 막 강아지 막 이런 애기 막 애기 볼 막 만지고
1: 맞아,
0: 막,
1: 맞아,
2: 막.
1: 맞아.
2: 막 미치겠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막
0: 네, 막 그런
2: 막 잡아서 막 튀겨버리고 싶고 막 이런
0: 그런 표현들. 야, 그게 1위였어요. 귀여운 와. 공격성.
2: 너무 귀엽다 근데.
0: 예, 그러니까 즐거움 같은 긍정적인 네. 감정이 이제 너무 올라오니까 그쵸. 예, 뇌가 심리적 균형을 찾기 위해서 야, 이렇게 약간 공격적인 표현을 유도한다는 게 또 오, 또 신기하네요.
2: 신기하다.
0: 예. 아니, 호철 씨는 해지대지 씨를 언제 좀 깨물어 주고 싶을 정도로 예, 네. 귀여운 공격성을 느낀다고 하던가요?
2: 저한테요?
0: 네. 아, 못 들어봤어요?
2: 아니요. 아이고, 아직 대답도 안 했는데도
0: 이제 또 지어내려고.
2: 아니 전혀 지어내는 거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뭐 호철 오빠 뭐 맨날 한 365일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0: 아 그렇죠. 본인의
2: 네.
0: 생각인 거죠.
2: 네네네.
0: 호철 씨한테 못 들어봤네 이 얘기들. 아이고 슬프네 또. 예. 아.
1: 제가 네. 몇 주 전에 혜지 네. 네. 네. 누나랑 호철이 형이랑 같이 네. 이제 집에서 같이 식사 자리를 같이 했었어요.
0: 네네네. 네.
1: 근데 정말 루머고요.
0: 네. 네.
1: 호철이 형이 네. 네. 호철이 형이 되게 그 자원봉사자의 마음으로 혜지 누나를
0: 사랑해주는구나.
1: 네,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0: 예, 예.
1: 네.
0: 그래 이거 진실은 좀 알려줘야죠.
2: 그래. 네. 감사하네요 또.
0: 진짜 아니 그럼 네. 언제 네. 귀여운 공격성을 느낍니까 호철 씨한테?
2: 호철 오빠한테요?
0: 네.
2: 호철 오빠 그냥 자고 일어났을 때요. 땡땡 부었을 때.
0: 아 땡땡 부었을 때 귀여워요.
2: 요즘 유행하는 그 슬라임 있잖아요. 예. 그거 같아요. 그래서 얼굴 막 제가 막 꼬집고 막 이러거든요.
0: 네. 호철 씨 많이 힘들겠네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 얼굴이 슬라임이 되니 많이 힘들겠어요.
2: 원래 맞아요. 보통 이런 사랑 얘기하면 좀 막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막 좋지가 않네요.
0: 그 나 느껴졌나요?
2: 네.
1: 호철이 형 화이팅.
2: 네.
0: 진짜로 있는 뭐 신기한 심리현상 이런 거 공감을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전혀 공감이 안 돼가지고 많이 힘들어요 지금. 예. 노래 하나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픽하이의 내 네. 마음 들리나요 라는 곡이고요. 예. 피처링은 네. 이하이입니다.
2: 더 이야기해요 우리.
0: 그만해.

잊었다면 결국 너에게 잊으려 하고 있었다는 것도 잊혀져야 잊은 거겠지. You gotta give me time, I ain't perfect, but I'm trying to race you perfectly. 돌이키려 하면 너무 먼데 돌아보면 넌 언제나 없게 돼.

여름밤의 장마처럼 쏟아져 내리고 다시 오려나봐 기억의 소나기 너에겐 우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걱정이 되네 많이 창밖으로 보여 어딘가로 바삐 달리는 차들의 경망스러운 불빛 내 목적지는 묻지 않아도 알겠지만

0: Don't forget me ever, never ever. Don't forget me ever, never ever. Never ever, girl, don't forget me ever.
1: FM 돕는 라디오 DJ예요. 우리 진딤참 돕는 말도 잘하고요, 노래도 잘하고요.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2: 매일 밤 11시 딘딘의 뮤직하이.
1: 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1: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요. 지금은 제가 힘도 없고 돈도 없어서 힘들지만 나중에 꼭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2: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요. 돈도 중요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게임도 하고 춤도 취미로 하면서 살면 더 행복할 것 같거든요. 어른이 돼서도 하고 싶어요.
3: 내가 상상하는 어른의 모습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좋은 마음들을 소중히 지켜나가면서 어른이 된 나의 모습을 미리 그려보세요. 작은 도전과 따뜻한 배려를 오늘부터 하나씩 채워가보는 것도 좋겠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재한이었습니다. 박수.

0: 박소연의 러브 게임. 박소연의 러브 게임.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 금요일 저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골든 차일드 장준 개그우먼 에지대지 두 분과 함께합니다. 4부에는 음악 차트 준비되어 있는데요. 6863님이 주셔서 세정제 세트 선물로 가고요.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새 옷을 입고 출근하는 길 지하철 기다리는데 공교롭게도 저랑 똑같은 옷을 입은 남자를 마주했습니다. 지하철 스크린 도어로 우리 둘이 나란히 비춰지는데 옷을 벗어 던지고 싶었어요. 그 사람한테 훨씬 더 잘 어울렸거든요. 그 옷의 주인은 제가 아니었던 것처럼 주인 잘 찾아간 노래를 찾아봤습니다. 주인 잘 찾아간 노래 탑세븐을 보내주셨습니다.
1: 오우. 네, 과연 1위 곡은 어떤 노래일지 예상 문자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2: 네,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이다 보니까 차트를 보내주신 6863님의 주관성이 100%라는 점 생각해 주시고요. 자, 1위 노래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힌트 빠밤.
2: 내가 미쳤어 정말 미쳤어. 저도 그 손담비 씨 좀 닮지 않았나요?
1: 손 담배 같다.
0: 담배, 담배.
1: 담배, 담배가.
2: 아, 술담배, 술담배.
1: 술담배, 술담배.
0: 술담배, 술담배. 아, 정말. 이 힌트가, 뭐, 어떤 게 힌트인 건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2: 아, 헷갈리죠.
1: 예. 네. 네. 진짜 미친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예. 자, 이 노래 제목을 부르시면 되고요. 자,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정답자 세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0: 자, 주인을 잘 찾아간 노래. 이게 사실 이제 누구한테 왔다가 그 A가 거절해서 B로 가고. 아. 그쵸.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이돌 팀들 중에서도 이 노래를 넣었는데 아 우리랑 컨셉 색깔이 안 맞는다 해가지고 다른 아이돌한테 넘어가고.
1: 맞아요, 맞아요.
0: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앨범에는 저희가 좀 컬러가 안 맞아서 다음 앨범에 넣을게요 했는데 그게 이제 다른 걸그룹이나 보이그룹한테 그냥 가버리는.
1: 맞아요.
0: 그런 곡들 많이 있잖아요.
2: 맞아, 맞아. 많이 들었었어요.
0: 그런 것들을 이분이 올려주셔서 지금부터 이분의 차트 읽어드립니다.

0: 주인 잘 찾아간 노래 7위는 티아라 보비 보비.
1: 네, 한국 갸루의 정석 시초 티아라의 히트곡 보핍 보핍. 이거는 사실 맨 처음에 이정현 씨에게 갔던 노래라고 합니다.
2: 네, 그런데 당시 이정현 씨가 중화권에서 한창 바쁘게 활동하기도 했고요. 이 노래를 부르기엔 나이가 안 맞는 것 같아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0: 심지어 원래 제목은 삐뽀삐뽀였대요. 삐뽀삐뽀. 예, 티아라에게 간 것도 보핍 보핍이 된 것도

0: 걸스만을 위한 노래인 것 같은데 태미가 어떤 걸그룹이 부르려고 했을까요?
1: 네, 그게 사실 네. 걸그룹이 아니고요. 네. 이 곡을 쓴 박진영 선배님이 직접 부르려고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2: 어머나 여기 어떡해요.
1: 누구도 과연 우리 박진영 선생님이 직접 부르려고 했을까요?
2: 그러면 엄청 또 섹시한 버전이 나오긴 했겠네요.
0: 또 다른 버전이었겠죠.
2: 박진영 씨 원더걸스한테 잘 줬습니다. 이 온 국민이 따라하고 그리고 또 박진영 씨도 저작권을 챙겼잖아요.

0: 찾아간 노래 5위 김종국 사랑스러워.
1: 네, 사실 이 곡은 원래 일본의 걸그룹이 부르려고 했는데 현지 사정으로 무산이 됐습니다.
2: 네, 이후에는 내생의 봄날은으로 유명한 가수 켄에게 갔는데요. 노래가 너무 간지러워서 못 부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우리 김종국 씨에게 전달이 됐죠.
0: 근데 김종국 씨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나이가 서른이다. 터보 시절에도 이런 유치한 노래는 안 불렀다. 아, 그런데 작곡가 주영훈 씨가 끈기 있게 설득한 끝에 결국 부르게 됐고 대박이 났습니다. 아, 대박.

0: baby. 어떡해.
1: 이장준, 이장준 주인 잘 찾아간 노래 4위 성시경 거리에서.
2: 네, 이 감미로운 발라드는 맨 처음에 양파 씨에게 제안이 갔는데요. 양파 씨가 거절을 해서 성시경 씨가 부르게 됐습니다.
0: 네, 나중에 양파 씨가 노래 경연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당시에 이 노래의 진가를 몰랐다고 하며 다시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1: 아, 양파 씨도 뭐 너무 잘 어울렸겠지만 아, 또 역시 거리에서는 우리 성발라에게 더 어울리는 걸로 합시다.
2: 좋아요. 예.

0: 두 분이 막 움직이고 있는데 척히 인형이 움직여가지고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신났는데 무서웠어요.
1: 자, 이 삐끗 컨셉의 원조 오렌지 캐러멜이 부른 이 노래는요, 애절한 발라드를 부른 시아가 원래 주인이었습니다.
2: 네, 시아가 애절한 발라드도 잘했지만 여성시대 근원 목소리 같은 노래도 불렀으니까 꽤 어울렸을지도 모르겠어요.
0: 네, 오렌지 캐러멜이 이 노래로 삐끗 컨셉의 1인자가 되었습니다. 시아는 어떤 컨셉으로 불렀을지 또 궁금해지네요.

0: 좋아요. 신나 신나네요. 자, 주인 잘 찾아간 노래 2위 이어가 볼게요.
1: 맨날 이러지 마세요.
0: 아 왜요?
1: 내 마음은 가지랍니다.
0: 아 얼마요?
1: 안 돼요. 왜요? 아? 묻지 말아요. 더 이상 내게 원하시면 안 돼요.
2: 와, 감질만 난다.
0: 트롯 버전 잘 들었습니다. 주인 잘 찾아간 노래 2위 장윤정 어머나.

0: 네, 트롯 신드롬은 일으켰던 어머나. 하지만 이 노래는 주인을 찾지 못하고 가요계를 떠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1: 네, 당대 최고 트롯스타였던 주현미, 송대관, 김혜연 씨는 물론이고 엄정화 씨에게도 갔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장윤정 씨를 만나 빛을 발했습니다.
2: 그러고 보면은 노래와 가수 사이에도 이 끈끈한 인연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이 곡은 원래 IBC에게 갈 노래였지만 IBC의 소속사 사장이 망설이는 바람에 손담비 씨가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1: 네, 손담비 씨가 의자춤을 추며 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IBC가 굉장히 부러워했다고 하더라고요.
2: 아, 그때 뭐 네. 난리 났잖아요. 다들 의자에

0: 주인 잘 찾아간 노래 탑세븐을 알아봤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 선고표에 올려둘게요. 박소현의 럽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고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정말 이렇게 다 주인이 있어요.
1: 그러니까요.
0: 네. 대한민국을 뒤 흔들었던 곡들인데 다.
2: 그러니까요.
3: 네, 네, 네. 맞아.
0: 골든 차일드도 혹시 다른 사람 곡이 왔다거나 뭐 반대의 경우가 있었나요?
4: 온 게 있죠 사실. 아. 왜냐면은 그 같은 소속사다 보니까 네. 네. 인피니트 아. 형들이 이제 녹음하다가 네. 저희한테 온 곡이 아. 하나 있는데 그래요. 저희 수록곡 중에 She's My Girl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2: 아, 그래서 She's My Girl.
4: 원래 막 가사에서도 막 네. 열정의 무한대로 너를 초대할게 뭐 약간 뭐 이런 어, 이런 게 있어요. 시스마이걸이라고 있었는데 그거를 또 이제 최근에 우연히 형이 그 팬 거기 소통앱에서 아. 올려줘가지고
0: 어.
4: 저도 그때 알았어요. 아, 아 이게 원래 인평들한테 갔었던 아. 곡이었구나 이거를.
0: 그, 근데 네. 이제 그때는 그 나이 때는 그걸 거절을 하는데 나이가 그치. 이제 더 들잖아요. 그러면 또 그 시절의 그 감성이 그리운 거야.
2: 그치.
0: 그러니까 그때 거절하고서 지금 또 불러주는
2: 맞아,
0: 거예요.
2: 맞아 맞아
4: 맞아
0: 아, 맞아.
2: 다 때가 있는 거 같아.
0: 그래 맞아.
2: 주인이 있고 다 때가 있고
0: 그러니까 오, 요런 비하인드
2: 너무 재밌다
0: 감사드립니다
2: 어, 재밌다,
0: 지금은
2: 재밌어.
0: 여러분 들으시려면 골든차일드 앨범을 검색하셔야
4: 맞아요.
0: 이 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4: 네, She's my girl
0: She's my girl 인피니트에는 네. 없어요
4: 맞아요
2: 예. 오, 재밌다
0: 박소연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쇼리실라 고려 깊어져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숙면연구 35년. 흡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방터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5: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6: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7: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주방 안심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채소 세정제, 유럽산 명품 템포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0: 인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니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글로벌 뷰티 브랜드 실큰에서 고주파 홈 디바이스, 에먼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곡입니다. She's My Girl. 골든 차일드 곡입니다. 이 곡이 인피니트가 녹음을 했지만 결국 인연이 안 닿아서 골든 차일드한테로 온.
1: 굉장히 뭔가 딱 봐도 울림 느낌이 나요.
0: 맞아요.
1: 회사한 느낌이 좀 나요.
0: 맞아요. 너무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인연이라는 게 있어서 골든 차일드가 She's My Girl을 부르게 됐습니다. 이거 끝곡으로 들으면서 두 분과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2: 안녕.
3: 불금분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2: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3: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4: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5: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7: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라.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8: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9: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9: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0: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9: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0: 알기.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봄나마에 가면 다섯 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3: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2: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4: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수많은 스포츠 경기에서는 항상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우리도 사실 선수들처럼 겨루기를 합니다. 상대는 바로 이 세상이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승부를 펼치셨나요?

아마 잔뜩 지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렇게 잘 버텨냈는데 이긴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만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피곤한 거고요. 어느새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간 치열한 경기를 펼친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고요. 이제 영스와 함께 잠시 숨 돌리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0: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간 무더위와 싸우고도 비와 싸우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오승아님께서 부모님과 3살 어린 여동생과 같이 거실에서 영스 듣고 있어요. 여름이라 너무 더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가족들끼리 같이 또 영스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 3219님 부산 너무 습하고 더워서 아가미로 숨쉬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유독 더 안 그래도 습하고 더운데 유독 더 습한 지역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더위가 빨리 물러나고 좀 선선한 지금 기분 좋은 그런 가을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영스 소개해드릴게요. 2부와 3부에서는요 선곡 플리즈, 여러분에게 제가 노래도 추천해드리고 함께 추리 퀴즈도 푸는 시간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1부에서는 영스 가족들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 Talk to me.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받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 보내주세요. 오늘 일상을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스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5: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6: 든든하게
5: 집에서도
7: 간편하게
5: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7: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3: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4: 번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우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5: 번호.

0: 더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은 완소들의 이야기 Talk to me. 0826님, 약속 있어서 칼퇴하고 바로 나왔는데 식당 웨이팅이 어마어마해서 카페에서 기다리며 영수 듣고 있습니다. 아직도 앞에 11팀이나 남았어요. 아, 우리 사연자분 좀 맛집을 가셨나 보다. 그래서 웨이팅이 좀 긴 것 같은데 얼른 또 빨리 웨이팅이 빠져서 맛있는 밥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레는 금요일인 오늘 완소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지금 바로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골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2PM의 기다리다 지친다.
1: 기다리다 지친다. You know?

2PM의 기다리다 지친다 듣고 왔습니다. 완소들의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남윤정님, 가게 문 닫고 집에 왔는데 매장부를 안 끄고 나온 것 같아 다시 갔어요. 가보니 잘 꺼져 있더라고요. 괜히 땀샘만 폭발했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니 그럴 때 있어요. 약간 나 고데기를 이거 코드를 뽑고 나왔나? 나 전원 껐나? 이런 거부터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나올 때 나 거실 불 껐나? 화장실 불 껐나? 이런 생각들인데 저는 못 돌아가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하는 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행이네요. 네. 또 이유경님, 남편이랑 우리 집 딸내미 강아지 양갱이랑 대구 여행 갔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맛있는 거 먹고 힐링했는데 강아지도 행복했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당연하죠. 그 제가 인터넷에 그 영상들 올라오는 거 보면은 그 강아지, 그 애견 펜션 같은 것들이 요새 많잖아요. 펜션이나 아니면 호텔. 거기서 아이들이 이제 뛰어노는, 애기들이 뛰어놀거나 그리고 막 그 강아지 음료들 있잖아요. 멍푸치노 뭐 이런 거. 그런 거 막 먹는 거 볼 때마다 정말 행복해 보인다. 얼굴 표정에서 다 드러나니까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양갱이도 아마 똑같은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또 3040님, 일식 셰프입니다. 의정부에서 매일 송도로 출퇴근하고 있어요. 완디는 일식 좋아하시나요? 응원도 한 번만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 좋아합니다. 양식, 일식, 중식 뭐 여러 개가 있지만 저 일식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외식할 때 일식을 또 먹을 때도 많은 것 같아요. 보통 한식, 중식, 일식 요 세 가지 중에 돌아가면서 먹는 편이라서 일식 좋아합니다. 우리 3040님 의정부에서 매일 송도까지 또 출퇴근하신다고 하셨는데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치지 않게 또 요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지금 영스 뜨고 계신 분들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룰의 Painkiller.

롤의 페인킬러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완소들이 남겨주신 사연들 만나볼게요. 김병수님, 더위 피해 아내랑 도서관으로 피서 갔어요. 저는 책 구경하고 아내는 독서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저한테 책은 어렵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독서 같은 경우도 꾸준히 좀 읽으시는 분들한테 좀 좋은 거, 이게 잘 들어오는 것 같고, 잘 안 하거나 책과 친하지 않은 분들은 저 같은 경우도 가끔 읽으려고 하면은 이게 초반 몇 페이지부터 잠이 오거나 아직 친해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분이랑 같이 좀 자주 가서 책과 또 점점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8285님, 요즘 날씨 때문인지 기분이 축 처지는 기분입니다. 기분 전환 겸 혼자 노래방 가는 길이에요. 이럴 땐 아무래도 신나는 노래가 좋겠죠. 발라드파 웬디의 의견도 물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기분이 축 처져도 발라드를 부르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 직업이 또 가수다 보니까 제가 뭐 컨디션이 좋거나 했을 때 노래가 잘 되면 그거에서 오는 또 기분, 약간 희열이 있어가지고 저는 항상 뭐 내 기분이 어떻든 간에 신나는 노래를 부르진 않아요. 약간 리듬감 있는 건 불러도 R&B 스타일이나 발라드가 좋아서 우리 파리파로님이 어떤 취향을 좋아하는지에 따라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분도 업되고 좋을 것 같아요. 또 4620님, 선배가 파일 수정을 요청하셔서 후다닥 끝내고 저녁으로 토스트를 시켰어요. 달달한 거랑 기본 토스트까지 두 개나 주문했는데 혼자 다 먹어버렸네요. 최소 주문 금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킨 건데 이렇게 또 다이어트가 멀어졌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샌드위치나 토스트가 간식이다 아니면 식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좀 나뉘더라고요. 보통 샌드위치 같은 경우도 이제 반으로 자른 거 있잖아요. 뭐 그 사이즈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도 뭐 이거는 보통 간식으로 먹는다 아니면 아니다 이거 식사 대용이다 이렇게 좀 나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식사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근데 달달한 거랑 기본 토스트는 약간 달달한 건 약간 후식 먹는 느낌이 났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네. 그리고 파일 수정을 요청하셔서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급하게 또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또 배가 고프고 또 기력이 조금 없어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맛있는 거 탄수화물 드셔서 잘하셨어요. 네. 다이어트는 항상 뭐죠? 내일부터. 사연 보내주신 완소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2, 3부는 선곡 플리즈로 함께합니다. 사연과 잘 어울리는 선곡과 완소들과 저희 추리력이 필요한 플리 퀴즈까지 놓치지 말고 꼭 참여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이진아의 냠냠냠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여름철 필수기기 에어컨에 쓰이는 냉매가스는 위험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누출된 양이 많을 경우 주변 산소 농도를 낮춰 질식 위험이 커집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현장에서 쓰는 에어컨은 단순한 냉방기기가 아닌 작업 환경을 유지하는 공조설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조설비는 주로 기계실이나 냉동창고 등 밀폐되거나 환기가 제한된 공간에 두기 때문에 산소감지기도 함께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때 산소감지기는 단순히 감지만 하는 게 아닌 산소 농도가 낮아질 때 주변 설비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까지 갖춰야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입니다.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타, 국민 스타 자비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스타, 자비니
1: 스타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생활정보.
1: 여름 밥상에 갈치 한 토막 올라오면 밥 한 그릇 뚝딱이죠. 갈치는 7월부터 10월까지 지금이 가장 맛있는 제철입니다. 그렇다면 갈치라는 이름 어떻게 붙었을까요? 신라시대에 칼을 가리라고 불렀던 데서 유래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신라 지역에선 갈치, 다른 지역에선 칼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또 은갈치와 먹갈치는 사실 같은 갈치인데요. 낚시로 잡아 은빛이 살아있으면 은갈치, 그물로 잡아 비늘이 조금 벗겨지면 먹갈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단백질은 물론 DHA와 오메가3도 풍부한 여름갈치. 노릇하게 구워도 얼큰하게 졸여도 맛있으니까 제철의 맛을 즐겨보세요.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웬디의 영 스트리트. 여러분이 선곡을 please 하면 영스가 다양한 플리드를 만들어 드립니다. 선곡 please, 선곡 please. 웬디의 영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선곡 플리즈는 여러분의 사연에 맞춤 선곡도 해드리고 플레이리스트로 퀴즈도 푸는 코너인데요. 사연은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노래가 필요한 상황, 완디의 선곡이 필요한 사연 뭐든 좋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영스 홈페이지 선곡 플리즈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사연 만나볼게요. 0864님, 요즘 너무 더워서 자꾸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아이스크림 등을 먹고 물을 멀리하게 돼요. 근데 진짜 그럼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물 마시게 해주는 노래 같은 건 없을까요? 아를 마시고 싶을 때마다 그 노래 듣고 물 마실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예요, 0864님. 근데 저는 지금 지켰습니다. 제가 지금 커피를 끊은 지 그래도 한 2주... 되는 것 같거든요. 저번에는 한 5, 6개월 끊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사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0864님이 제가 물을 그렇게 잘 마시질 않아요. 그래서 하루에 먹는 물도 1리터가 다인 것 같은데 물 양을 원래 커피를 마시면 두 배로 마셔야 된다 하잖아요. 근데 하루에 2리터, 3리터를 마실 자신은 없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예, 그리고 컴백 준비도 있고 하다 보니 그냥 커피를 끊고 물을 마셔야겠다 해서 커피는 그냥 단 한 번에 한 번에 딱 끊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을 더 많이 찾게 되는 것 같고 목마름도 좀 덜한 것 같고 초반엔 엄청 피곤했거든요. 커피를 끊고 나 커피 필요한데 이거 어떡하지? 했었는데 그런 게 되게 많이 좋아져서 한번 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제 추천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곡한 노래는 10cm의 아메리카노예요. 그 이유는 여기서는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좋아 이지만 아메리카노라는 단어를 계속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피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좋아지만 오히려 들을 때 싫어 싫어 싫어 그리고 물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메리카노? 아 맞다 나 끊기로 했었지. 계속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메리카노 좀 끊으시고 한 번에 끊으시고 물을 좀 더 많이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0864님을 위한 제 추천곡 10cm의 아메리카노 듣고 올게요.

10cm 아메리카노 듣고 왔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코너는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가 퀴즈가 됩니다. 바로 추리 플레이 퀴즈. 먼저 보내주신 플리부터 만나볼게요. 플리 첫 곡은 옥상 달빛의 하드코어 인생아, 플리 두 번째 곡은 에스파의 슈퍼노바, 그리고 플리 마지막 곡은 트레저의 옐로우. 이렇게 세 곡인데요. 우리 김동학님께서 아! 이것이 든 냄비를 태워버렸어요. 물을 너무 조금 넣었나 봐요. 급히 인터넷에 탄 냄비 해결법 검색해보는 중입니다. 요즘엔 인터넷에 안 나오는 게 없으니까요. 캬캬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김동학님이 무엇이든 냄비를 태웠을까요? 힌트는 식재료 중 하나라고 합니다. 슈퍼노바 하드코어 인생아? 하드코어 인생아는 탄 냄비 때문에 그런 건가? 옐로우면 색깔이 이제 식재료가 옐로우라는 것 같은데 잘 타는 걸 생각했을 때 저는 마늘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잘 씻으면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그리고 다진 마늘을 처음부터 넣잖아요. 기름에 이렇게 볶다 보면은 나중에 야채랑 같은 거 막 해도 그 탄 게 조금 괜찮아지더라고요. 어떤 냄비를 쓰시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막 파스타 같은 거 해 먹었을 때도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노란색 생각나는 거는 잘 타는 게 지금 다진 마늘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왜냐면 그 채썬 마늘은 타도 마늘이 타지 그 냄비가 타진 않아서 다진 마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노바는 뭐지? 다진 마늘 연결된 게 있나? 그 노래에? 파 이런 건가? 파? 다진 마늘이 앞에 두 개랑 뭔 상관이라고 보내주셔야 뭔 상관이냐고 우리 피디님께서 그러셨는데 하드코어 인생아 우리 한국인들이 다진 마늘 정말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하드코어하다 그런 것 같고 슈퍼노바는 마늘을 맵게 먹으면은 파 이렇게 하 이런 소리가 나와서 에스파인 건가? 슈퍼노바는 정말 모르겠어요. 제목은. 근데 전 진짜 떠오르는 게 지금 다진 마늘밖에 없어요. 한번 AI 도움을 받아볼까요? 이번에도 AI. 오케이. 저는 다진 마늘이라 생각하는데 한번 AI에게 물어보고 AI 찬스. 한번 지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고 했는데

오! 응? AI도 그닥. 오! 옥수수? 옥수수 삶을 때 물이 부족하면 냄비를 태우는 경우가 꽤 흔함? 아, 물을 조금 넣었나 봐요. 그래, 다진 마늘 할때물안 넣지. 슈퍼노바는 불에 타는 상황을 연상시키는 힌트. 트레저분들의 옐로우는 너무 직접적인 힌트라서 옥수수가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 방송에서라면 이렇게 말해도 재밌을 것 같다고 합니다, 우리 AI가. 저는 옥수수 같아요. 옐로우가 가장 큰 힌트인 것 같고, 옥수수 삶다가 물이 졸아서 냄비 태우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슈퍼노바처럼 냄비도 활활. 그래서 제 추리는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가겠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제 추리는 옥수수인데요. 여러분도 함께 추리해주세요. 제 의견을 믿으셔도 되고 아니어도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이 플레이리스트의 노래들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고요. 그럼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동학님이 냄비에 넣었다가 태운 것은요, 바로 옥수수였습니다. 아, AI에게 기대지 않겠습니다. 다음 퀴즈는 하나씩만. 아, 옥상 달빛의 옥. 수수수 슈퍼노바. 아, 수. 아, 수수가 다 줘서. 아, 그렇구나. 그럼 얘, 이 AI도 힌트를 이거 하는 데는 좀 틀렸네요, 해석을. 아하, 그래도 맞추긴 했지만. 오, 이렇게 트리플리 퀴즈까지 풀어봤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2: 든든하게
1: 집에서도 간편하게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3: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1: 오딸.
4: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Walk it, walk it. 언제
5: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6: 셀렉스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7: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6: 그래,
7: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8: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9: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0: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11: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0: 웬디의 영스 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선곡 플레이스 함께하고 있는데요. 3부에서도 영스 가족들이 선곡 플레이스 해주신 사연을 위해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만나요.
1: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갈증이 날 때 음료부터 찾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5년간 음료 섭취량이 약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가당 커피, 저당 음료를 찾는 사람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맛이 강한 가당 음료를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단 음료를 자주 마시면 비만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우리 몸이 원하는 수분을 채울 가장 확실한 방법. 음료 대신 물을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5: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6: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5: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프레스.
8: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7: 뉴바옴,
8: 운동할 때도
7: 뉴바옴,
8: 장 건강에도
7: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AI가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지금 선곡 플레이스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래가 필요하다, 이런 느낌의 플레이리스트가 필요하시다면 영스의 플레이스를 외쳐주세요. 영스가 좋은 플리드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사연은 지금 보내주셔도 되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사연 만나볼게요. 4782님, 얼태기라고 하죠. 얼굴 권태기가 와서 요즘 거울 보면 한숨이 나는데 이런 저를 위해 메이크업할 때 들으면 자신감도 업되고 기분 좋아지는 노래 추천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럴 때가 있죠. 네, 약간 그런 시즌들이 좀 찾아오는 것 같아요. 아, 나 뭘 해도 안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제가 좀 선곡을 해드려야 합니다. 먼저 우리 영스 가족분들도 이 사연에 여러 노래를 추천해주셨는데요. 카라의 프리티 걸. 난 프리티 걸이다. 주문 외우는 느낌이에요. 낙인 노래가 있죠. 화사의 So Cute. 블락비의 Her. 그 Her이 본인이라 생각하세요. 다비치, 시아, 티아라의 여성시대. 이 노래 들으면 어깨 뿜뿜 엄청 당당해지는 기분이 들잖아요. 메이크업 안 해도 예쁠 거예요. 자이언티의 No Makeup. 네, 추천해주신 완소들도 감사드리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 추천곡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키키의 I Do Me인데요. 이 노래 자체가 가사가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고 약간 그게 맞아. 이게 좀 당당한 그런 가사거든요. 그리고 우리 키키분들의 그런 상큼함과 상큼함이 가득 담긴, 상큼하면서 당당함이 같이 담긴 그런 노래라서 저도 개인적으로 자주 듣고 키키분들을 그냥 좋아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좀 선곡을 해봤습니다. 그럼 제 추천곡 키키 I Do Me와 우리 영스 가족분들 중에 추천곡인 다비치, 시아, 티아라의 여성시대 듣고 올게요.

키키의 아이두미에 이어서 다비치, 시아, 티아라 여성시대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번엔 다시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가 퀴즈가 됩니다. 바로 추리 플리 퀴즈. 이번에도 역시 플리부터 만나볼게요. 플리 첫 곡은 긱스의 답답해, 플리 두 번째 곡은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플리 마지막 곡은 잭스키스의 아프지 마요. 이렇게 세 곡인데요. 윤순자님께서 딱 이렇게 문제를 내주셨습니다. 제가 땡땡 했을 때 듣는 노래입니다. 에? 여기서 문제! 순자님께서 뭘 했을 때 듣는 노래일까요? 저도 정답 모릅니다. 정말 애매하다. 제작진분들이 주신 힌트는요. 아프지 마요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뭐뭐 했을... 아프지 마요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기력이 좀 떨어졌을 때? 두 글자예요? 뭐지? 스트레스, 뭐지? 땡땡? 이 흐름은 알겠는데, 땡땡이 뭐야, 땡땡이? 답답했을, 그건 답이 아니겠지. 답답하다. 나 너무 답답해.

속이 꽉 막혔을 때 답답하다. 삐딱? 삐딱하긴 뭐지? AI 써볼까요? 안 쓴다고 했는데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왜 답답할까? 스트레스 받아서? 생각이 많아져서. 아니에요? 이거 AI 맞추면 진짜 AI 천재다. AI 찬스! 진짜 제발 맞춰줘. 나도 모르겠다. 오? 틀렸는데요? 넘어졌을 때. 근데 이게 넘어졌을 다 넘어졌을 때에서 조금 빌드업 해봐요. 깁스했을 때? 답답하고 삐딱하게는 왜지? 삐딱하게? 아 뭔가 다리거나 다리일 때도 약간 삐딱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한쪽이 다쳤으니까 약간 한쪽에 기대야 되니까 삐딱하게. 깁스 아프지 마요. 아 아프지 마. 깁스 깁스 정답 깁스입니다. 정답. 제 정답은 깁스인데요. 이제 여러분도 추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제 의견 따르셔도 되고 아니어도 돼요. 윤순자님이 무엇을 했을 때 이 노래를 들으셨을까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이 플레이리스트의 노래들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고요. 그럼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땡땡에 들어갈 말은요. 과연 오! 깁스입니다. 유! 와! 며칠 전 갑자기 걷다가 넘어졌는데 뼈를 다쳐서 깁스를 했습니다. 맨홀 뚜껑에 발이 치어 넘어진 것이었죠. 아프고 불편하고 날도 게다가 너무너무 더운데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절대 넘어져서 아프지 맙시다. 우리들 모두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저는 이 퀴즈가 항상 어렵습니다. AI 없으면 어떻게 살지? 큰일 났다. 네. 이렇게 추리플리 퀴즈까지 풀어봤고요.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2: 나도 수제야. 약국에서 만나요.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0: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0: 비다샵!
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0: 비다이렉트샵!
1: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0: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1: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0: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1: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2: 중부대학교.
0: 중부대학교와 함께
1: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0: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선거 플레이 함께 봤고요. 오늘 추리는 그닥이었다. 네, AI에게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날이 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를 테스트할 만한 추리 퀴즈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4부 영스맵스로 돌아올게요.

0: 음악 코너인데 후토크만 한 가득이잖아.
1: 웃다 보면 채워지는 전곡 차트.
0: 어머나 가수분들 미안해요. 노래는 짧게 들을게요.
1: 부자 슬기랑
0: 하이텐션 철업디랑
1: 토요일엔
0: 내 맘이야 넘버 3.
2: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3: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2: 돈 머리 비 하겐.
3: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2: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4: 목동의 윤수리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5: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SBS 생활정보.
9: 매일 밤 선풍기를 켜놓고 잠드는 분들 많으시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유독 뻑뻑하다면 밤새 얼굴을 향해 불어온 선풍기 바람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선풍기 바람은 눈물막을 빠르게 증발시켜 안구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눈을 감고 자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수면 중엔 눈을 깜빡이지 않아 눈물이 고르게 퍼지지 않다 보니 눈 표면이 더욱 건조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5명

0: 중 한 명은 자는 동안 눈꺼풀이 완전히 닫히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겉으로는 감은 것처럼 보여도 눈 표면은 바람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선풍의 방향을 얼굴 대신 다리 쪽으로 바꾸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다음날 아침 더욱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평범해서 더 특별한 완소들의 하루를 영스가 따라가 봅니다. 영스 맵스. 영스 가족의 하루를 따라가며 이야기도 듣고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 영스 맵스입니다. 오늘 지도의 주인공은 9928님인데요. 지금부터 다 같이 주인공의 하루를 따라가 볼까요? 아우 어깨야 잠을 잘못 잤나? 아침부터 어깨며 허리며 여기저기 쑤셔와서 한참을 두드리다 파스를 찾았다. 아 여기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찾아? 아이 그 파스 못 봤어? 아우 다 썼나? 어 그거 내가 엊그제 썼는데 왜 어디 아파? 아 몰라 이 어깨랑 허리가 너무 아프네. 당신 이 반일 도와준다고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이번 주는 좀 쉬어. 최근에 시부모님 농사를 도와준다고 매주 가서 일을 도왔는데 몸에 무리가 됐는지 여기저기 아파왔다. 아이 그래도 가야지. 어머니 아버님은 더 힘드실 텐데 그냥 파스 붙이면 돼. 집 근처 약국에 가서 파스를 사와서 낑낑거리며 붙이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카드를 쥐어주며 말했다. 당신 가서 이거라도 바꿔와. 남편은 나에게 이것을 받고 오라고 카드를 주며 말했는데 나에게 받으라고 한 이것은?

영스맵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사연자님의 남편분이 받으라고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마사지, 2번 청바지.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보내주세요. 보기만 써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일정 따라가 볼게요. 소녀시대의 G.

무슨 마사지야. 됐어. 아, 그냥 파스 붙이면 돼. 안 그래도 당신 고생하는 거 보고 뭐라도 해주고 싶었는데 이참에 바꿔와. 당신 친구도 받고 좋다고 추천했다며. 최근에 친구가 마사지를 받고 오더니 너무 좋았다며 자랑을 해서 내심 부럽긴 했는데 막상 가려니 부담이 됐다. 진짜 받아도 돼? 아이 그럼 시원하게 바꿔와. 남편이 하도 가라고 가라고 하니 못 이기는 척 친구가 추천한 마사지 샵을 예약하고 받으러 갔는데 세상에 친구가 왜 그렇게 극찬을 했는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아서 진짜 극락을 맛보고 나왔다. 아, 오늘 어떠셨어요? 저희 회원권 진짜 잘 나왔거든요. 친구분 소개로 오셨으니까 추가 할인도 해드릴게요. 슬쩍 가격을 봤는데 역시나 너무 비싸서 이번 한 번으로 만족하기로 하고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다음에 또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나왔다. 너도 끊었어? 어, 같이 다니면 좋은데. 할인해도 비싸더라고. 그냥 한 번으로 만족해야지. 어, 그럼 이거라도 해봐. 나도 마사지에 빠져서 집에서 이거 사서 셀프 경락하는데 이것도 은근 시원하고 좋아. 친구는 나에게 이것을 사보라고 추천했는데 친구가 사라고 한 이것은?

영스맵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친구분이 사라고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맙소사, 2번 괄사.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지도 완성해 볼게요. B2B의 아름답고도 아프구나.

Mistake 술인 실패로부터 성장해 성장해 사랑은 하고 싶지만 Nobody wants to deal with the pain that follows No I understand them though Yeah 이해돼 이해돼 사랑이라는 게 매롭게 하던 게 이제는 매 괴롭게 해 아픈 건 없어지겠지만 상처들은 영원해 But that's why it's called

0: 발성?
1: 아니, 그게 그렇게 좋아? 마사지만큼은 아니어도 요즘 기구들이 잘 나와서 나름 시원해. 친구의 말을 듣고 집에 가는 길에 괄사랑 오일을 하나 사서 샤워를 하고 너튜브를 보면서 마사지를 따라해봤다. 오, 은근 시원한데? 영상을 보면서 여기저기를 풀어주니 생각보다 시원했고 오늘 마사지를 쿨하게 결제해준 남편에게도 누워보라고 한 뒤 열심히 마사지를 해줬다. 어때 어때? 시원하지? 오, 시원하네. 당신 마사지에 빠졌나 봐. 몇 번 더 받으러 가. 아니야, 난 이것도 시원한 것 같아. 이제 밤마다 셀프 마사지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려고. 당신 돈 아껴주는 거야 내가.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오늘은 마사지 덕분인지 한결 가벼운 몸으로 잠들 수 있을 것 같다. 내일 아침에도 개운하게 눈뜰 수 있길. 이렇게 오늘의 지도 가벼워진 몸으로 완성.

영 스맵스. 오늘은 9928님의 하루를 따라가 봤는데요. 퀴즈 정답은 마사지와 괄사였습니다. 아, 마사지 받으면 너무너무 좋죠. 근데 요새는 괄사도 요새 다양한 모양, 뭐 다양한 재질로

또 괄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괄사를 사용해도 뭐 마사지 매일 갈 수가 없으니까 평상시에 사용해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보통은 이런 크림이나 아니면 오일 꼭 바르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세게 해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의 힘만 주고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스 맵스, 이렇게 영스 가족의 소소한 일상을 따라가며 함께 퀴즈도 푸는 코너입니다. 웬디의 영스 트위터 홈페이지 영스 맵스 게시판에 오셔서 사연 남겨주세요. 지도를 완성해준 분께는 선물로 배달 상품권을, 퀴즈 정답자는 추첨을 통해 필터 샤워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소나무의 넘나 좋은 것 듣고 올게요.

0: 서울에서 왔습니다.
1: 경남서 왔어요.
0: 아따 반갑소이. 전라도에서 왔어라. 타 지역에서 대구 모빌리티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200만 원 지원. 취업하-

0: 1588 시스팡
1: 제조 및 판매원 시스팡 1544-5388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2: 완소들

지금부터 완소들을 위한 7월의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하루 10분 독서 습관 지학사에서 독서 평설 정기 구독권,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디의 영스티 퀴즈 마칠 시간입니다. 3255님, 남편이 회식이라 혼자 육아하고 있어요. 전국의 엄마들 화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진짜 육아는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가 아이를 생각해서 막 해도 아이가 또 마음에 들어 하지 않거나 뭔가 불편해하거나 이런 상황들도 오니까 육아라는 건 제가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정말 그 이상으로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3255님 화이팅! 오늘도 영스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끝곡으로 마마무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웬디 기분 좋은 밤. One night.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2: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3: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4: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5: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6: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7: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8: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9: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9: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0: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9: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9: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1: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2: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11: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13: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1: 5 4 3 2 1 속보 폭락 딛고 역대급 폭등.

0: 안녕하세요. 2026년 7월 31일 금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데이브레이크 들었다 놨다 들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폭락 딛고 역대급 폭등 국내 증시 극심한 변동성 불안이었습니다. 최근 사흘 동안 코스피의 폭락세가 계속됐었는데 무려 코스피 하락률이 17%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밤에 반도체 투자 심리에 반발 매수가 쏟아졌고요. 오늘은 또 코스피가 역대 최대 상승폭을 경신하면서 폭등했습니다. 삼전닉스 같은 일부 종목에 레버리지를 적용한 ETF가 출시되면서 변동성이 더 커졌고요. 주식장은 도박판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폭등장도 불안하고 어제 같은 폭락장은 더 불안하고 네. 차라리 뭔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안 보고 불안감을 안 느끼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주식장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 다음 주에 베텐 마피아 코너 녹음을 하러 슈카 씨와 니니 씨가 오시니까 궁금한 거를 다음 주에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과몰입 전문가 TMI 토커 정예인 씨와 아무 주제로 아무 말 논쟁을 펼치는 시간 티끌 논쟁 날입니다. 다양한 주제를 받고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금요일 게시판에 제보해 주시고요. 생방송을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 고릴라 보는 라디오,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코너 전엔 일상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도 있습니다. 샵 1077번으로 저에게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탄탄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NPC 배성재가 여러분의 심심한 일상도 특별하게 들어드립니다.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6379님 유니폼을 산 첫날 회사 안마기에 누웠다가 옷이 망가졌습니다. 슬픕니다. 원래 유니폼 입고 안마기 하면 안 되는군요. 아, 그 마킹이라는 게 사실 재봉이 돼서 나오는 느낌보다는 이게 다림질 비슷하게 약간 입히는 거기 때문에 아 이게 벗겨질 수 있죠. 파란색 유니폼이고 30번인지 60번인지 예 30번 같은데 어디 마킹을 하신 건지 궁금하지만 예 하, 속상하시겠습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그 나중에 빨 때도 세탁기에다가 뒤집어서 넣는 게 그래도 낫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하지 마시고. 자, 3211님 낮에도 팟캐스트로 배텐 들어요. 배디 왕팬입니다. 마피아 코너를 제일 좋아해요. 괴산에서 5학년 3학년 남매 배디 팬이 보냅니다. 어유 감사합니다. 저도 가끔 팟캐스트로 다시 듣기를 합니다. 이게 땡튜브로 다시 보기를 많이 하게 되긴 하지만 그 팟캐스트 알림 신청을 해놓으면 이게 제가 쓰는 노트북으로 알림이 딱 그 만들어 업로드된 순간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는 맛이 또 있어요. 예. 53살 어린 시인인가요?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그건 아니고 그냥 잘못된 남매 오누이신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 하지 말아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왜 제가 뭐 학대랍니까? 최경옥님 제가 13살 아들에게 오늘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 1위가 손흥민 선수, 2위가 배디래요. 배디가 축구를 좋아해서 꼭 만나고 싶대요. 지금 옆에서 같이 보라 보고 있어요. 아이고, 진짜입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왠지 축구 게임을 좋아하지 않을까. 축구도 좋아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주작사연.

0: 보내지 말아라고 하신 분 있고요. 배알단 심각하다. 오늘 왜 이렇게 주작이 많냐라고. 우리나라 미래가 어둡다.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6217님 휴가철인데 배디는 휴가 어디로 가나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오늘도 찜통 속에서 대중교통 이용하고 왔는데 괜찮으셨나요? 예인님도 휴가 계획 있나요? 저는 뭐 올해는 텄습니다. 예, 동계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이래가지고 배텐을 세 번이나 비우기 때문에 예, 휴가를 아예 못 가는 해고요. 내년에나? 저는 원래 휴가를 그렇게 잘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예. 방송국이 제일 시원하죠. 아, 그리고 이제는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제 방학을 좀 날씨 좋을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형으로 바뀌면 더 좋을 것 같고 10월, 5월 이럴 때가 제일 좋지 않나요? 단일 이나 씨 휴가를 어떻게 가나 싶기도 해요. 예. NPC 타임이었습니다. 티끌같이 쓸데없는 논쟁도 일단 한번 찔러봅니다. 한번쯤 궁금했던 이슈를 권위없고 모순 가득한 저퀄리티 토크로 툭툭 건드려보는 시간, 세상의 모든 토론
1: 티끌 논쟁.
0: 허언증 멤버 구라니라는 별명을 가진 분 정예인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예인입니다.
0: 별명이 구라니가 붙었죠?
1: 그러게요. 또 새로운 별명이 이렇게 또 생겨버렸네요.
0: 근데 사실 옛날부터 베테는 구란이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예.
1: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라디오에 와서 너무 솔직한 게 항상 탈인데.
0: 아, 그래요?
1: 네. 왜 구란이라는 별명이 붙었는지.
0: 마지막 연애가 언제라고요?
1: 정말로 중학교 한 3학년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
0: 예. 입말 열면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저희는 구란이라고 옛날부터 부르고 있었는데 이제 이 별명이 메이저가 되는 거죠?
1: 뭐 그렇게 되면 또 너무 감사할 것 같네요. 많이 콘텐츠를 소비해 주신다는 거니까.
0: 그렇군요. 자, 활동하면서 별명이 많이 생겼습니다. 고라니, 옹니, 딱지곤주, 구란이, 언어파괴자, 이모. 제가 보기에 이모가 제일 싫을 것 같아요. 그죠?
1: 저 이제 이모도 이 지금 이모라는 별명 생긴 지 한 한 달이 좀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익숙해졌어요.
0: 익숙했어요?
1: 이크크.
0: 아닌 것 같은데?
1: 아니야. 진짜 괜찮아요.
0: 왜냐면 다른 별명 나올 때마다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모만 나오면 이 코끼미 나와요.
1: 아직 생소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많이 익숙해졌어요.
0: 타격이 있어요.
1: 아니야. 마음껏 놀려도 돼요, 여러분.
0: 아, 이모도 몇 년 안 남았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1: 네.
0: 이모부 찾는다. 이모 다음은 계모다. 네. 자, 어쨌든 카더정원 땡튜브 허언증 동호회에서 활동 중인데 실제로 동호회에 가입한다면 어떤 동호회를 해보고 싶습니까?
1: 저는 술을 좋아하는 것 치고 이렇게 술에 대한 전문 지식이 깊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다양한 술을 여러 사람과 먹으면 한 병만 사도 이렇게 좀
0: 쉐어할 수 있으니까
1: 좋잖아요. 그런 약간 위스키나 와인 동호회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싶다.
0: 술 동호회. 근데 제가 보기에도 이게 술 동호회라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임인데 그냥 술을 파마시는 게 아니라
1: 그쵸.
0: 술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와인인데 너무 비싸요.
1: 네.
0: 양주인데 너무 비싸요. 근데 모여서 그거를
1: 쉐어하며.
0: 분배해서 한 잔씩만 마시면 그것도 괜찮잖아요. 경험이니까.
1: 완전 괜찮죠. 네. 그건 시음회죠.
0: 그렇죠. 시음회처럼.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죠. 동호회는.
1: 딱히 관심 없
0: 그게 문제예요. 예,
1: 네,
0: 그게
1: 네.
0: 문제입니다. 자, 꽃, 별이 지나 공연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언제 끝나죠?
1: 8월 23일. 아직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0: 공연하다 보면 뭐 생기는 에피소드 같은 거 없습니까?
1: 사실 저희 공연이 이렇게 아주 막 가벼운 내용의 또 공연이 아니다 보니까
0: 그래요.
1: 항상 초긴장 상태로 공연에 임하고 있어서 재밌는 에피소드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막 실수 이런 거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0: 실수가 벌어지면 굉장히 좀 진지한 상황에 깨질 수도 있고요.
1: 네. 근데 아직까지는 뭐 대사를 까먹는다든지 뭐 동선을 틀린다든지 이런 실수는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없습니다.
0: 그렇군요. 자, 0729님 2월에 예인이한테 장롱면허 탈출 응원을 부탁한 베테랑인데요. 연수를 잘 마치고 최근 인생 첫 차가 생겼습니다. 예인이 응원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1: 기억나요. 제가 스페셜 DJ 할 때

0: 뭔가 사연 보내주셨던 것 같은데 너무 축하드립니다. 저도 올해 진짜 진짜 진짜 면허 따보려고요.
1: 딸 거예요?
0: 진짜 따보려고요. 차가 없고 차 살 돈이 없더라도 면허는 따려고요.
1: 아 그거는 차를 살 임박해서 따는 게 낫지 않을까요?
0: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29 곧 30이잖아요. 예. 그 이제 대본이 들어오면은 그 운전을 잠깐이라도 하는 씬들이 점점 생기는데
1: 그럴 수 있겠네.
0: 제가 아예 뭐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그 아직 공개 안 된 작품에서도 운전하는 장면 이런 거를 이제 가짜 운전한 거지만 찍었는데
1: 그렇죠.
0: 와 너무 어색한 예. 거예요. 그래서 좀 따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예. 이게 사실 배우를 하게 되면 어떤 배역이 갑자기 뜰지 모르니까 네. 이것저것 준비해 놓는 건 진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네.
1: 호프에 출연한 정호연 씨도 작품이 들어와서 면허를 땄다고 그러는군요.
0: 네, 저도 인터뷰를 봤어요. 네.
1: 따고 나서 드리프트까지.
0: 그러니까요. 예. 너무 또 잘 하셨다고.
1: 아직 영화를 안 보셨죠?
0: 네, 아직 안 봤습니다. 보셨어요, 배디?
1: 저는
0: 배디도
1: 봤죠.
0: 아니 이 바쁜 와중에 언제 또
1: 시차 적응이 안 된 타이밍에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게 돼서 조조 영화로 봤습니다.
0: 우와, 예. 크게 보셨나요?
1: 예, 아 큰 데서 못 봤고
0: 그냥
1: 시간 되는 걸로. 예, 예인이 연극은 안 봐도 영화는 본다라고.
0: 그러게요.
1: 시차 적응이 이제 됐으니까 이제 가야죠.
0: 네,
1: 예, 저녁엔 계속 제가 잠을 자가지고.
0: 3주 남았습니다.
1: 아직 여유 있네요. 네. 예. 자 오늘의 코너 세상의 모든 토론 티끌 논쟁 어떤 코너인지 소개해 주세요.
0: 네 티끌같이 소소하고 저절하고 쓸데없는 논쟁을 저희 둘이 토론해서 배트만의 결론을 내드리는 코너입니다. 세상에 널려있는 다양한 주제 받고 있으니까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금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티끌 논쟁 주제 채택되면 선물 저지 밀크 푸딩 보내드려요.
1: 네 자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0: 네 첫 번째 사연. 사람들의 리즈 시절 나이는 몇 살일까요?
1: 네.
0: 태환님. 중년 배우들의 현재와 과거 리즈 시절을 비교하는 영상들이 많은데요. 사람의 외모, 리즈 시절 나이대가 보통 언제일지 궁금하더라고요. 배성재 정예인의 리즈는 몇 살 때죠? 예쁜 나이 25살이라는 노래가 있는 것처럼 25이 보편적인 걸까요?
1: 리즈 시절이라는 용어가 네. 약간 뭐랄까 전성기 시절,
0: 그쵸?
1: 뭐 내가 제일 예뻤던 시절 이런 식으로 약간 바뀌는데 이 용어가 축구계에서 나온 건 알고 계신가요?
0: 배디가 얘기 옛날에 네. 지혜언니랑 같이 더잡기 주시할 때 얘기해 주셨었는데
1: 특히
0: 리즈라는 선수가 있었다.
1: 팀이에요.
0: 아 팀이구나.
1: 축구팀 리즈 유나이티드. 예. 그래가지고 이게 특히 이제 여배우들이 많이 써요. 왜냐면 리즈 하면 약간 여자 이름 같잖아요.
0: 네.
1: 그래가지고 약간 여배우들의 리즈 시절 이래가지고 조금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어감이 느껴지는데 알고 보면 리즈 유나이티드라는 팀에서 나온 말입니다.
0: 그 팀이 왜 이렇게 점점 꽃 피우던 어떤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1: 뭐 얘기하기 좀 길어지긴 하는데 어떤 선수가
0: 네.
1: 리즈라는 팀에 있다가 다른 팀으로 갔어요.
0: 네.
1: 근데 여기서는 그만 못하니까 사람들이 아, 저 선수 리즈 시절엔 잘했는데 리즈 시절엔 진짜 잘했는데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다가 리즈 시절이라는 말이 좋았던 어떤 시기를 그래서 사실 정확히 말하면 전성기까지는 아니고 예, 왜냐면 나이대가 전성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나이인데 그때가 그냥 더 좋았던 거니까 예, 그렇게. 근데 요즘은 예, 러블 리즈 시절
0: 그러네요. 리즈 시절입니까? 러블 리즈에도 리즈가 네. 들어가네요.
1: 그렇죠. 이제 두 가지죠. 러블 리즈 시절이랑 네. 리즈 유나이티드 시절. 자, 아무튼 정예인 씨는 리즈 시절이 지금이죠?
0: 전 지금이 제일 난 것 같아요. 여러모로.
1: 아, 러블 리즈 시절보다?
0: 네.
1: 외모도?
0: 외모도.
1: 외모도 그렇고?
0: 저는 가끔 이제 러블 리즈 시절 영상을 보면 저희 이제 이중엽 대표님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막 들어요.
1: 왜요?
0: 이런 나를 왜 데뷔시켰지? 이런 생각?
1: 어허.
0: 그러니까 뭐 그때만의 풋풋한 어떤 그런 느낌이 있지만 워낙 나이가 어렸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조금 더 예쁜 친구들이 많았을 텐데
1: 네.
0: 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데뷔시켜줘서 지금 이렇게 배텐 시절도 보내고 있고 지금 이렇게 뭐 이모 시절도 보낼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이중엽 대표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1: 리모 시절을
0: 네.
1: 지금
0: 리모 시절
1: 지금이 딱 리모 시절 리즈 네. 시절보다 리모 시절이

0: 더 좋다.
1: 네네네네네.
0: 그렇군요. 네. 자 아무튼 저는 뭐 리즈 시절 당연히 지났고요.
1: 예. 베디가 생각하는 베디의 리즈 시절.
0: 저의 리즈 왜 빵 터지? 저의 리즈 시절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 이제 남들이 보기에 리즈 시절은 당연히 2012-13 시즌.
1: 말랐을 때.
0: 그렇죠. 살이 좀 빠졌을 때. 예. 베텐 1년 차 때도 리즈라고 하기에는 그때보다는 조금 더 들었었고 저 형은 지름 선수 때가 전성기였다라고 하십니다. 지름 선수 안 했습니다.
1: 그렇죠. 그 100.1kg였나요? 100.2kg였나요?
0: 100.1.
1: 네, 100.1kg 시절을 굉장히 그리워하세요.
0: 그게 이제 베텐의 리즈 시절이죠.
1: 네, 베텐 리즈 시절.
0: 예, 그냥 앉아 있기만 해도 빵빵 터졌다고 했거든요.
1: 특히 볼이 빵빵 터지는 거 아닌가요? 예,
0: 가장 웃음에 인색한 베텐 가족이 정용국이었거든요. 남을 웃기는 데는 일가견이 있지만 본인이 네. 빵 터지는 게 되게 적고 항상 시니컬하고 어두운데 문 열고 들어올 때 터져요.
1: 아 진짜.
0: 저의 리즈 시절 때는.
1: 너무 좋다. 진짜 웃음을 주는 베디였네요.
0: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정유인 씨는 외모에 콤플렉스가 있습니까?
1: 콤플렉스가 사실 진짜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냥 요 얼굴로 이제 3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이제는 막 콤플렉스 막 이런 생각도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0: 어디 콤플렉스가 있었는데요?
1: 저는 입이 좀 작은 것도 콤플렉스였고
0: 작아요?
1: 네. 그 눈이 짝짝인 것도 콤플렉스였고
0: 짝짝이에요?
1: 네. 그게 이렇게 잘 모르시잖아요.
0: 본인만 아는 거 아닙니까?
1: 그쵸. 콤플렉스라는 게 그렇죠. 나만 아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약간 좀 비대칭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러블 리즈 시절에 그 공백기가 있으면 수술하려고 그 양악 수술 막 안면 윤곽 수술 잘하는 병원 상담도 다니고 그랬어요. 진짜 그 외모 정병식이라 그러죠. 정말 그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그 얼굴 얼태기라 그러죠. 얼태기 그런 게 세게 오면은. 막 그렇게 그랬었죠. 예,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0: 예나 제대로 된 비대칭을 못 봤구나라고 하십니다. 진짜 비대칭이 뭔지 보여줘.
1: 네, 안 하길 잘했다. 네,
0: 우리가 얼탱이가 없다라고 하십니다고요.
1: 네, 뭐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그런 시절들을 좀 지나고 이렇게 이제 이모의 시기를 이제 맞이하는 요 시점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막 컴플렉스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0: 예이나 피카소 얼굴 보여줘라고 하시면 있고요.
1: 눈코 여기저기 막 있는. 네. 네.
0: 피카소의 후예들이 다 베텐러들이죠. 예.
1: 아 아닙니다.
0: 그러면 예쁜 나이라는 25살 때에는 뭐 했죠? 베텐했죠 그때도.
1: 그때 베텐 하고 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럼 나 벌써 몇 년을 한 거야? 4년을 했다고? 그건 아닐 텐데. 근데 뭐 베텐은 에서 지연이 때문에 이제 몇 번 게스트로 오던 시절이죠. 왜냐하면 제가 울림 계약이 23살에 끝났으니까.
0: 아 그렇게 어린 나이에 끝났군요.
1: 네, 이제 24살에 지금의 회사 서브라임을 들어오고 아이고. 1년 지난 25살 때니까 아 그때 뭐 했냐? 와. 25세 뭐 했어요? 여러분 저 뭐 했는지 좀 알려주세요. 기억이 안 나요.
0: 야 그렇구나. 진짜. 네. 자, 참고로 심리학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20대 중후반 사진을 가장 매력적으로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평균적으로는 25세에서 30세 정도가 리즈 시절로 많이 언급됩니다.
1: 아, 그렇구나.
0: 그렇군요. 그러면 예인 씨는 사실 지금이 리즈 시절이라고 볼 수가 있고
1: 예. 네, 뭐 여러모로 그냥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게 남은 인생 잘 살겠지 그럼요. 이런 마음입니다.
0: 여자들이랑 남자들은 리즈 시절 좀 다르게 느끼나요?
1: 그런 것 같아요.
0: 예인 씨가 느끼기에 남자들은 리즈 시절이
1: 개인적으로 저는 남성분들은 이 여자들은 조금 더 뭔가 성숙함이 빨리 찾아오잖아요. 근데 이제 남성분들은 약간 이렇게 몸과 마음이 모두 다 뭔가 이 시기가 잘 맞아떨어지는 게 20대의 어떤 그런 혈기왕성할 때보다는 이제 30대를 좀 넘어가서 조금 더 어른이 된 시기가 남성분들은 얼굴 선도 굵어지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머리에 찬 것도 많아지고 이러면서 좀 더 이제 멋있어지지 않나.
0: 30대 초중반 그러면?
1: 네 저는 솔직히 남자는 40대부터라는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늦나요?
0: 늦죠. 예.
1: 저는
0: 일단 40대부터는 몸이 좀 힘들어요.

0: 몸이 힘든데 예. 거기서 오는 어떤 인생을 대하는 태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1: 40대 이모 붙였냐고 하신 분 있고 배영은 아직도 철 안 들었다라고 하신 분 있고
0: 그러니까 오빠는 이제 곧 이제 뭐 부록의 나이를 지나서
1: 그렇죠. 지천명을 네. 또 바라보고 있죠.
0: 지천명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진짜 살면서 생각도 안
1: 하면서 아니 나이로 빵 터져?
0: 50대. 그러니까 저는 배디의 40대가 되게 멋있었다 생각했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뭐 남자는 30, 40대가 멋있지 않나.
1: 그렇군요.
0: 네.
1: 예. 저 형은 이제 무록이 생길 나이다. 무록이 어디 생겨?
0: 예. 아, 너무 웃겨.
1: 돼지 천명 차단해드리고요.
0: 예. 네.
1: 자, 아무튼 30대 초중반 이모부를 찾는구나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0: 아유 감사하죠.
1: 아직은 그 이모부를 찾는 그런 타이밍은 아니죠.
0: 근데 진짜 솔직히 맞아요. 그렇게 별로 이게 연애에 큰 그 니즈가 없어요 제가.
1: 지금 시간도 별로 없죠.
0: 바빠요 너무.
1: 아 이거 제일 위험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한 4, 5년이 흘러가거든요.
0: 배디가 나한테 그 땡톡으로 해줬던 얘기 말해도 돼요?
1: 뭐요?
0: 저한테 결혼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1: 아, 아쉽게도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 잠시 후에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비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우체통엔 우편물만 넣을 수 있을까요? 이젠 아니죠. 에코우체통으로 바뀌면서 달라졌습니다. 기존 우체통은 투함구가 하나였지만 에코우체통은 투함구가 두 개죠. 한쪽엔 우편물을, 다른 한쪽엔 폐의약품이나 다 쓴 알루미늄, 커피 캡슐을 넣을 수 있는데요. 특히 폐의약품은 물약을 제외하고 일반 봉투나 전용 회수봉투에 넣어 밀봉한 뒤 겉면에 폐의약품이라고 써서 넣으면 됩니다. 또 서울에선 일반 쓰레기나 재활용품으로 버리기 어려운 폐토너를 가까운 우체국에 가져가면 회수해 재사용할 수 있게 되살린다니까 우체국의 변신이 참 반갑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0: 혜성재 FM 2부가 시작됐습니다. 아주 쓸데없고 소소한 티끌 같은 주제로 토론을 펼치는 티끌 논쟁 정예인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의 리즈 시절 나이는?
1: 뭐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
0: 10년 정도?
1: 10년 정도 리즈인 것 같다.
0: 꼭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그때 이제 가장 또 에너지가
1: 맞아요.
0: 넘치기 때문에
1: 네.
0: 뭔가를 크게 성장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1: 네.
0: 그래서 결혼 언제 해야 된다고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빨리 하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자, 다음은 어떤 주제죠?
1: 네, 가족여행에서 여행 계획은 누가 짜는 게 좋을까? 이은영님. 저희 가족 여행 계획은 무조건 엄마인 제가 짜요. 이번 오사카 여행에도 제가 짰는데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너무 피곤합니다. 가족 여행 계획은 누가 짜는 게 좋을까요? 트렌드에 빠삭한 집안 막내? 장녀나 장남? 집안 최고 결정권자인 부모? 사이좋게 나눠서 짜는 게 좋을까요? 뭐가 맞을까요?
0: 일단 그동안은 계속 엄마가 짜오신 건 뭐 가족들이 다 불만이 어떻게 있었던 건지 뭔지 모르겠네요.
1: 저는 진짜 누가 계획 짜주면 그 나머지 계획 안 짠 가족 구성원들은 군소리 없이 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0: 맞죠?
1: 네. 네. 짜준 게 어디야?
0: 그러니까 이거 의견이 너무 많은 게 문제지. 의견이 아무도 없이 그냥 아, 엄마가 알아서 해. 막 이러면 이제 끌고 다니는 건 짜증나는데
1: 네.
0: 그동안 엄마가 짠 거에 큰 불만은 없었던 것 같지만 이제 엄마 본인이 지금 피곤하신 거죠. 예. 요럴 때.
1: 요럴 때는 이러면서 가족 여행을 점점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0: 아
1: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식들이 철이 들어가지고 아 내가 좀 힘들더라도 여행 계획을 내가 짜서라도 부모님이랑 좀 시간을 보내야겠다 하는 시기가 다시 돌고 돌아오면은 이제 부모님들 모시고 여행을 가게 되는 그 루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채팅창엔 군말 하는 사람이 짜자 가족 중에 최고 제2가 짜야 된다.
1: 그게 제일 좋죠. 제2가 있으면 제일 좋죠.
0: 네. 그 여행에서 뭔가를 먹고 마시고 보고 뭐 이거를 제일 원하는 것들을 이제 받아가지고
1: 그쵸.
0: 그거를 짜야 되는 건데
1: 네.
0: 휴가 이번엔 갔나요? 못 갔죠?
1: 네, 못 가서 이번에는 그냥 저 연극 끝나면은 부모님이랑 동생이랑 해서 그냥 국내로 좀 다녀오려고요.
0: 아 국내.
1: 네.
0: 국내가 사실 제일 만만하고 편하고 네. 저렴하고
1: 그냥 좀 쉬려고요.
0: 예, 쉬러 가는 거는 국내가 짱입니다.
1: 네.
0: 해외 나가면 아무리 휴양지로 와도
1: 맞아요.
0: 다니고 싶거든요.
1: 맞아 맞아.
0: 야, 손해보는 마음 때문에
1: 맞습니다.
0: 어디라도 좀 다녀야 되지 않나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되는데 국내 가면 그냥 누워 있어도 되죠.
1: 그렇죠.
0: 그럼 지혜는 탈락이다라고 하시면 되고
1: 지연이랑은 뭐 얼마 전에 다녀왔으니까. 네.
0: 그렇죠. 일단 이도쌤 같은 사람은 빼야 된다. 따라가다 지친다라고 하신 분 있고 파워제이.
1: 오.
0: 예, 디테일하게 짠.
1: 몇 분 단위로 막 짜시는 거예요?
0: 디테일하게 짜기도 하지만 여기를 반드시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어떤 담벼락에서 벽치기 키스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1: 우와 예. 진짜?
0: 그런 얘기는 안 했나? 담벼락 키스 존 얘기했던 것 같은데.
1: 담벼락을
0: 제가 얘기했던 것 같고요. 예. 하여튼 모든 여행에 네. 굉장히 답사 스타일로
1: 우와.
0: 공부도 해야 되고.
1: 우와. 예. 뭐 그 수학여행 아닌가요 그거는?
0: 그렇죠.
1: 네.
0: 거의 그 느낌으로.
1: 좋네요.
0: 예.
1: 네.
0: 자, 가족여행 할 때 누가 짜요? 계획은?
1: 저희는 그냥 그걸로 저희 가족여행을 한 번 갔는데 이제 제가 다 크고 나서 그걸 했어요. 그냥 그거 뭐라 그러죠? 가이드랑 같이 다니는 거.
0: 아.
1: 코스를 짜주는 걸 뭐라
0: 패키지로
1: 그러죠?
0: 갔다가?
1: 패키지, 네네.
0: 어.
1: 패키지로 갔어요.
0: 패키지로 가면 뭐 이렇게 좀 불편하고 그러진 않았습니까?
1: 네, 대신 패키지로 가되 그 패키지에서 하고 싶은 것만 가족들끼리 의논을 해서 그 패키지를 싹 다 돌지 않고 하고픈 패키지 안에서도 그 코스 안에서도 하고 싶은 것만 몇 개 골라서 일찍 숙소에 들어와서 좀 쉬는 느낌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좀 짜서 했어요.
0: 아 중간중간 빠져도 되는
1: 네,
0: 패키지로?
1: 네, 네.
0: 선택적으로 하면 사실 패키지가 편하죠.
1: 네 약간 맞아요. 자유 패키지 같은 느낌이죠. 가이드가 저희가

0: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코스만 가주는 요런 패키지를 좀 신청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자.
0: 근데 진짜 좋았어요. 그렇게 했을 때.
1: 그래요?
0: 왜냐면은 좀 전날에 부모님이랑 얘기를 늦게까지 하다 늦게 자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락을 해서 좀 앞에 일정을 좀 지우고 그냥 점심부터 코스를 시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유동적으로 하니까 좀 좋더라고요.
1: 가서 꼭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맛집이에요? 아니면 액티비티예요? 아니면 쇼핑이에요?
0: 어떤 나라를 가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동남아로 갔기 때문에 쇼핑을 해야 대한 그런 니즈는 없었고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구경하고 이렇게 좀 가면 무조건 해야 되는 몇 가지 있잖아요. 뭐 이렇게 황금다리를 봐야 된다든지 이렇게 연꽃 같은 이런 거뭐 등을 좀 띄워야 된다든지 이런 거를 하고 싶은 걸네 명이서 좀 상의를 해서 진짜 하고 싶은 거몇 개를 정해서 갔어요. 그 제일 중요한 건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먹는 거. 동생이 먹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음식을 되게 신경 많이 썼어요.
1: 아하. 사진 찍는 거를 되게 중요시하는 가족들일 경우에는 사진을 잘 찍어줘야 되죠.
0: 제가 그래서 동생 사진 잘못 찍어서 많이 혼났어요.
1: 아, 연예인인데 오히려 동생 사진을 못 찍어요?
0: 저는 진짜 예쁘게 찍었다고 생각해서 딱 보여주면은 동생이 이렇게 하고 그냥 핸드폰 가지고
1: 아,
0: 갔어요.
1: 그래요? 찍히는 거를 좋아하는구나.
0: 그냥 뭐 동생이 막 사진 찍는 걸 그렇게 즐겨 하진 않는데 그래도 동생도 오랜만에 해외를 가는 거니까 좀 이제 본인의 SNS에도 사진을 좀 올리고 하고 싶을 것 같아서 이제 서로 이렇게 좀 찍어줬는데 저는 동생이 찍어준 사진이 다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똑같이 찍어줬다고 생각했는데
1: 아, 이모 감성.
0: 동생은 막안 좋아하더라고요.
1: 지혜 씨도 사진 별로 안 좋아했었죠?
0: 맞아요. 다 흔들렸다고.
1: 지는 대충 찍어도 이쁘니까라고 하신 분 있고.
0: 아니에요. 진짜 그렇진 않고.
1: 두 명이나 벌써 컴플레인이 있으면 사진을 못
0: 그러니까
1: 찍는 게 맞네요.
0: 내가 효인이까지 그러니까 내가 지윤이 사진을 진짜 못 찍어줬나 이런 생각이 좀
1: 아,
0: 들더라고요.
1: 범인 맞았네.
0: 근데 이번에 이시가키 여행 갔을 때는 지윤이가 제 눈치를 보느라고 마음에 안든 티를 안낸걸 수도 있겠지만 이번엔 진짜 좋다 그랬어요. 잘 찍었다 그랬어요. 지윤이가.
1: 자꾸 같이 안 가주니까 컴플레인을 줄였네. 내가
0: 지윤이가
1: 얘한테 덜 뭐라 그래야겠다.
0: 네, 이번에는 진짜 그리고 저는 일단 찍어달라고 진짜 군소리 없이 싫은 티도 안 내고 다 찍어준단 말이에요.
1: 아, 지혜 씨가 이제 여행 같이 안 가줄까 봐 눈치 보고 어느 순간 이제 지혜 씨가 눈치를 보네요.
0: 지연이 제 눈치 본지 오래됐어요. 제 눈치를 많이, 근데 또 언니가 저를 많이 맞춰줘서 그런 것 같습니다.
1: 삼각대 이모부를 찾으면 된다라고 하신 분 있고. 자, 가족 여행에서 여행 계획은 어떤 사람이 짠다?
0: 가족 계획 잘 짜고 하고 싶은 거 많은 사람이 짜야죠.
1: 그렇죠.
0: 그리고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은 군말 없이 따라줘야 한다.
1: 군말 할 거면 네가 짜.
0: 그쵸.
1: 그렇죠. 자, 다음 주제.
0: 사진이 낫다 대 실물이 낫다. 더 듣기 좋은 말은? 사진 미남님. 사진이 실물보다 못하면 남는 사진이 아쉽고요. 반대로 사진은 기가 막히게 잘 나오는데 실물보다 사진이 낫다는 말 들으면 그것도 싫잖아요. 사진보다 실물이 낫다 대 실물보다 사진이 낫다. 어떤 말을 듣는 게더 나을까요?
1: 예인 씨는 어떤 말을 많이 듣습니까? 어? 와, 화면보다 훨씬 예쁘시네요. 이런 말 들어요? 아니면 어떻게 반대로 들어요?
0: 거진 연예인을 하면서 한 10년 동안은 실물이 훨씬 낫다는 얘기만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듣는 거는 화면이랑 실물이랑 분위기가 다르다?
1: 분위기가 다르다.
0: 네. 뭐가 더 낫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는 그냥 뭔가 화면에서 봤을 때랑 느낌이 되게 달라요. 이런 느낌.
1: 제가 아나운서 처음 됐을 때 이제 저는 그냥 민간인으로 살다가 갑자기 화면에 나오는 사람이 된
0: 네.
1: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나운서 선배들을 만났을 때 와, 실물이 훨씬 나으시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0: 네.
1: 어떤 교육하시는 선배님이
0: 네.
1: 아나운서들 만났을 때는 실물이랑 화면이 똑같으시네요.
0: 똑같으세요.
1: 이렇게 해야 제일 좋은 칭찬이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해는 잘안 됐는데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외웠거든요.
0: 네.
1: 근데 연예인들도 그런가요?
0: 뭐 그렇게 말해주면 좋죠. 그리고 뭐 와 그냥 예쁘다고 해주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 그냥.
0: 네. 뭐 화면보다 뭐 실물보다.

0: 보다는 그냥 예쁘다.
1: 예쁘다. 네. 저는 이제 평이 계속 갈리는 게 만나는 분들마다 오 화면보다 훨씬 작으신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랑 와 화면보다 이렇게 크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되게 달라요. 얼굴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0: 네, 몸 덩치가. 네.
1: 근데 저는 항상 그거를 얘기 말씀해 드립니다. 아, 그 보신 게 정확했다. 왜냐면 제가 말랐을 때도 있었고 확 쪘을 때도 있으니까.
0: 예. 그러니까 워낙 왔다 갔다를 많이 하시니까 대중분들도 좀 어려우시겠어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자, 아무튼 예인 씨가 느끼기에 실물이 낫다랑 사진이 낫다. 뭐가 더 듣기 좋다?
0: 근데 굳이 고르면 실물이 낫다가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1: 네. 굳이 고르면
0: 네 실물이 사실은 저니까
1: 그렇죠.
0: 물론 많은 사람들이 화면으로 저를 접하시겠지만 그걸 제가 생각해도 저는 화면이 진짜 잘 안 나와요.
1: 그렇군요. 네 주변에 혹시 또 사진이나 뭐 화면이 진짜 잘 나오는 사람 아니면 진짜 이거 안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 있습니까?
0: 저 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잘 안 해서 그냥 다 똑같이 나오는 것 같은데
1: 그래요?
0: 화면이랑.
1: 저처럼 이제 눈이 좀 작은 사람은 확실히 화면이 좀 덜 나오지 않습니까?
0: 배디 화면에서 되게 멋져요.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월사 외놀사. 이거는 중요한가요?
0: 완전 중요해요. 저는 완전 외놀사예요.
1: 외놀사.
0: 네. 근데 맨날 이 생방송만 하면은 무조건 오른쪽으로 찍혀서.
1: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미역 달고 나오는
0: 맞아,
1: 거죠?
0: 맞아요. 미역 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 오른쪽 얼굴 미역.
0: 네.
1: 예, 오월미.
0: 좀 여기 이거 왼쪽으로 좀 켜주세요. 여기 왼쪽에도 캠 하나 있더라고요.
1: 아 그러네.
0: 네, 왼쪽 캠으로 해주세요.
1: 저게 뭐야? 언제부터 있었지?
0: 저 언제부터가 아니라 계속 있었어요.
1: 아 연예인들이 근데 나올 때 외널사가 한 80%고
0: 맞아요.
1: 오른쪽이 좋다는 사람은 거의 별로 못 봤거든요.
0: 네, 네. 네.
1: 얼마 맞아요. 전에 나온 그 걸그룹 두 분 중에 한 분이 자기는 오른쪽이 좋다고. 드물게.
0: 와.
1: 근데 대부분 외널사더라고요.
0: 맞아요. 네. 지혜 언니가 오월사예요.
1: 아.
0: 그래서 저랑 지혜 언니가 방송할 때 진짜 잘 맞아요.
1: 쿵짝이 잘 맞는구나.
0: 제가 지혜 언니 항상 왼쪽, 저희 오른쪽 항상 지혜 언니에서 서로 마주보고 얘기하면 예쁜 쪽 얼굴이 화면에 나오기 때문에.
1: 이 카메라를 쓰잖아요. 그럼 네. 저랑 예인 씨가 마주보는 걸로 샷이 안 잡혀요.
0: 아 진짜.
1: 서로 한 곳을 보고.
0: 진짜
1: 그렇습니다.
0: 네. 네.
1: 자, 그래서 굳이 더 듣기 좋은 말은
0: 실물이 낫다가
1: 실물이 낫다가 낫다. 좋죠. 굳이 얘기할 거면
0: 그러니까
1: 네. 와, 와, 근데 진짜 영상이 훨씬 나으시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긴 하겠죠.
0: 그렇죠, 거의 없죠.
1: 네. 지혜는 웬인플인가요, 오인플인가요 물어보신 분 있어요.
0: 어느 쪽이더라?
1: 웬인플 같은데.
0: 왼쪽이었던 이렇게 잡았던 것 같은데.
1: 그렇죠, 그렇죠. 웬인플 같아요. 네. 예. 자, 다음 주제.
0: 친구의 애인이 운전하는 차에서 이성인 나는 어디에 앉아야 할까? 스무스킹. 뭐야? 왼쪽에서 잡아주셨어요.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네, 땡티브에서 본 논쟁인데요. 친구의 남자친구가 운전하는 차에서 이성인 나는 어디에 앉아야 할까요? 친구는 같이 동승하지 않습니다. 조수석에 앉는 건 또 좀 아닌 것 같고.
1: 그렇다고 이게 무슨 보라 구도가 왜 이래? 근데 서로 다 왼쪽을 보고 있어.
0: 이게 뭐 이상한가? 이상해요?
1: 네?
0: 여러분?
1: 이상하진 않은데 어색하죠. 왜냐면 서로 같은 데를 보고 있어요.
0: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은?
1: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0: 그러면 서로 다른 방향을 봐. 보고 있는데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근데 확실히 이쪽에 뭐 좋긴 하네요.
1: 신선하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둘이 버스 탔나요? 라고 하신 분 있고.
0: 너무 네. 웃기네. 네. 하여튼 뭐 조수석에 앉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뒷자리 상석에 앉으면 남자친구를 기사 취급하는 것 같고 어느 위치가 맞죠?
1: 친구의 남자친구가 운전하는 차.
0: 네.
1: 친구가 안 탔어요. 일단 친구가 안 탔으면 웬만하면 나도 안 타는 게 좋죠.
0: 그렇긴 한데 네. 일단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친구와 내가 엄청 친한 사이면 조수석 앉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이 친구가 뒤늦게 타. 지금은 안 탔지만 뒤늦게 걔를 태우러 가고 있어. 그러면 무조건 뒤에 앉는 게 맞다고 봅니다.
1: 이상한 구도가 됐네요.
0: 지금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1: 예. 예인 씨는 저를 보고 있고 저는 딴 데를 보고 있고 그냥 앞뒤가 바뀌어 제가 앞에 앉았습니다.
0: 저를 봐보세요, 배디.
1: 예? 이렇게?
0: 그럼 괜찮은 것 같은데?
1: 뭐 하겠...

0: 괜찮아.
1: 지금 배디가 나보면 괜찮아요.
0: 그래요?
1: 네.
0: 아닌 것 같습니다.
1: 아닌가요, 여러분?
0: 아무튼.
1: 예. 그렇죠. 이건 괜찮은데.
0: 알았어, 알았어. 네, 왼쪽 잡아드릴게요.
1: 네. 네. 네. 오늘만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재밌네요. 네, 오늘만 이렇게.
0: 이렇게.
1: 성재 오빠가 창문을 보면서 방송하면 저희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0: 아, 내가 바깥 창문을 보면 되겠구나.
1: 네.
0: 야, 오늘 목동 밤하늘 깜깜하고 좋네. 네.
1: 아, 웃겨. 네. 네, 좋네요.
0: 자, 얘기해 보세요. 네.
1: 그래서 마저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그 친구를 태우러 가는 과정이면
0: 네.
1: 이제 무조건 뒤에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친구랑 진짜 너무 친한 사이면 그냥 친한 친구 남자친구 조수석에 탈 수 있다고 생각해요.
0: 일단 뒷자리 상석에 앉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같고요.
1: 그거는 좀 예. 진짜 기사님 취급하는 느낌이잖아요.
0: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외널사거든요. 저도 좀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1: 베디가 그런 게 어딨어요.
0: 구도를 떠나서 제가 외널사예요.
1: 베디 왜 외널사예요? 네? 어떤 부분이?
0: 저도 비대칭입니다. 오른쪽 얼굴이 좀 내려가 있어요.
1: 아 진짜?
0: 예. 그래서 원래 제가 좀 다운된 얼굴이긴 하지만 이렇게 오른쪽이 좀 더 우울합니다.
1: 오른쪽이 좀 더 크구나 턱이 왼쪽이 좀 더 얄쌍하고
0: 그렇죠
1: 그러네 예. 지금 보니까
0: 늙어서 그래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예.
1: 자, 형은 그냥 비대나에
0: 저 형 캠은 끄자 비대랑 무슨 상관이야
1: 비대칭 하지 말고 그냥 비대나에
0: 자, 아... 대부분 사람들이 왼쪽이 나아요
1: 왜 그럴까요?
0: 보통 그래요.
1: 왜 그런 거예요?
0: 예, 모르겠어요. 근데 오른쪽이 나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왜 그럴까? 그게 더 궁금합니다.
1: 그러면
0: 좌뇌 우뇌가 혹시 바뀌어 있나?
1: 베디도 이렇게 뭔가 그 이제 다영 언니를 이제 만나실 때 좀 예쁜 쪽 얼굴로 보이고 싶다 이런 생각하면서 데이트 하신 적 있어요?
0: 하죠.
1: 진짜로?
0: 네.
1: 와, 내가 다영이 꼭 오른쪽에 있어야지 이렇게 내 예쁜 왼쪽을 보여줘야 되니까.
0: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운전을 하다 보면 제 오른쪽만 보게 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오른쪽을 보여줄 거면
1: 네.
0: 차라리 이렇게 딱 반 프로필만
1: 뒷면.
0: 보여주는 게 나아요. 이게 문제가 약간 우측샷으로 나올 때가
1: 45도 각도.
0: 그게 별로고 별론 거고 아예 오른쪽만. 그 프로필 절반만 보여주는 게 차라리 낫다.
1: 아 진짜 이런 거 알고 있다라는 게
0: 정말 꼴값 떠내라고 하신 분 있고요.
1: 끔찍하다 사기, 형.
0: 사기 결혼 구속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요.
1: 아주 너무 웃기다.
0: 반성제로 사기쳤다.
1: 아주 너무 재밌다.
0: 아저씨 그냥 별로예요라고 하신 분.
1: 아니 그런 걸 또 어떻게 또 연구를 하신 거예요?
0: 노력한 새신랑이라고 하신 분이
1: 그렇게 노력했네.
0: 20년 방송 정수를 쏟아부었습니다.
1: 와 하긴 베디도 TV에 오래 나오셨으니까 재밌네요.
0: 주제로 돌아가서
1: 네.
0: 제가 보기에는 그 조수석에 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먼저 나를 먼저 태우고 여친을 데리러 간다. 동선상. 어색하게 굳이 여친을 먼저 태우고 날 태우러 온 게 아니라면 일단 내가 조수석에 타는 게 맞고
1: 아,
0: 대신에 내 친구가 탈 때쯤엔 조수석을 당연히 양보해 줘야죠. 내가 뒤로 갈게 이렇게.
1: 그렇구나. 저는 뭔가 그 제 친구를 태우러 가는 길이면 저 그냥 뒤에 얘기하고 이 친구 타야 되니까 나 그냥 내가 뒤에 탈게 하면은 그 친구도 나를 기사 취급하는 이렇게 생각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그렇게 막 남자친구가 나도 데리고 오고 내 친구 데리러 오고 이런 정도로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면 그냥 뒤에 타도 상관없다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0: 친구의 남자친구랑 나랑 내 친구랑 이렇게 되면은 뒤에 둘 다 타게 되지 않나요? 보통?
1: 어떻게?
0: 남친이 운전만 하고 뒤에 여자 둘이 타지 않나요?
1: 아니죠.
0: 아니에요?
1: 네.
0: 옆에 한 명 타야 돼요?
1: 그러지 않을까요?
0: 그런가?
1: 네.
0: 조수석에 내 흔적을 남기는 여자들.
1: 그거 이상한 거죠. 무슨 흔적을 남겨?
0: 틴트가 떨어져 있다거나.
1: 왜 그러는 거야?
0: 눈썹이 떨어져 있다거나.
1: 속눈썹 붙인 거?
0: 머리띠.
1: 왜 그러는 거예요? 아 제가 안 그래도 그런 주제로 만든 영상을 제가 하나 봤거든요. 이제 예. 웃자고 만든 영상인데 딱 조수석에 타서 갑자기 머리를 빗고 그 여사친이 그 머리빗은 머리가 빠지잖아요. 여자 머리는 네. 누가 봐도 긴데 막 머리를 빗고

0: 갑자기 틴트 바르다가 틴트를 떨어뜨려서 요 사이에 빠져가지고 아못 꺼내겠다고 그냥 두고, 그리고 갑자기 향수를 뿌리고 뭐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은 걸러야 된다. 뭐 약간
1: 싱싱미역 뿌리기.
0: 이런 그런 제가 영상을 봤는데 진짜 이런 사람이 있나 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1: 그건 거의 강아지 영역 표시한 거 아니냐.
0: 진짜 그 수준으로 진짜. 네, 완전 여우죠, 여우.
1: 아, 암살 시도한 거네.
0: 암살 시도한 거죠, 진짜.
1: 그러네. 그래서 친구 애인이 운전하는 차 어디 앉아라?
0: 뭐 둘만 가는 경우면은 조수석에 앉는 게 예의상 맞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은 그냥 불편할 것 같으면 차 얻어 타지 마시고, 그내 친구를 데리러 가는 길이면은 뒤에 앉아도 충분히 운전해 주신 남자친구분이 이해해 주실 거다.
1: 모든 사람 동승자들이 만족하는 거는 남자친구가 그 여자분한테 운전하라 그러고 남자가 뒤에 앉는 거.
0: 그것도 좋긴 하겠다.
1: 그러네. 그럼 친구들끼리 앞에 앉아서 갈수 있잖아요.
0: 트렁크에 타라고.
1: 트렁크에 타.
0: 댓글에.
1: 광고 듣겠습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 어실 원스야.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2: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3: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드입니다.
4: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5: 레드 와인 비니거 베터,
6: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베르디.
7: 리센드처럼 상큼하게 굿, 베터, 베르디.
8: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9: 카사베르디.
10: 발효식초 광고.
1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서울에서 왔습니다.
3: 경남서 왔어요.
2: 아따 반갑소이. 전라도에서 왔어라. 타 지역에서 대구 모빌리티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200만 원 지원.
4: 취업하고 지원받고 성장하고 오오.
5: 대구 잡고 쓰리고.
2: 대구 잡고 쓰리고. 9월 30일 마감.
6: 레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레노.
7: 배텐의 영원한 막내 소혜가 배성재 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에 대해서 한문철 블랙박스, 서울우유에서

0: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1: 안녕하세요. 딘딘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라디오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2: 배성재 텐 오늘 티끌론쟁 정예인 씨와 함께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고라니 외널싸캠 고정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
3: 좋다.
2: 너무 근데 왼쪽 측면 아닌가?
3: 아니요. 너무
2: 약간
3: 좋네요.
2: 청취자와 한번 눈 맞춰주세요. 여기. 네. 외널싸인데 모자 써서 티가 제대로 안 난다라고 하신 네. 분 있고. 좌소녀 우이모라고 하신 분 있고요. 지금 뭔가 구도가 뉴스 구도 같다고 하신 분도 있고요.
3: 저 뭔가 그런 것도 한번 진행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멋있게 하는 거.
2: 한번 해보세요. 보고. SBS 뉴스입니다.
3: 안녕하세요.
2: 카메라 보고 해야지.
3: 안녕하세요. SBS 뉴스 정예인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날씨는 매우 덥습니다.
2: 자, 고라니우스 잘 들었다라고 하신 네. 분 있고 제가 지금 뿔테 안경을 썼는데 안경 쓰니까 노래 못하는 성시경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잘 자요. 네. 자, 세상의 모든 토론 티끌론쟁 많이 보내주세요. 끝인사.
3: 네, 끝곡은 없고요. 소중하겠습니다. 꿈에서 연애하세요. 잘 자요.

0: 그 사람은요 응원도 하고요 야야 그 사람은요 잘 웃고요 그 사람은요 바로 저예요 봉태규 매일 아침 9시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안녕하세요 임소양입니다 화제의 연극 타인의 삶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윤나무, 이동희, 정승길, 장승조, 우정원 그리고 저 임수양 등 실력파 배우들이 함께합니다. 9월 13일까지 LG아트센터 서울 U플러스 스테이지에서 14세 이상 관람가 극장에서 만나요.
2: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안녕하세요. 코리안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5: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평소에 고민하는 것들은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아끼고, 살을 빼고 싶으면 덜 먹고, 물론 실천하는 게 어렵지만 이렇게 생각 정리부터 하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는데요.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일단 뭐 복잡한 머릿속을 싹 정리한 다음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플한 게 베스트인 밤, 딘딘의 뮤지카입니다.

자, 베란다 프로젝트의 괜찮아로 7월 31일 금요일 딘딘의 뮤지컬이 시작했고 전 DJ 딘딘입니다. 아, 우리가 평소에 고민하는 것들은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아끼고 살을 빼고 싶으면 덜 먹고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면 가닥이 잡히는데 이게 의지가 있어야죠. 예. 이러면 사실 너무 쉬운데 예. 쉽지 않죠. 그리고 특히나 뭐 나이를 점점 더 먹을수록 대사가 느려지면서 같은 양을 먹고 같은 양을 운동을 해도 그게 원래 빠지던 속도 뭐 이런 거랑 비교하면 또 다르니까 예. 실천까지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아, 일단 몸을 일으켜서 밖에 나가서 리프레시부터 하냐 해주셨는데 아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저도 뭐 운동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일단 누우면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일이 좀 일찍 끝나서 아 오늘 운동을 가야겠다 하면은 그냥 집에 가자마자 바로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가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약간 아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집 문 밖을 나가서 뭐 차를 탔어 만약에 헬스장을 가려고 그럼 사실 거기서 아 그냥 집으로 들어가자 하고 들어가는 일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와라. 아 일단 나오면 예. 근데 이제 눕는 순간 한 10분만 있을까 하다 보면 또 30분 되고 예, 그러다 보면 아 오늘은 그냥 스킵할까 뭐 이렇게 되니까 예. 자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잠시 후 2부에선 슬리피 벌그씨와 함께하는 냉정과 열정 사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질러!

0: 하면 하하리.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모처럼 부모님이랑 데이트했다. 엄마가 여름 샌들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구경도 하고 제일 잘 어울리는 걸로 선물해드렸다. 너무 마음에 드셨는지 소녀 같은 얼굴로 계속 거울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 어때? 괜찮아? 이거 너무 예쁘다.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오혁의 소녀였고요. 지윤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어머님께 여름 샌들을 선물해 드렸더니 소녀처럼 웃으면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데요. 효도하셨네요. 예. 참 별거 아닌데 이런 것들 뭐 엄청 고가가 아니더라도 뭔가 이런 선물을 해주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저도 옛날에 기억이 남는 게 그 크록땡에서 뭐 PPL 같은 느낌으로 이제 SNS에 이제 업로드 해주는 건이 들어왔는데 그걸 이제 엄마한테 제가 선물로 주는 걸 좀 찍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그때 엄마한테 이걸 선물로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어머 이거 너무 편하다 하면서 막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별거 아닌데 내가 이런 거에 이렇게 좋아하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뭐니 뭐니 해도 예, 현금 드릴 때가 가장 행복해 하시죠. 예. 근데 뭐 작은 것들도 사실 우리가 선물 줄 때 그래도 좀 좋은 거를 줘야 돼라는 생각이 잘 못 하는데 작은 것들도 충분히 좋아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연 보내주신 지윤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나눠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이나 실시간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데스노노 그리고 이찬혁의 파노라마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 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요. 3415님이 이 시간은 아이랑 늘 함께 잠드는 시간이라 오후 4시까지만 라디오를 듣는데요.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난 늦게 퇴근해서 딘딘 라디오 듣는데 자기는 안 들어봤지. 그 말에 처음으로 이 시간대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을 위해 밤늦게까지 고생한 강서방 고맙고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는데 남편분이 참 센스가 있으시네요. 예, 뭐 요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감성이 그래도 있으신 분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 행복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잠시 후 2분은 슬리피 벌구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냉정과 열정사회 준비되어 있고 저는 다비치의 팡팔에 솔리드의 잠든 널 포켓 속에 이렇게 두 곡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직하이.
1: 여러분, 능정가이성, 이것이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상황을 보세요. 그리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으세요.
2: 아니에요, 공감이 먼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아픈데 냉정이고 이성이고 찾을 수가 있을까요? 위로와 공감, 이것이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아시겠어요?
3: 자, 뜨거운과 차가운, 지금은 어떤 선택이 필요할까요? 냉정과 열정 사이. 자, 냉철가이 벌구씨, 열정가이 슬리피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반갑습니다. 냉철가이 벌구라고 합니다.
4: 반갑습니다. 열정가이 아이 둘 아빠, 애 둘 댓
1: 데리
4: 슬리피입니다. 육아 마스터.
3: 네, 육아 마스터.
4: 육아 마스터. 대한민국 육아 넘버 원.
3: 생각보다 근데 그 육아 콘텐츠가 반응이 괜찮은데.
4: 생각보다죠. 네,
3: 그치, 생각보다 괜찮지. 형,
4: 아, 많이 떨어졌어요.
3: 아, 그러니까.
4: 많이 떨어졌습니다, 조회수가.
3: 쓸데없는 거 좀 해가지고.
4: 네. 쓸데없는 거 하고 있어요.

0: 어때요? 그 요즘 콘텐츠는 근데 생각보다 그건 있는 것 같아. 확실한 니즈는 있어. 구독자들이 아이들을 너무 예뻐해요.
1: 맞아요.
0: 확실해 그거. 그러니까 뭐냐면 형을 보고 싶어하지 않아.
2: 맞습니다.
3: 맞아요.
2: 말 줄여라.
3: 정확해.
0: 애들을 보고 싶은데 거기서 형이 고생하는 거 정도가 양념으로 들어가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2: 정확합니다. 근데 자꾸 제가 나와요.
0: 근데 어쩔 수 없지. 애들이 뭐 카메라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3: 심지어 저도 그 동묘 간편 있잖아요.
2: 네.
3: 보다 껐어요.
0: 나 못 보겠어.
3: 왜 재미가 없지? 아, 저 형이 재밌는 형인데 와이프랑 보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양호원 씨 거 보러 갔어요.
0: 아, 그래?
3: 그러니까 진짜로 그 우아랑 그 나우가 보고 싶은 건가 봐.
0: 아, 우리처럼. 맞아. 어.
2: 우리 또 벌그 씨가 제 너튜브에 나왔죠.
0: 그러니까.
2: 아.
0: 저 그거 열심히 노력해서 좀 봤거든요.
2: 노력해서.
3: 그럼 왜 노력했어요?
0: 아, 약간 노력해서 봤어.
2: 어, 끄고 싶었는데.
0: 아니, 뭐 노력했어요. 그냥 어쨌든 한번 봤지. 근데 네. 이거를
3: 이게 뭐 재미도 없고.
0: 아, 뭔가 좀 애매했어. 그러니까 구성이 잘 안 잡혀 있었다 해야 되나. 나쁘진 않았어. 그래서 이거 좀 다듬으면 괜찮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건 어때요? 그냥 여러분들이 원해서 준비했습니다 하고 그냥 거치해놓고. 아이들 6시간 영상을 그냥 내보내 버리는 거야. 무편집 본 거야.
3: 6시간짜리?
0: 6시간짜리 그냥.
2: 저도 있고요.
0: 그냥 그러니까 CCTV 같은 거를 그냥 하는 거야, 그냥.
3: 어떻게 6시간. 사나.
0: 어, 그래서 형 멘트하고 뭐 그냥 그런 거 다 진짜 실제 유가 있죠, 막. 방송으로 막 여러분 뭐 오늘은 뭐 해 보겠습니다 얘기 하나 진짜 여러분들이 원해서 준비했습니다 하고 정말 6시간 리얼 버전 있지.
2: 너무 좋다.
3: 라이브네 라이브.
2: 어, 너무 좋아요.
0: 그냥 한번 내보내 보는 거야.
2: 바로 회의 들어갑니다.
0: 근데 생각보다 그게 사람들이 틀어놓고 있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야.
3: 그냥 틀어놓고 있는 어. 거지.
0: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터지지? 그보다 꿀은 없어. 어.
2: 너무 좋은 팁입니다.
3: 근데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육아하는 분들이 아, 오, 슬리피네도 6시간짜리 뭐 올라왔다고 틀어놓고 같이 육아하는 거지 그냥.
0: 어.
2: 육아 라이브.
3: 네, 육아 라이브.
0: 육아 라이브는 없었어요 여태까지.
3: 육아 라이브.
2: 육라.
0: 육아 라이브
2: 육아 위드미
0: 어, 나쁘지 않은데
3: 여러분들도 어. 함께 하세요 육아 라이브
0: 스터디 윈미가 그 네. 공부 같이 하잖아요 그냥 틀어놓고 그 사람 틀어놓고 공부하는 걸 보면서 같이 공부하는 거야
2: 육아 윈미
0: 육아 윈미 괜찮아요
2: 어, 느낌 좋아요
3: 육아 윈미
2: 육아 위드미
0: 이름 쫙 붙는다 육아 위드미 바로 이번 주에 한번 올려봐
2: 어 좋습니다 매일 하는 건데 뭐
0: 자 구하나 삼구님이 리피님 그 유명한 물폭탄 페스티벌 갔다 오셨던데 어땠어요? 간만에 육가 탈출 제대로 하시터 신났죠 해주셨는데
3: 아
0: 이거 와이프랑 같이 갔던데?
3: 어 워털
2: 어 갑자기 같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0: 근데 애들은
3: 어 같이 갔어요
2: 애기들이 그러니까 제가 섭외가 딱 그 시간에 온 거예요.
0: 어.
2: 딱 그 어린이 집에 가 있을 때.
0: 근데 주말이잖아.
2: 아 금요일.
0: 아 금요일이었어. 아,
2: 금요일 날 섭외 온 거예요.
3: 휴가철 딱 시작할 때.
2: 워라 밤이. 예. 거기서 딱 그 시간에 딱 돼서 오. 와 갔다 와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친구들 세 명이랑
3: 네.
2: 같이 가겠다.
0: 아 진짜.
2: 그래서 어. 다 같이 갔는데 어우 저 그걸 처음 갔거든요. 아 그러니까 무대는 쓴 적이 있는데 무대는 한 두 번 쓴 적이 있어요.
0: 그치, 그치. 네.
2: 근데 밑으로 가서 이제 관객석으로 가본 거는 처음인데 와 젊음이다.
0: 관객석 아. 가서 봤어?
2: 네 봤어요.
0: 공연을?
2: 네 창모 씨 공연 보고 그랬는데 어. 와 젊음이다 정말.
0: 힘들지?
2: 어 힘들 것도 힘든 건데
3: 에너지가 장난이 아니구나.
2: 그거보다 그 반대였어요. 와 굉장히 익사이팅하다.
0: 어 재밌었어?
2: 정말 그 젊은 막 몸매를 다 뽐내려고 하고.
0: 아.
2: 어 남녀노소.
0: 하긴 뭐 어린이집만 다니다가 그런데 가면 신세계긴 하지.
2: 그러니까 다 수영복 입고 막.
0: 그러니까.
2: 물총 쏠라 그러고.
3: 농구 옷 입고 가셨나요 혹시?
2: 아 저 그냥 민소매 입고 갔는데.
3: 민소매.
2: 민소매 셔츠.
3: 네.
2: 셔츠를 막 벗기도 하고 그래. 어쨌든. 너무 재밌었다.
0: 아, 진짜?
2: 너무 재밌었어요.
0: 사람들이 왜 가는지 이유가 있구나.
2: 아, 왜 가는지 알겠다.
0: 진짜 난 네. 쉽지 않던데.
2: 아, 근데 무대에 서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긴 하죠. 이제 플레이어들은. 아, 나도 서고 싶다.
0: 어. 7380님.
3: 네, 윤명 씨 육아 체험 꽤 잘하시던데 한 번 더 해볼 의향 있는지 궁금하네요.
0: 어떠세요?
3: 뭐 제가 맨날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뭐 이제는 좀 우아가 좀 커가지고 우아가 그래도 좀 소통이 됩니다. 세 살인데 그렇고 뭐 먹고 싶은 거 먹기 싫은 거 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 이거 줘 줄게.
0: 근데 이게 벌구가 거기서 되게 쿨한 육아를 했잖아요.
2: 네.
0: 어 그럼 하지 마. 뭐 어 안 돼 먹지 마 막 이랬잖아요. 이게 자.

0: 자기애가 아니니까 그런 거죠. 자기애가 24시간 그런 순간 이제 쿨한 대디는 없는 거죠.
1: 아니에요. 이거는 본인의 성향입니다.
0: 아 그래.
1: 그래서
0: 되게 저는 쿨하더라고.
1: 되게 좋게 봤어요. 되게 좋게 봤고.
0: 되게 감정 소모가 없더라고.
2: 그렇지.
1: 이게 모르시는 이 청취자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육아하는데 벌구 씨를 불러서 이렇게 체험하는 걸 봤거든요. 저희 아이들을.
2: 네.
1: 아 굉장히 그냥 먹기시는 먹지 마. 언젠가는 먹지 마? 먹겠지.
0: 그러니까.
1: 놀 때도 간섭보다는 이렇게 더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문제는 와이프가 그걸 싫어해요.
3: 그러니까 와이프의 성향이 또
1: 보통의 와이프들은 그걸 싫어해요.
0: 아, 방치를 안 좋아하는구나.
1: 그럼요.
0: 아.
3: 주 양육자가 어차피 와이프니까.
1: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나 안 먹어. 벌구가 먹지 마.
3: 나중에 먹어.
1: 나중에 먹어. 그럼 와이프가 뭐 하는 거야?
0: 아 그치. 그래.
3: 계속 먹여야 되고.
1: 밥을 안 먹여 왜?
3: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0: 아니 저 같은 경우도
1: 배고프면 어떻게 할 거? 지금 제일 잘할 때 잘 안 할 텐데 이따가 뭐 자다가 깨면 어떻게 할 건데?
3: 그렇게 아니, 문제가 많구나. 밥을 안 먹어.
0: 아니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1: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먹여라.
0: 와.
3: 그러면서 이제 울고불고 싸우고 먹기 싫다 하는데 넣고 뭐 뱉고 하는 거지.
1: 근데 제일 좋은 건 와이프도 그래.
0: 그러니까 서로
1: 서로 둘 다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좋은데.
0: 근데 사실 그게 맞잖아. 먹기 싫으면 먹지 마. 그거 어차피 이따가 먹잖아.
3: 배고프면 찾겠지.
1: 배고프면 찾겠지. 근데 이게 보통은
0: 안 돼.
1: 잘 안 돼. 와이프가 잘 안 된다. 엄마가 잘 안 된다.
0: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사연 여성분인 8546님이 보내주셨고 리피 씨가 소개해 주시죠.
1: 네.
4: 우리 집 대학생 딸은 참 예쁘게 생겼어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키즈 모델 시키라고 하고 아이돌에도 되겠다며 칭찬을 엄청 들었는데요. 새하얗고 깔끔 단정한 외모와 달리 자기 방은 정말 더럽습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빨래 갖다 주려고 방문을 열었다가
3: 엄마 왜?
4: 이야! 너 방이 이게 뭐야?
3: 뭐가?
4: 의자 위에 저 옷사는 뭐야? 저래서 의자 안 깼니? 서랍 놔두고 물건을 왜 책상에 올려놔? 저래서 책상에 안 깼냐고? 방이 이 꼴인데 침대에 누워있고 싶니? 빨래도 개나 쓰면 옷장에 좀 넣어라. 침대에 쌓아두지 좀 말고.
3: 왜 이래? 내 방인데. 빨리 나가.
4: 방문 한번 열었다가 속이 시끄러워서 딸이 외출한 사이 제가 정리를 싹 해줬습니다. 잠시 후 집에 돌아온 딸이
3: 깨끗하네.
4: 뭐? 깨끗하네? 네 방 그거 사람 사는 방이야? 돼지우리야?
3: 엄마가 보기에 그렇지. 다 질서가 있는 거라고 이게. 이렇게 엄마가 치워놓으면 나는 물건 찾기 더 힘들어진다니까.
4: 이게 그냥 치워주면 고맙다고 할 것이지. 너 그 상태 유지해라. 내 집에서 그렇게 사는 거 절대 못 봐.
3: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아 뭘 그래.
4: 그리고 며칠 뒤 방문을 다시 열어봤더니 또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약이 바짝 올라서 안 치워졌어요. 그랬더니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정리 한번 안 하고 돼지우리 상태로 살고 있더라고요. 너무 답답해서 친구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3: 너네 집도 그러니? 우리 집 아들 레미는 과자 먹은 봉지 그대로 두고 있다. 심지어 가방에도 쓰레기가 한가득이야. 난 포기했어.
4: 뭐? 아니 그래도 얘는 정리를 안 하는 거지 쓰레기는 제때 버리는데. 아, 이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아이고.
3: 에휴, 난 그냥 공용 공간만 어지르지 말라고 했어. 지방 알아서 쓰라고 하지 뭐.
4: 전 이게 안 돼요. 딸 방도 엄연히 제 집이고 제가 관리해야 되는 건데 어지르는 건 절대 못 참습니다. 매번 제가 치워주는 건 장기적으로 애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놔두자니 속이 시끄러워서 미칠 것 같습니다. 정리 안 하는 우리 딸 어떻게 정신을 차리게 할까요?
0: 자 엄마가 정리를 안 해주면 방 정리를 할 생각이 전혀 없는 딸 때문에 고민이라는 8546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어릴 때 뭐 방 좀 치워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나요?
3: 뭐 거의 맨날 들었던 것 같은데.
0: 네.
1: 다들 듣지 않나요?
3: 네 남자들 다 들을 것 같은데.
1: 안 듣는 사람도 있나? 있겠지? 그죠?
3: 뭐 그쵸 있겠죠.
0: 근데 내 기억에 벌구방이 더러웠던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3: 뭐 맨날 치워주시는 분이 있으시거나 하는데 옷을 제가 막 더럽히는 스타일은 아닌데
0: 맞아.
3: 양말 그냥 벗어 두고
0: 그치
3: 그런 옷을 거. 그냥 침대에다 벗고 오고 그러니까 이런 거 치워라 왜 걷다 벗냐 이거 이런 잔소리 정도.
0: 네. 이거는 안 들어본 사람이 없지.
1: 그죠 이거는. 아 근데 다들 그 옷산은 좀 만드는 편이에요?
3: 요즘 만들고 있어요. 요즘
0: 난 안 만들어
1: 옷산.
0: 근데 옷산 만들면 와이프가 가만 있어?
3: 가만 있어요.
0: 와이프도 만들어 옷을.
2: 와이프는 산이 아니라 산맥이에요. 산맥.

0: 진짜?
1: 저는
2: 아, 진짜로?
1: 저는 이제 동산이고.
0: 진짜? 네.
3: 오.
0: 네. 아 그래.
3: 어, 좋겠다. 어, 너무 좋겠다.
1: 서로 비슷해서 너무 안 거슬려.
0: 아 진짜 아, 다행이다. 그럼 옷방에?
1: 옷방 밑에 이제 척척 개놓은 게 이제 산으로 이렇게 빌딩처럼 쌓여 있어요.
0: 진짜. 네. 오.
3: 아 그래도
4: 서로 빤 거를 산으로 만들었네 다행히.
1: 안 빤 것도 이제 있고. 오. 근데 빤 것도 그렇게 하는 성향이어서 갖고 한 달에 한두 번 크게 한번 정리하고.
0: 아니 빨래를 해.
1: 네.
0: 그래서 건조가 됐어.
1: 네.
0: 그럼 그걸 갔다가 개요. 그냥 어 개서 산에서
1: 같이 개 같이 개 어, 어. 휴파해서 어.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산을 올리죠 이제 돌담으로 올리지.
4: 턱턱턱.
0: 아 옷방이 각자가 있구나.
1: 네 각자 있어요.
0: 아,
4: 아 너무
0: 그럼
4: 좋겠다.
0: 인정.
1: 네. 어. 그래갖고 신경을 전혀 안 씁니다 서로.
0: 리피 씨는
4: 저는 정반대라서.
0: 아 아내분이 엄청 정리하는구나.
4: 엄청 깔끔한 스타일이고
0: 아.
4: 정리도 장난 아니라서.
0: 근데 그러면은 막 뭐라 해? 아 정리 좀 해 막 이래? 그러지 원래, 않잖아.
4: 아니 원래 정리 좀 해 어. 하면서 막
1: 네.
4: 다 막 빨아버리고 막 없어지고 막 그랬죠. 근데 이제,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안 건드려요.
0: 안 건드린다고?
4: 육아가 너무 바빠서. 육아랑 애기들 거 빨래 정리가 너무 바쁘니까 이제 제 옷방은 쓰레기장이에요.
0: 아 그래? 네. 그걸 건드릴 힘이 없구나.
4: 그러니까 거기를 포기해버렸어요.
0: 어.
1: 이 집에 없는 방이다.
4: 없는 방이다.
0: 저는...
4: 들어오면 병 걸린다.
0: 저는 그 쓰레기 집에 한번 살아봤잖아요.
1: 네.
0: 그 제 옥수동 살 때 그 집은 정말 쓰레기 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발 디딜 곳이 없었어.
4: 아.
0: 짐이 너무 많아서.
1: 뭐 어디 서 있기도 애매.
0: 어, 서 있기도 애매할 정도로 짐이 많았어.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남동으로 이사를 가면서 정리를 한다고 제 딴에 정리해 놨는데 이제 이번에 이사하면서 제가 이제 정리 업체를 불러서 그분들이 틀을 다 잡아줬어요.
1: 네.
0: 그러고 나니까 그 집이 정말 정리가 안 됐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야. 한남동 집이.
1: 전에 집이. 네. 그치.
0: 그래서 지금 집은 더 이상 더럽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은 진짜 깨끗해.
4: 오.
0: 그리고 옷방도 그 업체에서 그 옷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집 가면 옷 벗어서 거의 다 걸어놔. 다. 무조건.
4: 아, 너 나중에 소개 좀 시켜주세요.
0: 그 업체?
4: 네, 정리 업체 한번.
0: 진짜로 나는 이거는 뭐라 그래야지? 노래 잘하는 거를 능력이라 하잖아요.
4: 네.
0: 이 정리하는 이 선생님은 진짜 신이야, 신.
4: 아, 아 그래. 아니,
1: 감탄을,
4: 인정,
1: 감탄이야,
4: 인정해요,
1: 감탄이.
4: 인정해.
0: 아,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놓지?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무서울 정도로 정리가 완벽해. 그리고 분명히 이 공간에 더 이상 이걸 놔둘 수가 없는데 보면 말도 안 되게 정리.
4: 아 요즘에 정리 자격증도 있다는 얘기 있던데 맞아요?
0: 아 그래? 난 그건 모르겠어.
4: 어.
0: 근데 제가 진짜 이분 소개시켜. 이분 진짜 최고야.
1: 왜 비용이 비싸요 그런 거는?
0: 꽤 비싸.
1: 아 그래요?
0: 근데
1: 아.
4: 내 방은 안 할 수도 있어.
0: 아니야 아니야.
4: 내 방 진짜.
1: 아니, 다 프로는 돼. 다 합니다.
0: 다 돼.
4: 진짜 한번 보면.
0: 아니 일단... 이삿짐 나 이사했을 때 이삿 날 이렇게 연락 드렸을 때 이삿짐 다 헐벌어져 있는데 그냥 와서 진짜 그냥. 말도 안 되게 정리해요.
1: 본인과의 싸움이다 진짜. 오,
4: 나중에 제 방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1: 일단 그분이 못 들어가죠.
4: 아니 들어갈 수 없어.
0: 자 8546님은 방 정리를 절대 안 하는 딸이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까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두 분이 그 방법 생각해보는 동안 QQ에 떠나가라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546님은 엄마가 정리를 안 해주면 방 정리를 할 생각이 전혀 없는 딸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벌구 씨.
1: 네, 저 벌구가 추천하는 게으른 딸이 방 정리를 하게 만드는 방법은 다 엎어버린다.
0: 자, 리피 씨.
2: 나 슬리피가 추천하는 게으른 딸이 방 정리를 하게 만드는 방법은 인별그램에 올린다.
0: 인별그램이요?
3: 아무래도 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제가 이제 아들로서 아들들은 뭐 친구가 온다거나 네.
0: 신경도 안 써.
3: 신경도 안 써요. 이걸 뭐 너 이거 올린다. 너 이렇게 산다고 올려.
0: 어쩌라고 약간 이러지.
3: 이런 느낌이야.
0: 뭔 상관 다 이러는데. 약간
3: 뭐 다 이런데 뭐 내 스타일이지. 근데 딸은 좀 달라요.
0: 맞아 맞아.
3: 딸은
1: 그치. 부끄럽고
3: 너 이렇게 산다고 올린다 하면은 절대 안 돼. 엄마 친구가 놀러 온다고 해도 내 방 문 열지 마 이런 느낌이야.
0: 맞아 맞아 맞아 맞아.
3: 전혀 상관없는 사람 와도 뭐 정수기 저기 잠깐 검사하러 오신 분도 맞아, 보면
0: 맞아.
3: 안 돼.
0: 맞아 맞아.
3: 그런 상황이야. 맞아, 그래서 맞아. 엄마가 인별그램 파는 거죠. 파서 누군지는 안 올리고 계속 올리는 거야.
0: 뭐 어디 학교에 재학 중인 제 딸.
3: 그렇지.
0: 김땡땡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 그렇지 하나씩 오픈하는 거 하나씩
0: 방상태 뭐 이러면서
3: 너 또 안 올리면은 또 안 치우면 이거 바로
0: 과 공개 뭐 이런
3: 공개.
0: 식으로
3: 지금 재학생이니까
0: 여러분들 기다려주세요 하면서 나쁘지 않은데?
3: 좋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할 것 같아요 청소
0: 나쁘지 않아 자 벌구씨
1: 저는 다 엎어버린다는데 나쁜 뜻으로 없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과 같이 방에 있는 거를 다 쏟아서 우리 같이 이제 정리해보자 하면은 하기 싫어도 합니다. 마냥 화내면서 이제 군대에서 막 건물대 엎듯이 다 엎어버리면은 기분 나빠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같이 다 엎어가지고 이제 이건 이렇게 정리하는 거고 알려주면은 뭔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할 것 같아요.
0: 그래?
3: 딱 군대 생각났어요. 네,
1: 제가 와이프랑 하는 방법입니다. 옷을 산이 있으면 한번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버릴 거를 또 던져놓고 그 다음에 색깔별로 가고 한 2주 정도

0: 가는데
1: 그 정리하는데
0: 예, 아 정리해서 이제 유지되는 게
1: 아 그래 와
0: 한번 예, 산 쌓고 업고 이런 식으로 이제
1: 근데 산을 싸면은 네 거기서 옷을 꺼내서 입는 거야 또
0: 아니 안 꺼내요
1: 그럼 그 옷들은 그냥 쌓여 있는 거야
0: 쌓여 있는 거지
1: 그럼 그 옷은 이제 무너뜨릴 때까지는 안 입는 거네
0: 거기에 있는 거를 찾아서 입을 때까지는 안 입고 어. 웬만하면은 근데 그런 거예요 막 뭐
1: 속옷
0: 잘 때 입는 티 어. 그냥 막 버릴 티 이런 것들 좋은 건 다 걸어놓죠
1: 아 좋은 건 걸어놓고 에이.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 온 옷은 걸어놓고
0: 예 보통 그렇죠
2: 아니야 산 전문가로서 비싼 거든 이런 거 상관없어요 한 번 입었어 땀이 안 났어
0: 걸어
2: 산이 됩니다
0: 어 난 그건 걸어
2: 난 안 걸어 거기 있어 한 번 더 입을 산이 있어요 한 번 더 입을 산
1: 아, 산맥이 다 따로 있구나
2: 어, 따로 있죠 따로 아, 있어요
1: 이거는 입을 산
2: 요거는 빨기 아까워 그 산이 있어요
0: 아 보통 저는 바지가 산이 쌓입니다
2: 어 그래요?
0: 그 두꺼우니까 귀찮고 무겁고 뭐 트레이닝복이나 청바지나 반바지
1: 근데 바지 옷걸이가 집게야?
0: 아니요 이렇게
1: 접는 거 반?
0: 시옷자로 생겨가지고
1: 어 그래 그건 안 힘든데
2: 아, 저는 바지는 그렇잖아요. 바닥에 던져요.
0: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2: 바닥에 뿌리고 바지는 딱 잘 입는 거 한 다섯 개 던져놓고.
1: 아 근데 좀 그러겠다. 벌구 같은
2: 티를
1: 경우는
2: 산을 만들죠.
1: 어쨌든 뭐 스타일리스트가 없으니까 늘 내 옷을 입어야 되잖아.
0: 그렇죠.
1: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늘 스케줄이 있으니까 유니폼 같은 옷을 하나만 꺼내놔요.
0: 그렇지. 그럼 편하지.
1: 그래서 그것만 입고 나가. 그리고 어차피 옷 갈아입으니까. 지금 이게 제 유니폼이거든요.
0: 아,
1: 자 어쨌든 저희가 제안한 의견 참고해주시고 8546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노래 준비하셨는지
0: 저는 치워라는 노래를 찾아봤는데 없어갖고 슬리피쉬의 띄워가 있습니다.
1: 더레이의 청소 있잖아.
0: 그러니까 치워 그러니까 청소 말고 아, 치워
2: 띄워가 그 침착맨 디스곡입니다.
0: 그런가요?
1: 그런데 처음에 디스곡. 형 침착맨이라고 해도 뭐 했었네.
2: 좀 엮였었는데 그러니까. 많이 멀어졌어요.
1: 네. 자 리피쉬는
2: 축의금도 줬는데 저는 이제 딘의 인스타그램 네, 참고했습니다.
1: 자 이렇게 두 곡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 어 언지야
4: 아무리 생각해도 무례한 것 같아요.
3: 좀 심했지?
4: 자 샤워하다가 벽 한번 때렸거든요 집에 와서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킨딘의 뮤지컬.
1: 자, 냉정 얼정사의 슬리피 벌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8043님이 보내주신 짧은 사연 벌구 씨가 소개해 주시죠.
2: 네. 여름 휴가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은 다들 일정이 안 맞아서 이번에 휴가를 못 가게 됐어요. 그런데 딱 휴가비가 입금되고 몇 분 뒤 PT 할인 문자가 왔더라고요. 제가 회원권만 끊어놓고 한 번도 안 간 헬스장에서요. 마침 공짜로 들어온 휴가비 제대로 운동을 시작해볼까 싶다가도 PT를 끊어도 또 안 갈 것 같아서 차라리 다이어트 식품이나 다이어트 보조제를 사는 게 나을까 고민됩니다. 살은 꼭 빼고 싶은데 돈을 어디다 써야 가장 후회가 없을까요?
1: 저 8043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요. 휴가비 받거나 줘본 적 있어요? 휴가비라는 걸?
2: 휴가비가 도대체 누가 주고 어디서 받는 거예요?
3: 아, 보통 회사? 이제 직장에서 나오죠. 아. 직장에서. 아,
1: 직장에서 그걸 줘?
3: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저희 피디님 들어옵니까 휴가비?
1: 안 들어와?
3: 아, 여기는 안 들어오네.
1: 왜? 왜?
3: 아, 회사 복지 차원에서 거기 나오는 데가 있고 안 나오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2: 좋네.
3: 어쨌든 이분은 휴가비를 받았어요. 직장에서. 네. 오.

0: 근데 궁금한 건 이제 저희 가족이 와이프와 자녀이냐 아니면
1: 그냥 딱
0: 부모님과
1: 형제자매.
0: 나의 형제자매냐 요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2: 그치.
0: 근데 PT 얘기하는 거 보면 자녀랑 와이프는 아닌 것 같아요.
1: 아직 없는 것 같아요.
2: 그치 그치.
1: 제대로 운동을 시작해볼까 고민하는 거 보니까.
0: 그죠 그죠.
2: 자, 뭐 다이어트 식품이나 이런 보조제 뭐 이런 거 관심 가져본 적 있어요?
1: 다행히 뭐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2: 리피 씨는?
0: 저 엄청 많죠. 지금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저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막 맞을까?
2: 주사?
0: 요즘에 다 맞는 거 있죠.
2: 마운자?
0: 그거. 마운자? 마운자 그거 맞고 싶어요.
1: 맞아요.
0: 그래도, 근데 와이프가 원래 안 돼 이러는데 내 배를 보고 알아봐라고 하더라고.
2: 진짜?
0: 제가 마른 비만의 어떤 진짜 표본이거든요.
2: 근데 문제는 그거는 이제 좀 식욕을 낮춰주는 건데 리피 씨 많이 먹지도 않잖아요.
0: 아 제가 이제 밤에 폭식을 해요.
2: 아 그래?
0: 육아 스트레스를 그렇게 풀게 됐어요.
2: 진짜? 네,
0: 쭉 굶다가 뭐 점심에 김밥 한 줄 무조건 점심에 무조건 김밥 한 줄 하고
1: 무조건
0: 아점으로
1: 네.
0: 애기들이 이제 자서 이제 딱 드라마 하나 볼 때가 10시에서 10시 반이에요. 그때 밥을 폭식하는 거예요.
2: 진짜?
1: 뭐 배달 해 먹나요 보통?
0: 무조건 배달.
2: 뭐 예를 들면 뭐?
0: 어제는 마라탕 먹었어요.
2: 진짜?
0: 마라탕에 꼬바로우
1: 건강 안 좋아져요.
0: 꽃빵 같은 거 있어. 연유 찍어 먹는 거.
2: 그냥 아예 관리라는 단어랑 뭐 아예 생각이 없네.
0: 그게 잘 안 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런 거는 항상 마른 비만이었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 뭐 그 단백질 쉐이크 요런 거 엄청 먹죠.
2: 아니 근데 옛날에는 형이 술을 많이 먹었었잖아.
0: 네.
2: 근데 지금은 사실 술을 안 먹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살 빼기 되게 좋은 환경인데.
0: 근데 이제 그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1: 몸이 힘드니까.
0: 그리고 디저트 밥 먹고 나서 무조건 디저트 배. 아이스크림 하나 탁 먹으면
2: 진짜? 그런 걸 먹어?
0: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된 지 한 1, 2년 됐어요.
2: 아 근데 그거는 육아 그거니까
1: 그런 것 같아요.
2: 그러면 그거 맞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근데 한번 그런 센터 같은 데 있어요. 그 처방받기 전에 가서 이제 나의 이거를 이야기하면 거기서 이제 용량을 또 정해주는 것도 있고 하니까
1: 사람 체형
0: 근데 그거 비싸요?
1: 모르겠다.
2: 꽤 가격 나갈걸?
0: 아 그래요?
1: 몇십만 원?
2: 몇십만 원 할 거야.
0: 그럼 그냥 뛸게요.
2: 근데 안 뛰잖아.
0: 아 가끔 뛰어요. 지금 허리가 아파서 못 뛰는 거지. 제가 최근에 3kg 뛰었습니다 혼자.
2: 잘했네.
0: 네.
2: 자 PT가 나을까요 아니면 다른 데 투자가 나을까요? 정해주시죠.
1: 뭐 요즘 다 맞는 거 마운자 땡 한번 맞아보시죠. 맞아보고 관심이 생기고 살이 빠진다 싶으면은 알아서 PT를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지하러
2: 리피 씨.
0: 아 저는 그냥 딴 데다 다 쓰고 그냥 뛰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기 반팔 티랑 반바지 하나 얇은 거 사가지고 뛰는 게 짱인 것 같은데 지금 PT가 물론 이 지역마다 뭐 선생님들마다 가격이 다르죠.
2: 비싸지 그래도
0: 비싸요.
1: 네 이번 PT 갈 사람이고 살 뺄 사람이었으면
2: 이미 했어.
1: 이미 하고 있을 사람이어서 의지가 없는 걸로 판단돼서.
2: 근데 의지가 없을 때 의지를 내가 가지려고 하지 않아도 만들어 주는 게 이제 그 약이니까.
1: 그렇죠.
2: 그거를 좀 도움을 받는 것도.
1: 네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죠.
0: 초반에는 그냥 러닝 크루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진짜 강축.
2: 자 사연문신 8043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저희 가호의 러닝 듣고 와서 두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냉정 결정사의 다음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남성분이 보내주셨고 벌구 씨가 소개해 주시죠.
1: 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꽤 오래됐지만 아내는 아직도 커플템을 정말 좋아합니다. 연애할 때야 아내가 하자는 대로 커플티도 입고 커플 신발도 신고 그랬는데요. 결혼한 지금까지 꼭 커플템을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있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2: 자기야, 회사 후배가 핸드폰 새로 샀는데 그거 진짜 좋더라.
1: 최신형 샀으니까 뭐 좋겠지 뭐.
2: 사진도 엄청 예쁘게 나오는데 우리도 핸드폰 바꿀까?
1: 뭐 자기야 바꾸고 싶으면 바꿔.
2: 어 진짜? 그럼 우리 같은 색깔로 할까?
1: 잠깐만, 아니 왜 내가 같이 바꿔?
2: 어, 우리 커플 핸드폰 하겠다는 거 아니야?
1: 아니 나 지금 핸드폰 멀쩡한데.
2: 애정이 식었네 식었어.
1: 결국 아내가 삐져서 커플 핸드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희 집은 이미 커플템이 너무 많습니다.
2: 자기야, 오늘 이 커플티 입자.
1: 그거 어제도 입었잖아.
2: 커플 신발도 신어야지. 그리고 이 모자도.
1: 모자는 내가 거의 안 쓰는데.
2: 커플인데 왜 안 써?
1: 커플 시계, 커플 머그잔까지 있습니다. 저는 아무 컵이나 써도 상관없는데 아내는 꼭 같은 컵을 써야 한다고 하고요. 이제는 물건을 사러 가도 괜히 무섭습니다.
2: 자기야 이거 너무 예쁘다.
1: 그래 뭐 예쁘네.
2: 우리 하나씩 살까?
1: 아내가 커플템을 좋아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꽤 됐는데도 계속 커플템을 사다 보니 이제는 정말 필요한 물건인지 그냥 커플이라는 이유로 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다들 그러더라고요.
3: 야, 그냥 아내가 하자고 할 때 해. 그게 얼마나 좋냐? 자랑하는 거냐 지금?
1: 저는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친구들은 오히려 제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결혼 후에도 커플템을 계속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만하자고 말해도 되는 걸까요? 도와주세요.
0: 자, 더 이상 커플도 신혼도 아닌데 계속해서 커플 아이템을 고집하는 아내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자, 어떤 커플템 뭐 해보셨어요?
1: 커플템 뭐 커플 반지죠.
0: 커플링.
3: 예. 에이, 딴 거.
1: 딴 거.
3: 그럼 뭐 결혼 반지도 있는데 뭐.
0: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1: 커플템. 뭐 없는 거 같은데요 많이.
3: 뭐 커플티 안 갑니까?
1: 커플티 안 해본 거 같아요. 커플 텀블러. 신발. 커플 텀블러.
3: 커텀.
0: 근데 예. 그거는 이제 막 우리 커플 하자 막 이런 건 아니었잖아.
1: 예, 맞아요.
0: 어, 그냥 같은 걸 사서 그냥 나눠 쓴 거, 같은 걸 써서 네. 쓴 거잖아. 어.
1: 커플 신발 있습니다. 커플 러닝화를 하나 샀었습니다.
3: 오.
0: 커플 러닝화. 네. 아. 리피 씨는 다 해보지 않았어?
3: 저는 커플템을 좋아해요.
0: 커플템은 형이 좋아해 아니면은
3: 제가 좋아해요.
0: 아 진짜 왜?
3: 제가 좋아하고 와이프가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막 더 하려고 해요.
0: 아, 아. 와이프가 싫어하고 오히려 형이 좋아해?
3: 네, 제가 왜냐면
0: 어, 웃긴다.
3: 제가 이 아내분 정도는 아니에요.
1: 네.
3: 근데 가끔 뭐 색깔이라도 맞추고 싶고 뭐 똑같은 것도 물론 한두 개 있지만
0: 아 네. 진짜?
3: 아 근데 너무 안 입으려고 하니까 오기가 생겨요.
1: 아, 아 오기네 오기 아. 그냥 예쁘고 좋아서가 아니라
3: 이쁜 것도 왜? 있는데 으악! 입어!
0: 아 약간 그런 거구나. 막 밥을 먹이려고 그러는 아 이거 좀 먹어 이거 한입 먹어봐. 아,

0: 먹어봐. 아, 먹어봐. 아, 자, 먹어봐.
1: 아, 맞아, 맞아. 아, 맞아, 그거예요. 아, 입어봐. 오기네.
2: 아, 입자니까. 아, 이거 미키티 입자고 같이.
0: 어, 뭔 말인지 알겠어.
2: 저 얼마 전에 미키티 노란 거 샀거든요. 네. 노란 거 커플로. 와, 한 번도 못 입었어요. 아, 안 입어 같이.
3: 커플 문신 해봤습니까?
2: 커문?
3: 커문?
0: 아, 커문은 안 해봤을 거예요.
2: 네, 커문은 안 했죠.
0: 그래도 이 형이 생각이 아무리 없어도
2: 커문 큰일 납니다. 네. 커문
3: 지워야죠 뭐.
0: 이 형이 생각이 아무리 없어도
2: 커문 하고
0: 커문은 안 하지.
2: 커문 하고 이혼한 분 봤어요.
0: 나는
2: 와이프의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하고.
3: 아, 얼굴을 네. 심지어.
0: 저는 캐나다 네. 있을 때 그 네. 학교 친구가 여자친구 서프라이즈로 배꼽이 있잖아요. 네. 그걸 입술로 여자친구를
3: 그려왔어?
0: 얼굴을 배에 그려온 거야. 그리고 가슴에다 만약에 그 여자의 이름이 사만타였으면 네. 사만타 이렇게 쓴 거야. 보여주자마자 헤어졌어. 보여주자마자 헤어졌어.
3: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0: 그래서 걔가 진짜 그게 평생 놀림거리. 학교 다니는 데네. 어. 제가 하려고 했었던 거는 그 옛날에 그 유희열의 스케치북이 약간 뮤지션들이 다 나가고 싶어하는 꿈의 공간이잖아요.
2: 아, 그렇죠.
0: 거기에 이제 제 왼 팔뚝 안 팔뚝에다가 이제 엄마 사진을 이렇게 엄마 아빠 사진을 한 다음에 딱 무대 하기 전에 다 이렇게 입을 한번 맞추고 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대표님이 이제 현도 형이었는데 네. 야 정신 차려라.
3: 다행이다.
0: 넌 그 멋있냐? 그 무대 하나 때문에 그걸 한다고? 그 무대가 뭐라고? 딱 그 얘기를 하는데. 아 그때는 왜 못하게 하지? 이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2: 좋은 형이네.
0: 진짜 너무 감사하죠.
1: 어른의 말은 맞습니다.
0: 자, 익명의 사연자님은 아내가 옷, 핸드폰 생활용품까지 모두 커플로 사고 그걸 사용하길 고집해서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두 분의 의견 정하는 동안 허밍업한 스테레오에 하와이안 커플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사연자님의 고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의 사연자님은 아내가 커플팀을 고집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만 말리고 싶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벌구씨.
1: 네, 벌구라면 아내가 커플팀을 고집할 때 그냥 따른다.
0: 자, 리피씨.
2: 나 슬리피라면 아내가 커플팀을 고집할 때 그만하자고 한다. 스탑!
3: 다릅니다.
0: 그만한다. 오. 어떻게?
4: 그러니까 제가 커플팀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죠. 네. 굉장히? 전 좋아해요. 가끔 하고 싶어. 근데 이분이 좀 과해요. 내가 봤을 때. 이미 많잖아요 또.
3: 뭐 얼마나 많겠어요?
4: 그래도 뭐 이것저것 앞으로도 계속 살려고 하고. 그만하자고 한 몇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건데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따르면 어떻게 될지 눈이 헌해요.
1: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
4: 그 막 다 맞춰줘야 아니, 되는데
0: 과소비는 아니고 뭐
4: 과소비는 아니고
0: 계속 내가 다 맞춰야 돼.
4: 나의 개성도 있는데 예를 들면 신발을 오늘 착장에 딴 거 신고 싶은데
3: 이거 진짜
4: 와이프가 이거 신었으니까 나도 그걸 신어야 되고 그런 게 문제가 가끔 생길 수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조금씩 막아주 눌러주긴 해야 될 것 같아.
0: 오케이.
4: 그러니까 절대 안 하겠다는 아니지만
1: 눌러주기
4: 그만하자고 하긴 해봐야 될 것 같아.
0: 알겠습니다. 자, 벌구씨.
1: 저는 이제 그냥 따른다. 왜냐하면은 뭔가 커플템을 해보자 일단 제안을 받아본 적이 많이 없어서 사연만 보면은 저는 되게 좀 아내분이 성격이 좀 러블리하게 봤거든요. 자기야 뭐 이거 좋다 우리도 바꿔볼까? 이런 게 뭔가 좀 권유하고 이러는 게 결혼을 한 지 꽤 오래됐는데도 이런 애정이 있는 게 이거를 지키는 게 더 뭔가 인생으로 봤을 때 그 남자한테 더 좋을 것 같아서 아내의 이런 애정을 끝까지 지켜줘라 이런 의미에서 저는 조용히 따라가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4: 여기서 문제가 또 그 스타일이 비슷해야 돼요.
0: 그래
4: 그러니까 커플템을 골랐어. 네. 그러니까 티를 골랐어. 디자인이
0: 그러니까 나는 좀
4: 싫을 수도 있지.
0: 나는 좀 그냥 검정티 그냥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뭔가 막 이렇게 막 색이 들어가고 막 캐릭터가 그려진 거를 같이 입자 뭐 이러면 쉽지 않지.
4: 남편 막 써있고 아내 써있고 그래. 이런 거 있잖아.
0: 아니면
4: 근데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0: 좋아하는 분들 있어.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어. 그 누가 봐도 같은 브랜드 그 뭐 빈지노 씨가 하는 브랜드 후드 같은 색깔 청바지 신발 같은 거 막 이러면 사실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너무 곤욕이지 진짜.
4: 어?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와이프가 싫어하더라고.
0: 아니, 왜 그러?
4: 그 브랜드 후드를 내가
0: 아 너무 싫어.
4: 커플로 내가
1: 혼자 입으세요 혼자.
0: 그래 왜 그러는 거야.
4: 가끔 그러고 싶더라고.
0: 자 어쨌든 네 저 이야기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어떤 노래 준비하셨는지.
1: 저는 이승철 씨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입니다. 네.
4: 저도 그 친구의 말이죠. 얼마나 좋냐. 잔나비의 얼마나 좋아.
0: 네 좋습니다. 자 냉정과 열정사의 마무리할 시간 왔고요. 저희 도움이 필요한 일들 있다면 뒷면 홈페이지 금요일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고 이렇게 두 곡 듣고 전 두 분 보내드리고 4부 딩카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히 가세요.
4: 안녕히 계세요.

뭐라도 하고 싶은 밤 뭐든지 추천해드립니다. 딘딘의 아카이브 딘카이브. 자, 오늘 제가 딘카이브에서 골라본 건 당신의 분노엔 이유가 있다입니다. 자, 그럼 지질곤의 삐딱하게 듣고 와서 그 이유 소개해드릴게요.

자,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듣고 오셨고요. 오늘 딩카입에서 제가 골라본 건 당신의 분노에는 이유가 있다였습니다. 골라온 이유는 요즘 제가 읽는 책이에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이걸 읽고 있으면 사람들이 야 성격이 진짜 더러운가 보다 이래요. 제가 필독서처럼 약간 최근에 그 뭐 프로그램에서 심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하는 테스트 같은 걸 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이런 책을 읽으면 좋다 뭐 이런 걸 추천해준 책이 저한테 맞춤 도서들이 한 몇 개 있었는데 이게 제목이 좀 제일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예, 뭐 이거 책 여러분 사세요 하고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뭐 중국에 무슨 어떤 분이 쓰신 거예요. 근데 일 가기 전에 저는 뭐 샵을 가잖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요걸 읽어요. 그러면 오늘 화내지 말아야지 라는 마인드셋이 좀 정립이 됩니다. 오늘 짜증내지 말아야겠다 약간 이런 게 좀 정립이 되는데 요즘 저에게 제일 들어맞는 이야기는 기대가 있으면 분노란대요. 사람한테. 그러니까 내 기대나 바람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맞춰줘야 한다라는 내면의 그런 감정 때문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기대가 없는 사람한테는 분노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일할 때 아 이걸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러면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재밌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으면 그게 되지 않았을 때 이제 분노가 된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리고 또 여기 나온 게 나는 맞고 당신이 틀렸으니까 당신이 변해야 된다 뭐 이런 분노가 심판이 될 때가 있다고 하고 분노는 요구다 내 기준에 맞춰 당신도 나와 같아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근데 생각해보면 어쨌든 다 다른 인격체잖아요. 그럼 당연히 같을 수가 없지. 그러면은 세상이 아름다운 일들만 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은 아무한테도 기대를 안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하면 이게 자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입 밖으로 뱉어요. 그래서 뭐 아 오늘 촬영 이렇게 할 건데 이거 날이 더워가지고 괜찮아요 기대 안 해요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약간 그게 무슨 말이야 약간 이래요. 근데 아 이게 뭐냐면 그냥 하겠다 기대하지 않겠다 요행을 바라지 않는다 약간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여러분 이거 진짜 강합니다. 예, 저 최근 한 2, 3주 동안 그냥 늘 입에다 달고 살고 있어요. 기대 안 한다. 기대 안 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 니네가 뭘 하든 난 기대하지 않고 집 밖에 나왔어요. 날이 더워. 너무 더워. 왜 이래 이게 아니라 기대도 안 했어. 약간 이러면 오히려 나아요. 예,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지. 기대도 안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 우와 땡큐다. 약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기대를 할 때는 생각보다 괜찮아야지만 괜찮은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을 일은 훨씬 더 퍼센테이지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하지 말자. 청취율? 기대도 안 합니다. 예. 청취율 조사 기간 끝났나? 안 끝났어요 아직? 아 기대 안 해요 여러분. 예. 아 끝났어? 근데 아직 안 나왔어 결과? 아 기대 안 합니다. 예. 기대 안 해요. 기대 안 했는데 1위야? 압도적? 아 좋지. 근데 만약 기대했는데 이번에 1위가 약간 애매하대 이러면 그럼 좀 애매하잖아요. 기대 안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기대 안 한다 이 말 워딩이 좀 세서 그렇지. 예. 근데 여러분 기대하지 말고 그냥 요행을 바라지 말자. 사람은 다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도움됩니다. 제 주변에 제가 이거 지금 전파하고 다니거든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야 생각보다 괜찮은데 약간 이런 자 그럼 이쯤에서 저는 에픽하이의 럼럼럽 수지 백현의 드림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저 김지선씨가 고딩 딸내미가 남자친구랑 1주년 됐다고 자랑하길래 저도 지을 수 없어서 엄마는 아빠랑 26년 됐다고 해버렸어요. 지나고 생각해보니 참 유치했네요 해주셨는데 아, 귀엽네. 네. 야, 고등학생 때 1주년이면은 그래도 연애를 되게 진득하게 좀 잘 하는 겁니다. 왜냐면 고등학생 때는 연으로 가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한 10커플 있으면 한 2커플 연 한 1년 2년 이렇게 만나는 것 같고. 자, 8934님이 드디어 기다리던 여름방학이 돌아왔어요. 오늘은 유치원 출근 대신 오랜만에 온전히 저만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새삼 느꼈네요. 감기 기운이 있지만 하루도 그냥 흘려보내기 아까워 전시회도 다녀오고 운동도 했답니다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그쵸. 예. 쉬는 날이 아니었으면 바로 그냥 누워있었을 텐데 이게 참 사람의 마음가짐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저는 U2의 Beautiful Day 그리고 5 Seconds of Summer의 Amnesia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자,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의 뮤지컬 끝곡으로 이홍기 유회승의 사랑했었다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0: 아나운서 이윤아입니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는 노인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된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학대 신고, 더는 외면하지 말고 동참해주세요. 노인학대 신고 전화 1577-1389와 나비새김 신고 앱으로 언제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로 노인학대를 멈추고 학대 피해 노인에게는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환실을 알려드립니다.

0: 애프터 클럽.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우리는 지금 세상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가는지, 그리고 그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분명히 보고 있어. 하지만 그 현실을 바꾸고 그것을 이겨낼 힘이나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만 같아.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다려. 세상이 변하기를 기다리며.

8월 1일 새벽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모니의 Falling in Love 첫 곡은 존 메이어의 Waiting on the World to Change로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존 메이어는 뭐 현 시대에 존재하는 단독의 기타 히어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뭐 다른 뭐 어마어마한 기타리스트들이 있지만 이 정도의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존 메이어는 뭔가 진지하면서도 유머가 있어서 저는 항상 좋아요. 이 노래도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를 담고 있지만 음악은 되게 산뜻하고 일요일 아침에 들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뭔가 진지한 걸 가볍게 느낄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뮤션 오브 더 위크 시간에 존 메이어를 지금의 존 메이어로 만들어준 앨범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컨티뉴엄 앨범 함께 들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만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정재정님께서 듣기만 하다가 처음 문자 보내봅니다. 투잡으로 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마치고 집에 가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툭 문자 보내주셔요. 뭐 특별한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없어도 괜찮거든요. 그냥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남겨주셔야 되고요. 다 좋습니다. 예,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제가 가능한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렇게 문자 보냈는데 방송에서 사연되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거든요. 저도 예전에 라디오를 이렇게 막 듣던 시절에 문자를 많이 보내봤습니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재정 씨는 예,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재정 씨 이름 보이면 제가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보람님께서 닐디 정말 오랜만이에요. 매일 바빠서 못 들었는데 이번 주는 휴가라 찾아왔습니다. 한동안 너무 바빠 녹초가 된 탓에 아주 계획 없이 쉬려고 합니다.

내일되는 휴가 계획이 있으신가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부럽습니다. 예, 계획 없이 쉰다. 야, 이거 모두의 꿈 아니겠습니까? 저는 쉬는 걸 좀 잘 못하는 편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쉴 때

머리를 좀 비워주는 시간이 필요한데 정말 진정한 쉼이 필요한데 그런 거를 좀 잘 못하는 편인 것 같아요. 좀 노력하긴 하는데 저도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꼭 휴가를 좀 다녀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휴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8014님께서 요즘 길을 걸으면요. 매미 소리가 길을 한가득 메웁니다. 잊고 살았던 여름 소리였어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자, 여름은 또 여름다워야 여름인 것 같습니다. 그쵸? 예, 하시면서 검정치마의 Our Own Summer 신청해 주셨는데요. 자, 이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에 어울리는 곡들을 플레이리스트에 담아드리는 시간이죠. 2주의 플레이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리는 곡들을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에 담아두셨다가 다음 주까지 한 주 동안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사연은요, 황은영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닐디, 저는 여름이 싫어요. 더운 걸 못 참거든요. 근데 에어컨에 선풍기까지 틀면서 이불은 꼭 덮고 자는 이유가 뭘까요? 더위를 날릴 노래 뭐 없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저랑 좀 비슷하신데요. 예, 저도 여름이 너무 힘듭니다. 여름이 힘들어요. 예, 뭐랄까, 겨울에는 추우면은 뭘 이렇게 입으면 되잖아요. 덮으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 더우면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다 벗어도 더운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틀면 되지만 이제 자연적으로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좀 그게 좀 불편합니다. 뭔가 좀 쉽지 않습니다. 자꾸 샤워도 많이 해야 되고 씻어야 되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그래서 에어컨을 저도 좀 많이 틀려고 하는 편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위를 날릴 노래들. 예. 그러니까 뭔가 물리적으로 우리가 계절을 바꿀 수 없다면 마음만이라도 좀 시원해질 수 있는 방법, 그 중에서는 시원한 노래를 또 들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황은영님께서 신청해 주신 주제입니다. 더위를 날릴 노래들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곡은요, 이소라 씨의 더위라는 곡 준비했어요. 이게 뭐 제목이 더위라서 그렇긴 하지만 음악 자체는 굉장히 산뜻하고 시원합니다. 자, 이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이주의 플레이리스트 더위를 날릴 노래들 첫 번째 선곡으로 이소라의 더위 함께 들어봤습니다. 야,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듣습니다. 그렇죠? 사운드도 야, 되게 정겨운 그런 사운드였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준비한 곡은 자 산이와 레이나가 함께한 한여름밤의 꿀이라는 곡 준비했어요. 그 정말 더운 여름날 진짜 머리가 이렇게 얼 정도로 시원한 맥주 한잔 하면 정말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분이 막 느껴지는 그런 곡이라서 자주 듣는 곡입니다. 자, 이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2주의 플레이리스트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상황과 기분에 어울리는 곡들을 선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은 트와이스의 노래 준비했어요. Dance the Night Away. 자, 이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0: Falling in Love.
1: 여러분 지금 애프터클럽 임원일의 Falling in Love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은 끝말잇기

선곡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딥퍼플의 레드벳 블루를 마지막으로 선곡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2로부터 출발해보도록 하죠. 펄잼의 Even Flow 준비했고요. 이어서 W로 시작하는 Foo Fighters의 Walk까지 두 곡을 함께 듣겠습니다.

금요일 밤 한 주를 정리하며 이번 주에 있었던 가장 좋은 일 한 가지, 가장 힘들었던 일 한 가지를 뽑아보는 시간이죠. Bad and Good 시간입니다. 박지연님께서, 닐디님, 저희 가족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무조건 가족과 함께합니다. 두 아이 모두 대학생이 되면서 4인 가족 한자리에 모여 밥 먹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가족 규칙을 만들었어요. 오늘은 엄마인 제가 계획을 짜는 날인데 중복이라 유명 삼계탕집에 갔다가 영화 한 편 보려고

예약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아이들이 뭐 할 거냐고 묻는데 제가 대답을 안 했거든요. 즐거운 시간이 되겠죠?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야, 이거 너무 좋은데요? 이런 가족 규칙은 있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다 자유에 맡기면 정말 같이 할 수 있는 게 점점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부모님이 하자고 하는 것들이 좋아 보이고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따르지만 아이들이 자라나고 또 또래 또 분위기가 생기고 이런 게 생기다 보면은 각자 또 취향도 다 달라지고요. 하고 싶은 것도 또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공통으로 할 얘기도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 한 사람은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또 관심 없고 이런 시간들이 좀 많아지다 보면 같이 있어도 좀 공허해지는 시간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이렇게 정말 딱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오늘은 무조건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날 그래서 한 사람이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무언가를 경험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니까 같이 영화를 보고 누군가는 뭐 좋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재미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대화의 어떤 거리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아마 자녀분들이 막 이렇게 투덜투덜 할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아마 이 시간을 정말 그리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이 드네요. 저도 제 아내랑 주말에는 무조건 제가 이제 일찍 잠에 드는 거를 규칙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은 이제 좀 늦게까지 일을 하는 편이라 막 12시, 1시까지도 일을 할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취침 시간이 달라지니까 뭔가 좀 좋지 않다. 그래서 주말에는 꼭 일찌감치 잠에 들려고 하는데 그게 막상 지키기는 어려운데 그렇게 하면 확실히 좀 도움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소소하지만 이런 작은 가족 규칙들은 좀 있는 게 좋지 않나. 가족의 전통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겠고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또 어떤 시간 보내셨는지 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미영님께서 이름이 같은 고등학교 친구가 미국에 사는데요. 7월에 한국에 와서 3년 만에 얼굴도 보고 옛날 얘기도 하고 좋은 데도 많이 갔는데 내일이면 다시 갑니다. 너무 서운해서 어제 만났을 때 울었지 뭐예요. 마흔이 넘어서 운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친구 미영아 조심히 잘 돌아가고 내년에 또 만나자. 잘 가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야, 이게 참 독특한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미영 씨는 특히 이제 같은 이름을 만나실 기회가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동료 중에도 미영이라는 또 코러스 하시는 누님 계신데 이게 참 저는 이름이 좀 독특한 편이라 살면서 제 이름이랑 똑같은 분을 한 번도 뵌 적은 없거든요. 뭐 계신 건 알고 있으나 직접 마주친 적은 없어서 그게 참 얼마나 신기한 일일까. 제 학교에 선배님 중에 곽원일이라는 선배님이 계셨어요. 아주 훌륭한 작곡가이신데 이제 빨리 발음하면 좀 이름이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헌이라, 원이라 이렇게 되면은 좀 비슷하게 들려가지고 이제 학과 내에서 누군가가 선배님을 부르시는데 저를 부르시는 줄 알고 제가 좀 착각하고 이랬던 경험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경험들도 있으셨을 것 같고 또 서로가 서로를 부를 때 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약간 좀 의미가 뭔가 되게 독특할 것 같다. 마치 친구를 부르지만 나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좋은 친구 한 명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위로고 얼마나 큰 힘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 소중한 인연에는 또 그만큼의 노력과 그만큼의 배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참 좋은 시간 보내셨을 것 같은데 오래오래 이 우정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고 언젠간 또 미영님께서 또 미영님이 사시는 미국에 한번 또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은 계획이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한 주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1077번으로 또 고릴라 게시판으로 기억에 남는 일들 남겨주시면 제가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레온 브리지스의 Light the Way 준비했고요. 이어서 The Rolling Stones의 Mr. Charm까지 두 곡을 함께 듣겠습니다.

1546님께서 라디오는 오랜만인데 정말 좋네요. 깊은 밤에 홀로 작업하는데 고독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저야말로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신청곡도 남겨주셨는데요. 292의 무대 신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 1부 끝곡으로 준비했고요. 그 전에 인터폴의 아이언 시티. 자, 두 곡을 이어서 함께 듣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Alone in Central Park when nothing seems to happen.

0: 프로그램에서 어느 역술인이 한 말인데요. 방송이 나간 뒤로 관악산이 MZ세대의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주말엔 줄을 서서 등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점점 남녀노소 더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으면서 등산로가 활기를 띈 모습은 보기 좋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안타까운 풍경도 볼 수 있었는데요. 산길 곳곳에 버린 쓰레기, 아무렇게나 쏟아버린 라면 국물, 바위에 새겨둔 낙서로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나마 다행인 건 쓰레기를 주우며 산행하는 클린 하이킹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자연 속에서 힘을 얻고자 한다면 자연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엄마, 어떻게 말을 꺼낼까 고민하다 방송의 힘을 빌어봐. 얼마 전에 엄마가 집에 오겠다는 말에 내가 바쁘니까 나중에 오시라며 짜증을 냈었지. 정말 바빠서 엄마와 시간을 못 보낼 것 같아서 그런 건데 엄마는 마음 상해서 내 연락을 받지 않았잖아. 내 딴엔 쑥스러운 것도 참고 문자로 죄송하다고 했는데 안 오신다니까 나도 많이 속상하고 화가 나더라고. 내가 삐지니 이젠 다시 엄마가 내 기분 살피며 눈치를 보고. 우리 모녀 왜 이러는 걸까? 엄마 미안해. 그리고 우리 이제 서로에게 솔직해지자. 사랑해.

오늘 너의 기억 사연은 김지민님께서 어머니께 남겨주신 편지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카더가든의 미안하다는 말 함께 들어봤습니다. 아, 이게 참 미스터리입니다. 예. 보통 이 자녀들이요. 예. 다 모두에게 친절한데 왜 우리 부모님께는 이렇게 쉽게 짜증을 내게 되는 걸까요? 이분들은 나를 다 받아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무한한 신뢰의 표현일 수도 있고 올바른 방향은 아니지만 그냥 왠지 그 공간에서만큼은 진짜 내 그냥 마음을 이렇게 털어놔도 될 것 같은 그런 기분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좀 그렇거든요. 이게 나쁜 거라는 걸 알면서도 밖에서 이제 뭐 일을 하거나 뭐 동료들이나 이렇게 다 이제 감정을 쓰면서 잘 대하고 친절하게 하고 예를 갖추고 하다가 이제 부모님이랑 통화를 한다거나 할 때는 이제 툭툭 거릴 때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어도요. 이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런 때마다 저도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편하다고 느낀다고 편하게 대하면 안 되지. 예를 갖춰야지.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 그러게요. 우리가 더 잘해야겠죠.

되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또 연세가 있으시고 하다 보면은 또 마음이 또 여려지세요. 또 쉽게 또 상처도 잘 받으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잘 이해하고 잘 보살펴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어떤 사연이라도 좋으니까요, 저희 애프터클럽 홈페이지 Falling in Love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요, 제가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안하다는 말이 가장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엘튼 존의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함께 듣겠습니다.

이번에도 끝말잇기 선곡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K로부터 출발할 거예요. 레디오헤드의 카르마폴리스 준비했고요. 이어서 또 E로 시작하는 앨런 워커의 Endless Summer까지 두 곡을 이어서 함께 듣겠습니다.

0: 원일의 Falling in Love.
1: 여러분은 지금 SBS 파워 FM 애프터 클럽 토요일 DJ 임원일의 Falling in Love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은 매주 제가 인상 깊었던 뮤지션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뮤지션 오브 더 위크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아티스트는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었던 존 메이어의 컨티뉴엄 앨범을 준비해봤어요. 이 앨범은 정말 명반입니다. 2006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이 앨범이 발표되고 이 음반을 들으면서 아, 이거는 명반이구나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명반의 냄새가 나는 음반들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냥 직관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앨범이었어요. 아까 오늘 처음 들려드렸었던 첫 번째 트랙도 굉장히 일단 이 앨범 시작하는 도입부터 굉장히 사운드가 일단 너무 훌륭했고, 그래서 이 앨범을 통해서 지금의 존 메이어라는 그런 어떤 확고한 입지가 굳어진 앨범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까지는 존 메이어가 아주 훌륭한 뮤지션인 건 모두가 알긴 알았지만 약간은 요즘 좀 핫한 루키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 기타 좀 치는데?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 이런 친구가 다 있어?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 앨범으로부터는 아, 이 친구가 그냥 기타만 잘 치는 사람이 아니구나. 자기의 음악 세계가 확고하고 이 정도의 완성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입증해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컨티뉴엄이라는 타이틀이에요. 이건 약간 좀 연속체라는 뜻이고요. 뭐랄까 끊임없이 이어지는 흐름.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흐름 안에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자신의 위치를 고민한 흔적을 앨범으로 음악으로 만들어낸 그런 앨범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까지는 좀 뭐랄까 좀 그냥 팝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어떤 그런 면모를 많이 보여줬었다면 이 앨범에서는 뭐 블루스와 소울, R&B, 락 음악 등을 본격적으로 결합해서요 굉장히 좀 멋진 앨범을 만들어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앨범에 참여한 그 이전부터 참여했었던 존 메이어 트리오에서부터 함께 했었던 스티브 조던과 피노 팔라티노, 정말 팝 음악계에서 가장 뛰어난 연주자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극급으로 이렇게 퀀텀 점프 시킨 그런 앨범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같이 앨범을 들어볼 텐데요. 이제는 뭐 정말 그를 대표하는 음악들이 됐고요. 이 앨범에서도 빛을 발하는 곡들입니다. 첫 번째로 함께 듣고 싶은 곡은요, 빌리프라는

준비했습니다. 존 메이어를 대표하는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간결하고 클린한 기타 리프가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루브와 여백이 가득 느껴지는 그런 곡입니다. 이번 앨범 자체가 굉장히 좀 여유가 느껴지고 뭐랄까 무엇을 더 담으려고 하는 느낌보다는 많이 덜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약간 거장들이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어떤 좀 여유가 느껴지는 앨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Believe 함께 듣겠습니다.

뮤지션 오브 더 위크 존 메이어의 컨티뉴엄 앨범 가운데서 빌리프 함께 들어봤습니다. 믿음은 아름다운 갑옷이지만 동시에 가장 무거운 검이 된다 라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는 것은 좋으나 그 믿음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 바보가 신념을 가지면 그 제일 무섭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념을 가지는 건 좋지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참 음악이 멋있어요. 그죠? 이렇게 참 비워낼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용기인가. 그리고 그 이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정도로 절제해서 앨범을 만든다라는 게 참 얼마나 또 큰 용기인가. 그런 생각을 음악을 들을 때마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준비한 곡은요, I Don't Trust Myself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슬로우 템포의 블루지한 그루브가 돋보이는 곡이에요. 특히 이 드러머 스티브 조던의 스네어 톤이 굉장히 로우하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소리인데 이 스네어 톤이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한동안 모든 드러머들한테 이런 식으로 톤을 잡아달라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공연할 때도 보면 이렇게 따로 스네어를 쓰더라고요. 이 곡에서만 굉장히 매력적인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타 중간에 나오는 리프에 약간 독특한 필터가 걸려있는데요, 굉장히 사운드가 묘하면서도 노래하는 듯한 기타 사운드가 일품인 곡입니다. 자, I Don't Trust Myself 함께 듣겠습니다.

뮤지션 오브 더 위크 존 메이어의 컨티뉴엄 앨범 가운데서 I Don't Trust Myself 함께 들어봤습니다. 야, 사운드가 참 멋진 앨범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새로운 스피커를 살 때나 뭐 그럴 때 이 앨범을 기준으로 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앨범들이 좀 있어요. 정말 사운드가 좋기로 엔지니어분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그런 앨범들이 있는데 존 메이어의 이 앨범은 정말 하이파이한 그런 앨범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멋지죠. 예. 좋은 사운드라는 게 꼭 볼륨이 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소리 하나하나가 명확하고 듣기 편안하고 그죠? 그 공간 안에 마치 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입체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운드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요즘에는 뭐랄까 실제 악기로 연주를 하지 않은 음악들도 너무 많고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갖다가 붙이듯이 이렇게 웨이브 파일을 붙여서 만드는 음악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이런 정도의 입체감을 느낄 앨범이 점점 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AI 음악도 많아지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정말 손으로 한땀 한땀 만든 앨범의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앨범을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앨범에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곡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 때문에 다 들려드리지 못했고요. 자, 오늘 끝으로 한 곡 준비했습니다. 자, Gravity라는 곡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멋진 곡이고 존 메이어의 눈부신 기타 연주를 들으실 수 있는 곡이고 라이브 버전에선 특히나 이 끝없이 펼쳐지는 솔로가 아주 일품인 그런 곡이죠. 네, Gravity. 나를 자꾸 이렇게 끌어당기는 무언가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두려움일 수도 있고 중독일 수도 있고요. 뭐 누군가에겐 분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나쁜 습관일 수도 있겠고 그 마지막에 나를 빛이 있는 곳에 머물게 해달라고 읊조리는 존 메이어의 어떤 메시지가 굉장히 가슴을 울리는 삶을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Vision of the Week 존 메이어의 컨티뉴 앨범 가운데서요 Gravity 함께 듣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우님께서 선곡들의 여름의 더위를 조금은 잊게 됩니다. 들려주시는 곡들로 가득 찬 공간에서 잊고 싶어집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데요. 예. 선곡을 항상 이렇게 신경을 씁니다만 이렇게 또 좋아해 주시면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또 노래 두 곡 준비했어요. 5월 5일에 너에게 준비했고요. 어센트의 편의점 앞 신호등. 자, 두 곡을 이어서 함께 듣겠습니다.

5712님께서 우울한 소식만 전하던 저 모처럼 기쁜 소식 전합니다. 대학 졸업을 앞둔 큰애가 드디어 취업에 성공했어요. 취업 준비하며 마음고생도 많았을 텐데 묵묵히 어려운 과정들을 잘 견뎌낸 아이가 참 대견하고 자랑스럽네요. 외국계 항공사에서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모든 일이 낯설고 서툴겠지만 하나씩 배우며 부딪히며 사회인으로 성장하길 바라봅니다. 비행기를 타고 더 넓은 세상을 누비게 될 우리 아이의 힘찬 첫 출발을 축하하며 리베렌테 나라 신청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와, 너무 기쁘시겠는데요. 예,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느덧 방송을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돼서요. 자, 오늘 끝곡으로는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배미라님께서 신청해 주신 비주의 초록비, 그리고 5712님께서 신청해 주신 리베렌테의 나라. 자, 이 두 곡을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이 시간은 구름의 사운드 클라우드가 방송되니까요.

한낮 강릉의 어느 카페. 점심 식사 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던 여성들이 창밖을 바라보다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성들이 달려간 곳은 도로 한복판.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쓰러진 걸 발견하고 본능적으로 달려온 이 여성들은 근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었죠. 여성들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동시에 119에 지원 요청을 했는데 하늘이 도운 걸까요? 마침 반대편 도로를 지나가던 119 구급대가 차를 돌렸고 덕분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확인한 후 다시 카페로 돌아온 두 여성.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손님들이 생명을 살린 두 영웅에게 마음 가득

0: 담아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고 하네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이현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와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게 안전하고 실내에 갇히는 사태를 대비해 문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가스레인지나 난로와 같은 화기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SBS 이현경이었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실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AI가 큐레이션한 파워 FM 맞춤형 리퀘스트 뮤직쇼 파워 스테이션. AI가 어렵게 고른 다음 곡은 바로

Yeah.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노래와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 스테이션. 인생의 명장면 속 흐르던 당신만의 OST는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입니다. 심하면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편한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또는 주류 등은 좋지 않습니다. 야외 활동 중에는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두통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하고 그늘진 장소로 이동해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평소보다 물을 자주 마시고 기온이 가장 높은 낮 12시에서 4시 사이에는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중독이나 장티푸스, 뇌염 등의 질병 예방을 위해서 업무 공간과 식당 등의 청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여름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SBS 아나운서 정성문이었습니다.

불안 가방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최근 Z세대를 중심으로 스스로 불안과 스트레스를 조절하려는 셀프케어 문화가 널리 퍼지고 있는데요. 가방 안에 손으로 가볍게 만질 수 있는 장난감이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로마 오일, 신맛이 나는 사탕, 달콤한 초콜릿 같은 걸 넣어두고 불안이 느껴질 때 긴장을 푸는 도구로 활용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 불안 가방을 두고 자신의 감정을 인지한다는 점, 불안을 참는 대신 스스로 조절한다는 점이 자기 인식과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0: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마음에 불안이 스며들 때 가만가만 다독여줄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2: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1: Yeah, yeah. Ladies and gentlemen,

제가 사랑하는 아이돌의 인기곡부터 그 시절 추억 속의 노래까지 SBS 파워 FM이 사랑하는 노래만 모았습니다. 다음 노래는 잠깐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FM입니다. SBS 파워FM은 매일 새벽 5시

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여자친구의 여름여름해입니다. 여름하면 콩국수만 드셨던 분들 콩물 꽈배기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 예전에 똑같은 건 아닌데 요즘 유행하는 건 아닌데 비슷하게 한번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침에 먹기 되게 괜찮아요. 예. 뭔가 좀 담백하면서 고소하면서 술술 넘어가고 포만감도 꽉 차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콩물 꽈배기가 뭐지 싶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콩물에 꽈배기를 넣어서 먹는 거래요. 원래 대구 지역 음식 중 하나인 찹쌀도넛 콩국이 변형된 거라고 하는데요. 찹쌀도넛 콩국은 따뜻한 콩국에 도넛을 말아먹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콩물 꽈배기는 차가운 콩국물에 꽈배기를 넣어서 먹는 건데요. 재료도 아주 간단하잖아요. 마트에서 파는 콩국물 사고 시장에서 맛있는 꽈배기만 사오면 됩니다. 고소한 콩물에 달달하고 쫄깃한 꽈배기라니 직접 먹어보지 않고 상상만 해도 이거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잖아요. 콩국수 먹으면서도 항상 어머니 아버지 잔소리가 면은 남겨도 된다. 콩물이 애기쓰다. 콩물은 남기지 말아라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그 메인인 콩물을 달달하고 쫄깃한 도넛과 즐긴다. 면보다 식감이 업그레이드 된 거잖아요. 너무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8월 1일입니다. 8월 시작이 됐고요. 뜨거운 햇살과 또 밖에 너무 더워요. 그래서 집에서 에어컨과 선풍기 틀어놓고 가족끼리 딱 모여있는 게 가장 행복할 때잖아요. 이때 간식으로 콩물 꽈배기 한번 드셔보세요. 아마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고요. 내 입맛에도 맛이 있을 거고요. 1부에선 친구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보고요. 2부에선 꼭꼭 선곡해. 이어서 3부는 쉿 이거 비밀인데 준비했습니다. 사연은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광고 듣고 첫 사연 만나볼게요.

0: 축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케어 원해요?
1: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 어실 원스야.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엉망팔팔

워킷.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8월 1일 오늘의 첫 번째 문자 소개할게요. 김현주님, 저는 정리 수납 전문가입니다. 매일 다른 집을 정리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되어 정작 저희 집은 쉬는 날 몰아서 집안일을 한답니다. 오늘은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사부작사부작 움직여보네요. 아이 책상도 치우고 빨래도 개고 냉장고 정리도 하고 나니 잡생각도 사라지고 시간도 훌훌 잘 가네요. 주말 내내 피곤할지도

모르지만 파이팅 해봅니다. 항상 궁금했거든요. 이 정리 전문가분들의 집은 어떨까라는 거. 똑같았네요, 우리네랑. 그래도 이번에 한 번에 이렇게 대청소 해두면은

0: 가서 지갑 가져와서 결제했답니다. 얼마나 창피했는지 앞으로는 핸드폰에 결제할 수 있는 페이를 등록하든지 해야겠어요.
1: 그 제가 한번 지갑을 두고 버스를 탄 거예요. 탔는데 카드가 없으니까 못 찍잖아요. 그래서 기사님 잠시만요 하고 나서 이 핸드폰 어플로 결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깔아서 다행히 또 앱카드 그걸 해놔서 연동을 시켜서 한 두세 정거장 가고 나서 찍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르신들 말이 항상 맞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갈 땐 항상 비상금을 꼭 챙겨 다녀라. 예. 그래도 그 전에 지갑 같은 거 깜빡 안 하고 잘 챙기는 게 먼저긴 하죠. 노래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 건데요. 장범준의 회상, 태연 피처링 버벌진트의 아이 띄워드릴게요.

장범준의 회상, 태연 피처링 버벌진트의 아이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친구분들 문자 만나볼게요. 2849님, 저는 오늘 동네에서 열리는 플리마켓에 참여합니다. 제가 직접 만든 뜨개 가방과 뜨개 키링을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혼자 취미로 시작했던 건데 주변 반응이 좋아서 플리마켓까지 도전해봅니다. 찡기는 뜨개 취미 가져볼 생각 있어요? 저는 뭐 가방 키링은 크게 관심이 없는데 직접 할 수 있으면은, 예전에 우리 한창 추울 때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친구분이 이제 직접 뜨개로 막 옷 같은 거 만든다 하면서, 친구 중에도 니트를 만든 친구가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실이랑 또 색감으로 해서 좀 어깨 넓어 보이게 잘해갖고 만들면은 너무 의미 있겠는데 싶어서, 지금은 너무 덥고요. 조금 선선해지면은 그때 한번 찾아는 보려고요. 근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1906님, 새벽 러닝을 시작하면서 5시부터 들은 지 2달 정도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찡디를 알게

하게 되어 합숙 맞선도 챙겨보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찡디 찐팬이 되어버렸네요. 오늘도 러닝 중인데 잠시 멈췄어요. 괜시리 오늘은 문자 한번 보내고 싶더라고요. 인고님 더위 조심하시고요. 화이팅입니다. 새벽 러닝 한 번도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906님. 예. 1906님도 더위 조심하시고요. 또 러닝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쉬어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고 무리하다가 아예 놔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꾸준히 몸에 좋은 러닝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송용진님. 저는 지금 청계산부터 광교산 종주를 시작하려고 해요. 23km를 11시간 동안 등산합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게요. 파이팅! 23km를요? 와, 용진님 체력이 진짜 좋으시네요. 네. 오늘 날이 그렇게 덥지 않아야 되는데 습하고 더우면 체력이 또 정말 쭉쭉쭉 사라지잖아요. 하다가 너무 힘드시면은 무리하지 마시고요. 네, 안전하게 잘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불독맨션의 춘천 가는 기차, 레드본의 Come and Get Your Love 두 곡 띄워드릴게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친구들의 사연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면서 펀펀 듣고 계신지 신청곡과 같이 남겨주세요.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슬비님, 이번 주말에는 혼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요. 집에만 있기에 심심하고 할 것도 없어서 동네 카페 투어하려고 합니다. 제가 모르던 사이에 집 근처에 카페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몇몇 분위기 좋은 카페에 들러서 풍경도 감상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올게요. 찡디는 카페 투어 어때요? 하루에 몇 개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카페 투어 좋죠. 그러다가 딱 내 마음에 맞는 아지트 같은 카페를 찾으면 그때부터 거기만 가면 되는 거고요. 근데 제가 하루에 카페를 막 두 군데 이상은 가본 적이 없어서 카페 투어요? 글쎄 한 두 군데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커피도 두 잔 이상을 연달아 마시면 조금 힘들더라고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먼저 신화의 I Pray For You, 예승원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두 곡 좋습니다.

진아의 I pray for you, 이승원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최영은 님인데요. 더워서 한참을 운동 못하다가 오랜만에 달리기 하러 일찍 나왔습니다. 그래도 새벽바람은 조금 선선하네요. 고3 딸을 생각하며 SES에 달리기 신청합니다. 아, 고3 따님을 두셨으면은 여러모로 또 가장 긴장된 뭔가 한 해를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잡생각도 많고 고민 많을 때 달리기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한번 밤에 혼자 이렇게 뛴 적이 있는데 오히려 조금 더우니까 땀이 나는 거를 내가 느낄 수 있어서 그 땀 빼는 개운함? 이맘때만 또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선선할 때 잘 달리시길 바랄게요. 우리 최영은님이 신청한 SES의 달리기, 이 노래는 007이 이영성님도 같이 신청한 노래였거든요. 이 곡 듣고 트랜스픽션의 내게 돌아와까지 듣고 나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SES의 달리기 트랜스픽션의 내게 돌아와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노래 두 곡 더 띄워드릴게요. 먼저 고동욱님이 신청한 포지션의 서머타임, 블랙아이드 피스의 Where is the Love 한번 들어보시죠.

잠시 후 2부에선 꼭꼭 선곡해 만나볼 건데요. 바다로 휴가 떠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골라본 이번 주 주제. 이 바다엔 이 노래 기대 많이 해주세요. 1부 끝곡으로 임기훈의 당신과 만난 이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시작합니다.
1: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2부 시작했습니다. 2부에선 청취자가 라디오 PD가 될 수 있는 시간 꼭꼭 선곡해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곡들을 선곡했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5: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8: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9: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만 소프트랩.
1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3: 번호.
14: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우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3: 르노.

0: 꼭꼭 선곡해.
1: 청취자가 라디오 PD가 되어 선곡표를 채워보는 꼭꼭 선곡해 시간입니다. 덥고 짜증나는 이맘때쯤 바다로 풍덩 빠지고 싶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바다의 이 노래입니다. 친구들의 개인차가 있을 순 있지만 동해바다 떠올리면 이 노래가 생각나고 제주바다를 떠올리면 이 노래가 생각나는 바다에 따라 떠오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바다엔 이 노래다는 노래를 사연과 함께 적어주시면 됩니다. 서해바다, 남해바다, 동해바다, 제주바다, 지중해, 인도양 등등 어떤 바다든 상관없고요. 여러 바다를 적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이 바다에는 왜 이 노래가 떠오르는지 이유와 함께 바다 노래 남겨주세요. 보내주신 노래 중 방송에서 선곡된 모든 분들께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이 꼭꼭 선곡해 주신 노래들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외토리아님, 제가 고른 노래는 세븐틴의 박수입니다. 저는 동해의 삼척 장호항 바다를 생각하면 이 노래가 떠올라요. 10년도 더 전에 가족들이랑 장호항에 갔는데요. 마침 노래자랑을 하고 있길래 용기 내어 참여했고 아쉽게도

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점수를 박수 소리로 매겼는데 저희 가족은 4명이었고 다른 참가자들의 가족은 최소 10명 이상으로 참 많이 왔더라고요. 박수 소리 때문에 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추억 남기고 온 동해 바다를 생각하며 노래 추천할게요. 결국은 박수 때문이었군요. 에. 근데 우리 가족들끼리의 추억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에. 3901님, 아이들의 덤디덤디 선곡합니다. 저는 대학생 때 인도로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인도의 여러 곳을 누비며 인도 전통 음식도 먹어보고 인도 전통 옷도 입으면서 여러 체험을 했는데요. 그때 바다엔 들어가지 않았지만 인도양을 바라보며 해안가 카페에서 여유롭게 즐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신나는 아이들 노래 들으며 여유를 즐기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노래가 인도 느낌이 나서 저도 모르게 리듬을 탔던 기억이 나요. 그쵸, 뭔가 특히 인도 음악들 중에는 뭔가 절절한 발라드 쪽보다는 뭔가 어깨춤 추게 하는 그 특유의 그 리듬과 그 밝은 흥이 있는 것 같아요. 외톨이야 3901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세븐틴의 박수, 아이들의 덤디덤디 두 곡 들어볼게요.

세븐틴의 박수, 아이들의 덤디덤디 듣고 왔습니다. 또 갈레오님, 저는 엔리코 카루소의 산타 루치아가 떠오르네요. 이탈리아 여행 갔을 때였어요. 나폴리 지역에서 4박 5일 동안 머물며 지중해의 여유로움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탈리아의 스윗하고 다정한 분위기에 흠뻑 빠져 있었는데요. 그때 길거리에서 이 노래가 참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중해는 바다색이 에메랄드와 청록색 그 사이에 엄청 깨끗하고 예쁜 느낌이 있어서 여행 내내 너무 행복했답니다. 맞아요. 지중해 그 바다색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예, 신비하고 깨끗해 보이고. 부산 아이가님. 저는 하하 앤스콜의 부산 바캉스 선곡했습니다. 바다 하면 부산 아닙니까? 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넘쳐나는 해운대, 광안리, 송도, 다대포 등등 어딜 가도 멋있는 부산 바다가 최고예요. 해수욕장에 사람이 많긴 하지만 원래 여름에는 그 재미로 놀러가는 거잖아요. 이번 여름엔 부산 바다로 놀러와 보세요. 찡디도요. 그 합숙맛선에 부산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해 부산 왔다 갔다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 제가 연락할 때마다 이제 형님 하거든요. 형님 한번 오시오 이러면 자기가 이제 부산 풀코스 준비해놨다고 자기 잘 안다고. 그래서 설레는 마음 많고 이번 여름 가기 전에 전설의 부산 풀코스가 무엇인지 너무 설레서 말도 안 나오네요. 한번 느껴보고 어떤지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분들에게. 또 갈래요. 부산 아이가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엔리코 카루소의 산타 루치아, 하하인스컬의 부산 바캉스 들어보겠습니다.

엘리코 카루소의 산타루치아, 하하인스컬의 부산 바캉스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수박공주님이 저는 쿨의 해변의 여인 신청합니다. 회사 동료들이랑 여름 워크숍으로 충남 보령에 있는 대천해수욕장에 다녀왔는데요. 다들 물놀이를 즐기기보다는 예쁜 바다를 찍느라 바빴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이 노래를 틀었는데 다들 신발 벗어 던지고 어린아이처럼 바다로 뛰어들어서 신나게 놀았던 때가 떠오르네요. 그날 이후 제게 서해 바다는 언제나 해변의 여인이 흐르는 신나는 추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제 마지막 해수욕장이 대천 해수욕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 똑같이 회사 워크숍은 아니었고요. 이제 대학교 때 무슨 수련원이 거기 있어서 한번 그게 마지막이었거든요. 너무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다 떠오르네요. 네. 새벽바다님, 저는 싹쓰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 신청해요. 뜨거운 여름에 바다 보려고 떠났다가 가는 곳마다 차도 밀려 사람도 많아 더위도 만만치 않아서 늘 짜증이 났는데요. 최근에 거제 바다를 다녀왔는데 딱 트인 바다를 보니까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해 바다가 뻥 뚫린 기분을 느끼기엔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땐 정말 바다 보러 잘 왔다 싶었네요. 아, 뭐 모든 바다가 다 아름답지만은 저는 어쨌든 남해 바다가 가장 멀어서 그런지 남해 바다가 조금 더 오랜만에 가서 보면은 특별한 감정이 들어요. 그리고 선곡하신 이 노래도 전주만 들어도 뭔가 청춘이 그렇게 뜨겁고 찬란하진 않았는데 제 과거가 미화되는 느낌? 그때가 아름답게 다시 한번 재생되는 느낌도 들고요. 수박공주, 새벽바다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2부에서도 오늘과 같은 주제로 함께하니까요.

펀펀투데이 홈페이지 꼭꼭 선곡해 게시판으로 오셔서 생각나는 노래와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에서 노래가 뽑힌 모든 분들께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그럼 쿨의 해변의 여인 싹쓸이의 다시 여기 바닷가 듣고 3부 쉿, 이거 비밀인 대로 함께 하겠습니다.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우리나라의 물관리 AI 기술이 세계로 뻗어나갈 만큼 성장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AI 정수장 운영 기술을 베트남 호치민시의 켄동 정수장에 수출한다는데요. 기존 화성 정수장에 적용됐던 AI 기술이 호치민시의 핵심 급수시설에 적용되는 거죠. 이번 성과로 베트남 수돗물 생산의 안정성과 효율이 크게 높아질 텐데요. 덕분에 글로벌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도 우리의 AI 기술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겠네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지게.
1: 유튜브에서 상품 판매하려면
2: 카페 24.
1: 유튜브에서 라이브 커머스 하려면
2: 카페 24.
1: 유튜브 쇼핑 서비스 이용하려면
2: 아, 카페 24.
1: 카페 24에서 유튜브 상품 판매를 시작하세요.
3: 매출 성장으로 고고고. 카페 24로 다다다.
4: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우리말 지킴이.
2: 현장은 순식간에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강렬한 감정에 휩싸인 상황을 묘사할 때 쓰는 충격의 도가니. 국립국어원에서 인정한 올바른 관용 표현입니다. 도가니는 본래 쇠붙이를 녹이는 단단한 그릇, 즉 용광로를 뜻하는데요. 마치 용광로 안에서 금속이 펄펄 끓듯 사람들의 감정이 격렬하게 소용돌이치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뜨겁고 폭발적인 감정에 열광의 도가니나 감동의 도가니와 같은 표현을 쓰는지 이해가 가지요? 사전에 등재된 표현이니만큼 극적인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겠네요. 참고로 소고기 부위 도가니와는 무관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거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1: 세상은 넓고 비밀은 많다. 나만 알고 있는 1급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0: 쉿, 이거 비밀인데.
1: 펀펀 가족 사이엔 비밀이 없다. 오직 친구들만 이곳에서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어요. 오늘 말 안 하면은 또 일주일 기다려야 됩니다. 날마다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주저하지 말고 얼른 비밀 털어놔주세요. 마음속에 감춰둔 비밀을 털어내고 싶은 분들은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름이 소개될까 봐 걱정이 된다면 익명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연이 방송에서 소개된 분들께는 비밀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첫 번째 비밀 사연, 어떤 게 도착했을지 만나보겠습니다. 왜 하필님? 칭디, 저 최근에 고백을 받았는데요. 결국 거절했습니다. 저한테 고백한 분이 제 친구가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같이 알던 지인이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어서 진짜 당황스러웠는데요. 이 사실을 친구한테 말해줘야 할지 끝까지 비밀로 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일단 지금은 비밀로 하고 있는데 어디에 말도 못하고 찡디한테만 털어놔봐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좀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너가 좋아하는 누구누구 씨 있잖아. 나한테 고백해서 내가 거절했어. 얘기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뭐 비밀로 하다가 알게 돼도 그분을 거절한 당사자 입에서 듣는 거는 좋은 그림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얘기해 놓은 걸로 당분간 이 뭔가 이 답답함 해소하시고 끝까지 함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원피스 겟님. 며칠 전 청소하다가 옷장에서 남편의 비상금을 찾았습니다. 둘 다 용돈 받고 있어서 서로 얼마 쓰는지 다 공개하는데요. 이렇게 저 몰래 돈을 모으고 있었다는 게 살짝 괘씸하더라고요. 아마도 최근에 사고 싶다던 게임기를 몰래 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건 완전 반대라서요. 남편 비상금으로 여름에 입을 원피스 하나 샀습니다. 남편 본인도 모르게 저에게 선물해준 원피스 입어봤더니 엄청 예쁘더라고요. 남편도 예쁘다고 해줬는데 이거 당신이 사준 거야. 고마워.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 도착을 했네요. 근데 어쩌겠어요. 몰래 모아둔 거는 내가 그만큼의 위험 부담을 진 거예요. 예. 끝까지 숨기든가 들켰을 때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예. 남편 이제 다시 한번 또 새 출발해야죠. 다시 모아보셔야죠. 사연 남겨주신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101의 뷰티풀 듣고 와서 다음 사연도 소개해드릴게요. 바보같이 아쉬운 많은 노래가 하늘에 닿기를 눈물 속에 밤새운 내 기도가 마음에 닿기를

0: 바보같이 아쉬운 많은 노래가 하늘을 닿기를 당신 향해 밤새운 내 기도가 마음에 닿기를
1: 워너원의 뷰티풀 듣고 왔습니다.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들 다른 라디오에서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알겠죠? 딱 걸렸어 님. 징디, 제가 산에 비밀 커플을 목격했습니다. 일하다가 탕비실에 물을 마시러 갔는데 우리 회사 신입사원 둘이서 손을 잡고 둘만의 세상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이 너무 말랐지만 마주치면 민망할까봐 물도 안 마시고 되돌아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하며 추억에 잠겼죠. 귀엽기도 하고 살짝 부럽기도 했어요. 좋은 선배라면 사내 연애 비밀 지켜줘야겠죠? 에이, 지켜주세요. 지켜주면서 또 막 괜히 가서 막 난 응원해 이러고 막 가고 나 안다는 식으로 생색내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그냥 대면대면하게 둘이 같이 있는 거 봐도 못 본 척하고 있어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게 들키기 마련이거든요. 시간 지나면은 아, 딱 걸렸어 선배가 참 좋은 사람이구나 입이 무거운 선배구나 그때 진가를 발휘할 겁니다. 화분 미안님. 엄마가 아끼는 꽃 화분을 누군가 깨서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자수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범인을 찾질 못했어요. 그날 집에 있던 사람은 아빠랑 저랑 동생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 비밀인데 저는 누가 그랬는지 봤습니다. 범인은 바로 아빠예요. 베란다에서 잠깐 낚싯대 꺼내시다가 화분 친 걸 봤는데요. 아빠는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비밀로 해드리는 게 좋겠죠? 어머님의 분노가 스르르 가라앉는다면 비밀로 해드리고요. 만약에 분노가 꺼질 기미가 안 보인다. 그러면 네, 그때 가서는 진실을 구하는 것도 누군간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죠. 비밀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선물 보내드립니다. 더더의 It's You 듣고 와서 다른 비밀 사연도 들려드릴게요.

더더의 It's You 듣고 왔습니다. 이거는 진짜 비밀이라는데 친구들이니까 믿고 얘기해볼게요. 지쳤어요 님. 지난달 신혼 집들이를 하다가 생긴 비밀인데요. 지인들이 점심쯤 와서 저랑 아내는 늦어도 밤 8시쯤 되면 갈 줄 알았는데 시간이 늦었는데도 집에 갈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상을 치우기도 하고 피곤하다는 티를 냈는데도 계속 안 가길래 결국 사람들을 집에 가게 하려고 아내랑 방에서 싸우는 척을 했어요. 다들 깜짝 놀라서 이제 가봐야겠다면서 집에 가더라고요. 앞으로도 손님이 왔을 때 늦은 시간까지 안 가면 이 방법을 써야겠습니다. 약간 분위기 안 좋은 척하면은 다들 놀래고 불편해서 집에 가길 마련이죠. 야, 그리고 지인들도 점심때 왔으면은 8시 전에 가야죠. 저녁은 집에 가서 드셔야죠. 네. 럭키가이님. 몇 주 전에 친구들과 갔던 식당에서 식사 이용권 이벤트에 참여했는데요. 그때 한 명이라도 당첨되면 꼭 같이 오자고 약속한 뒤에 다들 하나씩 명함을 넣었습니다. 근데 바로 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당첨됐다는 거 있죠? 막상 이렇게 되니까 친구들하고 가기엔 조금 아까워서 친구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오늘 가족들이랑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친구들은 기억도 못할 거예요. 맛있는 소고기 잘 먹고 올게요. 야, 돼지고기였으면은 친구들 챙기는데 소고기

이었으면은 가족 먼저 챙겨야죠. 예, 이거는 현명한 처사다. 저희 비밀 지켜드릴게요. 비밀 공유해준 분들에게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러블리즈의 지금 우리 듣고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0: 하면 하하임.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

0: 비다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5: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6: 안전화.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7: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0: 든든한 내일로요.
9: 네?
1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9: 제대로 가시네요.
1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는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13: 광고 듣고 왔습니다. 친구들의 비밀들 같이 나눠봤는데요. 주말 아침에 이렇게 비밀 이야기 나누니까 재밌죠.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비밀 사연 많이 가지고 올 테니까 여러분도 펌펀 홈페이지 쉿 이거 비밀인데 코너 게시판으로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비밀 보장은 철저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럼 SG워너비의 우리의 얘기를 쓰겠소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메이징 알러뷰소 마징 고맙습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프레스.
6: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7: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는 너라서 좋아.
6: 좋아,
7: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좋아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취업이 잘 되는
1: 경복,
0: 잠재력을 전문가로
1: 경복
0: 4호선 캠퍼스
2: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 제 동생 허경환 씨가 너튜브에 출연하고 있는데 경환 씨는 결혼 언제 하실 거예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대답을 해서 엄지척을 받았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유재석 씨가 허경환 씨한테 좀 말 나온 김에 장가는 언제 가실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경환이가 이번 주는 바빠서 안 될 것 같고 다음 주 노려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댓글로 센스 죽인다, 너무 웃기다, 한수 배웠다, 난리가 났는데 우리도 살다 보면 가끔 이런 비슷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죠. 미혼한테는 결혼 언제 할 거냐, 신혼한테는 또 애 언제 낳을 거냐, 아들 부모한테는 귀여운 딸 낳아야지, 딸 부모한테는 아들 있어야 든든하지. 아우. 근데 사실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크게 의미를 두고 하는 말들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허경환이처럼 아무 말 대잔치 대답으로 넘어가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일단 저는 결혼식 날짜는 잡았어요. 아직 몇 년도 할지 그걸 못 잡았네. 괜히 따라했어. 김영철의 파워FM, 전 김영철입니다.

이소라 청혼으로 2026년 8월 1일 토요일 김영철의 파워 FM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8월 달이 시작했는데 저한테도 이제 그렇게 장가 언제 갈 거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거든요. 8월 1일 딱 기념으로 아, 이번 달은 바빠서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야 되겠어요. 왜냐면 이번 주 하면 너무 경원이 따라하는 것 같으니까.

0: 아, 어쨌든 여러분 호경 씨처럼 이렇게 오지랖 넘치는 질문 같은 거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스킬과 여유를 갖다 대면 좋을 것 같네요. 허경환한테 한수 배웠어. 자, 토요일 예고돈을 해드릴게요. 오늘 토요일 이분은 토스남, 토요일마다 스포츠 소식을 갖고 오는 남자죠. 이성모 기자님과 스포츠 뒷담화 스담스담 함께할 텐데요. 이번 주는 월드컵 끝나고 난뒤 북중미 월드컵 결산 제1탄, 한국 축구에 무슨 일이? 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번 월드컵 시작은 좋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많이 좀 많았죠, 그죠? 그에 관한 히스토리 잠시 후 2부에서 이상모 기자님께 물어보고요. 3, 4부는 내 맘이야 넘버 7. 자, 슬기슬기 박슬기 씨와 슬기 씨의 내 사랑 남편 공문성 씨 오늘 함께 모셔서 부부 토크 나눠볼게요. 그냥 뭐 그냥 생각 했던 거 이상으로 너무 재밌을 것 같잖아요. 기본도 그냥 기본적으로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두 분의 토크 기대하시고 이것도 흔치 않은 기회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요. 광고 먼저 듣고 와서 인 유어 레터부터 쭉 달려볼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1: 또한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3: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올 여름 더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시려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하나, 여름철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로 맞추기. 둘,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고 여름철 전기 요금 부담 줄이기.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가 여름철 전기 요금을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해 드리거든요. 지원 금액은 계절 관계없이 여름철과 겨울철에 효율적으로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합니다.
6: 그대 이름은 제식 제식 제식.
7: 안녕하세요. 철가루들의 뮤지컬 스타 곽재식 곽재식입니다. 바람처럼 시원한 저의 목소리로 철가루들의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8: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7: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와이어 이용권,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스마트 앤 심플 무아스에서 두피 앤 헤어 드라이기, 공간 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캐나다 건강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V파워, 국민 스파 모두의 스파 자디니에서 바디 선물 세트, 호텔 감성 휴슬 침대에서 쿨 냉감 메모리폼 베개, 난임 부부 한의학 지원 사업

0: 경기도 한의사회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1: 브라보!
0: 지금까지 과학을 매주 기다리게 하는 남자 과메기 곽재식이었고요. 저는 매주 화요일 과학편의점에서 만나요.

찰가루들이 보내준 사연과 신청곡들을 토요일 아침에 만나보겠습니다. 인유레터 문자로 보내시려면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골려는 무료고요. 홈페이지 사심판이죠.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와, 더운 여름엔 유난히 더 쉽게 열받고 화나곤 하죠. 아, 그렇다고 여름 내내 화를 낼 수는 없으니까 화를 잘 다스리는 방법도 필요한 것 같아요. 화날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화도 나고 또 화도 나야죠. 사람이 어떻게 화도 안 나겠어요. 근데 이제 화났을 때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톰 소의 모험을 썼던 마크 트웨인 예전에 책을 읽다가 그분이 했던 말인데, 정말 화가 날 때, 그리고 정말 화가 난다고 생각할 때 내 숫자 넷을 세어보아라 그러는데, 처음에는 피식했어요. 와, 이게 말이 되는데, 이게 여러분 진짜 화가 났을 때 봐야 돼요. 화가 안 났을 때는 원, 투, 쓰리, 포, 이게 뭐야 싶은데, 이게 아이씨, 하다가 진짜 그 생각부터 벌써 유치해져요. 원, 투, 쓰리, 포 하다 보면 비웃음도 한번 나왔다가 웃음 나왔다가 그 확 올라가다가 조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화가 났을 때 1차적으로 한번 샌데 한번 세어보시고 심호흡도 좀 해보고 이런 게 좀 필요하더라고요. 자, 우리 철가루는 어떻게 화를 다스리는지 오늘 주제가, 아, 요거도 좋더라고. 요가. 나 요가 좋아, 요가 할 때리거든요. Inhale, 밖으로 뿜고 Exhale. 화를 다스리는 방법.

7797번님이 전 화가 날 때 냉동실을 정리하는데요. 스팀 빡 올라왔을 때 냉동실 문을 열면 찬 기운이 다가와 조금 풀리고요. 그래, 당김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얼음 하나 와그닥 와그닥 씹으면서 엉망인 냉동고를 정리하다 보면 엉망인 제 마음도 같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한 음식을 해 먹으면 어느새 기분이 싹 풀린답니다. 노래는 80s의 Ice on My Teeth 신청합니다. 오, 그죠? 일단 그 찬 기운 한번 마시면서 조금 이제 식히고 얼음도 와그작 와그작 씹으면서 그게 뭔가 와그작 씹는 거 좋아요. 제가 또 라디오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DJ들이 어떤 노하우가 있잖아요. 물론 저는 또 최화정 퀴즈죠. 최화정 퀴즈로서 최화정 누나가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했어. 나 진짜 청취자로 들을 때도 여러분 진짜 화가 날 때 그 에이땡 과샤 있잖아요. 그거를 커피 찍어 먹어도 되지만 그냥 그걸 그냥 와그작 와그작 몇 개를 씹어 보세요. 그러니까 누굴 씹듯이 이렇게 막 씹다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진짜 이랬는데 그 말 듣는데 그냥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음식 같은 거 아니면 과자 같은 거 진짜 여러분 싹싹싹싹 씹어보세요. 그것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7797님처럼 다 비슷해. 화나실 때 뭐 좀 그저 막 와그작와그작 씹기도 하고 아이스커피 아니면 좀 시원한 거 먹으면서 좀 열기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또 정리도 방 정리 냉장고 정리 좋네요. 정리하다 보면 내 마음도 같이 정리된다. 아주 나이스 좋았고 김아연님은 저만의 여름 화풀이 방법은 샤워입니다. 화가 날 때마다 찬물로 씻고 나오면 기분이 한결 나아지거든요. 그런데 사춘기 고딩아이가 방학을 한 뒤 화가 자주 나서 하루에 세 번이나 샤워를 했더니 남편이 자기야 그냥 수영을 해 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차라리 물에 들어가 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수영 레슨 등록했어요. 다음 주에 처음 가는데 샤워와 수영 중 뭐가 더 나은지 알려드릴게요. 노래는 레드벨벳 음파 음파 들어주세요. 근데 진짜 수영 갔다 왔다 하는 시간이 오히려 더 그죠? 그러신데 근데 전 수영을 가끔 했잖아요. 수영은 진짜 강추. 아마 우리 아연님이 철없디 수영이 훨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수영도 끝나고 또 샤워를 해야 되니까. 찬물이었는데 수영 한 30분 하잖아요. 그 물 속에 있는데 열기 느껴질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올라오면 막 숨차고 막 얼굴에 땀이 쫙 날 거예요.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땀 흘리고 운동만 한 거 있을까요? 우리 또 열받았을 때 진짜 저도 가끔 안 되겠다 해서 딱 뛰고 오잖아요. 한 4, 50분 내가 뭐 이런 걸로 고민했지 싶은 것도 있어요. 박정희님은 전 화가 나면 말로 하지 않고 휴대폰

메모장에 다 적어요. 글로 적다 보면 내가 왜 화가 나는지, 원하는 게 뭔지 명확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고 읽다 보면, 읽어보면 생각보다 별일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 쿨하게 메모 또 지우고 훌훌 털어버립니다. 노래는 효린, 주영이 부르고요. 아이언이 피처링한 지워 신청합니다. 정인님, 이건 누가 봐도 글로 쓰는 방법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머리로 자꾸 생각하면 그 복잡해서 또 정리가 안 될 텐데, 글로 적으면서 진짜 사건 개요 적듯이 열받았던 거 적고 하다 보면 아니지, 위로 다시 올리고 괜찮을 것 같아요. 정인님, 저는 그거 한번 해봤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싫어하는 걸 한번 이렇게 적어봤거든요. 그거 적는데 내가 나란 아이를 정리를 해가는 게 내가 확실히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딱 싫어하는 거 보는데 사람이 어떻게 싫어하는 게 없겠어요. 그래서 그걸 딱 해보니까 정인님 말씀대로 적을 때 뭔가 확실히, 메모할 때 뭔가 확실히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야, 우리 세 분의 방법만 쫙 들어도 시원하게 냉동실 정리 한번 하면서, 그죠? 수영 한번 쫙 하고, 아니면 샤워 한번 하고, 이렇게 딱 글로 한번 정리하고 하면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네요. 세 분께 선물 챙겨드리고, 노래는 김아연님이 신청한 시원한 노래 레드벨벳 음파 음파.

음파 음파 레드벨벳 노래 아연씨의 신청곡이었고요. 자 롱리트 만나볼게요. 사심판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두신 이장훈씨의 사연입니다.

철업디는 단골 미용실 있으신가요? 제가 늘 가던 유명 미용실 원장님의 스케줄이 안 맞아서 머리를 못 자르고 있었는데요. 당장 앞머리가 눈을 찌를 지경이라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집 앞 골목길에 있는 허름한 동네 미용실에 갔습니다. 간판부터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곳이라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도 걱정이 태산이었죠. 그런 절 맞이해 주신 건 연세가 지긋하신 아주머니 미용사였습니다.

에이, 뭐 살짝 다듬기만 할 건데 설마 망치게 하겠어? 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가위로 손에 쥐시는 폼부터 어? 예사롭지가 않으시더니 가위가 쓸 때마다 머리카락이 싹둑 싹둑 이렇게 잘려나가는 게 보통 내공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불안했던 마음이 눈녹듯 사라지고 오히려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잠시 뒤 거울로 본 제 모습에 만족감을 감출 수가 없었어. 전보다 훨씬 더 두상에 뭐 딱 맞고 깔끔하게 커트가 돼 있었죠. 마무리로 샴푸 의자에 누웠는데 시원한 물살로 머리를 이렇게 헹구시는 건 물론이고 그 손끝으로 두피 구석구석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는데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머리 끝부터 싹 날아가듯 정말 시원했습니다. 학생, 달달한 믹스커피 한잔 하고 가. 머리 잘 됐다 온치라니 잘생겼네. 눈이 부시게. 평소 동네 미용실은 할머니들 파마하러 가는 곳이라는 그동안의 편견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단골삼아 동네 미용실을 자주 이용하려고요. 노래는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들어주세요. 아 그래요 우리 이름도 밝혀주셨네 이장훈님. 장훈님 우리는 경험하기 전에 우리끼리 쌓아놓은 선입견과 그 담장들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예, 그 허들이 너무 높죠. 이미 아닐 거야. 왜 이런 데서 하겠어. 뭐 등등등 많이 듣고 보고 경험을 해도 또 앞에서 이제 갇히죠. 본인이 너무 좀 쑥스러웠을 것 같기도 해요. 그 딱 너무 만족스럽잖아요. 지금 단골을 바꿔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저도 이제 안착하긴 했는데 지금 이제 제클린 미용사 우리 헤어드레서 이제 강호동 형 따라갔다가 저는 머리 다른 데서 하는데 김영도 씨 머리 미용실 어디서 하세요? 어디서 속으로 그 생각했지 어디서 하긴 뭐 내가 직접 갔겠어 미용실에 사지 했는데 한 번만 와 진짜 영철 씨 나 이거 머리 한 번만 나한테 와봐봤는데 호동 형이 네가 선택해라 아마 나 모르겠다 네 뭐 머리 하라고 데리고 온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호동에 따라 몇 번 갔다가 한번 해볼까 했는데 저도 이제 비슷한 사연인 게 잘하실 거라 생각했죠. 근데 나랑 맞을까 했는데 근데 딱 했는데 그 진짜 우리 사연 중에 장훈 씨 그죠? 나도 너무 그냥 입가가 싹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성격도 나랑 또 맞는 것 같고 해가지고 2014년도에 갔으니까 지금 이제 뭐 12년, 13년이 됐네요. 지금은 베스트 프렌드. 근데 이상하게 강호동 형, 서경석 형, 저 이렇게 개그맨 세 명인데 원래 원장님 개그맨하고 좀 잘 맞나? 다른 분하고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 장호님도 머리 예쁘게 또 하니까 기분 좋았죠? 선물도 챙겨드리고 노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노래 들으면서 1부 마치고 타임슬립 스포츠 디다마 스담스담 토요일에 제 만담 파트너죠. 토만파 이성무 기자님과 돌아올게요 여러분. Stay tuned.

0: SBS 건강 캠페인. 무더운 여름철 꼭 확인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폭염특보죠. 기상청은 체감 온도에 따라 폭염특보를 발령하는데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와 35도를 넘는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일 때 각각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내려집니다. 특히 농업 현장은 무더위 영향을 많이 받죠.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엔 작업을 멈추고 온열질환 위험이 큰 어르신들은 무리한 작업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선생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대한민국 1등 라디오 107.7
2: FM. 안녕하세요, 임소양입니다. 화제의 연극 타인의 삶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윤나무, 이동희, 정승길, 장승조, 우정원 그리고 저 임수양 등 실력파 배우들이 함께합니다. 9월 13일까지 LG아트센터 서울 U플러스 스테이지에서 14세 이상 관람가. 극장에서 만나요.
3: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4: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3: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4: CS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5: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6: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5: Don't worry, be 하겐.
6: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5: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매년 8월 22일은 에너지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는 에너지의 날입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가 돌아갈 때 뜨거워진 시설을 식히기 위해선 엄청난 양의 냉각수가 쓰입니다. 따라서 전기를 절약하는 것이 곧 물을 절약하는 확실한 방법인 셈이죠. 다가오는 에너지의 날에는 적정 실내 온도를 준수하면서 불필요한 조명은 꺼두고 전기 밥솥 보온 기능 줄이기 등으로 에너지와 물을 함께 아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타임 슬립 스포츠 뒷담화 스담 스담 해볼까요? 김주환님이 이성모 기자님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주말에도 늦잠을 잘 수가 없었어. 아 피곤해 진짜 크크크 가셨네요. 토요일 아침도 피곤하게는 남자 우리 토피남 이성모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피곤하네.
1: 어 토피남 그러니까 좀 괜히
0: 약간 코피남
1: 예 코피날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0: 아니 이제 주말이나 휴일은 늦잠을 자기도 하죠.
1: 어 뭐 그렇긴 한데 이게 나이를 확실히 먹었다고 느끼는 게 늦게 잠이 금방 깨더라고요.
0: 나 진짜 여러분 아세요? 50이 이제 넘었잖아요. 우리가 50이 넘으면 낮 12시까지 절대 잘 수 없을걸요.
1: 네 절대 못 자고요. 뭔가 한 두세 시간에 한 번씩 깨는 것 같아요. 평소에도. 예, 그리고 12시까지 자면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0: 그래서 차라리 난 여름이 더 좋아요. 여름 어차피 사람들 다 자다 깨잖아요.
1: 네네.
0: 더워서.
1: 네.
0: 우린 더워서 깨는 게 아닌데. 아 스담스담 오늘 또 주제는 월드컵 끝나고 난 뒤 북중미 월드컵. 끝났죠. 자 결산 제1탄인데 한국 축구에 무슨 일이? 편 염땡땡님의 사연으로 시작해볼까요?

0: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익산 북부시장에서 닭강정 장사를 하십니다. 북중미 월드컵 때 단골들에게는 32강 가면 반마리 더, 16강 올라가면 한 마리 더, 파격 홍보까지 하며 닭이랑 식용유 밀가루까지 왕창 사놓으셨거든요. 그런데 남아공에 1대 0으로 지는 바람에 주문도 더 이상 안 들어온 거예요. 유유. 속상해서 고민하시다가 결국 저기 초등학교에 김선생한테나 보내자. 축구부 애들 먹으라고 20인분 마 보내라 마. 그렇게 통 큰 닭강정 기부를 하셨다네요. 다음 올림픽 아시안게임 때는 대박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자, 아 월드컵 얘기 또 끝났지만 다시 또 돌아왔는데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 성적이 사실 아쉬웠었죠. 사실 이번 대표팀은 이제 출발부터 좀 불안도 했었고 홍명보 감독 선임부터 논란도 많았었죠.
1: 그렇습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 탈락은요, 우리 대표팀이 단지 경기를 못해서 그래서 뭐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오랫동안 쌓였던 우리 대표팀과 축구협회의 상처가 계속 곪다가 골물대로 곪다가 탁 터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문제의 시작은 대표팀 감독을 뽑는 과정부터 시작이 됩니다. 좀 진지한 얘기지만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계바늘을 째깍째깍 돌려서 2024년 아시안컵 이후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 대표팀을 맡았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성적 부진과 여러 논란 끝에 물러나게 됩니다. 축구협회는 와 이번에는 클린스만 같은 사람 뽑지 말고 충분하게 시간을 들여서 좋은 감독을 찾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 감독과 외국인 감독을 모두 살펴보게 되죠. 그런데 자꾸 시간이 흘러갈수록 감독을 제대로 못 뽑고 이상하게 방향이 흘러가는 거예요. 당시 감독을 뽑는 책임을 맡고 있었던 이 정혜성 국가대표 전력강화 위원장이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나 몸이 너무 안 좋아하면서 갑자기 물러나게 됩니다. 이후에 감독 선임을 맡게 된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이사가 외국인 후보를 만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홍명보 당시 울산 HD 감독을 만나게 됩니다. 네. 찾아가게 돼요. 네. 홍명보 감독은 따로 뭐 면접을 한 것도 아니고 홍명보 감독 집 앞에 있는 빵집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최종 후보가 홍명보 감독, 우루과이 출신의 거스포획 감독, 독일 출신 다비드 바그너 감독이 있었는데 사실 이임생 기술이사의 마음속, 어쩌면 그 당시 정몽규 회장의 마음속에는 이미 홍명보 감독이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0: 그러면 그렇게 이제 최종 감독 선발이 됐던 거예요?
1: 그러니까 협회는 사실 외국인 감독이든 우리나라 감독이든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공정한 거고 올바른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감독에게는 전술과 운영 계획을 자세하게 따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온갖 트집을 다 잡아요. 반면에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홍명보 감독은

0: 정식 면접이 아니고요.
1: 네.
0: 집 근처 빵집에서 만나요. 그리고는 오히려 이임생 기술이사가 홍명보 감독에게 아 우리 대표팀 한국 축구를 위해서 좀 대표팀을 맡아줘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대화가 또 다 나중에 또 공개가 됐는데 나중에 문체부가 감사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감독 선임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축구협회의 일부 인사가 결정을 주도했고 이사회 승인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절차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던 겁니다. 감독의 지도력과는 별개로 뽑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냐면은 그러지 못했던 거죠.
1: 그렇군요. 감독 선임이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첫 단추부터 뭔가 좀 이상하게 끼어진 느낌이 드네요.
0: 그러니까 감독 선임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이거를 팬들이 알게 되면서 홍명보 감독은 감독 생활을 시작하기 전부터 팬들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팀 평가전이 열리는데 팬들이 아니 감독에게는 야유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형 전광판에 손흥민이 나오면 와 이강인이 나오면 와 근데 홍명보 감독이 나오면 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저도 현장에 계속 있었지만은 좀 굉장히 보기가 불편한 상황이 있었고요. 대표팀 경기력이 조금만 좋지 않아도 심지어 이긴 경기에서도 애초에 감독 선임이 잘못됐어 이런 비판이 계속 쏟아진 겁니다. 오죽하면은 이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올해 우리 대표팀은 국내에서 단 한 번도 국가대표 A매치를 치르지 않았어요. 왜냐? 우리나라에서 대표팀 경기 치르면은 또 야유가 쏟아질까봐 그게 두려워서 경기를 열지 않았던 겁니다. 그만큼 우리 팬들의 시선이 싸늘했던 거죠.
1: 근데 사실 우리 대표팀 체코와 첫 경기에 2-1로 승리를 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와 그때 저도 오버했거든요. 16강 아니 32강 일단 먼저 갈 것 같고
0: 네.
1: 승리해서 그냥 분위기가 너무 좋았었어요 그때.
0: 저도 어떤 조용한 그 커피숍에서 이거를 보고 있었는데 네. 저 혼자 와 갑자기 소리치는 바람에 네. 주인 그 사장님이 좀 조용히 해주세요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1: 네.
0: 우리가 먼저 골을 내줬지만은 경기를 뒤집어서 2-1 역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미드필더 황인범 선수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패스가 잘 이루어졌어요. 선수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결과는 우리가 어렵게 역전승을 거뒀지만은 사실 경기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가 압도한 경기였습니다. 초반부터 경기를 지배했고 상대를 확실하게 제압을 했는데요. 어려운 경기를 뒤집으면서 그때 우리 선수들의 자신감도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1: 그 자신감을 찌르다가 이제 두 번째 멕시코전 아 이게 0-1로 졌는데 진짜 그때까지도 괜찮아. 아 진짜 괜찮았어요. 진짜 다음이 있으니까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0: 맞습니다. 멕시코전에서는 0-1로 졌는데 물론 아쉽게 지기는 했죠. 하지만 개최국 멕시코가 워낙 잘하기도 했고요. 우리가 또 수비 조직력이 크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 골을 내준 것도 어찌 보면 수비수와 골키퍼의 실수 때문이었지 우리 수비가 무너졌던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멕시코에게 졌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우리가 남아공전에서 최소한 비기기만 해도 32강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좋은 기회였던 겁니다. 객관적인 전력상 우리가 충분히 남아공을 비기는 게 뭐예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1: 근데 이제 실제 경기 때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점점 망연자실했던 것 같아요. 그때
0: 경기 끝나고 기자회견 때 기자가 뭐 어떻게 물어봤냐면은 아니 우리 선수들 식중독이라도 걸렸어요? 왜 이렇게 못 뛰는 거예요? 이렇게 대놓고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의 움직임이 너무 무거웠고요. 패스가 너무 정확하지가 못한 거예요.
1: 느리기도 했고.
0: 그러니까 공을 잡은 선수가 패스할 곳을 찾지 못하니까 계속 앞으로 공을 보내야 되는데 옆이나 뒤로 보내는 겁니다. 공격은 너무 답답했고 공을 빼앗긴 뒤 수비로 복귀하는 시간도 속도도 너무 늦는 거예요. 전술적인 문제가 가장 컸는데요. 우리나라는 수비수 3명을 두는 3백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절대로 지면 안 된다. 수비적인 경기 운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전술이 양쪽 측면 선수들은 공격과 수비를 계속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런데 문제는 남아공이 우리의 약점을 잘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공격으로 나가니까 이 측면에 계속 빈 공간이 남는 건데 남아공 선수들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 측면을 계속 파고들었던 거죠. 게다가 많은 팬들이 또 지적했던 부분이 아니 손흥민을 왜 선발에서 제외하냐 이렇게 또 지적을 많이 하셨죠.
1: 그렇죠.
0: 홍명보 감독은 이 체력적으로 좀 몸 상태 이걸 감안한 결과였다 결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반드시 무승부 이상 거둬야 했던 경기에서 에이스 공격수를 처음부터 쓰지 않았던 것 이거는 결과적으로 상대에게 좋은 일만 시켜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1: 아 지났는데 참

0: 우리도 보통 이제 나이 점점 들면 들수록 지나간 얘기 안 하려고 하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근데 다시 또 월드컵 얘기를 왜 갖고 오셔가지고 아니 막 속상하고 안타깝고 와 전반전보다 뛰게 했으면 어땠을까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러니까
1: 사실은 이제 이런 과거의 실수들을 또 잘 되짚어봐가지고 이제 앞으로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한데요.
0: 그렇죠. 그러니까
1: 준비 과정에도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 대표팀은요 멕시코 고지대를 대비해서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2주 동안 적응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멕시코에 들어와서도 베이스 캠프를 과달라라로 정하게 되는데 이 솔트레이크 시티도 그렇고 과달라라도 그렇고 모두 해발 1500m 이상의 고지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오대산이나 태백산 정상에서 계속 훈련을 한 거죠. 이게 체코전이나 멕시코전에서는 잘 맞아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고지대에 힘들어하지 않고 체력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남아공전이 열렸던 몬테레이인데요. 몬테레이는 저지대거든요. 거의 한 달 정도 우리 선수들이 고지대 훈련만 하다가 갑자기 저지대로 내려오니까 여기에 적응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고지대에 있다가 저지대로 내려오면은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가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과잉 산소 공급 상태,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런 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선수들이 두통이라든지 피로감이 올 수 있다 그러는데 이게 우리 선수들에게 딱 왔던 겁니다. 물론 이게 며칠 지나면은 적응이 돼요. 그 큰 문제는 아닌데 우리는 그 적응할 여유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마치 물에 젖은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몸이 무거웠던 거죠.
0: 아 진짜 그쵸 노래하고 듣고 와서 또 얘기를 나눌 텐데 아 근데 진짜 죄송해요 제가 노래를 틀려고 이제 큐시트를 오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노래가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딱이잖아요 비욘 A4가 부릅니다 이게 무슨

0: 그럴 줄 알았어.
1: 비원에이퍼 이게 무슨 일이야 듣고 왔고요. 스포츠 뒷담화 오늘 주제 월드컵 끝나고 난 뒤 너무 우울했어요. 자, 북중미 월드컵 결산 제1탄 한국 축구회 무슨 일이 편인데, 자, 사연은 기자님 소개할까요?
2: 네, 이준희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희는 첫 경기 체코전을 회사에서 단체 응원했어요. 사장님이 한턱 쏘셔서 테이블마다 음료에 치킨, 피자, 순대, 떡볶이까지 푸짐하게 준비돼서 축제 분위기였는데, 체코가 선제골을 넣는 순간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1: 오.
2: 그때 사장님이 마이크를 들고 외치셨죠. 사장님입니다. 자, 다들 맛있게 먹었으면 치킨값은 해야지. 대한민국! 힘차게 선창을 하시면서 다시 응원, 열기가 뜨거워지던 순간 사장님이 다시 마이크를 들고 대한민국!

0: 헉 탄산음료를 너무 많이 드셔서 마이크에 대고 용트림을 하신 거예요. 순간 웃음바다가 됐고 꼬림보다 더 오래 남는 명장면이 됐네요. 크크크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1: 그러니까 이분 얼마나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나겠어요. 그죠?
0: 네, 어쨌든 이분은 뭐 그날 어쨌든 우리가 이겼으니까 잊지 못할 아주 즐거운 추억을 또 남기신 것 같습니다.
1: 우리 매니저들하고 보는데 선제골 뺏겼을 때 진짜 해가지고 우리끼리 아 근데 이제 한국 축구 완전히 새 판을 짜야 하지 않을까요? 홍명보 감독이랑 정몽규 축구협회장까지 이제 물러난 상황이죠.
0: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요 완전히 혼란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현지에서 물러났죠. 그리고 13년 넘게 축구협회를 이끌어온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도 사퇴했습니다. 대표팀 감독과 이 축구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동시에 사라졌으니까 팬들로서는 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 축구가 또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고요. 지금 또 이용수 축구협회 수석 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신하고 있고 새로운 회장을 뽑기 위한 선거운영위원회도 구성된 상태입니다. 대표팀은 이제 오는 11월까지 임시감독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공정하지 못했다. 뭔가 절차를 밟지 못했다. 이런 문제가 드러났잖아요. 그런 만큼 이번 정식 감독은 서두르지 않고 네. 시간을 갖고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새롭게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앞으로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0: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차기 축구협회장 선거인데요. 네. 지금까지는요. 이 300명 이내에 한 200명 조금 넘는 인원에 아주 제한된 선거인단이 회장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뛰는 많은 축구인들이 직접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축구 인사들, 어찌 보면 카르텔, 뭐 마피아 이런 어찌 보면 소수의 인원들이 회장을 뽑다 보니까 맨날 해먹는 사람들이 계속 해먹는 이런 좀 막말로 얘기하면 그런 구조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 축구협회장을 뽑는 선거인당을 최대 만 명 이상으로 이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선에서 뛰는 지도자라든지 선수라든지 심지어 일부 팬들까지도 이 축구협회장을 뽑는 그런 과정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정말로 이렇게 되면은 후보들은 이 몇몇 유력 인사만 설득해서는 회장이 되기 어려운 거고요. 더 많은 축구인들에게 자신의 계획과 비전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제대로 검증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 네. 감독을 선임하는 방식도 투명해져야겠죠.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새 회장이 뽑혀도 과거와 같은 어떤 밀실 방식으로 감독을 선임하면은 똑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만큼 감독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선발할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새로 구성될 협회는 대표팀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선수들, 유소년 선수들을 어떻게 키울지도 장기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연령별 대표팀과 성인 대표팀이 같은 방향에 축구를 할 수 있도록 분명한 철학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1: 사실 우리 대표팀의 세계가 탐내는 멋진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충분히 다시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0: 맞습니다. 사실 우리 축구 대표팀에는 보면 여전히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뭐 손흥민 선수가 나이 들었다고 하지만은 이강인이라든지 김민재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선수들이 아직 버티고 있고요.
1: 이강인 선수 또 다른 팀이 또 재계약했는데 뭐 그죠?
0: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K리그가 있어요. 네. 또 축구를 사랑하는 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요리로 따지면은요 재료가 부족한 게 절대 아니에요. 문제는 좋은 재료를 제대로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주방이 엉망이었고. 제대로 실력 있는 셰프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 축구가 이대로 폭망할 수도 있지만은 동시에 새롭게 일어서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어떤 낡은 제도라든지 낡은 인물이라든지 조직을 이번 기회에 싹 바꾼다면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제대로 싹 뜯어고치지 못한다면은 4년 뒤에 이 방송에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람만 제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한국 축구가 움직이는 방식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체질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4년 지나고 또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면 그때는 이 주제를 하지 말죠.
0: 네, 4년 뒤에 이 방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아, 진짜 그때는 우리 개선돼가지고
0: 네, 네. 더 좋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럼요, 그럼요. 자, 그럼 오늘도 마무리하면서 퀴즈 내주실까요?
0: 네, 북중미 월드컵 체코전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뒀죠. 1-1 무승부에서 역전골을 만들어내며 큰 기쁨을 줬던 선수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1번 오연규, 2번 오지연. 난 민이라고 해.
1: 딱딱하게 하시면 어떡해요. 난 민이라고 해.

0: 도저히 그 아우라를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1: 같은 계열사라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 이성훈 기자님 오늘도 즐거웠고요. 우린 다음 주에 또 만나요.
0: 네 감사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6: 1533-1566. 세라하임.
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7: Walk it, walk it 안전화.
9: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0: 제조리 바이오 판매율이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1: 어디까지 가시나요?
12: 살아서 장까지요.
11: 혹시 닥터 캡슐 천?
1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4: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엘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박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북중미 월드컵 체코전에서 우리가 승리를 했었죠. 1-1 무승부에서 역전골을 만들어내며 큰 기쁨을 줬던 선수 이름은 누구일까요? 오현규라고 해. 1번 오현규가 정답이었고 선물 받으실 분들 선곡표 올려둘게요. 확인해 주세요. 자 이제 2분 마치고 3부 아시죠? 내 맘의 넘버 7 주말에 투머치 흥 파트너 박슬기 그리고 슬기 씨의 내 사랑 내 사랑 공문성 씨랑 같이 올게요. 여러분 무조건 기대해 주세요. Stay tuned.

우리 삶에서 AI를 빼놓을 수 없게 된 만큼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 역시 AI 인재가 됐는데요. 비전공자도 AI 인재로 육성하는 교육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에 참여한 한만우 씨. 예체능 계열을 전공한 그는 6개월 동안 AI 실무 중심 교육을 받았고 지금은 AI 로보틱스 기반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그의 삶을 통해서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가 아닌 AI를 활용하는 사람이 새로운 기회를 얻는 시대임을 다시 한번 새기

0: 이해 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 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4: 신차 선택할 땐 어디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5: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8: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11: Morning,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아, 늦었네요. 지금 아침도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107.7.
12: 매일 아침 7시 다들 정신이 없지. 그럴 땐 들어봐.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오, 혹시 모르지. 대박이 터지는 원인이. 웬만하면 들어둬. 기분 좋은 아침에.
13: 김영철의 파워FM.
14: 토요일 김영철의 파워 FM 3부 시작했습니다. 박지수님이 8월의 첫날 어김없이 철파인과 함께합니다. 이불 속에 누워서도 고릴라 켜는 제 열정 찐 철가루 인정이죠. 압류 압류 무조건 인정이죠. 이불 속에서도 주말에도 철파임을 들어주는 찐 철가루들과 함께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슬기슬기 박슬기 씨와 내 마음이야 넘버진 함께할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 약간 특집이에요. 기대되시죠? 그렇다면 무조건 스테이 튠.

0: 단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8: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9: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10: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11: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한 소프트랩.
12: 번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3: 르노

0: 노래자료 순위 차트
1: 내 마음대로 부르는 노래 차트
0: 9485번님이 어머 어머 오늘 슬기시에 내 사랑님도 오신다고요? 왜 불러요? 예, 그 주인공 슬기슬기 박슬기씨 그리고 배우 기태영씨 닮은 분 우리 슬기슬기씨의 내 사랑 정확한 성명은 공문성씨죠?
1: 맞아요.
0: 자 일단 우리 박슬기씨 공문성씨 두 분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네.
0: 본인 소개를 먼저 한번 해주세요. 우리 철가루 분들에게.
2: 아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놀라실까봐 제가
1: 고개를 너무 많이 돌리지 마시고요.
2: 아,
1: 여기
2: 그래요?
1: 마이크가 아, 네, 앞에 있으니까 이거 아, 되고
2: 네 처음이라 네. 네, 걱정인데 아무튼
1: 네, 네.
2: 어, 내 사랑으로 활동하고 있는
1: 활동명이에요.
2: 활동명이 네. 내 사랑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실제 이름은 공문성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아니 나는 거의 자기소개를 웃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네. 독보적인 게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1: 어, 맞죠.
0: 안녕하세요 이승엽이에요 하고 안녕하세요 내 사랑으로 활동하고 있는 내 사랑으로 활동하는 공문성 씨.
1: 그러게요. 생각 많이 하셨나 보네요.
0: 아니 아까 뭐 처음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그 방송 출연을 제가 우연히 보다가
1: 네.
0: 그게 아마 히든싱어?
1: 오!
0: 히든싱어에
1: 거기 영철 오빠 있었나?
0: 나는 그때 해차에 없었는데
1: 아 없었구나.
0: 누구 가수 편에 나면 보다가
1: 비였어 비.
0: 갑자기 어 저기 잠깐 슬기 씨 남편인데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요. 아, 화면에 앉아서 카트에서 뭐 노래를 좀 했죠.
1: 맞아요.
2: 제가 그때 지원하려고 비 씨를 워낙 좋아하고 어. 팬이고 해가지고 그때 비 씨 편을 제작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출연자로 지원을 했는데
1: 오디션도 봤어요.
2: 네 오디션도 봤다가 1차는 붙었는데 2차에서
1: 떨어졌대요.
0: 야 그때 1차에 붙었는데 그럼 그때 비 성대모사를 네. 했어요?
2: 했어요.
0: 근데 어떻게 했어요?
2: 그때
1: 목을 가다듬어야 돼요.
0: 너무 웃기고
1: 비 성대모사가
0: 자, 내 사랑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문성 씨의 예.

0: 비개인기입니다.
1: 박슬기의 네. 남편입니다.
0: 네.
2: 언제라도 좋은 네 안녕이란 말 대신
3: 비슷해.
2: 자기 미소 하나 난 주면 돼.
0: 내 사랑! 너무 잘해. 아니
3: 우와.
0: 아니 아니 슬기야
4: 따라잤어요.
0: 아니 1차는 합격했다 그러는데 네. 방송국도 보는 눈이 다 있잖아요.
1: 그쵸.
0: 어, 나 1차 합격했던 게 너무 궁금한데
1: 네.
0: 아유 저 어떻게 하는 개인기 있잖아요.
1: 어 그쵸.
0: 말대신한데 너무 잘하지 않아?
1: 입이 똑같아.
0: 우린 또 개인기 출신들은 맞아. 우리 아, 또 맞아, 디테일이 맞아. 있어가지고
1: 그쵸. 아. 안면모사가 중요하거든요.
0: 오! 네. 아니 비 말고 또 다른 거 바꿔 하나 또 없어요?
4: 비 말고 이제 김종국 씨.
0: 어,
4: 네, 김종국.
0: 어.
1: 아, 둘이 진짜 커리큘럼이 완전 다르거든요.
0: 우리도 다르잖아.
1: 네.
0: 이제는 안 돼도 돼. 이제 안 돼도 웃겨. 네. 왜냐면 비 하나 해놨기 때문에.
4: 아, 그래요.
1: 그쵸. 지금 이제
4: 편하게 하겠습니다.
0: 보험이 네. 하나 돼서.
1: 가벼운 마음으로.
2: 한 남자가 있어. 널 너무 사랑해.
1: 평소보다 잘 나온다.
0: 여기까지. 너무 잘하지 않아?
1: 평소보다 잘 나왔어요.
0: 아, 아니, 네, 나 아끼고 싶어.
1: 목을 많이 풀었네요, 내 사랑. 아, 네, 아, 목이 많이 풀렸어요.
0: 아끼고 싶어. 우리 일단 월간 아. 월간 내 사랑 같아요.
1: 아니 진짜 인재예요, 사실. 저 때문에 많이 가려져 있지.
0: 오, 네. 오늘 그럼 좀 가만히 계세요.
1: 그럴게요.
0: 아니 제가. 혹시 네. 혹시라도 네. 또 우리 월에 한번 나올지 뭐 아, 6개월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4: 진짜요?
0: 비 김종국이 끝이 아니면 혹시 더 있나요?
4: 한 네다섯 개 정도 남았습니다.
1: 남았어요?
0: 그러면 네. 하나만 있죠? 여기서 앵콜 느낌 딱 하나만 나머지
4: 다니하고 그러면은 제가 네. 요거는 박신양 씨로 제가 사실
1: 저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0: 오, 이게 들어야지.
1: 네. 제가 그때 당시에 김정은 씨였고 이제 애기야 안지 할 때 그 애기였어요. 제가. 네.
4: 그때 거기에 이제 꽃 파리 연인에 꽂혀 있어가지고 어어. 제가 이제 그걸 연습해가지고 박신양처럼 약간 프로포즈를 했는데
0: 스토리 써서 더 좋다.
4: 그 대사는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어어. 그 파리 연인 대사를 한번 해보도록
0: 뭐,
4: 하겠습니다.
0: 해보세요. 그때 느낌 살려서.
1: 여자 역할도 같이 해요.
4: 아 네. 그거 같이.
0: 오, 같이 해보세요.
5: 뭐야 너 도대체 뭐야 왜 이러고 있는 건데 너 바보야? 왜 말을 못해? 그 자식이 그러고 있는데 왜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느냐고.
6: 내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해요?
5: 왜 말 못해? 입 없어? 소리 못 질러? 손 질러한 얘기도 못해?
6: 마음 같아서 소리 지르고 싶었죠. 근데 그 사람 한기주씨 친구잖아요.
5: 친구는 무슨 친구. 나 그런 친구 없어.
6: 나는 한기주씨 생각해서 참은 거라고요.
5: 참아도 내가 참아. 누가 너더러 참으래? 그리고 참을 이유가 뭐야?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남자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0: 아니 잠깐만.
1: 이거 너무 웃겨.
0: 아니 이거. 아니 이건 나 이제.
1: 아니 오늘 잘 나왔어요. 괜찮아.
4: 이게 안
1: 들리니까. 오늘.
0: 네. 어 나 지금.
1: 아니, 아니 여러분 영철 오빠 있잖아요. 엉덩이를 몇 번 들썩 그랬어.
0: 여러분 저는 그냥 사실
1: 진짜
0: 우리가
1: 자랑스럽다.
0: 우리가 원고는 있잖아요.
1: 네.
0: 뭐 비 김종국 씨 등등 성대모사를 잘하신다면서 있어서 아 이거는 내가 끌어야 되겠다. 그 히든싱어 본 걸로 했는데 이게 무슨 리허설을 했었어 아니면 어머 뭐 아니 뭐 어쩜 이렇게 잘해요?
1: 맞아요. 이게 그냥 이게 본인의 특기로
4: 대학 시절이랑 이럴 네. 때는 이제 이런 게 좀 몇 개 있어야 좀 친구들하고 좀 어울리는 그런
0: 그래. 네. 옛날 때
1: 아마추어가 네.
0: 아니
1: 내,
0: 저도 개콘했지만 개콘 시절부터 뭔가 약간 성대모사 한두 개가
1: 돼.
0: 약간 소개팅에서도 해야 되고 했었어야
1: 맞아.
0: 돼.
1: 네.
0: 아니 그럼 오늘 우리 슬기 씨랑 우리 내 사랑
1: 네.
0: 내 사랑 이거는 꼭 질문하고 싶어요. 슬기 씨가 한 두 달 부터 진짜 우린 싸워도 우리는 반말도 안 하고 막 뭐 야 이런 거 안 하고 화가 나도 내 사랑
1: 그렇게 불러요.
0: 하는데 그러면 공문성 씨가 그렇게 한대요.
4: 네.
0: 진짜 그렇게요?
4: 그렇게 하죠.
0: 어떻게 해요? 진짜 내 사랑
1: 제가 부르면
4: 아 왜요?
1: 왜 불러요? 이랬잖아요.
4: 거리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감정까지 노려가지고 아 왜요? 하고 있어요. 이렇게
0: 진짜
1: 진짜 그렇게 해요. 네.
0: 아니 슬기 이렇게 하는데 나는 네. 아, 누가 저렇게 하고 했는데 아 왜요?
1: 진짜
4: 이게 진짜. 존댓말이랑 내 사랑이 입에 아예 10년 동안 배어가지고 이게
1: 올해가 10년 차거든요 저희. 그러니까
4: 안 바뀌더라고요. 화가 나도
1: 네.
0: 아 너무 극호합니다. 극호 내 사랑 극호 내 사랑 정 공문성 씨
1: 또 영철 오빠 애착 동생 생겼다.
0: 아유. 어 그럼 노래를 좀 하시나요?
4: 노래 그 좋아하긴 하는데요. 그냥
0: 오늘 노래도 그럼 같이 좀 합시다.
4: 아 좋죠.
1: 아는 노래는 같이 부르는
4: 아,
1: 거예요.
4: 예, 예.
1: 코너가요.
4: 예.
0: 그 참여 방법부터 부를 텐데 그래도 코너 좀 들은 적은 있죠.
4: 네네.
0: 들은 적 있어서 같이 알면 따라 불러주세요.
4: 알겠습니다.
1: 아 이거 근데 저에게 제가 또 남편 앞에서 하기 약간 수치스럽네요.
0: 등 돌리고요. 자 슬기 등 돌리고.
1: 예,
0: 등 돌리고 오빠 보고 해. 오빠 보고 해.
1: 예, 예, 남편 예. 등

0: 돌리고 one two three
1: 사야사야사야사야 꼬물 꼬물 꼬물 꼬물 돌아다다 헤이 돌아다다 안 돼 알았어 빨간 봉 헤이 어 가리가리 헤이 저 가리가리 헤이 나에게만

0: 집슬기는 이 정도는 안 해요.
1: 집슬기. 네,
0: 밖에서는 박슬기로.
2: 지금 박기리가 박슬기고. 네, 네. 자, 집슬기 박슬기가 좀 다른데.
3: 김영철의 파워FM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토요일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와 노래 일곱 곡 이유까지 정해서 남겨주세요. 방송 중에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2: 오늘은 정땡땡님의 사연인데요.
3: 1년의 반도 더 지나간 즈음 올 하반기에는요. 서운함과 앙심을 더 이상 품고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제 마음속에 용서할 사람들이 우글우글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용서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아 모아 차트로 만들어봤어요. 이번 주 주제 너의 죄를 사하노라. 내 맘이야 넘버 7.
2: 오, 진짜 너의 죄를 사하노라. 우리 내 사랑아 요 드라마 기억나요?
3: 따라란 따라리라 싸라라
2: 가을 동화.
3: 아, 준성.
0: 아, 예,
3: 준성 은서.
0: 기억납니다.
3: 예, 기억나죠. 예.
2: 그렇죠. 아, 맞아. 이거 미운 마음하고 이거 싫어하는 마음 이런 거 품고 있으면 이게 나만 힘들어.
3: 맞아요.
2: 상대방은 모를 수 있는데 그죠.
3: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하던 그냥 다 배기 싫은 그런 순간들 있거든요.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있잖아.
2: 그런 적 있었어요? 10년 살면서?
3: 저희 내 사랑이요?
2: 어.
3: 아이고 있죠. 있죠.
2: 내 사랑은 있었어요? 슬기 씨가 약간 막 미운 마음도 들고.
3: 아, 있어요, 내 사랑.
0: 있었을 텐데 저는 솔직히 나쁜 일 이런 거는 금방 좀 까먹는 편이에요.
3: 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만 열받았었어요.
2: 그리고 주제 비슷하네.
3: 네.
2: 자, 그럼 정땡땡님이 만든 차트 너의 죄를 사노라 내 마음의 넘버 7 첫 번째 곡은요.
3: 말 I love you 다 거짓말.
2: 이야 몰랐어
3: 이제야 알았어.
2: 내 사랑도 옆에서 역할을 톡톡 해준대. 아, 찐 내 사랑이 아, 역할이 너무 강해요.
3: 그죠? 제가 이렇게 노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네, 저 약간 좀 부끄러운데 첫 곡은요 빅뱅의 거짓말입니다. 남편 회사에서 2월 말에 성과급이 나왔어요. 남편 하는 말이 올해는 70%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래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70%라도 나온 게 어디야 고생했다 고생했어 라고 궁디팡팡을 해줬죠. 근데 알고 보니 30%는 딴 주머니의 창고였어요. 그 30%로 자기 신상 낚시대 장만하고 아주 메소드 연기를 펼쳤더라니까요. 아내를 속인 죄 네 죄를 알렸다. 허나 이번만은 옆구리 꼬집지 않고 당신의 죄를 사하노라. 그래요.
2: 야. 메소드 연기를 남편분들 할 때가 있어요.
3: 아~
2: 이거 공문성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30% 자기 신상 낚싯대를 샀대.
0: 심각한 잘못이죠, 이런 거.
3: 어, 그래요? 네. 내 사랑은 내 사랑도 그런 적 있잖아요.
0: 솔직하게 말하고 사죠. 저도 뭐 이렇게 살 때는.
3: 근데 내 네. 사랑 솔직하지 않은 적도 조금 있었잖아요.
0: 그래.
3: 예.
2: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맞지 모르는데 그 중국에. 친구들이랑 에이. 골프 치러 갈 때도 에이. 이미 다 끊어놓고
3: 예, 다 끊어놓고 통보했잖아요.
0: 아, 에이. 그때가 티켓이 할인이 나와서
3: 급하게 한 거.
0: 어, 그거 급하게. 좋아해요. 할인을 했다고 하면 어, 오히려
3: 또 남들 정가에 샀는데 할인해서 샀다 그러면 나 좀 좋아해.
2: 안에다가 할인까지 했어. 그럼 갔다 와.
0: 네, 그렇죠.
3: 잘 됐는데? 약간 어. 이렇게 돼요.
2: 자, 이렇게 이제 죄를 사야 해주셨고 다음 차트 노래 두 번째 노래는요.
3: 본다.
2: 자, 내 사랑 알아요?
3: 외쳐 이름만 부른다.
2: 잘한다.
3: 널 향한 그 발걸음 맴도는데. 어, 이 노래 몰라요?
0: 알죠, 알죠.
3: 알죠?
2: 어.
3: 네.
2: 그럼 이 차트는 내 사랑이 소개해 주실까요?
0: 아, 제가 한번 그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MSG 워너비의 바라만 본다라는 노래인데요. 어, 저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 우리 집 에마 투더리 우리 투더리를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뒀는데요.
2: 어.
0: 누군가 문을 콕 하고 도망갔더라고요.
3: 아이고.
0: 남편은 블랙박스 뒤져서 잡자고 하는데 사실 그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 용서하고 넘어갔는데 보조개처럼 콕 박힌 투더리의 옆구리를 바라보고만 있으려니 마음이 좀 속상하네요.
3: 아유 이거 너무 속상하지.
2: 아 그치 막 블랙박스 뒤지고 하면은 또 막 시간도 들고
3: 이게 그리고 어느 시점에 언제 그랬는지를 보려면은 거의 반나절을 뒤져야 되잖아요. 내가 주차를 한 시점부터 그 다음날 아침 내가 나올 때까지 그게 엄청 일이에요.
0: 문콕이 이게 잡기도 네. 이게 애매하고
3: 애매해요.
0: 따지기도 좀 애매한
3: 맞아.
0: 건 있어요.
3: 예.
2: 근데 두 분 운전을 하잖아요.
3: 그쵸.
2: 근데 좀 조심하죠.
3: 조심하죠. 저는
2: 근데 운전 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히려 잘 모르니까
3: 약간 감이 없으니까 어. 그리고 저는 막 급할 때 있잖아요. 항상 조심하는데 급할 때 모르고 탕 막 문 열고 내렸다가 한번 전화 드려가지고 물어준 적 있어요.
2: 그래.
3: 에이, 이게 문콕도 은근

0: 이게 사고처럼 이제는 거의 취급이 되잖아요.
1: 네. 아니 내 사람이 자꾸 옆에서 눈을 막 땡글땡글하면서 리액션을 주는데.
0: 네, 제가 말할 때 신나가지고 그래요.
1: 오늘 그럼 내 마음의 넘버즈 차트 주제가 너의 죄를 사안으로 하잖아요.
0: 네네.
1: 두 분도는 뭐 지금 미리 서로에게 양심 고백할 거 있나요?
0: 아, 양심 고백 사실 오늘 아침에 오는 길에 사실 약간의 그런 어떤 스몰 다툼이 있었어요.
1: 오늘?
0: 예, 예. 왜냐면은 제가 이제 안경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안경을 벗고 하면은 또 약간 좀 못 알아보는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다시 올라갔다가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전화를 막 하는 거예요. 저희 집 엘리베이터가 전화가 안 터지거든요. 근데 받았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당연히. 그래서 아, 먼저 애를 데려다 주겠다는 건가? 왜냐면 등원 시간이 늦어져서. 그래서 알았어요, 그럼 빨리 가세요, 이랬어요 제가. 그랬는데 결국 차가 있는 거예요, 버젓이. 그래서 아니 내 사랑은 왜 전화를 받고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끊냐고. 그래서 약간의 그런 어떤 아웅다웅이 있었어요.
2: 네. 커뮤니케이션 미스.
0: 네. 요거는
1: 승희 씨 얘기에 좀 맞나요? 좀 더 보탤 게 있나요?
0: 보탤 거 없어.
2: 근데 요거는 이제 전화로 제가 뭐 간다 만다 아직 의견을 전달을 안 했는데 본인이 네. 가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0: 네, 알았어요 가세요 이랬죠. 저는 왜냐면 간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1: 승희 씨 시간이... 들어봐요. 네. 승희 씨도 너무 웃겨.
2: 네.
1: 보탤 거 없어요. 보태고 있잖아요.
2: 그래서 간다 만다 얘기도 갈까 말까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그냥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좀 벙쪘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런 일이 이제 2번만 있으면 괜찮은데
0: 저는 약간 전화를 많이 안 좋아해요. 근데 어쨌든 그래요. 본인도 오해를 한 건데 저만 오해를 했고 나는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2: 그러니까 저는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0: 내로남불의 전형이에요.
2: 전형이라고요?
0: 네. 내로남불이에요.
2: 근데 이제 저는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 가세요 이렇게 하니까
1: 그래.
2: 저는 그러니까 좀 열린 결말을 기대했는데
1: 그러니까 예.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주고
2: 맞아요.
1: 가세요 일방적으로 했잖아요.
2: 너무 일방통행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기다렸어요. 안 가고
1: 내 네. 사람들 좋은 특집에 와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0: 아, 양심 고백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서로를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좀 이제 우리가
1: 그래요.
0: 이해를 해주자.
1: 아니 저는 양심 고백이라 해서 되게 라이트하고 가벼운 걸 했는데 진짜
0: 거의 4주 후에 만나야 돼요.
1: 진짜 지금 막 네. 싸운 걸 얘기해가지고
2: 그럼 제가 스몰 양심 고백 하나 할 거 있습니다.
0: 뭐예요? 또 적어 왔네.
2: 네, 제가 적어 왔는데 지난 주말에 제가 이제 애들 혼자 데리고 이제 슬기는 집에 있고
0: 2박 3일을 갔다 왔어요.
2: 2박 3일을 애들 데리고 이제 좀 쉬라고 해서 갔다 왔어요. 애들만 데리고 그래서 이제 막 펜션 가서 놀고 그랬는데 이제 애들을 좀 일찍 재우는 걸 좋아해요. 당연히 그렇죠. 엄마하고 아빠니까. 근데 그때 막 놀고 막 신나니까 사실 일찍 자고 잘 먹고 잘 자고 했다고 말은 고백은 했었는데 결국 그날 12시 반에 잤어요 애들이. 이건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0: 12시 반까지 뭘 했어요?
1: 아이고 오늘 이거
0: 웬일이야.
2: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늦게까지 잔 적에 애들은 7살, 3살이 없거든요.
1: 자 그렇다면 일단 이거는 나중에 따로 얘기하고 양심 고백한 것만으로도 감사드리면서
2: 그치, 그치.
1: 자 오늘 문제 주제 이제야 털어놓는 나의 양심 고백 차마 그때 하지 못했던 말 나의 잘못 지난 잘못 오늘 좋네 우리 공서방 이렇게 말 다 하고 4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려는 무려 소개되신 분 중에서 몇 분 선정해서 뷰티 상품권 드리고 노래 듣는 동안 두 분 싸우시면 돼요.
0: 네.
1: MSG 워너비의 바라만 본다 듣고 올게요.

0: 토요일에 함께하는 노래 차트 어떤 코너죠?
1: 내 맘이야 넘버 넘버 7 잡아 차트 한번 잡아.
0: 오늘 내 맘의 넘버 7 정땡땡님이 보내신 주제 너의 죄를 사노라. 세 번째 차트 음악은요?
2: 꽁지는 내 심장이 핫뜨거 뜨거 핫뜨거 뜨거 핫. 오늘은 나의 젊음이 핫뜨거 뜨거 핫뜨거 뜨거 핫.
0: 기에 눌려가지고 키도 함께 낮췄어 우리.
2: 뜨거
3: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2: 핫. 네, 세 번째 노래는요 우리 원타임 오빠들 제가 너무 좋아했거든요. 핫 뜨겁니다. 얼마 전 담이 왔는지 등이 너무 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불러서 거실에 있는 화초를 화장실로 옮겨가지고 물 좀 주라고 했더니 수전이 따뜻한 물 쪽으로 간 걸 모르고 계속 물을 준 거예요. 제가 식집사라 화초를 자식같이 생각하는데 나무를 데쳐가지고 나무를 만들어 놓은 상황을 보니까 진짜 어찌나 화가 나던지. 그래도 태평양 같은 마음 장착하고 어금니를 꽉 깨물었답니다.
0: 아하.
2: 아. 아니 이 제가 이제 요즘 연극을 하잖아요.
0: 네.
2: 연극을 하다 보니까 꽃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근데 그 꽃이 이제 날이 더울 때는 관리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 내 사랑이 에? 아침 저녁으로 그 물을 갈아주더라고.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4: 날파리가 많이 생겨요.
2: 네. 근데 그 꽃이 또 너무 예쁘니까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4: 맞아요.
2: 그리고
4: 맞아,
2: 나서 맞아. 내 사랑 애들 데리고 2박 3일 간 동안 제가 물을 안 갈아줬거든요. 2박 3일 날 저는 그냥 팽팽 놀았죠. 근데 그때 저희 엄마가 잠깐 와가지고 야 꽃에서 진똥내가 난다 이거 어떡하면 좋냐 이러면서 엄마가 다 버렸더라고요.
0: 물을 갈아줬었어야죠.
2: 그러게요.
0: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차트 음악도 들어볼까요?
2: 그리고
0: 네 맘도 모르고
2: 네가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네 선물 고르고 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던 걸. 헤이즈의 노래 널 너무 모르고. 꽤 오래전 얘기긴 한데요. 제가 사회생활에서 받은 첫 월급으로 엄마 가방을 글쎄 사드렸어요. 근데 남동생이 그걸 지 여친 가져다 줬더라고요. 하지만 당시 너무 어려서 여자를 너무 몰랐던 남동생은 중년 스타일의 가방을 받아서 열받은 여친과 결국 헤어졌답니다. 동생아 이제야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쵸. 결국 헤어짐 엔딩이니까 뭐 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0: 그러니까요.
2: 그쵸 그쵸.
0: 아니 오늘 철가루 정땡땡님이 보내준 주제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내 맘의 넘버 7인데 자 그럼 오늘도 철가루들에게 선물 팍팍 나눠드리는 내 맘 퀴즈 갈 텐데 첫 번째 퀴즈 우리 내 사랑 잘 보세요 슬기 씨가 낼 거예요.
2: 네.
0: 퀴즈 주실까요?
2: 자 오늘 차트 두 번째 노래는요 MSG 워너비의 바라만 본다였죠. MSG 워너비는 2021년 예능 놀면 뭐하니에서 결성된 세 번째 프로젝트 그룹이었습니다. SG 워너비의 뒤를 이은 2000년대에 향수를 노리고 만들어졌고요. MSG를 친 듯이 노래를 맛깔나게 부르는 그룹이란 뜻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MSG 워너비는 그룹 라붐의 이 노래를 재해석을 해서 그 곡의 차트 역주행을 불러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노래 일부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뮤직 큐.
5: 어머 깜짝이야.
0: 김정민이 형 진짜 너무 매력있죠.
2: 진짜 이거는 와... 명곡이지만 더 명곡을 만들어주신 자 걸그룹 라붐의 원곡 MSG 워너비가 역주행을 불러온 이 노래 제목 뭘까요? 1번 상상 더하기 2번 상상 나누기.
0: 자 정답 맞추신 분 중에서 다섯 분 뽑아서 혈당 관리차 쏘고요. 보내실 곳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려는 무료입니다. 우리 내 사랑 할 만한가요?
4: 아 예.
0: 벌써 이제 3분 마칠 시간이 됐어요.
2: 눈이 좀 충혈됐는데 아까보다. 괜찮아요?
0: 제가 좀 빨린 것 같은데.
2: 네네네.
0: 애꿎은 양심 고백까지 다 하고.
2: 예예. 예.
0: 자 그러면 이제 3분 마치고 4부도 우리 내 사랑과 박슬기 씨랑 함께 재밌게 갈게요. Stay tuned.
2: I don't go anywhere.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입니다. 제 이름 옆엔 항상 럭키 세븐이 함께 하는데요. 동명이인 선수들과 구분하기 위해 김민선 세븐으로 활동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실력은 행운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최대 무기인 장타력도,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도, 연습이라는 완벽한 준비 덕분이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행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가스 감지기가 준비됐을 때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이니까요. 완전한 안전이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럭키 세븐 김민선이 가스트론과 함께하겠습니다.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타, 국민 스타 자비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타 자비니
2: 스타.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필립스.

0: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생활정보. 쌀도 신선식품이라서 갓 도종한 쌀로 갓 지은 밥이 제일 맛있죠. 그렇다면 반찬 없이 먹어도 맛있는 밥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쌀의 품종이 중요합니다. 쌀은 크게 자포니카와 인디카 두 종류인데요. 전분 성분인 아밀로스함량이 다릅니다. 한국인은 아밀로스함량이 비교적 낮은 자포니카 쌀로 지은 찰진 밥을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300여 개의 쌀 품종 중 농촌진흥청이 최고의 품질로 엄선한 쌀은 단 21개. 쌀알이 맑고 투명한지, 밥을 지었을 때 모양 윤기 풍미가 뛰어난지, 도종 후 온전한 쌀알이 75% 이상인지, 병충해에 강한지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한다니까 쌀에는 과학과 진심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9672번님 내 사랑의 철파엠 출연 소감이 듣고 싶어요. 슬기 씨의 보너 모먼트 집에 와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자 일단 오늘 출연하신 소감이 어때요 우리 내 사랑?
1: 진짜 지금 반 지났어요.
2: 아 그래요? 아까 진짜 떨렸거든요.
0: 진짜 아까 떨렸어요.
1: 네, 전혀
2: 진짜 떨렸고 근데 지금 좀 워낙 재밌고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냥 긴장은 조금 한반 정도 풀린 것 같아요.
1: 편하게 해드린 적 없어요. 저희는 그냥 저희 할 일 하고 있어요.
2: 아, 진짜 잘하시네요.
0: 말을 같이 해도 어떻게 그럴까? 그러면 저희들 다시 불편하게 될 테니까 긴장한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2: 알겠습니다.
0: 아니 긴장을 너무 안 해서.
1: 아 그리고 아니 그리고 평소에 집에서도 자주 하거든요. 막 이렇게 성대모사나 이런 거 애들한테도 해줘요. 근데 오늘이 더 잘 나왔어요.
0: 아니, 훨씬 오늘 너무 잘 됐어요. 잘했고.
1: 실전에 강하다 내 사랑도 그죠?
2: 집에서는 잘 안 들어줘요.
1: 아, 이제 왜요? 네. 아, 약간 귀에 딱쟁이 앉죠. 네.
0: 그럼 내 사랑 오늘 우리 이제 박신양 씨, 네. 비, 네. 그다음에
1: 김종국
0: 이렇게 세 명 보여줬잖아요.
1: 네.
0: 다음에 혹시 또 출연한다면 네. 일단 힌트 예고제
1: 또 있어요?
0: 뭐 요 정도 요 정도가
1: 기억이
0: 있다.
1: 안 나지?
0: 이제 못 했는데 이미 합격점을 받았기 때문에.
2: 아 그래요?
1: 그 부담이 좀 되실 거예요.
2: 그러면 여성 가수 한 명
0: 누구?
2: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1: 아, 야, 쫄깃하다.
0: 비라는 거. 아니, 어디서 배워가지고 그거는 말 못합니다는데 궁금해 미쳐버리겠네.
1: 그러니까요.
0: 다음에 또 나와주시고.
2: 감사합니다.
0: 자, 슬기슬기 박슬기 씨, 우리 아까 3번 문제 주제 기억나죠?
1: 네네.
0: 이제야 털어놓는 나의 양심 고백. 아까 이미 두 부부가 너무 양심 고백을 잘해주셔가지고.
1: 예, 맞아요. 너무 털었어요.
0: 내 사랑이 그러면 먼저 한번 소개할까요? 네. 박신양 씨 톤으로 혹시 가능할까요? 읽는 거?
2: 아 근데 요거 시어머니가 사연 보내신 것 같은데 시어머니 톤으로 한번 해도 될까요? 긴장이 좀 풀려가지고
1: 시어머니 톤 잘해요.
0: 그래요 그러면 제가 죄송해요.
2: 아 며느리지
1: 아 며느리
2: 시어머니가 아니라 네. 며느리
0: 괜찮아 박신영 씨 톤 그건 다음에 또 해도 되니까 네. 그 시어머니 톤으로
2: 아 며느리 톤이래요.
0: 아 며느리 톤
1: 왜냐면 아버님 부르고 시작하네.
0: 그러니까 네. 자 내 사랑 누피가 해줘 누피님 거를 해주세요.
1: 자 레디 액션.
3: 시아버님 진짜 죄송해요. 두 분 여행 가셨을 때 제가 집 청소하다가 달마도사 도자기 손잡이 툭 떨어뜨려가지고 급하게 제가 접착제를 붙였는데요. 나중에 아버님이 그거 닦으시다가 손잡이 부분을 건드리시지도 않았는데 떨어져가지고 어머니한테 잔소리 엄청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용돈도 깎이고 하셨잖아요. 진짜 죄송해요 아버님. 어머님 화난 표정 보니까 저도 도저히 입이 안 떨어졌어요.
0: 어머 진짜 쟤 뭐하는 애야.
1: 아니 진짜 내 사랑 잘했다.
2: 괜찮았어요.
1: 예, 잘했어요.
0: 이거 승기 씨가 봐도 잘했죠.
1: 예, 잘했고 아니 그리고 아니, 지금 이 사연도 재밌고.
0: 사연도 재밌고. 아니 네. 오늘 입댈 게 없어.
1: 그죠. 아니 진짜 준비된 사람이에요, 사실은. 예.
0: 아니 어쨌든 연기를 너무 잘해서 우리가 내용을 놓칠 뻔했는데 어쨌든 그 뭐 깬 거잖아요, 지금. 그 달마도사 그러니까 도자기.
1: 깨서 감쪽같이 붙여 놨는데 그게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아버님이 뭐 이렇게 뭘 밑에를 닦다가 이렇게 떨어졌나 봐요.
0: 그런 그러니까 경우 있죠.
1: 본인의 잘못처럼 돼 가지고 참 아버님이 괜한 누명을 씌웠네요.
0: 아버님 입장에서 되게 얼마나 억울할까?
1: 억울하지.
0: 이게 왜 내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1: 돈도 깎였대요.
0: 어떡해.
1: 아우 이건 일이 크다. 우리 누피님이 좀 적당한 때에 내가 그랬다는 말보다는 아버님 이거 용돈 조금 드릴게요 하면서 약간
0: 그래.
1: 주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0: 좋아, 좋아.
1: 예. 자 8062님 볼게요. 1987년 여고 시절에요. 제가 좋아했던 교회 오빠가 우리 반에서 제일 이뻤던 상미에게 전해주라고 부탁했던 쪽지와 문화상품권 상미에게 주지 않았어요. 제가 오빠를 많이 좋아했어서요.
0: 어머나.
1: 근데 그 오빠 지금 제 남편. 그때 그냥 상미한테 전해줄걸.
0: 오 양심 고백.
1: 대박이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부터 만났던 오빠가 지금
0: 남편이고
1: 결혼까지 해서 와 대박이다. 몇 년이나 되신 거예요?
0: 야, 그래, 어떻게 보면 삼각관계였네.
1: 그쵸.
0: 내 사랑도 이런 경험 있어요?
2: 이런 경험
0: 아니면은 네. 뭐 전해줬다든지 아니면은 슬기 뭐 전이라도 그러니까 왜 삼각관계 이런
1: 항상 거죠, 얘기하는 거 뭔지 아세요? 초등학교 때 자기는 초콜릿이랑 사탕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게 감당이 안 됐대요.
0: 진짜.
2: 인생 최고 인기남이 초등학생이었을 때였어요.
1: 초등 시절.
2: 초등 시절.
0: 몇 명한테까지 받아봤어요?
2: 한 그때 발렌타인데이였는데 한 15명?
1: 진짜요?
2: 지배를 한 두세 번에 나눠서 가져왔어요.
1: 아 실제로?
2: 진짜로.
1: 진짜로.
2: 근데 그때 초등학교 때가 딱 끝이었어요.
1: 초등학교 때는 또 체구도 작으니까
2: 귀엽고
1: 많이 못 들지.
2: 좀 뽀해가지고 이렇게 막 누나들이 저 좋아해주고 막 그랬어요.
1: 아 누나들한테도 받았어요?
2: 6학년 누나들.
0: 학교까지 거리가 몇 미터였는데?
2: 그때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요.
0: 갔다가 또 다시 또 버스 타고 또 학교 왔어?
2: 아니 이제 다음날 가지러.
0: 그치
2: 사물함에 넣어놓고
1: 넣어놓고

0: 와, 대박이다.
1: 대단하다.
0: 그래도 이제 뭐 어디 이제 새로운 곳에 갔는데 되게 익숙해요. 이 장소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래서 제가 아, 전 여친이랑 왔어요.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면은 일절 그런 적이 없다고 해요. 예.
2: 없고 그냥
1: 뭐 어떻게 잘 아는 거예요? 거기 갔을 때는.
2: 그러니까 과거에 뭐 일할 때나 미팅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회의할 때 그럴 때 막 다녀본 곳.
0: 그럼 전 여자친구랑은 어딜 가 봤어요?
2: 전여친 기억 안 나죠 저는.
1: 슬기 오늘 코너를 네. 왜 자꾸 너는
2: 사적으로 이용하려고
1: 되게 아주 재미난 코너를 아 그냥 양심 고백 남의 양심 고백 듣는 거야.
0: 아 양심 고백 우리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더불어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예.
1: 아 근데 잠깐 어디 갔었어요? 궁금하긴 하다.
0: 궁금하잖아요. 이 말을 일절 안 해요. 저는 다 얘기하거든요.
2: 맞아요.
0: 예.
1: 그러면 자 0501 제가 알아볼게요. 엄마 최근에 우리 편의점에 폐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엄마한테는 단골 손님한테 드렸다고 했는데 사실 제 돈 쓰기 싫어서 유통기한 안 지났는데 지났다고 처리하고 제가 다 먹었어요.
0: 아이고 잘했다.
1: 죄송해요.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0: 아니 누구 입으로 들어갔으면 된 거죠 뭐.
1: 그러니까. 유통기한 안 지났는데.
0: 아 그쵸.
1: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께 뷰티 상품을 드리고 아쉽게 소개가 안 됐어도 문자 참여해주신 분 중에 추첨 통해서 더 보내드릴 테니까 방송 끝나고 선곡표도 확인.
0: 네.
1: 자 그러면은 차트 만나기 전에 3부에서 내드렸던 나나 첫 번째 내방 퀴즈 정답 발표하고 있어요.
0: 그렇죠. 걸그룹 라붐의 원곡 MSG 워너비가 역주행을 불러왔던 그 노래 제목은요. 바로 1번 상상 더하기.
1: 선물 받으실 분들 선곡표 올려둘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
0: 네네.
1: 오늘 철가루 정땡땡님이 보내주셨는데 네네 그거 왜 하시는 거예요?
0: 네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또 생각이 났네요.
1: 네네 114 제 옛날 개그.
0: 그렇죠.
1: 오늘 주제가 너의 죄를 사노라. 내 마음에 넘버 다섯 번째 곡 어떤 노래죠?
0: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1: 많이 많이
0: 간식 풍성한 간식 굿모닝 간식을 주큐.
2: 많이 많이
1: 네. 잘한다 내 사랑.
0: 자 요거 우리 내 사랑에 한번 소개해볼까요?
1: 그래요 내 사랑 좋아요.
0: 네
2: 제이레빗의 간식송이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모태 빵순이라 회사 책상에 항상 간식거리들을 넣어놓는데요.
0: 아, 좋다.
2: 점심 먹고 오면 대리님이 호시탐탐 제 간식을 노리더라고요. 그거 슬기씨 다들 입가심하게 하나씩 좀 돌려봐 하면서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을 제 간식으로 챙기는 거 있죠.
0: 어머.
2: 사실 그럴 때마다 속상해서 계속 꽁해 있었는데 이제는 용서하려고요.
0: 진짜 이거 용서하는 거 큰일인데.
1: 근데 나만 먹고 싶은 간식이 있어요.
0: 아, 그쵸. 아니, 그리고 이거를 모든 그 직원들하고 다 같이 나눠 먹으려면 그렇게 안 숨겨놓죠.
1: 그치. 그리고 또 그것도 대표로 뭐 나만 좀 줘봐 이것도 아니고 좀 저기 다 하나씩 돌려봐봐.
0: 아, 진짜. 이거 진짜 나 좀 싫을 것 같아.
1: 내 사랑은 간식을 드세요?
2: 간식 가끔 먹는데 잘 안 사 먹어요.
0: 진짜 싫어요. 네. 제가 간식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사오면은 너무 싫어요.
2: 맨날 사와요.
0: 이런 걸 왜 사냐고.
2: 안 사면 안 먹는데 계속 사오니까 먹게 되는 거.
0: 사와도 그치? 안 네. 먹으면 되잖아요.
2: 그냥 있으니까.
0: 있으니까 그래. 또 먹더라고요.
1: 아이스크림 할 때는 네. 아이스크림 네. 많이 드셨어요?
2: 많이 먹었죠.
1: 그래.
0: 그때는 또 먹어.
2: 지금도 좋아하고 그때도 좋아했고요. 계속
0: 아이스크림은 좋아해요.
2: 계속 사 먹고 있습니다.
0: 예.
1: 자 오늘 너의 죄를 사노라 내 마음에 넘버 치르고요. 자 다음 곡 어떤 노래죠?
0: 내 인생은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1: 가끔 싫어라도

0: 자, 럼블피쉬의 노래예요. 근데 노래가 좀 많이 느려졌네요. 우리가 빨랐나요?
1: 본인이 지금 오늘 많이 업돼 있어요.
0: 그런가요? 네. 오늘 좀 많이 숨기고 예쁜 척하면서 부르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1: 오늘 내 사랑 옆이라 조금 네. 약간
0: 내 사랑 지금 약간 컬처 쇼크인가요? 제가 이러는 모습은 잘 못 봤죠.
2: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 SNS랑 이제 고릴라 이런 걸로 볼 때보다 아, 좀 많이
0: 격앙돼 있나요?
2: 낮아져가지고
0: 낮아져가지고
2: 조금 예, 괜찮은 것 같아요.
1: 얼마 전 청취자들 한테 우리 라이브로 할 때는 날라다녔잖아요.
2: 그쵸 그쵸. 막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막 이러던데.
0: 맞아요. 네, 네. 저희 왜냐면 무대를 크게 쓰거든요. 아, 저희는. 네.
1: 그러니까.
0: 어쨌든 럼블피쉬 아이고라는 노래고요. 친구가 저희 집에 커피 마시러 와서는 책장에 가득 꽂힌 책을 보고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책 읽겠다는데 뭐 빌려주지 않을 이유가 없어가지고 두 권 빌려줬죠. 근데 그거를 집에 있는 댕댕이가 잘근잘근 씹고 뜯고 막 보고 즐기고 했다는 거예요. 친구가 새로 사주겠다는데 그거 절판돼서 살 수도 없는 책이거든요. 제가 너무 아끼는 책이라 아이고.

0: 소리가 절로 나면서 처음에 화가 좀 많이 났는데 댕댕이가 그런 거니까 아휴 이제는 뭐 너른 마음으로 죄를 사하노라 하려고요.
1: 아우 대단하다. 그 자기만의 아끼는 아이템들 있잖아요.
0: 아끼는 책 이거 진짜 그리고 심지어 절판돼서 살 수도 없어.
1: 난 그냥 책이면은 사실 괜찮아 그건 사면 되자는데.
0: 그죠.
1: 근데 나 내가 읽었던 거 있잖아 추천한 거.
0: 그죠.
1: 그것만 안 빌려줬을 것 같고.
0: 에.
1: 그렇잖아요.
0: 그죠 그죠 그 너무 소중하다.
1: 근데 만약에 막 내 책인데 막 절판된 책인데 막 뜯구르면 나 되게 속상했을 것 같은데.
0: 진짜 아니 왜냐면 또 책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라 너무 이거 격하게 공감하시네. 아니 저는 이제 솔직히 잘 얕은 지식으로는 중고서적 몇 번만 뒤지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니 왜냐면은
1: 이게 찾을 수도 있는데
0: 또 안 돼 그게.
1: 아니 있을 수도 있지. 에. 근데 또 없을 수도 있으니까.
0: 그치 또 내 손때가 묻은 거랑은 또 다르긴 하죠. 예, 그쵸.
1: 내 사랑은 아끼는 건 뭐 있어요 집에 아이템 중에.
2: 집에 아끼는 거.
0: 내 사랑 아끼는 거.
1: 왜냐면 지금
0: 골프채, 이제 골프채. 예.
2: 그 소모품이라 이제 바꿀 때 돼가지고요.
0: 네. 뭘 또 바꿀 때가 돼요? 산 지 얼마 안 됐잖아요.
2: 아끼진 않아요.
0: 계속 예. 계속 사잖아요, 계속.
2: 아니요, 안 산 지 몇 년 됐어요.
1: 우리 공무조지 예. 방송 되게 잘한다. 마이크 앞에서 딱 말 잘하는데 예. 가끔 진짜 왜 찐 형한테 부탁하는 것처럼 응. 골프채 꼽을 때 나보라고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기 되게 아니야. 이거 내가 보면서
2: 진심.
1: 안 들리게 나보고 왜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냥 청취자분들에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0: 되는데
1: 내가 어떻게 도와주지? 자꾸 나 가끔 나한테 SOS 청할 때 있어.
0: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진짜 새 거를 사고 또 그거 본인 쓰던 걸 되팔고 이렇게 해서 약간 뭔가 그 이제 소비가 많이 안 되게끔 좀 조절은 하는데 너무 자주 갈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 좀 경고를 한 적이 있죠.
1: 예. 네. 방금도 손 위아래로
2: 시세가 있거든요.
1: 시세가 왔다 갔다 하다고 네. 설명해 줬는데
2: 절충해서
0: 바디랭귀지 네. 많이 쓰시네.
1: 그래도 보니까 아주 진짜 속썩이는 것도 없고 아유. 뭐 해봐야 골프채 하나고
0: 맞아요.
1: 할인 티켓으로 다 간 건데 뭐
0: 맞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제 어쨌든 기호식품 술 담배를 안 하니까
1: 그래.
0: 네, 참 좋은 분이에요.
1: 아주 100점짜리 안에 사랑
2: 예. 감사합니다.
0: 잘 받는다 감사합니다.
1: 그러면 럼블피씨 아이고 듣고 돌아올게요.

0: 럼블피쉬 아이고 듣고 왔고요. 토요일은 여러분이 직접 짠 노래 차트 내 맘의 넘버칠.
1: 예.
0: 자, 내 사랑과 박슬기 씨 함께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 맘 퀴즈 두 번째 퀴즈 풀어볼까요? 두 번째 퀴즈는 보기 전쟁이 있어요. 엄격한 3초 시간 제한이 있고요. 3초 안에 다음 보기를 말하지 못하면 아웃이에요.
1: 예스.
0: 자, 준비되셨나요?
1: 예스.
0: 같이 해볼까요?
2: 쇼 끝이 남는 거야. 후.
0: 자, 그래도 살아있다는 걸 중간중간에
1: 그죠 그죠 그죠.
0: 자, 보기 전쟁이 있는 두 번째 문제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내 사랑.
1: 네.
0: 오늘 차트 다섯 번째 노래가 제일 레빗의 간식송이었죠.
1: 네.
0: 제일 레빗은 특유의 긍정적인 가사와 밝은 목소리로 언제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피 띵스, 바람이 불어오는 곳, 오, 요즘 너 말이야 등등 히트곡들이 떠오르는데 특히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 삽입곡이었던 리메이크곡 넌 언제나, 이 곡도 제이레빗 버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곡의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가사 중 한 단어가 꼴꼴로 가려져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단어가 뭔지 맞추시면 됩니다. 음악 주세요.

0: 문구에 들어가서 볼까요? 이번 혼자 떠난 건 너 혼자였으니, 이번 과자 떠난 건 너 과자였으니, 눈치채셨죠? 땡자 자로 끝나는 두 글자, 요건 내 사랑도 한번 참여해 줄 수 있을까요?
1: 내 사랑 먼저 해볼래요?
0: 내 사랑이 3번에서 무슨 자?
1: 이게 선취권이 좀 유리하거든요.
0: 먼저 하는 게 좋아요.
1: 네.
2: 3번 임자.
1: 임자.
0: 오, 잘한다.
1: 오, 지금 좋은데 첫 번째부터 조금 약간 모자 갈게요. 좀 저 모자.
0: 저는 그러면 제가 벌써 오버리 되네요. 청자.
1: 아, 청자.
0: 자, 내 사랑 6번. 또... 내 사랑 가야죠. 왜 또 저질러요?
1: 아, 네네. 내 사랑.
2: 박자.
1: 박자?
0: 박자, 박자.
2: 박자.
1: 아, 박자. 박자. 네. 그럼 저는 남자는 가로, 여자는 세로.
0: 그럼 저는 여자. 남자 같으니까 제가 여자. 예. 무슨 자?
2: 전자.
0: 오! 전자.
1: 아니 저 사실은 남자 하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남자는 가로, 불은 춘자 하려고 그랬거든요.
2: 춘자 했어요 지금.
1: 지금 춘자. 지금 춘자 할게요.
0: 춘자 했어요?
1: 예, 예.
0: 그렇다면 나는 이 누군지 알 수 있겠지. 예. 여자 아니고요. 영자.
1: 영자. 예. 야, 이거 안 끝나. 오늘 많다.
2: 그러네. 흑자.
1: 흑자. 흑자, 흑자 좋죠. 예.
0: 아, 이거 진짜 안 끝나겠다.
1: 흑자 나오면 또 따라다니는 거 있잖아요. 셋, 둘, 하나.
0: 적자.
1: 나예요?
0: 너인데.
1: 아, 나예요?
0: 방금 너무 재밌었던 게 따라오는 게 있죠. 하나, 둘, 셋. 나를 보길래 내가 해야 되나. 적자. 그래서 띠리리리에서 적자가 안 된 애들이 슬기 차례였는데 슬기가 안 해서 슬기가 진 거야.
1: 난 줄 몰랐어.
0: 그래.
1: 아, 뭐.
0: 흑자 다음에 따라하는 게 뭐예요?
1: 적자죠.
0: 그러니까 그걸 나한테 넘긴 거야?
1: 나는 왜냐면 난 철없딘 줄 알았어. 순서가.
0: 순서가.
1: 알았어요. 아, 피디님도 진짜
0: 내 사랑하고 나서 슬기 했고 내 했잖아.
1: 그렇구나. 이렇게 놀았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0: 네. 오늘 방송을 제일 차분하게 내 사랑이 제일 잘해.
1: 맞아요. 항상 차분하게 잘해요.
0: 네. 자, 땡땡 들어갈 거 아시겠죠 여러분.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려 5번 뽑아서 수수수수분 크림 드리고요. 오늘 내 맘에 넘버 7 너의 죄를 사노라. 내 맘에 넘버 7 마지막으로 뽑으신 노래는 뭘까요?

0: 노래 가져와봤어요. 이유 같지 않은 이유. 음흠. 남편이 중국으로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출국하는 날 뭐 필요한 거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비싼데 뭘 사와 됐어 라고 했더니 진짜 그냥 온 거예요. 와 솔직히 작은 립스틱 하나는 사올 줄 알았는데 진짜 빈손으로 텔레텔레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안 사온 이유가 자기는 마누라 말을 참 잘 듣는 사람이라서라는데 꼭 이럴 때만 잘 들어요. 참나. 그래도 이제는 너의 죄를 사하노라.
1: 아니 내 사랑. 난 이거 보면서

0: 슬기도 이런 적 있어요? 아 자기 진짜 사오지 마. 이러면 화낸 적 있어요? 슬기가?
1: 안 사와서 진짜 안 사와서 화낸 적 있어요 제가?
2: 없어요.
1: 그래 저는 진짜 안 사오는
0: 그러니까
1: 거 좋아해요.
0: 이런 여자도 있지만 아내분도 네. 있지만 저는 난 아내분들이 이러지 말고 맞아. 나 뭐 필요한 거 있어. 그러면 면세점에서 맞아. 나 그거 있잖아 샷대 그거 뭐 향수 하나 그거 없으면은 나 립스틱 그거 둘 중에 하나만 이런 게 낫지 않아?
1: 너무 좋다. 편하다. 디테일하다.
2: 오히려 저는 반대로 이제 사와서 사주고 싶거든요. 사와서 혼나는 적 있어요.
1: 왜 사와요? 이런 건 안 쓰잖아요. 안 이러면서
0: 아 사오지 말라 했잖아요.
1: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 사랑 필요할 거예요. 써요. 아 왜 이렇게 돈을 써요? 제가 막 이랬는데 결국에는 저는 저희 신랑이 사다 주는 걸 되게 잘 써요.
0: 그래. 네. 아니 오늘 내 사랑 보니까 너무 매력 있고 진짜 슬기 내 사랑이다. 찐 사랑이고.
1: 맞아요. 진짜 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엄마보다 더 잘 알아요.
0: 아니 진짜 오늘 내 사랑 어땠어요?
1: 벌써 끝날 시간이에요.
2: 아 벌써요?
0: 오늘 어땠어요?
1: 네. 시간 진짜 빨리 가죠.
2: 아니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형님이 있어서 또 이렇게 편했고 재밌었고 그리고 보니까 두 분 케미가 네. 네, 실제로
1: 좋죠.
2: 이거 준비된 멘트였고요. 이거는요.
1: 아유 네. 또 준비를 했네. 아니
0: 그게 남편이지만 네. 솔직히 우리 둘의 호흡은 어때요?
2: 너무 좋아요. 네. 부러워요.
1: 아 왜냐면은 지금 우리 여기에서는 비즈니스 허즈번드라고 얘기를 해요.
0: 그치. 비즈니스 허즈번드. 네.
2: 저희는 하우스.
1: 하우스 허즈번드. 잘했어요.
0: 따박따박. 네. 다음 우리 또 모실 테니까.
2: 아유, 정말 감사하죠.
0: 일단 우리는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4: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4: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5: 현대 오피스.
6: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이 맥주에 우리 오크 소주를 단 캔에 담았습니다. 탁 따기만 해서 오크 소맥. 부드럽고 깔끔하게 넘어가면서 굉장히 풍미가 있어요. 전국 편의점에 오크 소맥, 오크 소맥.
2: 안녕하세요, 복태규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9시에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3: 자, 슬기 씨 앞에 내드렸던 내방 퀴즈 정답을 알려드렸죠.
4: 네네, 제이래빗의 넌 언제나 노래 가사 중에 한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는 거였죠. 정답은 1번 혼자였습니다.
3: 자, 그리고 오늘 사연 소개된 정땡땡님께도 백화점 상품권 드릴 테니까 이따가 선곡표 확인 쫙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 네네.
3: 아, 두 분 정말 감사드리면서 내 사랑.
4: 맞아, 오늘 뭔가 데이트한 느낌이었어요. 너무 그래요. 즐거웠어요.
3: 진짜. 종종 이런 자리 있었으면 좋겠어요, 슬기 씨. 네네. 슬기 씨는 괜찮아요, 같이 하는 거?
4: 아, 그럼요. 네. 근데 조금 약간 수치스럽긴 한데 뭐 이제 몇 번 하면 괜찮아지겠죠?
3: 괜찮아요. 네. 끝인사 함께하면서 해줄게요.
4: 네.
3: 자, 내 사랑 오늘 감사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3: 오늘 하루
4: 오픈 업.
3: 지칠 때는
5: 치얼업.
3: 영철이랑
4: 슬기랑
5: 문성이는

0: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1377 누르고 3번.
0: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1: 1377 누르고 3번.
0: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2: 이응이응, 계기로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0: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반지 명함 다 있어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 플러스.
5: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6: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 듣는 너라서 좋아.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뚜근.

0: 취업이 잘 되는
1: 경복,
0: 잠재력을 전부 깔아
1: 경복,
0: 4호선 캠퍼스
2: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홍태규입니다. 그렇게 설레면서 떠난 여행이었지만요. 짧든 길든 일정을 다 끝내고 집에 딱 돌아오면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터져 나옵니다. 역시 집이 최고다. 곧장 소파로 돌진,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뒹굴뒹굴 늘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그 순간만큼은 천국에 있는 느낌까지 들거든요. 생각해보면 이런 행복도 떠나본 사람만 느낄 수 있잖아요. 뜨겁지만 낭만 가득했던 여행의 추억부터 다시 돌아온 집에서 느끼는 편안함까지 이 모든 게 여름 휴가를 제대로 완성하는 매력 아닐까요?